약한 상태라며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종전 제안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이라며 아무도 그걸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보낸 쓰레기 같은 제안을 보고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며 그걸 읽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좌초 위기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극비 중의 극비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 육함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에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성조진은 14척의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가운데 알래스카호가 지브롤터 해협에 당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호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핵 잠수함의 위치는 극비이며 전략적 억지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매우 드물게 공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 협상안을 거부하며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도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어떠한 다른 접근 방식도 완전히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고 실패의 연속일 뿐이라며 미국이 결정을 미루고 시간을 끌수록 미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또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혀 중동 긴장이 재고조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AI 열풍에 힘입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9% 오른 7,412.8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1% 오른 26,274.1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도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19% 오른 49,704.4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여러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피트 에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와 전사 정신에 맞춘 군 역량 재고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하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에 나섭니다. 전날 노사는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장장 11시간 30분 동안 1차 사후 조정 회의를 거쳤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제도화는 조합 및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국내 업계 1위의 성과를 낼 경우 특별 보너스를 통해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윤철 부

0: 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년 경제 성장은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7%로 집계돼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최근 주요 투자은행이 전망치를 올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2, 3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며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나와 있는 1, 2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상승했다고 최근 수출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가족과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에 사찰을 찾은 11살 A군이 휴대전화 없이 홀로 주봉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오후 5시 50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와 인력 100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박 검사 관련 징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박 검사는 처음으로 감찰위에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고 출석해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오늘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2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에 최대 70mm, 충청과 영남, 제주에 10에서 50mm,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40mm입니다. 비는 오늘 오후 대부분 그치겠고 서울의 낮 기온은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7.1도, 습도는 90%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원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강세였습니다. 오름폭이 컸던 건 아닌데요.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은 중동 상황, 국제 유가 이런 거시적인 상황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품 붕괴 직전이라는 경고도 일각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란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독설을 쏟아내면서 군사행동 재개까지 언급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의 선박 나무호도 문제입니다. 전쟁 장기화 속에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이란 전쟁 상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붕괴 직전이라는 평가는 우리 시장에서도 나옵니다. 어우, 코스피 오늘도 강세예요. 1% 넘게 장 초반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잘하면 8,000까지도 오늘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 개선은 맞긴 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 오르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보니까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강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화장품주도 있는데요. 반대로 아모레퍼시픽, 이쪽은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립 81년을 맞은 이 회사 이야기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우리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란 상황은 전혀 개선된 게 없는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고요.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밝혀지면서 이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일정 부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역시 남우호 피격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이거를 일단 피격이라는 점은 확인이 됐고요. 우리 청와대에서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전에 신중한 입장보다는 조금 더 메시지가 강해졌어요.
1: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에 대한 모든 국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0: 네.
1: 지금 현실적으로 뭐 국민 감정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 26척에 달하는 우리 선박들 그다음에 관련된 선원들 보호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0: 예.
1: 전쟁 중이고 그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그 미국도 지금 장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의 주시하면서 일단 원인이 외부 공격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일본 간격으로 동일한 지점을 두 번이나 타격을 했으니까 우연은 아니다. 의도된 공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단은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0: 예.
1: 일단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서 페르시아만 혹은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 상선에 대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거의 100% 이란이죠.
0: 그럴 수밖에 그러나, 없겠죠.
1: 그렇죠. 예.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란이 일단 행위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0: 네. 예.
1: 그러니까 이란의 언론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식 입장이 아니니까요.
0: 네.
1: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이걸 본인들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건 조성으로서는 이란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행위 주체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0: 네.
1: 이걸 공식 인정하게 되면 한 이란 관계도 있고 또 이란이 이 본인들의 공격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 보험 문제가 있어요.
0: 아, 예, 예.
1: 보험사가 HMM에 이제 보험금을 지불하게 돼 있고 만일에 HMM 그 선박 자체 관리 문제다 그러면은 이제 책임은 이제 HMM이 져야 되는 거고.
0: 그렇죠.
1: 지난해 건조된 신조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 자체 결함이다 그러면은 이제 조선소가

0: 이제 책임 있는 거고. 외부 공적이다 그러면은 이란이 했다 그러면 사실 그 보험사가 구상권을 이란 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아, 그래서 돈
0: 지금
1: 문제가 예.
0: 예, 돈 문제가 있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1: 예.
0: 그러니까 외부 피격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이란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좀 복잡하죠.
1: 그러면 지금까지 이란에서는 민간 선박 피격됐을 때 자기들의 입장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왔던 겁니까?
0: 부분적으로 인정했고 부분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1: 예.
0: 유지해왔죠. 예를 들면 남호 피격 유사 시기에, 왜냐하면 남호 피격이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역 통제 무력화를 위한 소위 프로젝트 프리덤
1: 예.
0: 안에 있는 선박들을 자유항행이 가능하겠다는 작전을 개시한 직후였거든요.
1: 네.
0: 이때 여러 책이 피격을 당했고, 그때 중국 선박도 피격을 당했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란은 지금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하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지,
1: 네.
0: 아니면 더 복잡한 문제는 이란 중앙정부는 입장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는데,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는 생명수비대 지역사령관이 단독으로 작전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내
1: 없어요,
0: 혼란이
1: 그거는?
0: 있는지,
1: 예.
0: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아주 극단적인 가능성은 이제 엔진이나 이런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로 수정이 되는데요. 이 잔해를 수거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란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제 부품들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란이
1: 네.
0: 끝까지 우리가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우리 거 모두에서 다른 사람이 했다. 이런 가능, 만에 하나라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1: 뭐 이름표를 붙여놓은
0: 그러니까.
1: 거 아니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뭐 우리를 빙자해서 남들이 공격했다. 이스라엘 했다. 미국 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이게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 비무장, 선박,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강력히 규탄하지만 정부 입장은 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다고 봐야죠.
1: 그렇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신중하다 보니까 비상 비행체라는 정부 발표를 두고 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신중해야 됩니다.
1: 예.
0: 왜냐하면 뭐 비상의 비행체 뭐 무슨 뭐 기분 같아서는 우리 함대 보내서 우리 기동함대가 있거든요.
1: 네.
0: 제7 기동함대가 뭐 호르무즈협 뚫고 선박 데려온다 이러면 뭐 속시원하겠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코앞에 홍해 입구에 지부티에 중국 해군 기지까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도 지금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1: 아.
0: 미국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도 호르무즈협 통제권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호르무즈협이라는 3, 40km의 좁은 폭 안에 아무리 최적화된 이 전함이나 이지스함, 강력한 군용 선박이라 하더라도, 함정이라 하더라도 그 좁은 해역에서 드론과 대함미사일에 완벽하게 자신이 개한반공, 본인 자함은 물론이거니와 함대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함정을 찾기는 어렵고, 지금 이런 전쟁은 처음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군사력 투사에는 신중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나토나 일본, 우리 포함해서 미국의 동맹들이 아무도 미국의 이란 전쟁에 참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1: 아니, 이걸 찬전을 어떻게
0: 아니, 하면
1: 해요?
0: 안 됩니다.
1: 예.
0: 왜냐하면 그 동맹 조약에는 동맹 조약을 체결한 일방이
1: 예.
0: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게 돼 있지,
1: 그러니까, 예.
0: 침략 전쟁은 도와주게 안돼 있어요. 심지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된 조약에도 침략을 받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 것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엔 못 가고요. 러시아가 침략을 당한 쿠르스크에 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번 러, 이, 이, 미국의 침략 전쟁에는 참가해서 안 됩니다. 그건 법적인 위반이고, 또 하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이 공간적 동맹의 범위가 태평양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1: 아,
0: 근데
1: 예.
0: 저쪽은 지금 인도양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고, 다만 프로젝트 프리덤처럼 침략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이

0: 박근무 수협의 자유항의나 전쟁과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닌
1: 네.
0: 평화적인 목적의 해양 자유연합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이거는 침략 전쟁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작정 우리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할
1: 거부만 할순
0: 수가 또 없는
1: 없다.
0: 거죠. 예.
1: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란에 의한 피격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면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이 한국군 파병 이것도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란 전쟁의 파병은 거부할 수밖에 없죠. 거부해야 됩니다.
1: 네네.
0: 그거는. 그러나 이제 해양 자유연합 그 전쟁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만의 자유항행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이걸 위해서 해양 자유연합을 한다. 그리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국제 통항의 기회라 이 얘기가 만일에 제안이 되면 이건 우리로서는 뭐 우리 전쟁 아니야 이러긴 좀 어려운 거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위험하다. 그건 지양돼야
1: 네.
0: 된다. 만일에 영국과 프랑스도 이미 피격당했고 이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인근에 신속 기동할 수 있는 함정들을 파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국제적인 해양 네트워크, 해양 자유연합 이게 만일에 구성이 된다.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엔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우리 단독으로 무슨 뭐 용감하게 우리가 간다.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우리 군의 어떤 안전 또 우리 국가 안보 이익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격 수단과 주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부정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강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0: 예.
1: 우리가 공격 수단과 주체를 빠르게 밝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0: 일단 또 하나 딜레마는 우리가 이란의 공격 주체를 확인해 냈다고 하더라도
1: 네.
0: 이게 국제적인 이 공동조사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단독 조사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거부해 버리면 본인들도 조사에 참여하겠다.
1: 네.
0: 그런데 이미 이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남원 이제 수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현장 감식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끝까지 뭐 쉬운 표현으로 오리발을 내민다 그러면 좀 정부 입장이 난감하죠.
1: 쉽지 않은
0: 이란의
1: 거네요.
0: 입장을
1: 예.
0: 거의 명백하게 정황상 증거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외교부가 이란 대사를 이제 불러서 면담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처치, 그러니까
1: 까진 아니었던 것 같죠.
0: 그렇죠. 그건
1: 예.
0: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이게 처치거든요.
1: 예.
0: 근데 처치는 아니고 아마 상황에 관해서 협의를 했던 것 같고 이란 대사도 직후에 상황 설명을 물으니까 본국에 확인해라.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미묘한 입장이 변하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국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죠.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호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전단이 좀 길어졌는데 전쟁 상황 자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전, 이거는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이란 정부는 아무런 양보도 하고 있지 않고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비난을 하면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휴전, 어떻게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영원한 전쟁은 없죠. 뭐 양측 다 전쟁을 대규모로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1: 예.
0: 그러니까 합의한 게 포괄적 일괄타결이 아니고 단계적 합의. 일단 MOU 같은 초기 합의하고 복잡한 문제는 쉽게 말하면은 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연인이
1: 네.
0: 정략 결혼하는데 일단 결혼을 하기로 합의한 거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정략 결혼이니까 이제 나중에 혼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1: 아.
0: 혼수 갖고 이제 싸우겠다 이건데 그 결혼 합의한 것 자체에서 먼저 내가 우위에 있겠다라고 지금 그 삿바싸움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미국은 농축군 권한 자체는 폐기하지 않되 사실상 폐기. 0% 농축으로 20년 정도. 그럼 사실상 중단이거든요. 폐기거든요. 그다음에 기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반출. 요 입장이고 이란은 20년은 너무 길다.

0: 기한을 좀 확 줄이자.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은 일부는 반출하고 일부는 희석시켜서 내가 갖고 있겠다. 그 다음에 유사시 반출한 합의가 깨지면 우라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많이 사실 좀 줄어들었어요.
1: 아.
0: 간격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란의 농축시설을 완벽하게 폐기하고 권한을 없애겠다. 이게 목표였는데,
1: 네.
0: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농축 권한은 주되 0%로 하지 않는 걸 20년. 그럼 사실상 중단이거든요.
1: 아, 네네.
0: 근데
1: 좀
0: 요기에
1: 물러섰네요. 예.
0: 대해서, 예, 요기에 대해서 이란이 조금 거부하는 거지, 양측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1: 아.
0: 많이 좀 입장은 좁혀졌는데,
1: 네.
0: 지금 이 MOU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향후 세부 합의에서 기선 제압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깔딱고개 서로 지금 기선 제압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좀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죠.
1: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 극적인 타결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이 소식 보고 나서 조금 놀랐어요.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를 미국 국방부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전 이런 거 처음 본것 같은데 이렇게 공개를 원래 합니까?
0: 가끔 합니다. 북한한테 써먹습니다.
1: 예.
0: 북한한테.
1: 그러면
0: 북한이라든지.
1: 너 저기 니네 집 앞에 우리 잠수함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예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슬쩍 말싸움하다가 슬쩍 주머니에 있는 칼 보여주는 거죠. 나 이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예.
0: 원래 그걸 숨기고 있어야 무서운 건데.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엔 저렇게 안 했거든요.
1: 네.
0: 그냥 힘으로 제압하면 되는데, 지금 핵잠수함 보여줬다고 그래서 핵잠수함을 이란을 때릴 것도 아니고,
1: 그럼 그게 괜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0: 불량 국가들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저게 트럼프의 딜레마다. 즉
1: 아.
0: 대규모 전쟁을 하기 어려운, 이미 전쟁권한법 두 달도 지났고 미국 내 3분의 2는 또 전쟁을 반대하고 있고,
1: 예.
0: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지금 유가는 뭐 천정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더해서 이란을 완전히 괴멸시킨다? 그럼 지상전으로 들어가면 끝나는데 지상전 준비 전혀 안돼 있거든요. 할 수도 없고. 이게 딜레마니까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입만 열면 겁주고 핵잠수함 보여주고. 이란도 꼭 똑같죠. 뭐 갈리버풀이 다돼 있다, 깜짝 놀라게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싸움을 하는 거죠. 말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충돌은 이란과 미국보다는 지금 호르무즈해협 통제권,
1: 네.
0: 서로 목줄을 쥐는 이란은 호르무 통제권, 그다음에 미국은 역통제권, 이걸 갖고 지금 싸움하는 양상. 그러니까 말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양쪽 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고 싶고, 그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해서 기선 싸움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해협 통제권 갖고 서로 역통제권 충돌하고 있고, 서로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빨리 내 안을
1: 네.
0: 받아라, 이런 이제 그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우리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양쪽이 요구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전작권 조기 완수,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어떤 도움 같은 것들. 이렇게 약간 원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동맹의 부담에 대한 분담, 이런 걸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0: 일단은 뭐 이제 거래 중심적 동맹 관계로 트럼프식에 돌아섰고요. 줄건 죽을 발끈 받아야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란 침략 전쟁에는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거고, 다만 이제 전쟁 이후에 해양 자유연합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권이나 이런 국제 기여는 해야죠. 해야 하는
1: 네.
0: 거고.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미 이제 한미 마스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마련이 됐고, 또 우리가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농축 제철이, 이런 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우리가 동조해주면서 또 우리가 얻을 건 얻는, 그런 이제 협상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1: 이 전작권 환수, 우리 정부는 2028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2029년에나, 이렇게 얘기가 약간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아마, 아니, 그건 줄 거예요. 왜냐하면
1: 네.
0: 미국도 뭐 전작권을 뭐 자기들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1: 지금 더더욱, 예.
0: 어차피 주한미군이 지금 대북 억제력에서 중국 억제로 바뀐 상황에서 한국 전작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 전작권을 부여해줘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군 사령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1: 네.
0: 본인들이 또 상의에 설수 있는 안전조치도 가지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0: 나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전작권은 환수될 수 있는 여건인 거고, 그리고 뭐 세계 5위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전작권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1: 그건 그래요.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이견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미중 정상회담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원래 트럼프 생각은 이란 얘기는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란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어떤
0: 예.
1: 전환점, 변수 만들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편에 서길 바라는데 중국이 지금 화나 있거든요. 이란 전쟁의 불똥이 중국에 튀고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대만 문제에서도 지금 대만 쪽이 비어 있습니다.
1: 네.
0: 미군 전력이 지금 아라비아로 가 있으니까. 관세 전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국제 비상경제연합법 위헌, 그다음에 이 무역법 120조도 위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1: 그렇죠. 네.
0: 따라서 극적인 효과를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민주정상회담이.
1: 알겠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이거는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논란이 되는 이슈죠.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서울 지하철 같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손실액이 7,754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는 청량역이나 종로 3가역, 연신내역 등이 무임승차 인원이 많았는데요. 특히 경동시장에 있는 제기동역은 전체 승차 인원 가운데 무임승차 인원이 47% 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경로 무임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50% 할인으로 시작이 됐고요.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일 연령까지 낮춰서 100% 무임승차로 정착이 됐습니다. 자, 듣기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고령화 시대에 너무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요. 조금 더 손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지하철 교통비 100% 할인, 이른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60세, 2번 65세. 1번 60세, 2번은 65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대용 쉐이크, 포뮬러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업, 물없이 머리 염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60세, 2번은 65세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주 지금 숨겨진 강자로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K-뷰티 수출 호조, 그리고 고객사들의 주문도 확대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퍼시픽, 이쪽도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별로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생생 스토리는 아모레퍼시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3: 제가 앞서서 숨겨진 강자로 화장품주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맞습니까? 진짜예요?
6: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K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K방산, 네. K컬처, K팝. 근데 사실은 K뷰티가 그 등급에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K뷰티의 강세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지금 강세가 세고요.
3: 예.
6: 저는 아직 피크도 오지 않았고 이제 중간쯤 왔나?
3: 그거밖에 안 돼요?
6: 예. 실제 이제 작년 수출액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산자부에서 전략 수출 품목을 정하는데 작년부터 K뷰티 상제가 그게 편입이 됐고요. 네. 실제 작년 수출액이 어느 정도 됐냐 하면은 한 114억 9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어. 115억 정도 달러인데 올해 그 1분기가 1분기에 지금 3월달까지 수출액이 나왔는데 작년이 115억 달러잖아요. 1분기 총 수출액이 3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면 예. 1분기가 보통 우리가 많이 안 팔리는 시기잖아요. 네네. 그죠? 화장품도 이제 클럽 시즌이나 시즌을 타는 상품인데
3: 1분기가 안 팔립니까 화장품은?
6: 그렇죠. 4분기 가고 나면 네. 올해 수출액을 뛰어넘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아주 고무적인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사람들 속에 화장품 그러면 중국 사람들 많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실제 2021년까지는 전체 수출액의 한 62%가 중화 네. 쪽이었어요.
3: 소위 말하는 그 따이국 말 이렇게 보따리 산들.
6: 그렇죠. 예. 그런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 26.7%로 줄었고 반으로 줄었고 어디가 늘었느냐? 미국 유럽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의 본산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 진출이 네. 그걸 다 차지해버렸어요.
3: 이거는 그러면은 내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6: 구조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졌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아모레퍼시픽이 왜 주춤하고 있고 네. 하고 있는데 캐피탈이 왜 잘 나가라는 질문을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LG생활건강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부기업은 LG생활건강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3: 지금 두 회사가 다 오늘 주가 2%대 맞습니다. 빠지고 있어요.
6: 그러니까 이 종합화장품 회사는 그 수출 곡선과 똑같이 중화 쪽으로 중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제 좀 적어들었고 예. 반대로 우리나라가 뭐에 강합니까? 제조에 강하잖아요. 네, 네. 제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ODM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ODM이 강하다는 말은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바로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두 번째 강한 게 뭐냐면 우리가 K방산 K조선에서 강한 게 낫기가 빠르죠.
3: 그렇죠. 빨리 만들어서 빨리 그러니까 해주는 거.
6: 유행이나 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주고 딜리버리가 빠른데 여기에 K-Culture가 합세합니다. 네. 합세해주면서 글로벌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들이 네. 뜨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APR.
3: 맞아요.
6: 그다음에 뭐 구두 다이 조선미녀 이런 기능성 화장품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거기다가 SNS 활동이나 글로벌 이커머스 쪽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완전히 지금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한국 화장품에 바뀐 상황인 거예요.
3: 그 기능성 화장품은 그런데 아모리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6: 그렇죠. 이거 종합화장품을 예.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추세에 일단 한 발 뒤쳐져 있고 스피드에 뒤쳐져 있고 두 번째는 시장 자체가 중화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쪽은 원래 종합화장품이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추세에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화장품 많이 쓰십니까?
6: 저는 안 쓰죠.
3: 저는 지금 기능성 화장품, 종합 화장품 말씀하셔서 그 두 개가 뭐가 다른 건지 이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지는 네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 이야기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까요? 네. 창립 81주년이네요. 네, 굉장히 오래된 회사였네요. 1932년에 설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아모레퍼시픽은 아니었을 것 같고 당시는 뭡니까?
6: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동구리모. 제가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게 예. 이제 시작은 원래 그 이 창업주는 서성환 회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재 서경배 회장의 부친이 되겠죠. 서성환 회장이 창업주인데 사실은 그 이전 창업한 사람은 서성환 회장의 어머니였습니다.
3: 예, 예.
6: 그러니까 서경배 회장의 할머니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윤독정 여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평양에 사셨어요. 네. 평양에 사시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삼남 삼녀를 놓고 김정 여사가 개성으로 내려와서 네. 가세가 어려웠는지 그 당시에 이제 그 개성이 당시에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잖아요.
3: 그렇죠. 네네.
6: 20세기 초기만 해도 이때 시즌에서 이제 상인들로부터 등장기름, 들기름, 머리기름 이런 걸 사가지고 머리기름을 만들었어요.
3: 머리기름
6: 이게 막 동동구리모의 네. 시작입니다. 이때 이제 서성원 회장은 사실은 뭘 담당했냐면은 예. 이제 중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개성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5km거든요. 네. 자전거로 네. 남대문 시장까지 도시락 세 개를 싸들고 새벽에 출발해서 와서 원료를 사가지고 네. 원료를 수급하는 그 일을 하면서 네. 어머니를 도왔던 게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의 시작이었습니다.
3: 당시에 자전거 기능이나 도로 상황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렸을 건데.
6: 그러니까 왕복 180리 네. 길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입교를 했고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어떤 상인의 뭐 기술이라든지 품질 제휴라든지 기업의 이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깨우치면서 이제 해방을 맞은 거죠.
3: 네.
6: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1주년 그랬잖아요.
3: 네.
6: 그래서 81주년 된 거. 46년에 원래 2월에
3: 예.
6: 이제 해방 이후에 태평양 상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 아.
6: 실제 시작한 거는
3: 예.
6: 이게 47년도에 남대문 시장 근처에다가 태평양 화학 공업사라는 간판을 달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제대로 이제 시작한 해는 바로 그때가 됩니다.
3: 그 태평양이 태평양 돌핀스의 그 태평양입니까?
6: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예.
6: 이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단 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 전에는 사실 다른 이름을 달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태평양 이름 단 거는 원래 서성원 회장이 2차 대전 말기에
3: 네.
6: 41년도, 45년도 초에 징병을 갈 뻔했어요. 2차 대전 말렵에.
3: 네.
6: 다행히 안 가, 일본 패망하면서 안 가면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견문을 넓히다가 이제 큰 꿈을 꾼 거죠. 그래서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름이 아무래도 퍼시픽인데
3: 퍼시픽이네.
6: 퍼시픽이 된 거죠.
3: 예.
6: 그러니까 태평양의
3: 예.
6: 이름은 현재 서경보 회장의 형, 그 이제 서성원 회장의 자녀가 그 형제가 있거든요.
3: 네.
6: 서경보 회장은 차남이고 장남이 있습니다. 장남은 태평양 이름을 가지고 태평양 건설을 가지고 나가고
3: 아.
6: 이 차남인 서경보 회장이
3: 예.
6: 이 원래 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던 이 화장품 쪽을 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금까지 돼 있는 거죠.
3: 그러면 뿌리가 어쨌건 태평양이라는 뿌리는 이쪽으로 이어진
6: 그렇습니다.
3: 거다라고
6: 네.
3: 볼 수가 있겠네요. 저도 동동구리무나 동백기름 같은 거는 어렸을 때는 많이 접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연배가 좀 있는 편이라. 그런데 이 창업주 서성환 회장의 화장품 신화 어디서 시작됐나 봤더니 미스코리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6: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스코리아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제가
3: 예.
6: 볼 때는 독특한 그 영업 방식이 사실은 현재
3: 예.
6: 아모레퍼시픽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업
3: 네.
6: 방식이 뭐냐면 우리 이제 연배가 있으시다 그랬으니까 옛날 어릴 때
3: 예.
6: 아줌마들이 방판해서
3: 있어요. 예,
6: 본 적 있잖아요. 다 누구나 한국에 살면
3: 네.
6: 거기에 있을 텐데 이걸 시작한 게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3: 아, 그 방식 자체가 여기서
6: 네,
3: 시작한 거예요?
6: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을 키웠던 큰 운동력이 됐죠. 네.
3: 그때 뭐 태평양 아줌마 이렇게 불렀던 분들 그런 분들.
6: 그게 예.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아모레라는 이름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3: 예.
6: 당시 64년도에 방판을 시작했거든요.
3: 네.
6: 이 태평양이 방판을 시작하면서 방판 조직을 만들면서 이 방판 조직의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응모를 했어요.
3: 네.
6: 이름을 새로 바꿔보자. 100여 편의 응모를 했는데 그때 선택된 게 바로 아모레라는 이름으로 선택돼서.
3: 그럼 방판에서 이 이름이 나온
6: 맞습니다.
3: 거예요?
6: 네.
3: 오.
6: 그러니까 그 아모레와 태평양을 합쳐서 아모레 패스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서 실제 현재 아모레 패스픽의 기반을 완전히 잡은 거는 60대
3: 네.
6: 시작한 이 소위 말하는 아모레 아줌마의 방판 조직이 시작했고 그때가 생각해보시면 63년도가 또 뭐가 겹쳤냐 하면은 전쟁이 끝나고 1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3: 네.
6: 미망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 아~
6: 살기가 힘들었죠.
3: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죠.
6: 네, 그분들의 네. 생활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 방판으로 사실은 역할도 했었고 굉장히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아모레퍼시픽이 도약을 한 게 됐고
3: 네.
6: 두 번째는 이 서성원 회장이 이제 프랑스 같은 데를 세계 유명 화장품 회사를 다니면서 똑같이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고요.
3: 네.
6: 나름대로의 그 한국화를 시킨 것도 큰 공입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뭐 설화수라든지 뭐 우리가 말하는 한방 화장품 계열 있죠. 이거를 이제 또 하나 개척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보는 거죠.
3: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문 판매 이런 유통 혁명 거기다가 한국화 여기다가 또 하나 곁다리로 미스코리아 같은 것까지
6: 네, 그렇죠.
3: 겹치면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 지금 화장품 브랜드가 말씀하신 설화수라든지 헤라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6: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은 2019년도에 피크를 찍고는 사실은
3: 네.
6: 하락기에 들어섰습니다.
3: 아.
6: 2019년도에 아까 제가 2021년 수출 실적을 말씀드렸잖아요.
3: 예.
6: 그때만 해도 전체 수출의 60몇 프로가 이상이 중국 중화권이었는데 여기에 아모레퍼시픽과 일상화건강이 수출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이 급증을 했고
3: 네.
6: 그 실적이 곳에 나타나서 한때는 우리가 서경보 회장이 이건희 회장 다음에 부호였습니다.
3: 아,
6: 그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게 2019년도쯤이었습니다.
3: 예, 예.
6: 그때 이제 매출이 5조를 넘어섰고 영업이익 4천억이 넘어서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마천루의 저주를 가끔 이야기합니다.
3: 네. 네.
6: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피크를 쳐서 새로 지은 몇몇 사옥이 있는데 롯데타워 그리고 용산의 아모레 네. 그 퍼시픽 타워가 있죠.
3: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예.
6: 사실은 그때가 피크였어요. 네. 사실 마천루의 저주는 이게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를 칠 때 보통 새로 사옥을 짓거든요.
3: 네네네.
6: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3: 아.
6: 그리고 2019년도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2020년부터 뭐가 있었죠?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3: 그렇죠. 네.
6: 그 당시 아무리 퍼시픽은 우리가 초도 이야기했듯이 대부분 보따리 상들이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중국 가서 팔았는데 이게 다 막혔고
3: 오가지 못하니까.
6: 그렇죠. 아, 예.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자체 화장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 소위 말하는 애국 소비 이런 것들이네요. 네. 예.
6: 그 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가 거의 쇠락기로 2023년에 저점을 찍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냐면은 3조 6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3: 아.
6: 그러다가 올 지난해 다시 4조 원대로 이제 막 회복하고 네.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회복세를 보여주고는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설록 이거를 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오설록을 보면은 식품 계열이고요. 후계 구도랑도 영향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6: 오설록은 이제 그 아무리 퍼시픽을 살린 어떤 효자 종목은 아니고 사실은 보면 이 서성원 회장, 네. 창업주 서성원 회장이 아무리 퍼시픽을 개발사를 보면 외국 걸만 무조건 벤치마킹 하지 말고 우리나라 걸 나름대로 살리자는 취지로 개발 전략을 바꿨어요. 네. 그렇게 나온 게 이제 뭐 한방 화장품, 네. 인삼넘 거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녹차였습니다.
3: 아.
6: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쟁뚱 맞을 거예요. 오슬록이라는 차인데 이게 네. 아무리 퍼시픽에서 하지? 그러니까 서성원 회장께서 이 녹차에 대한 애정이 유달리 깊었습니다.
3: 아 그래요?
6: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제주도 가서 오슬록 공원을 가봤을 텐데요. 네. 그걸 이제 조성도 하고 녹차를 굉장히 그 화장품도 하지만 그 오슬록을 키우면서 나름대로의 가업 유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슬록을 누가 경영을 가지고 오고 그걸 직접 하면 경영과 승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까지 말 정도 나올 정도라서 지금 서경배 회장은 딸만 둘이죠.
3: 네.
6: 서민정과 이제 장녀와 차녀가 있는데
3: 예.
6: 아시겠지만 장녀는 원래 장녀가 경영과 승계를 하는 줄 알고 다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결혼을 하고 8개월 만에 이혼을 하면서
3: 네.
6: 이제 그 상대는 우리가 CU라 알고 있는 그쪽
3: BJP
6: 홍나이 여사 예. 쪽 집안이죠.
3: 그러니까
6: 그쪽 삼성 가게 됩니다. 그쪽에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사실 지금 두 분 불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지금 다시 경영에 들어오면서 둘째가 네. 경영 승계를 하는 게 아니냐는 말 나올 때 오슬록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3: 그러면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6: 그렇죠.
3: 얘기네요.
6: 지금은 제게서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슬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3: 예.
6: 실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퍼시픽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은 더마라는 전략입니다.
3: 더마.
6: 더마가 예. 뭐냐 하면 이게 더마 뷰티라고 그러거든요.
3: 예.
6: 지금 올리브영에 이제 젊은 친구도 많이 갈 텐데 올리브영에 가면 에스트라는 제품을 누가 할 거예요. 완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뭐 세포, 피부 세포
3: 네.
6: 이렇게 하면서 화장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이전에 화장품은 단순히 뷰티였다면
3: 네.
6: 최근에 화장품의 그 트렌드는 건강, 바이오, 제약, 뷰티가 네. 합쳐집니다.
3: 그래서 기능성인 겁니까?
6: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이 기술로 가는 게 바로 더마라는 걸로 아무리 퍼시픽이 지금 전략을 바꾼 상태에서 더마 전략을 펴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브랜드가 에스트라하고 코스 알렉스라는 브랜드인데
3: 네. 에스트라는 들어봤어요.
6: 네. 네. 이게 지금 이 살리고 있고 그리고 영업 채널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판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스트릿으로 시작했다가 그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해버렸죠. 지금은
3: 네.
6: 뭐 100% 방판 중심이 아니고 결국에는 MBS 그래서 멀티 브랜드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와 온라인 판매로
3: 네.
6: 하면서 조금씩 살아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3: 요즘은 확실히 온라인 판매가 그렇죠. 대세이긴 하니까요. 자,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오설록은 어떤 상징성이 있고 네. 지금 먹여 살리는 건 더마 전략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 맞습니다.
3: 여기서 서민정 씨, 서호정 씨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요. 서민정 씨는 두문불출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경영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6: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정 씨가 1995년생이거든요. 95년생인데 예. 이 그 졸업하고 나서 지금 절차는 굉장히 잘 나갔죠. 왜냐하면 예. 대원외고 졸업하고 네. 아 저기 서민정 씨가 91년생입니다.
3: 죄송합니다. 91년생
6: 네, 동생이 예. 95년생이고요. 예. 91년생인데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코넬대에서 경영학과 졸업하고 그다음에 베인앤컴퍼니에서 컨설팅을 했다가
3: 아우 엘리트네.
6: 그다음 아모레퍼시픽의 예. 경력 사원으로 들어와서 실제 그 중국 그 장강 상경대학원에서 MBA를 하면서 중국 시장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그때만 해도 누구나 서민정 씨가 뭐 이 후계자다 이렇게 봤는데 2020년에 이제 그 보강 창업 투자 홍석준 회장의 아들인 정환 씨하고 결혼하고 네. 8개월 만에 이혼하면서 그 뒤로는 다 이제 두문불출로 바뀌면서 지금 후계자에서 멀어진 것 같고
3: 본인이 원하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6: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둘째인 서호정 씨가 사실 1년 전만 해도 그런데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거든요. 둘째는 95년생인데 이제 이건 전공을 호텔 경영학을 했어요.
3: 네.
6: 코넬대에서 마찬가지로. 2018년 졸업한 뒤에 경력이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부터 이제 자회사인 오슬록에서 네. 이게 PD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3: 야, 이거 완전 그럼 갑자기 네. 튀어나왔다고 봐야겠네요.
6: 그러다가 현재는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3: 예.
6: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분입니다.
3: 네.
6: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이 홀딩스 지분이 제일 중요한데
3: 네.
6: 이게 2.28%를 보유하면서 언니 서민정 씨와 근소한 차이까지 꺼냈습니다. 아 그러면 후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3: 정황이 네, 여러모로
6: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네.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 같은데요. 후계 구도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야기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건 대표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65세였죠. 4488번, 5295번, 그리고 8660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23번 쓰시는 분, 저도 무임승차하면서 출퇴근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0: 3224번 쓰시는 분, 나도 얼마 안 남았다. 나이야 천천이라고 해주셨는데, 참이 시간이 흐르는 것은 누구도 대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죽음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내려진 평등한 조건이라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555 하나번 쓰시는 분, 무임승차하게 되면 면허 반납 조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고령 운전자분들 큰 사고 많이 나는 경우, 큰 사고 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요. 무임승차 아니더라도 좀 면허 반납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위험해요. 8822번 쓰시는 분, 무임승차도 나이별로 차등을 두는 건 어떨까요?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은 시간대별로 무임승차를 적용하는 것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지하철 복잡할 때는 이 무임승차는 허용하지 말자라는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긴 한데, 항상 문제라면은 이 어르신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거철 앞에 두고는 거의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거, 항상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요. 손을 대긴 대야 되는데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게또 문제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Hello, Chef Edward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FM.
5: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만 가득합니다. 오늘 비는 소강 상태를 보는 곳이 많겠는데요. 다만 오후까지 조금 더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경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전남 무안과 목포, 신안 등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3도 예상이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작업하는 구간도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 이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구리시계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원효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북단을 못 간 지점 2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작업 지점 앞두고 남단부터 북단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7: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 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아빠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해는 되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0: 그다음 의제가 일단 뭐 이란 전쟁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제 가장 의제로 올라갈 건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지만은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트럼프가 나오는데 과연 할수 있을까? 그또 관행카드가 또 중국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의 무기 판매. 그것도 중국이 가장 그것도 싫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결국 종전 협상이 아니라 그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계속 중국을 압박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그게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대중제재가
2: 잠시만요, 대사님. 지금 청와대가 나무 피격 관련해서 어제 규탄 입장 밝혔는데 지금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사흘째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수색에 필요한 모든 영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실종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수색은 주로 경찰에서 하고 있겠죠?
4: 예, 그렇습니다.
3: 어디 계세요?
4: 예.
3: 지금 혹시 동원 인력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쯤 투입됐는지 알아보시고요.
4: 예.
3: 이게 지금 500명이 뭐 이틀 하는 것보다는 1,000명이 하루 하는 게좀 번잡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또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4: 예, 그렇습니다. 경찰 현재 281명, 소방 28명을 동원했는데
3: 너무
4: 좀
3: 적은 거
4: 최대한
3: 아니에요?
4: 더 동원을 하겠습니다.
3: 최대한 동원해서
4: 예.
3: 뭐그 주황산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4: 예.
3: 전부 다 착실히 뒤져보도록 하십시오.
4: 예,
3: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겠죠. 다시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적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막 허리 뒤 졸라매고. 그러나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 국가 채무, 그러니까 명목상에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냐, 채권은 얼마가 있냐, 또 채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 있으면 실제 빚은 10만 원 정도인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10% 정도다. 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또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0: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동전쟁이 11주차에 접어들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부제 또 민간의 자율적 오부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께서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경제는 이런 대외 위기 속에서도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은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역시 역사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들의 강인한 재력이 다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와 함께 전쟁 이후 산업경제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안전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 방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 개선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실생활에 켜켜이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은 시작됩니다. 부정한 결탁과 짬짬이 반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본다든지 또는 사익을 편취하는 이런 모든 민생의 손톱 및 가시 같은 것들을 남김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 통합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됩니다. 이전에 뭐 구체적 사례로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었죠. 뭐 교복 폭리라든지 또 계곡 불법 시설 정비 문제나 또는 뭐 비서실장께서 관심 갖고 있는 휴게소 카르텔 문제 또 부동산 짬짬이 같은 그간 지적된 일상 속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덧붙여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 분야, 이제 실물 분야의 여러 문제들도 우리가 시정해가고 있는데 이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디 언론 보도해 보니까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는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 채권 정비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연체 채무자들, 연체된 가입자들 채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있나 본데 그게 아직도 그걸 아주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나 봅니다.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요? 근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1: 지금 대통령 주황산 실종 초등학생에 대한 수색 강화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적극적 재정, 적극적 투자로 내수 활성화 또 경기 부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나무 피격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규탄 목소리가 어제 나왔었는데

0: 오늘 회의 중에 혹시라도 추가 발언이 있으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는 이란 이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 협상 그 우위를 점하려는 트럼프의 속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13일부터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이 호스트가 게스트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 의전에 또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9년 전에 워낙 중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때 황제급 의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수준의 의전을 보여줄 것이냐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의전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2: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실무적인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황제 의전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양국 관계를 큰 그림에서 공고화하는 그런 그림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할 만한 여유가 없지 않나.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된 것도 한번 연기를 하면서 진짜 어려운 이란 전쟁이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어렵게 지금 간 상황에서 그런 황제 의전을 받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예, 그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 천안 공원과 관련해서는 또 관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3: 그렇죠.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번 사진단에 갔잖아요. 의회 먼저 간할 때에도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뭐 중국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지만 뭐 보이는 모습들은 그런데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중국을 너무 좀 압박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우리가 뭐 극진한 얘기.
4: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수색에 필요한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고 또 적극재정이 민생경제 실질적 동력이 됐음을 확인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무회의 현장을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미중정상회담에 대한 관전 포인트에 대해 윤강현 전 주이란 대사, 신정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헬조선, 자살공화국, 국내 커뮤니티나 해외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한국을 표현하는 이런 밈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매우 높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자살 사망자 수는 14,872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0.6명이고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4배 수준에 달합니다. 최근 10년간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 역시 자살이었습니다. 같은 자료 기준으로 40대조차 처음으로 자살이 기존 1위였던 암을 제치고 사망원인 1위를 기록했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참 살기 좋은 노라 이런 말 예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도 한류의 열풍을 보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 왜 이렇게 높을까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죠. 살자. 살자라는 마음이 다시 생길 수 있도록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서울 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이 직접 생활 속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도민 인권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선발 인원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인권 담당관 김형욱 인권센터장 전화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인권 담당관 인권센터장 김영욱입니다.
0: 네, 경기도 도민 인권 모니터단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저희 도민 인권 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민이 직접 지역사회 인권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참여형 인권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1년 최초로 구성을 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현장 활동 중심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교통약자 버스 정류시설, 작년 2025년에는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요. 이러한 모니터링은 사전교육을 통해 모니터링 주제에 대한 법률 등을 학습한 뒤에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점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도민인권모니터단 경기도민 중에서 선발을 하시나 봐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경기도민,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또 소재 경기도에 직장에서 일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인권 관련해서 활동 경험 있거나 또 관심이 있는 도민분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서면 심사를 거쳐서 또 사전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정식으로 위촉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서 교육도 좀 받으셔야 돼서 최종 위촉까지는 절차가 꽤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0명을 더 늘려서 60명을 지역별로 균형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고요. 사실은 내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위촉되신 분들은 위촉일로부터 올해 12월 21일까지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지금 내일까지입니다.
1: 네.
0: 모니터단 네, 선발이 얼른 관심 있으신 분들, 나도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얼른 경기도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확대 선발한다고 하셨어요. 올해 네, 선발되시는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1: 네, 올해는 저희 지역사회 주변에 이제 공원 내에 여러 공원들이 있는데요. 이 공원 내에 용료와 편의시설이 어떻게 우리 아동이나 보호자들에게 이용되고 접근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주제 선정은요. 약 200명의 도민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최근 저출생 위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요. 또 공원 등 도민 이용률이 높은 장소, 특히 공공화장실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종합해서 선정했습니다. 사실 동네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공원은 우리 아동들이 즐

0: 그렇게 뛰어놀고 또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막상 화장실을 가보면 어린이용 대소변기가 없거나 또 세면대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기저귀 가리대도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동네 공원에 산책하며 소변통을 일부러 챙겨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권 모니터단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이 공원에 어린이들도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내 공원 중에 우리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 화장실이 총 1,084곳이나 됩니다. 이번에 이제 위촉되신 모니터 단원들은 이 중에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240개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단원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0: 예, 결과가 이 조사된 결과가 결과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는 경기도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인권위원회에 이 조사 결과를 상정을 해서 이 경기도인권위원회가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시군의 시정공고나 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을 합니다. 이 개선 시정공고나 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모니터링 결과 중에서 좀 의미 있던 내용들이 있었다면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2024년 버스 정류시설 모니터링 했을 때는요, 도로 포장 상태나 장애물 등으로 인해서 접근이 가능한 그 비율이 16%에 불과했습니다. 또, 공사로 버스 정류시설을 폐쇄하고 임시 정류소를 만들었는데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 안내도 없었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나 시군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또이 교통약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좀 마련하고 이런 부서 간에 또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공고한 적이 있고요. 또 2025년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확대 경기나 보충기 등이 민원실에 잘 비치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청중률이 28%에 또 그쳤고요. 또 화장실에 적층물이 있어서 접근이 좀 어려웠던 경우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를 공사로 인해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동약자의 또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 또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경기도인권위원회가 관련 부서 등의 비치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의 전수 점검 또 실질적 이용을 위한 관리 지침 마련 등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민인권모니터단의 활동 보고서나 경기도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모두 경기도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1: 예, 지금 경기도에서 도민 인권 모니터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니까
0: 네,
1: 관심 있으신 분들,
0: 감사드립니다.
1: 예,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인권 담당관 김형욱 인권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저녁 6시 이후에 세탁기를 돌리면 이것 폭탄 맞아요. 혹시 이런 게시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이런 괴담이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시간대별 요금 개편은 산업용 이것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로 일반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직접 나서서 저녁 6시 이후 사용해도 이것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요. 하마터면 전 국민이 세탁

시계 앞에서 시계를 확인하게 할 뻔한 이것.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매달 고지서를 받아 지불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택시요금, 2번 전기요금, 3번 퇴직연금, 4번 팥앙금. 1번 택시요금, 2번 전기요금, 3번 퇴직연금, 4번 팥앙금.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0: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 이 말에 뒤에 숨어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이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10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예일대학교 나종호 교수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에 예.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매번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오늘도 교수님께 참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첫 시간은 예일대학교 나종호 교수와 함께할 텐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대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부터 듣고 나서 이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나종호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한국 사회의 어떤 국제적 위상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납니다.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도 너무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여러 긍정적인 뉴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이 몸소 체감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것은 외국에서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할 때 이처럼 높은 자살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자살은 누구나 꺼내기 껄끄러워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문제를 외면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가족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일을 잃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 사건을 접하면 저는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들은 누구나 측은지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본능적인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바로 자살이라는 비극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비용과

0: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자살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족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픈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5조 3,895억 원에 달하고 이는 단일 사건, 질병으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사실 사망으로 인한 어떤 잠재 생산성 손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향후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여분이 차지를 하는데요. 이는 특히 10에서 40대 젊은층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더욱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10에서 49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니까요. 이처럼 갈수록 늘어가는 젊은층의 자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저출생 위기만큼 큰 사회적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만큼이나 한 명의 청소년, 한 명의 청년, 그리고 그 후의 연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예산 증액과 범정부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살 예방 정책 없이 자살이 저절로 낮아진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자살 예방을 국가가 나서서 한 나라들은 대부분 자살률을 낮추었습니다. 결국 자살 예방의 성패는 정부와 온 국민의 의지와 투자에 달려있고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자살 예방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벌써 OECD 1위 자살률에 오명할 수 있는지 23년째입니다. 이를 30년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1: 네, 교수님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아, 23년째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23년째. 교수님이 끝으로 하셨던 자살률 5명에 30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 아, 정말 절체절명의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고 인정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왜 이 자살에서만큼은 이 자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0: 네, 저도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한국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꼽는 원인들이 있죠. 뭐 낮은 행복지수, 치열한 경쟁사회, 뭐 정신건강 문제, 또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여러 장벽들, 또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그런데 저는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자살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자살 문제에 진심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살 예방 현장에서는요, 국가에서 자살 예방을 방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책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실행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외면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는 정책, 예산 측면에서 그 어떤 정부도 제대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23년간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자살 문제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은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이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자살률 1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고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다 아는 사실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것은 해외에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0: 네, 주변에 뭐 동료들이라든가 뭐 친한 친구들이라든가 한국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라든가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저에게 왜 그런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뭐 걱정스러운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이 온라인으로 이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시점, 또 SNS가 정말 널리 보급된 시점에서는 저는 온라인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그래서 아무래도 SNS

0: SNS를 통해서 요즘은 뭐 번역도 자동으로 되고 그렇게 다른 국적 사람들과 교류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어떤 나라에 대한 뭐 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격론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꼭 거론되는 것이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은 그런 높은 자살률에 국가가 대응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OECD 자살률이 높았던 나라들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깜짝 놀라서 정부나 어떤 국가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범국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사회보호망의 실패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살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건데요. 앞서 이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수조 원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젊은 층의 자살이 저출생이라든가 생산성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도 연결이 되네요.
0: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저출생 위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에 대한 걱정 또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장래. 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혹은 아니면 청소년까지만 해도 자라는데 정말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또 사회 적응을 시키고 다시 사회에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성인으로 나오는 데까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살로 한 명을 잃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한 명 더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점까지 성장을 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정말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막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출생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한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막대한 돈 더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자살 예방에 있어서는 그렇게 투자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노력만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청소년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향후 그런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그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자살 예방이고 이 문제에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자살 예방이 왜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인 생명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경우에 그것이 국가적으로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2020년에서 2022년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의 3년 피크 팬데믹의 3년 피크의 사망자 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당연히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생 인구 위기가 우리의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많이 접하죠. 수백조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똑같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문제 또한 국가의 성장력과 미래를 좌우할 어떤 사회경제적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저출생, 그러니까 공중보건 문제와 사회경제적 위기가 결합된 그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는 방치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정말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1: 네. 특히 우리가 뭐 언론이나 뭐 TV 보다가 어떤 분의 사망 소식, 특히 자살 소식을 듣게 되면 사실 많이 놀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한 번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종우 부장판사의 사망 소식이었는데 당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 또 한 번 강하게 강조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자살 예방 대책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 특히나 교수님도 더 강하게 느끼셨어요.

0: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1: 네, 저는 일단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작년 이제 취임 후에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고, 여태까지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를 했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가 그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주문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사실 2006년에 총리 주도로 해서 자살은 사회적 죽음이고 자살로 단한 사람도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표방하면서 국가적 대응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20년간 일본의 자살률은 40% 감소를 했고요. 작년 일본 자살률은 근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시작이지만,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서 보면은 이제 정원경 보건복지부 장관께 대책을 많이 주문을 하시고 또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신 것을 봤는데, 저는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성공적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게 법무처적인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고 권력자나 대통령 직속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살의 어떤 충동이 느껴지거나 정말 이제 힘든 분들이 전화하실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상담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근데 그런 상담 시스템이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저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에서 가장 답답한 미국에 있는 제 동포들한테 물어보면 미국에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미국 콜센터는 정말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떤 불만이 있거나 뭐 요구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하면은 30분 뭐 1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한국 콜센터를 한국에 가면은 이제 너무 빨리 연결해서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자살 예방 전화만은 반대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이제 세 자릿수로 통합을 해서 119라는 전화번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보통 이제 119 대신에 응급 전화가 911이잖아요. 근데 988 전화번호 세 자릿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차이가 뭐냐면,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2조 가량 한화로 2조 원 가량을 투자해서 콜센터를 만들고 콜센터 직원들을 이제 증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미국의 보통 콜센터는 전화 연결이 잘안 되지만 90% 이상의 응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청소년 자살을 약 11% 감소시켰다고 해요, 올해 작년 한해 동안. 그래서 연간 4천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이 하셨듯이 150명이 정원이거든요. 사실 이것만 들어도 산술적으로 너무 적죠.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고 1년에 35만 건의 전화를 받는다고 하는데 150명의 정원입니다. 그나마도 늘어서 150명인데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 때 밝힌 바로는 103명 예산 때문에 103명밖에 없다. 지금 10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다 받지 못하고 응답률이 50%도 되지 않는 40%대에 머물고 있고요. 가장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게 사실 밤이거든요. 자살 생각이 가장 심해지는 것도 저녁이나 밤인 경우가 새벽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 정말 위급한 경우들도 많은데 밤에는 이 응답률이 4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을 얼마나 과감하게 투자했는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태로라면 상담원들의 정신 건강이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예산 뭐 민간에서라도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결국 인력 예산, 뭐 현장 대응의 문제고 이걸 현실적으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상담 이제 해주시는 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살의 마음이 들려고 하는 그 힘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분들도 많이 같이 힘들어지시나 봐요.
1: 아무래도 뭐 워낙 그 정신건강 종사자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런 생각들이 뭐 전이가 된다든가 전염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워낙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어떻게 보면 과부하죠. 그러니까
0: 그렇죠.
1: 그일자일 자체의 성격보다는 과부하가 돼서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신건강이 걱정되는 게 아닐까 이런 취지였습니다. 너무
0: 네.
1: 그쪽으로 네,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0: 그래서 제가 한번더 여쭤봤던 거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싶으셔도 이것이 에너지 고갈도 될수 있고 물리적으로도 너무 인력이 적다 보니까 현장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거네요. 정부 대책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뭐 지역사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1: 네, 사실 뭐 민간에서도 정말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듯이 민간 기업에서 사실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직원들한테 장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직원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그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 회사에서 정신건강에 일부를 투자를 할 경우 그거의 6배가 되는, 6불어치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 6불어치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신건강이, 직원의 정신건강이 나아지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고 또 근속연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 연차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우려됐던 뉴스 중에 하나는 어떤 기업체에서, 또 사내 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준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저는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더 살피고 기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 위험 고위험군들 예를 들면 병원에서 뭐 자살을 시도를 했다든가 자해를 해서 입원한 경우에 퇴원을 한 경우에 추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성공적인 일로 자살률을 낮춘 영국이나 뭐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은 병원에서 입원한 다음에 퇴원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역사회 어떤 정신보건소에 사회복지사라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서 추적이 필요하고요.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사회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자살률은 사회의 결속력에 반비례한다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족 지원 서비스들도 지금 지자체들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가족 지원이라든가 사회적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행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는 게 이제 외로움이라는 어떤 외로움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전염병이다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역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의 성패는 그러니까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간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지 그리고 또 이제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달린 것 같은데 지금 쭉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발벗고 나서야 되는 분야가 정말 많잖아요. 대책들이 준비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교수님이 보실 때 그중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만약에 당장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정부가?
1: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 범부처적으로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지휘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시적으로라도 자살 예방청이라든가 좀 우리가 코로나 때 질병관리청이라는 저희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켰잖아요. 그런
0: 네.
1: 것처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런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책임자 임명을 비롯한 어떤 범부처 협력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물론 뭐 정말 다양한 게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정신 자살 예방 상담 전화라든가 뭐 정신과 응급센터, 뭐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정말 굉장히 뭐 학교 상담 교사를 확대한다든가 언론 보도 원칙 준수 등 굉장히 많겠지만 이 모든 것을 결국 통합하려면 한 가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AI 수석을 새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자살 예방 수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책임자를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과 경로를 만들면 이것이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책을 꼽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것으로 가려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범부처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도 관련 TF는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로는 좀 부족할까요?
0: 글쎄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총리 주도하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의 항상 지론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저는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제가 한국 현재 TF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자살 예방 예산이 일본 자살 예방 예산의 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물론 TF도 중요하고 뭐 범부처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예산 확대를 위한 어떤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우리의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총 컨트롤할 수 있는 조금 더 힘이 있고 직접적으로 무언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뭐 자살 예방청이라든가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혹여 만약에 정부에서 정말 자살 예방청이나 이런 기구를 만든다면 가장 먼저 교수님께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0: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1: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0: 아닙니다. 저는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정책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한국에서 의사로서 생활을 한 적도 없고 사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이후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와 이제 전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자주 이런 인터뷰나 한국의 자살 예방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일으키는 인터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네, 드리는 말씀은 저희는 정말 거들 뿐이고 한국의 지금 최전선에서 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방치했다는 게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최전선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해도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 한국의 상황을 잘 아는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의 오늘의 처방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오늘 당장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실천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뭘까요?
0: 저는 주변에 누구나 어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한 분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분들이 절실하게 보내는 하나의 문자, 하나의 연락이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한번 생각나서 연락했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연락해보고 손 내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만 굉장히 강조했는데
1: 10초요?
0: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예일대 나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0: 해주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6: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이 남하하며 현재는 호남과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3도, 대구 24도 예상이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오전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데 영동대교로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수대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그 전으로 동호대교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포대교 부근부터 동호대교를 지날 때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직접 나서서 여러분 저녁 6시 이후에 세탁기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 더안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뭘까요? 1번 택시요금, 2번 전기요금, 3번 퇴직연금, 4번 파당금. 우물정 0945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탁기를 사용하면 나오는 거 고지서로 택시요금, 전기요금, 퇴직연금, 파당금. 퇴직연금 나오면 너무 좋겠네요. 맨날 돌리겠는데 세탁기? 네.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 코드 노어토 션파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품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품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소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면 매달 고지서에 이것이 나옵니다. 물론 세탁기 말고 많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1번 택시요금, 2번 전기요금, 3번 퇴직연금, 4번 파당금.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상해 군경회가 함께하는 기획 시리즈 인빅터스 인피터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고 일상에 큰 변화를 맞이해야 했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치열한 재활과 훈련 끝에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세계 상인 군인들의 스포츠 축제죠. 인빅터스 게임 무대에 올랐던 분들입니다. 대회 최고령 참가자로 전 세계 박수를 받은 김윤근 선수, 양팔 의수의 한계를 딛고 사이클 금메달을 목에 건 나형윤 선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각자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김윤균 선수부터 네. 해주실까요?
1: 저는 베트남 탐전에서 부상을 입고 재활치료를, 체육재활을 하고 있는 상해군경 김윤근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김윤근 네, 선수님 오셨고요. 예.
1: 2022년 해외 인피터스 게임에 참가하고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선수 주장을 맡아서
0: 2022년 헤이그 인빅터스 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을 최초로 맡으셨습니다. 박수!
1: 감사합니다.
0: 네네.
1: 그래 국제무대에 섰던 경험과 네. 인빅터스라는 그 슬로건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와 최초 주장 맡으셨던 대표님 주장 맡으셨던 분 김윤근 선수 모셨고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 복무 중에 감전사고로 양팔을 절단하고 운동으로 다시 재활을 해서 인빅터스 게임의 사이클 종목으로 출전한 나영윤입니다. 22년 헤이그 대회에는 그 대한민국 첫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였고 25년도에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의 그 동계와 그 하이브리드 종목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오늘은 결과보다 그 어떻게 도전

0: 변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제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어서 오십시오. 우리 나영현 선수님은 사실은 양팔을 잃었다고 하셨는데
0: 네.
1: 지금 그러면 의술을 하고
0: 예,
1: 오신 거군요.
0: 양팔이 의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요, 청취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두 분의 얼굴, 모습 화면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예, 좀 한면으로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참가했던 임기터스 게임이 2022년 네덜란드 게임이군요.
0: 예.
1: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분 모두 그 역사적인 대회에 첫
0: 예,
1: 출전하셨던 분들인
0: 맞습니다.
1: 거고, 그러니까 첫 임빅터스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신 데다가 더더군다나 우리 김윤근 선수님은 대표팀 주장. 예, 그때
0: 예.
1: 기분 어떠셨어요?
2: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격스러웠고요.
1: 네.
2: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임팩트 게임에 참여한다는 데큰 의의를 가졌고, 제가 잘해야 후배들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많이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2: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1: 네.
2: 세계 상위 군인들에 어울려가지고 멋진 승부를 펼치고 왔습니다.
1: 그러니까요. 2022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 인빅터스 게임에 두분다 출전을 하셨고, 김윤근 선수님은 대표팀 주장이 되신 건데, 제가 앞서 어떻게 소개를 드렸냐면, 대회 최고령 참가자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거든요.
2: 예.
1: 전혀 최고령 같지 않으신데 어떻게 최고령 참가자셨어요?
2: 제가 사실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1: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선수님?
2: 참가하고
1: 예. 네.
2: 세계 상위 공경에서도 제일 나이가
1: 아,
2: 많은
1: 정말요?
2: 상태로 출전을
1: 오.
2: 했는데,
1: 네.
2: 사실 동료들이
1: 네.
2: 다 전쟁에서 다치고 이랬으니까 서로 마음이,
1: 그렇죠.
2: 말은 안 통해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1: 예.
2: 많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1: 제가 그러면 여쭤봐도 돼요? 2022년에 참가하셨을 때, 최고령이셨을 때의 그때 나이, 연령이 어떻게 되셨었어요?
2: 73입니다.
1: 4년 전에 73세셨다고요?
2: 예.
1: 어머나, 저두번 놀랐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야,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1: 두분 별로 나이 차이 안나 보이시는데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0: 아, 네.
1: 네. 그래서 우리 김윤근 선수님의 목소리 들어봤고, 나영은 선수님도 당시에 처음으로 국가대표 되셔가지고 출전했을 때 기분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0: 아, 네. 저도 처음 그 대표에 선발됐다고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았고, 그 대한민국이 처음 참가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부담도 엄청
1: 아,
0: 되었고,
1: 그렇죠.
0: 이게 저 개인의 출전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위 공경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꼭 해서 저한테 단순한 국제대회가 아닌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는 큰첫 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우리나라를 그 세계에 알리기 위한 네,
1: 아니, 왜 이렇게 김윤근 선수님
0: 죄송해요. 네.
1: 눈치를 보세요. 당시에 지금 주장님이셔서 여태까지 지금 그 느낌 남아있으신 거예요?
0: 아닙니다.
1: 눈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근데 두분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다녀오셨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김윤근 선수님은 지금 두분다 블랙 의상을 입고 오시긴 했는데 좀 다르고 인빅터스
2: 예.
1: 게임이라고 써 있어요, 가슴에.
2: 2020년도에
1: 네.
2: 헤이거 인빅터스 게임에 참가했던 유니폼, 거기서 판매하는 유니폼을 산 겁니다.
1: 거기서 유니폼을 파는군요.
2: 예.
1: 아니, 나영현 선수는 안 사셨어요, 이거?
0: 네,
2: 아닐
0: 따로
2: 것 같겠죠.
0: 구매는 안 하고, 네.
1: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0: 네.
1: 글씨가 보여가지고 한번 여쭤본
2: 예.
1: 거예요. 지금도 자주 입으시나 봐요.
2: 예. 요즘도 자전거를 타면서 네. 많이 입고 다닙니다.
1: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 입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거기에 대회 보러 가신 분들도 사서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2: 사서 입을 수 있는 거죠.
1: 아, 사서 입을 예. 수 있구나. 혹시 선수분들만 입으실 수 있는 어떤 유니폼 같은 거 없어요?
2: 유니폼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유니폼은 따로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자전거를 타니까 자전거에 탈 적당한 유니폼을 만들어 맞춰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2: 예, 턱옷 있고요. 지금 집에나 외출할 때.
1: 네. 자주 입으세요?
2: 자주 입습니다.
1: 근데 이게 지금 반소매여서 예. 겨울에는 입으실 거 있으세요, 그러면?
2: 겨울에는 안에다 입으니까.
1: 사시사철 입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런 만큼 얼마나 의미 있는 대회였나가 느껴지고 앞서 제가 그러셨어요. 당시 최고령 선수셔서 당시에도 그 대회에서도 좀 화제가 됐었나 봐요.
2: 예. 저를 그래도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외국 선수들이 네. 감싸주고 모든 거를 그냥 서로 도와주면서 시합도 같이 하고 야.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젊은 선수들이랑 경기를 임하니까 네. 또 나름대로 좋았고 야. 그 양반들은 그 사람들은 또 저로 인해서 뭔가
1: 맞죠.
2: 앞으로 네. 자기네들도 충분히 늦게까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아니요, 운동을 열심히
1: 거예요.
2: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주셨을 것 같고 예. 일단 제가 지금 다시 느끼는 거지만 너무 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해외 선수들이 최고령이신 거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수님.
2: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네. 방송에도 얘기를
1: 그랬군요.
2: 하고 그래서
1: 아, 그때 유명 인사셨네요. 그죠? 예. 아,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령 나이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더 특별한 우리 선수님께도 특별했고 다른 같이 참가한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분이 되셨을 것 같아요.
2: 그리고 제가 선수 대표니까 대표로
1: 주장님이셨으니까
2: 예,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따왔습니다.
1: 네.
2: 실적이 좋았어요. 첫 번 출전해서
1: 금메달. 내 덕이다.
2: 예?
1: 내 덕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2: 덕이
1: 거잖아요.
2: 아니라 마음에 합쳐서 열심히 했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근데
2: 저 나영준 선수도 금메달을 땄고 또 딴 선수 양궁에도 땄고 이런 식으로 해서
1: 그러니까요.
2: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1: 맞습니다.
2: 사이클에서도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1: 첫 출전이었잖아요.
2: 예.
1: 나영윤 선수님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첫 출전에 메달 따셨는데 금메달이었습니다. 세계정상이었습니다.
2: 예.
1: 아니 금메달 예상하고 가셨어요?
0: 아니요. 전혀 예상은 못했고요.
1: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네. 예상하셨잖아요.
0: 아, 전혀 못했습니다. 네. 네, 운도 따랐던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네, 열심히 탔는데
1: 네.
0: 예,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럼 금메달 따고 네. 기분 진짜 어떠셔요? 저 진짜 궁금해요. 그 메달 따시면 기분 어떠실까?
0: 사이클로는 국제대회는 그 무대가 처음이었거든요. 그 대회에서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처음 참가하는 대회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1: 대단하신 게요.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대회에서 금메달 딴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처음 출전했는데 처음 출전한 한국에서 사이클 금메달 나온 거예요.
2: 예.
1: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인비터스 게임이
2: 완전히 축제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경쟁심리만 이런 거 있잖아요. 선수들끼리 물론 선의의 경쟁이지만 근데 인비터스 게임은 그것 말고도 서로 공감대도 굉장하다고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2: 예.
1: 유대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견제했을 것 같다. 아니 대한민국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나 선수님은 양팔이 지금 의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럼
0: 맞습니다.
1: 당시 경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0: 그 양팔이 전자의수인데 이 의수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손으로 브레이크나 기아 변속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1: 네.
0: 페달링을 하면서 다리로 기아 변속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게 개조를 해서 그렇게 네, 자전거를 탔습니다. 네.
1: 근데 그 전 사실 이제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브레이크를 안 잡고 이게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럼 지금 다리로 나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물론 자전거를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 엄청난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네. 자전거를 타는 기간 동안 그 브레이크 감 익히는 걸 적응했다고 할 수

0: 줄 정도로 매번 그 감이 틀렸고, 그다음에 그 팔이 으스다 보니까 그 회전 반경도 제한돼서,
1: 그렇죠.
0: 네. 그 부분도 문제가 됐었고, 으스가 전자으스다 보니까 땀하고 물에 엄청 약해요.
1: 그래요.
0: 그리고 사이클은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 그 오류라든지 작동에 문제가 생기는 걸 대비해야 됐기 때문에 항상 그 페달링에만 집중할 수 없었던
1: 그렇죠,
0: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너무 힘드셨겠는데요. 그 훈련 과정도 그렇고 경기할 때도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른 사이클 선수들마다 좀 장애의 종류가 다르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다면 사이클 선수 중에서도 갖고 있는 장애 중에 사이클을 하는 데에 좀더 어려운 그런 조건 아니셨던가요, 혹시?
0: 네, 뭐 저보다도 더 중증인 장애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저도 어려웠지만 뭐 네, 제가 제일 뭐 힘들다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까지.
1: 네. 확실히 이 인빅터스 게임에 이제 출전을 하셨던 분들, 또 지금 우리 상해 문경회에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다른 선수들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제가 대화를 하면 꼭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빅터스 게임이라는 게더 많이 관심이 가고 이 대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은 느낌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분 모두 이제 군 복무 또 이제 참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부상을 입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부상 이후에 어쨌든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면서 좀 이제 삶의 방향이 이제 달라지고 변화를 하신 거고 도전을 하신 건데 처음에 그 마음 먹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2: 저는 베트남 참전해서 용공
1: 네.
2: 1호 작전에서 지뢰 폭발로 도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1: 네.
2: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걱정도 많이 했지만은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운동도 해서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자 하는 슬로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 사이클을 안 했습니다.
1: 그러니까
2: 안 하고
1: 건강해지려고 운동하신 거네요. 건강하게 살려고.
2: 그래서 딴 운동을 하다가 사이클을 접하게 돼서 사이클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한 6, 70km씩 하루에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사실 이 장애를 가졌잖아요.
1: 네.
2: 다쳐서 장애를 가졌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살기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고
1: 네.
2: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자기 건강도 챙기고 그런 위주로 저는 꾸준하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재활 훈련이고
1: 네.
2: 좋아요.
1: 그러니까 처음엔 다른 운동 뭐 하셨어요?
2: 논볼이라고
1: 네.
2: 있습니다. 논볼 아실는지
1: 저잘
2: 모르겠는데 잘
1: 모르겠는데요.
2: 모르시죠? 그 천연잔디에서
1: 네.
2: 20m에 조그만 잭을 던져놓고 가운데다가 폭이 한 5m 돼요.
1: 네.
2: 거기서 굴려가지고 자기 공이 큰 공이 4개인데 그게 가까이 가는 게 점수예요.
1: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그걸
2: 예.
1: 하시다가 그러니까 핸드사이클로
2: 예,
1: 바꾸신 거잖아요.
2: 우연히 저 수원에서 체육관에 핸드사이클이 있는 걸 보고 한번 올라가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운동이다, 내 적성에
1: 이제
2: 맞는다.
1: 만났다.
2: 예, 그렇게
1: 이러시면서.
2: 해가지고선 사실은 사이클로 완전히 전향을 했습니다. 했고
1: 그렇군요.
2: 그 사이클을 하면서
1: 네.
2: 사실 일반 여러분들하고도 어울리고 싶어서 마라톤도 했어요. 제가 이거 실차 마라톤, 실차로
1: 네네네네.
2: 풀코스 세번다 하고, 조정동 다 하고, 하프도 5번을 했어요. 춘천, 첫 번에 춘천 대회를 했는데, 풀코스를 했는데, 4시간 30분 걸렸어요. 이걸로.
1: 정말 대단하시. 그럼 너무 팔이 아프실 것 같은데.
2: 아프죠.
1: 야.
2: 아픈데 그래도 가족들이 도움도 있고 응원도 있고 여러 사람의 나도 아무리 내가
1: 좀 장애가 있으시지만
2: 장애를

0: 읽었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그
1: 그러니까요.
0: 신념으로 하니까 충분히
1: 제
0: 되더라고요.
1: 생각에는 비장애인들도 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지금 다 도전해서 이뤄내신
0: 예. 그래서
1: 거거든요.
0: 제 자신이 사실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1: 그러니까요. 도전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것
0: 예.
1: 같고, 그래서 그것이 표정과 우리 선수님의 이 분위기에 다 고스란히 느껴지고, 선수님께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나영윤 선수님도 그래서 아까도 계속 눈치를 보신 게 아닌가.
0: 내 눈치 왜 봐?
1: 농담입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예, 엄청
1: 그렇잖아요.
2: 존경하는
1: 맞아요.
2: 선배님. 저희 아버님보다도 연세가 많으신데
1: 네.
2: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계시고.
1: 그러니까요.
2: 네,
1: 맞아요.
2: 너무 멋지십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나 선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 선수님은 이제 군대에서
2: 아, 네.
1: 아까 감전
2: 네, 맞습니다.
1: 때문에 두팔을 잃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셨고, 어떻게 이렇게 선수까지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2: 처음에 감전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이제 팔을 절단을 하고 이제 사회하고는 완전히 단절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한 1년 넘게 그렇게 조금 폐인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사회 활동도 하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운동을 접하게 됐는데, 네, 그 처음에는 태권도, 장애인 태권도를 접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이클로 전향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활동적인 대부분 그 동적인 운동에 운동들을 지금까지 해오게 된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정말, 네.
1: 와, 정말 두 분 다 대단하신데, 두분 모두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그 인비터스 게임에 함께 출전을 하셨고, 우리 또 나 선수님은 금메달도 하셨고, 그 대회에 참가를 하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랐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0: 예, 참가 인비터스 게임을 참가하고
1: 네.
0: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그 인비터스 게임이라는 그 자체가 소중하고 뜻이 깊었어요.
1: 네.
0: 그래서 와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은 딴 생각만 들으니까
1: 네네.
0: 운동으로 모든 생각을 접고 하니까 본인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현재로 지금 서울시 대표 선수예요, 제가.
1: 네.
0: 이 나이에.
1: 아니요, 충분히 그래서 대표 선수 하실 것 같아요.
0: 사실은 자랑은 아니지만은.
1: 네, 자랑하셔도 돼요.
0: 저 장애인 체전에 가서
1: 네.
0: 은메달 꼭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올해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1: 네.
0: 9월 달에 열리거든요.
1: 네.
0: 체전이. 그때 딸지 모르겠습니다.
1: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9월입니다.
0: 영원히 은메달이라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1: 네.
0: 모르겠습니다.
1: 연락 주세요.
0: 올해는.
1: 예. 그리고 우리 나 선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인비터스 게임에 참가하고 나서 보니 뭐가 달라지던가요?
2: 우선 그 참가 전에는 상위군인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 내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참가한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그 장소에서 정말 국가유공자라는 자체만으로 이렇게 좀 예우?
1: 네네.
2: 대우를
1: 그쵸,
2: 받는다는
1: 그쵸.
2: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어쨌든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다쳤다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플러스가 되고, 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도 그런
1: 맞아요.
2: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1: 좋네요.
2: 같습니다.
1: 맞아요. 이런 대회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얼마나 예우하는가를 직접 몸소 느끼시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다 마음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무엇을 통해서 그걸 함께
0: 예.
1: 예,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이제 그게 없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곧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게 우리 김윤구 선수님이 전구체전 말씀하셨잖아요. 살짝 네. 자랑하셨잖아요. 네. 우리 나 선수님도 자랑할 거 있으시잖아요. 사격! 사격 하신다면서요. 네? 장애인 사격 종목에도 지금 도전하신다면서요.
2: 아, 지금까지는 그 활동적이고 주위에서 접하기 쉬운 운동들을 대부분 이제 했었는데 현재는 그 사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는 단계다 보니까 네. 사격의 그 절제미나 그다음에 그 인내하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되면서 너무 그 매력을 지금 매력에 빠져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1: 이제 매력
2: 있습니다.
1: 느끼셨어요. 네. 다음에 사격에서 이제 메달 나옵니다. 예, 네, 대단한 두 분과 그러니까요. 네. 꼭 따실 겁니다. 두 분 다 또 메달 꼭 따실 것 같고 이건 짧게 대전이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후보지로 거론됐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인빅터스 게임 열린다. 예. 그 의미 짧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0: 열리면은 사실 제가 그때 29년도에 80이에요.
1: 아, 네.
0: 그래서 꼭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이 인빅터스 게임이 열리면서 이 국가공자에 대한 상위군인에
1: 맞아요.
0: 대한
1: 맞아요.
0: 그 배려도 좀 의상도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꼭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1: 네.
0: 우리가 제일 힘든 거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좀
1: 그러니까요.
0: 애처롭게 보지 말고 아하. 똑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바람입니다.
1: 아니 근데 이 두 분과 대화를 하면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두 분께 사실은 지금 뭐 어떤 이유가 됐든 힘든 시기로 삶에 좀 어떤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중엔 분명히 장애라는 것이 원인이 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인비터스 정신 두 분 다 갖고 계시니까 그 정신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힘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 선수님부터.
0: 사실 전쟁 영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상해군인 의상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운동이고 모든 것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대한민국 상해군인들이 편한 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1: 네.
0: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우리 나 선수님.
2: 아, 네. 저는 그 장애가 있다고 해서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절망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미래의 내 삶을 변하기 위해서 그 장애든 뭐 실패하셨던 분들이든 오늘 그 하나부터 조금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인비터스 제3화였습니다. 김윤근 선수, 나형윤 선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인비터스는 국가보훈부와 대한민국 상해군경회가 함께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대연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6: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 오늘 SAT 정답은 전기요금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8: (목소리)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봄은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3: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1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가장 약한 상태라며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종전 제안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이라며 아무도 그걸 받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이 가장 약한 상태라는 발언은 미군의 군사 행동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해 이란에 미국의 종전 조건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지원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 설립한 위장기업을 이용해 원유를 판매하고 수익을 이란 정권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며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이란 국적의 개인 3명과 기업 9곳으로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 1곳은 오만 기업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과 테러 대리 세력, 핵 야망을 위한 자금원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좌초 위기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극비 중의 극비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 육함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에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하는 탐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으로 미국의 핵 삼축 체계 가운데 가장 생존성이 높은 전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항은 미국의 역량과 유연성, 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 소유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에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케이플러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세 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 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휴전이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9%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8.07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라보뱅크의 플로렌스 슈미트 에너지 전략가는 로이터에 불과 며칠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긴장 완화에서 다시 긴장 고조로 바뀌었고 유가도 이에 반응했다면서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파죽지세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이 규모 면에서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시가총액은 약 4조 6,600억 달러를 기록해 약 4조 3,300억 달러로 집계된 타이완을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 시총 합계는 연초보다 78%나 급등해 타이완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으며 지난달 영국과 이달 초 캐나다를 차례로 추월한 데 이어 대만까지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력 반도체 종목들이 슈퍼사이클을 맞아 주가가 폭등한 덕분으로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는 86%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세긴 주택 매물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토호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뿐만 아니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다주택자 매도주택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유예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절약이 미덕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자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가 정상화됐는데도 자꾸 빚내서 쓰자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적극적인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남우 외부 타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망상에 가까운 괴담으로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가 안보 외교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초기 대응 실패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며 정부 여당은 긴급 현안 질의에 응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 외통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1도, 습도는 76%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버지는 평생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상가 건물 한 채를 일궈오셨죠. 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한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몇 년 뒤에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건물을 관리하고 임차인을 상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건물 관리나 계약 업무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뒤부터는 새어머니가 격리와 회계 보조를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당시에 새어머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물 관리도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자금을 보탰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재산세와 유지비도 대부분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투병 중이실 때도 새어머니가 직접 간병했다기보다는 간병인을 돕고 간병비 역시 대부분 저희 형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새어머니는 법적인 배우자라며 상속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지원받은 유학비와 다른 형제들의 결혼 자금까지 모두 특별 수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유류분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유언장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 사업에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기여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가 건물은 원래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 건물이 새어머니한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새어머니의 상속권과 기여분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저희 형제가 건물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일군 상가 건물인데 말이죠. 이준원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2: 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법 규정이나 상속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아서 상속인들이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먼저 이 부분.

0: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어머니는 재혼이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상속권은 있는 거죠?
1: 네, 사연자님의 형제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라면 사연자님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0: 네.
1: 심지어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50%를 가산하여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0: 네, 1.5를 가져간다는 거죠.
1: 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이나 전처 자녀와의 관계는 법적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 네.
1: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은 새어머니의 상속권 자체를 다투시기보다는 새어머니에게 추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배우자는 뭐 1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던 10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던 상속권은 이제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면 기여분을 다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병을 새어머니가 직접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 간병을 소홀히 한 새어머니의 상속분 줄일 수 있나요?
1: 네, 일단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만으로는 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0: 네.
1: 상속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간병에 소홀했다는 것은 상속분이 아닌 기여분을 정할 때에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기여분이란 것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0: 네.
1: 간병을 소홀한 것을 넘어 아픈 배우자를 두고 해외여행을 다닌 경우라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자님의 형제분들은 새어머니가 간병에 소홀했고 간병비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서 새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0: 그럼 새어머니가 상속권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여분 자체는 인정되기는 어렵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유학 비를 이제 아버지가 부담해 주신 게 있는데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연자분이 받은 유학비가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것까지 다 이제 상속 재산으로 넣어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학비는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유학비는 전형적으로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대학 등록금 이상의 고액의 유학비나 결혼 뭐 주택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사연자님이 받은 유학비와 형제분들이 받은 결혼 자금을 특별 수익으로 주장해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시켜서 상속 재산 중에서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이 가져갈 몫을 줄이려고 할 것 같은데요.
0: 네.
1: 다만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 모두 특별 수익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가 상속 재산 중에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서
0: 네.
1: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유학비가 통상적인 우리나라 대학교 학비 수준에 불과한다거나 뭐 다른 형제들도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원받은 돈이 아버지의 생전 자산과 소득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버지 사업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새어머니가 본인의 친정 자금을 가져왔거나 본인 명의 대출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은 당시의 자금 흐름을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어머니의 자금이 새어머니에게 다시 상환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0: 네.
1: 만약 대출이 실행됐다면 대출 원리금을 누가 상환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일단 새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을 도왔다고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 책임도 새어머니에게 있는 것이니까 새어머니가 제출하는 증거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0: 네.
1: 이 증거를 토대로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통해서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돈이 실제로 아버지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그 상가 건물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분으로 이제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새어머니랑 이 건물을 공유하기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건물을 그냥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네, 형제분들이 건물의 지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과 지분을 가져오는 것을 고려해서 그의 상

0: 하는 차액을 새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정산을 해주시긴 해야 합니다.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청구되면 우선 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조정에서 건물의 가격 중 새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그 대신 건물을 형제들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정안을 한번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또 만약 조정이 결렬돼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으니까 현재 건물의 유지 관리가 형제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건물을 형제들의 소유로 하고 금전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뭐 건물을 본인한테 준다는 유언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 유언장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0: 만약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상가를 준다는 유언을 하셨다면 그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로 사연자님의 몫을 챙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민법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유증이 이뤄졌다면 이것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되어서
1: 네.
0: 새어머니 측에서는 유증받은 상가가 자신의 특별한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1: 네.
0: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어머니가 간병 의무를 소홀히 했고 또 상가의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새어머니한테 건물을 준다라고 하는 유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유언이 실제로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패닉의 기다리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서울은 구름 사이로 간간이 파란 하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과 경남,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도 23도, 대구 24도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토요일에는 30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가는 길은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때문에 뒤쪽으로 마포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상류나들목에서 동작대교,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외곽 쪽으로 탄천 일교를 목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로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라면서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타이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 용납 불가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 휴전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가 살아날 가능성은 1% 정도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안은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거라면서 이란의 공격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0: 이란에 대한 강력한 압박 차원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자산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탐지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핵잠수함은 은밀히 이동하다 유사시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존재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2: 많은 장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아주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지원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 설립한 위장기업을 이용해서 원유를 판매하고 수익을 이란 정권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며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이란 국적의 개인 3명과 기업 9곳으로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1곳은 오만 기업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금융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상 대상에는 혁명수비대의 위장기업이나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 자금 이전에 관여한 금융기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미국의 합의안을 거부한 이란 정부는 전쟁 종식과 배상금 그리고 호르무즈 주도권 보장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힌 이스라엘에는 이란도 아직 결산을 끝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오만에서 신호 기자입니다.
3: 이란 언론들은 미국이 준 합의안을 굴복 요구로 평가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미국의 제안이 과도한 요구였다면서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는 자체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프레스 TV도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전쟁 피해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이란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오랫동안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해외 은행들에 부당하게 묶여있는 이란 국민의 자산을 돌려달라는 것이 과연 지나친 요구입니까? 에스마엘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3: 미국의 이란 유조선 압류와 선박 무력화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역봉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핵심적 요구 조건은 전쟁 종식과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입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란 핵시설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입장은 종전 선언 이후 세부 협상 논의 과제로 미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휴전이 무색해진 레바논의 안전보장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의 무력 행위 중단

0: 을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하자 이란 정부도 아직 결산을 끝내지 않았다고 응수했습니다.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까지 시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도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란의 협상대표인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14개 항의 제안에 명시된 이란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전시 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핵 추진 잠수함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안들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4: 국방위 증액 등
5: 안규백 국방장관입니다.
4: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한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 간의 공감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 인식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5: 동맹의 강력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연대하기를 기대합니다.
3: 이 자리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가 외부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정상이 합의하고도 쿠팡 관련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협력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건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남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로 옮겨져 분석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남호 공격 주체와 관련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이 된 HMM 화물선 남우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6: 남우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남우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남우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두 개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7: 선체 안 프레임은
5: 박일 외교장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7: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6: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남우호 선원 한 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8: 남우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 소유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이 이달 초 미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케이플러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석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아다비 국영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지루크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 6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휴전이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9%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8.07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라브뱅크의 플로렌스 슈미트 에너지 전략가는 로이터에 불과 며칠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긴장 완화에서 다시 긴장 고조로 바뀌었고 유가도 이에 반응했다면서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에너지 수급 혼란 장기화 속에서도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증시가 과거 닷컴버블 때와 같은 급락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투자 전략 업체인 야데니 리서치는 전날 투자자 노트에서 올해 말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목표치를 종전 7,700에서 8,2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미국의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 등은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최근 뉴욕 증시 강세가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에 7,999까지 기록하면서 8,000 직전까지 갔지만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한때 4%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시각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코스피가 8,000에 근접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의 코스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9: 네, 어제보다 1.68% 오른 7,953.41로 출발한 코스피는 이후 장이 열린 지 불과 2분 만에 7,999.67까지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8,000 턱 밑까지 다가가며 기세를 올리는 듯 했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한때 4% 이상 급락한 7,400대까지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7,600 후반대와 7,700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29만 원대에 근접했던 삼성전자는 3.8% 이상 하락하면서 27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187만 원대까지 하락한 SK하이닉스는 이후 다시 19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도 0.63% 오른 1214.90으로 장을 출발했지만 지금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11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 네, 환율 상황도 전해주시죠.
9: 네, 원달러 환율은 2.65 노른 1475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지금은 1485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반응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교전이 다시 재개될 수 있던 우려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8월 1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9% 올랐습니다. 6월 1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98.0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세우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 아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에 나섰습니다. 전날 12시간 가까운 논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이틀째 접어들었죠?
2: 네, 삼성전자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째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제 11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협상의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과 이를 제도화할지 여부입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고 지급 상한도 없애는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체계의 제도화는 직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한다면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사후 조정 절차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중노위는 오늘 회의에서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노사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파업은 피할 수 있습니다.
1: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2: 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도 채 남지 않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차질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측의 대응 계획을 직접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들이 핵심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협력사들의 직격탄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손실 규모는 3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1: 칼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군사 조치 압박에 맞섰는데요. 관련 내용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이영정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네. 우여곡절이 참 길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2: I would say the ceasefire
3: 휴전은 생명 연장장치에 의존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살아날 가능성 1% 정도라고 말하는 정도죠.
4: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하는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5: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핵찌꺼기라고 표현하며 종전 협상의 최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우리가 비투 폭격기로 공격했을 때 지하 깊숙이 파묻혔던 그 핵찌꺼기까지 우리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5: 이란은 전쟁 보상금과 제재 해제, 호르무즈 주도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3: 오랫동안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해외 은행들에 부당하게 묶여 있는 이란 국민의 자산을 돌려달라는 것이 과연 지나친 요구입니까?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네, 참 답답합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남성욱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의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1% 정도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의사가 보통 1% 정도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뭐 거의 없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1: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거래 기술이라든가 뭐 담대한 씽킹 같은 책을 보면
0: 예.
1: 상대를 설득할 때 숫자를 이야기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0: 그렇군요.
1: 사실 뭐 의사가 1%라는 말을 병원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뭐
1: 왜냐하면
0: 희박하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겠죠.
1: 환자의 심리 상태라든가 가족들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1%라고 그러면 그 환자나 가족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만 이제 본인이 이 문제를 쉽게 언론에 이제 표명한다라는 뜻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러면 영환실로 가는 거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휴전이 깨지기 직전에 있다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란 전쟁을 저희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복기를 해볼 때이 5월 10일의 이 순간은 과연 공이 어느 코트에 있었느냐? 저는 공이 워싱턴 코트에 있었다라고 나중에 판단할 수 있다.
0: 예.
1: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내일 모레 에어포스 1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을 합니다. 거의 뭐 9년 만에 본인으로서는 세계의 미중 정상회담을 하죠. 사실은 포인트는 무역 관세 전쟁이 포인트입니다. 이란
0: 예.
1: 전쟁은 뭐 의제 당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란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모양을 갖추면서 비행기를 타고 시진핑 주석과 멋진 회담을 하는 것이 시나리오인데 지금 그 시나리오가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무역 문제, 관세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오히려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듯한 뭐 그런 일이 전개되고 있어서 모양은 별로죠.
2: 이란과의 그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지만 가장 약한 상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있을 것들이 뭐 이란과의 긴장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3: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막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이 역봉쇄를 한 상황인데 결국은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게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길을 뚫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틀간의 기간에도 페르시아만 안쪽에 들어가 있던 미국의 이지삼 세척이 그 항로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3: 아마 호르무즈 해협을 그 선박을 이용한 무력 그리고 공중에 어떤 감시 장비라든가 타격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면서 아마 계속 이렇게 뚫으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이란 측도 뭐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압둘라히 그 통합사령관이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파 하메네이한테 앞으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를 했다지 않습니까? 오늘이 벌써 1차 협상이 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지한 달이 됐기 때문에 2차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좀 잡히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향후 지금 양측이 어떻게 보면 시각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요구사항만 점점 많아지는 특히 그 미국도 문제지만
0: 예.
3: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구체적인 문제들 특히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지금 돈에 많이 좀 집착하는 것 같아요. 돈에 좀 많이 뭐좀 부족한 점을 느끼는지 해외에 묶여 있는 자기네들 자산을 자꾸 풀어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거의 그 전후 배상금 같은 이런 패전국이 뭔가 지불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나마도 미국의 그동안의 이 입장을 보면은 이란이 핵 물질을 해외로 이관하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해외에 묶여 있는 자산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질 않으면서 이제 요구사항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좀 화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0: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핵 문제인데,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란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3: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이란의 입장이라

0: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부분,
1: 네.
0: 핵물질을 해외로 이관해야 된다, 2015년 오바마가 했던 것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서서 좀 내지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결국은 중재를 맡았던 파키스탄이 양쪽에 이제 좋은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떤 트럼프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진 것 같고, 뭐 이란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없는 트럼프는 말을 지금 지어내지 못하잖아요.
0: 뭐 뒤로는 네. 이렇게 줄 것처럼 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그러느냐 이런 게 사실 보면은 최근에 그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도 방문하고 중국도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그 푸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란의 핵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어렵다면 우리 러시아로도 좀 이관하는 거 내가 받아줄 수 있다.
1: 예.
0: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한 것도 결국 푸틴도 뭔가 그런 얘기와 관련한 어떤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란이 아마 그 지금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강경파하고 뭐 아라그치나 이런 좀 협상에 나서야 되는 쪽하고 입장 정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도 트럼프의 좀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 앞서 이제 뭐 이란의 협상안이 뭐 쓰레기 문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뭐 프리덤 프로젝트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종전에는 항공기를 한 100여 대 또 뭐 이지스함을 한 10척 정도 했다면 뭐 두 배 정도의 무력을 배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걸프 국가들을 굉장한 어려움으로 뭐라는 작전입니다. 사실 그래서 카타르의 총리가 워싱턴을 다 방문할 정도로 프리덤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김선영 앵커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를 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1: 네.
3: 이 핵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에 그만큼 인식 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질을 조금 들여다보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란 핵 협의를 만들 때 협상장에서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문이 160페이지에 달하고요. 본문 플러스 기술적인 부속서가 다섯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죠.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마지노선인 이 6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 440kg를 갖다가 미국에다 내준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지어서 한 얘기지 결코 테헤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없고요.
1: 일종의 본인의 뇌피셜이었던 건가요?
3: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뉴욕타임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erception is everything.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 예.
3: 이게 지금 손에 안 잡히니까 굉장히 서두르기도 하고 또 협상장으로 들어가는 척도 하고 본인이 굉장히 이제 다급한 측면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1: 예.
3: 아마 네타냐후 총리가 해법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역대 극비작전을 많이 수행했는데 아마 비상시에 들어가서 탈취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미군이 할 수는 없고요.
1: 예.
3: 이스라엘만이 할 수 있는 작전이라고 봅니다.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요. 극비 중에 극비라고 할 수 있는 핵 잠수함 위치를 공개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 건데요. 이란을 향한 압박 메시지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미 해군 제6함대 현지 시간 11일 공개한 그 사진입니다.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영국령이죠. 지브롤터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건데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운용하는 전략 자산인 만큼 보도자료까지 내고 위치를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외신은 이 핵잠수함이 USS 알래스카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수개월 동안 심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소음이 극도로 적어서 탐지가 어렵습니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고속

0: 기동을 하다 적의 기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 자체가 극비로 취급됩니다. 전략적으로 억지력을 과시해야 할 때만 드물게 공개가 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위치 공개가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종전안을 받아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오늘은 휴전이 인공호흡기를 낀 상태라며 이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이란 관련 군사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중국 방문을 앞두고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 핵 잠수함 사진까지 저희가 봤는데 이 위치나 모습이 극비 중에 극비입니까?
2: 그렇죠. 전략 잠수함, 그것도 핵 잠수함의 위치를 저렇게 노출시킨다는 거 저도 정말 이례적으로 미국이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스페인 인근입니다. 지브롤터가. 그러니까 이란에서부터 직선거리로 한 5,0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상당히 먼 거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그 함매, 잠수함에 실려있는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사거리가 12,000km입니다. 이게 24발이나 실려 있고요. 길이가 170m, 18,000톤급의 핵잠입니다. 사실 은밀한 기동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렇게 밝혔다는 것은 지금 이미 미국이 11척의 항공모함 중에 3척을 이 인근에 지금 배치해놓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핵 잠수함의 위치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군사적 압박을 좀 더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뭔가 사정권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가요?
2: 그렇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예. 항공모함이라든가 다른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식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예.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브롤터 인근 해역에 있다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날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경고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0: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이제 배치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미국과 비교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겠지만 네.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비교를 좀 해주시죠.
2: 사실 뭐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라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 뭐 이쪽 아라비아해 쪽에서 작전을 하는 연안 함정 비슷하게 될 겁니다. 뭐 핵 추진도 아니고 디젤이니까 위치도 대부분 노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게 뭐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 그러니까 길이가 한 29m 정도 되고 130톤이니까 정말 자그마한 이런 그 잠수함인데 네.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미국의 함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오가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 10여 척 정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위협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미국의 함정을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많이 충돌을 하고 부닥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함정에 대한 뭐 공격이라든가 외국 함정을 이렇게 공격하고 화물선, 민간 선박을 주로 타격을 하지 미 해군의 함정이라든가 미 자산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예. 그만큼 이란도 이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미국의 어떤 공격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좀 수위를 조절하는 느낌은 들고
1: 양측 있습니다. 뭐 지금 공격 재개 준비는 돼 있다. 뭐 이런 모습을 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트럼프식 대응에 이란도 좀 뭐 밸런스를 맞춘다고 할까요? 따라한다고 할까요? 갈리바프 의장도 좀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카드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우리 대응에 깜짝 놀랄 것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깜짝 놀랄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3: 깜짝 놀랄 대응은 호르무즈 해협이죠. 뭐 예. 이란은 아무래도 방어적이고 수비적인데 가장 큰 인질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2천여 척의 함정들이죠. 예. 사실은 우리 남우호가 지금 피격을 받았는데 깜짝 놀랄 대응이라는 게 이란에서 여러 가지 드론을 갖다가 해갖고 무차별적으로 외국 선박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를 보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핵잠수함을 공개하고 또 경잠수함을 공개하지만 이게 이란 전쟁 발발 2월 28일 이전에

0: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었다면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데 15,000 군데를 때리고 난 상태에서 지금 서로 잠수함을 큰거 작은 걸 노출시키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심리전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갈리바프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어리석은 제안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데 결국은 양측이 밀리지 않겠다는 심리전이고
1: 예.
0: 말싸움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번에 새로운 뭐 호르무즈 해협 전략 발표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수단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0: 근데 아시다시피 뭐 저희도 보안을 유지하면 텔레그램 쓰고 이게 러시아 측이죠. 그 얘기는 지금 뭐 해저 전선을 끊는다, 또 이란 국민들 지휘부만 인터넷을 허용한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뭐 거의 실업자가 넘쳐나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또 민심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민심 안정이 중요한데
1: 예.
0: 여러 가지 인터넷을 허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수단을 얘기할 정도인데 점점 이제 전쟁이 비군사적인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1: 네. 어쨌든 중국으로 향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금 속내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3: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제가 주도할 거고요. 우리는 우호적인 경쟁 관계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중국 친구들은 전쟁 후에 이란이 전쟁 전과 이란과 다르다며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4: 불기에 들어간 미중 담판에서 이란 전쟁의 우선순위가 다시 높아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5: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상당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3: 이전 대통령 시절에는 수년간 중국에 이용당했지만 지금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1: 네, 미국과 중국의 스트롱맨. 이번 방중 기간 동안 6번을 만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주석, 지금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청구서는 서로 다르겠죠?
6: 그렇죠. 신미국 안보센터가 이번 회담이 트럼프한테는 1, 2기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정상회담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 의제 좀 이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적어도 뭐 종전 협상 이게 좀 봉계도에 오른 다음에 갔으면은 조금 마음이 홀가분했을 텐데
1: 예.
6: 이란 이슈가 지금 좀 급부상을 했습니다. 기본 의제는 이제 양측이 관세 문제가 있었고요. 무역투자위원회 또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하고 보잉 여객기를 중국이 좀 많이 사달라 이런 부분도 이제 트럼프가 반드시 좀 관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그 부분을 좀 트럼프가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해주는, 그래서 대만 독립 반대 기류를 좀 명문화해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이란 문제로 상당히 좀 꼬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 중간에 실무자들, 거기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조율이 돼서 내일 이제 트럼프가 도착을 해서 어떤 양측 간의 회담이 본격화되면은 그 기본 의제들이 논의는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트럼프를 사실 좀 환대를 하려고 애는 쓰는 것 같아요. 과거에 트럼프가 9년 전에 방문했을 때 자금성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천단, 티엔단이라는 곳을 가는데 거기도 역시 황제가 살던 궁궐 못지않게 황제가 이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1: 좋아하겠네요. 예.
6: 내가 이거 황제의 대우를 받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지난해
1: 예.
6: 우리 경주 에이펙 때 사실 신라 왕관을 보고 트럼프가 좋아하던
2: 네,
6: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금관을 보고.
1: 예.
6: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하고 뭔가 이렇게 나를 세우기보다는 지금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단 풀면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진핑이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될지 좀 시진핑도 전략을 많이 짰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6: 본인은 아마 중재자로서 예. 미국하고

0: 이란을 좀 어른스럽게 이렇게 다독거려서 중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을 것 같습니다.
1: 이란과 어쨌든 실타래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이란 압박을 조금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2: 저희가 지금 이슈가 이란 전쟁이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중이 20%는 안 될 거로 보고요. 뉴욕타임즈가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5B 대 3T의 대결이다. 5B는 뭐냐? 미국 전략입니다. 보잉 비죠? 비프, 콩,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보드, 두 차례 위원회.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다 팔아야 될 겁니다. 3천억 달러의 대중 무역 적자를 해결해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벤센트 재무부 장관은 지역구가 네브라스크 쪽인데 본인이 생산되는 콩을 팔지 않으면 콩값이 떨어져서 지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가져올 정도거든요. 또 중국은 3T라고 합니다. 테리프, 관세죠. 예, 테크놀로지 또 막아야죠. 또 타이완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T라는 거거든요. 양측이 접점을 찾으면 정말 세계회담인데 묘하게 돈과 기술이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not support,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표현인데
3: 오늘 이거를... 영어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2: 아, 이거 조금 원문을 설명해야지 시청자들이 조금 네. 알려드립니다. Oppose, 반대한다라는 단어를 써달라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면 콩 사주고 비프 사주고 또 비행기 사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3: 예.
2: 사실은 실리와 명분을 교차하는 이게 협상의 세계 협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핵심을 벤센트 장관이 서울에서 허리평 대표하고 상의를 하고 베이징으로 가죠. 아니 왜 베이징 가서 안 하고 서울에서 하고 가지? 정상들한테 만들어서 갔다가 전달을 하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 전쟁이 미중회담에서는 중국이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정도지 이 회담을 절대적으로 이란 문제에서 보면 본질을 저는 놓치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성과를 거둬서 연말쯤 시진핑 주석을 다시 워싱턴에 초청한다는 스케줄을 잡고 있거든요.
3: 그렇군요.
2: 그럼으로써 11월 중간 선거에서 내가 대중 적자를 많이 개선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흐름을 끌고 가는데 초점을 둬야지.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 문제 해결하려고 만났다. 요거는 조금 나중에 무게를 좀 낮춰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어쨌든 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이번에 6번이나 대화를 한다는데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이란도 발등에 떨어진 불 이슈 가운데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일종의 뭐 타이완을 주고 이란을 얻는 게 아니냐 이런 셈법을 두 정상에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0: 네, 그래서 뭐 양측이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또 부분적인 이런 논의들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또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물밑 조율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남성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 관세 문제 이런 거에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란 이슈 자체가 지금 어쨌든 발등의 불이고 시진핑이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라그치도 중국에 와가지고 시진핑 만나가지고 또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곧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는 그 스케줄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시진핑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중재자 역할 이런 것들 트럼프 입장에서는 뻔히 알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란 원유의 90%를 수입해가지고 그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거 또 중국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써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미중이 서로를 다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거래가 또 딜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중동 사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이영종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동나비엔.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0: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1: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

0: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5: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0: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띄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삭제를 했어요.

0: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비가 소강상태에 들면서 햇볕이 비추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3도까지 오르겠지만 비가 내리고 있는 남부지방에서는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70mm, 충청과 경남, 제주에서는 50mm, 수도권에서도 5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빗길인 가운데 사고 소식이 잦습니다. 먼저 서울 방향 동구산 나들목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2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방면 동구산 나들목 1,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고 이 부근 1, 2차로에서도 다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 2km 구간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5월입니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분동장. 청군 백군 응원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계절이죠. 그런데 얼마 전 어느 초등학교 담벼락에 아이들이 직접 손글씨로 쓴 양의 문이 빼곡히 붙었습니다. 체육대회 때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언제부터 아이들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소음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담벼락 안쪽, 사라지고 있는 5월 운동회의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5월 12일 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온 AI 라디오 온에어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AI와 함께 방송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천연지능 인간지능자 김우성입니다. 지난주에는 운동기구 안에 들어온 AI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세도 잡아주고요. 비싼 돈 내고 PT를 조금 덜 받아도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동 도우미 얘기했는데 이제 뭐랄까요. 같은 운동의 얘기인데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함께 땀 흘리고 뛰어노는 운동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운동회 보신 적 오래되지 않았나요? 망국기가 펄럭이고요. 좀 막 시끄러운 막 뭐랄까요. 마이크 소리 막 확성기 소리 들리고 왁자지껄 소리 들리고 그게 운동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안 열리고 있습니다. 에어한테 그 상황 뭔지 한번 들어보죠.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오늘도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0: 숫자는 열의 아홉이 가고 싶지 않다고 답한 셈입니다. 두 번째 숫자, 86.9%. 같은 시기 전교조 조사 결과입니다.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 86.9%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4.8%는 그 불안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10명 중 9명이 불안을 안고 운동장에 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숫자, 18m에서 30m.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올해 2월 1심 법원은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는 이랬습니다. 교사는 인솔 중 뒤를 자주 돌아보지 않았다. 주의 의무 위반에 과실이 있다. 전국의 선생님 50만 명이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음 날 출근해서 다음 달로 잡혀있던 체험학습 계획서를 다시 들여다봤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장면, 지금의 5월 학교. 운동회를 줄이거나 점심 전에 끝내거나 점수 차이가 나면 응원 점수를 몰아줘서 무승부로 끝내는 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을 계획한 서울의 초등학교는 전체의 3%, 하지 않기로 한 학교가 더 많아진 풍경입니다. 이 세 장면 위에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운동장이 비어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극성 학부모 탓이라고들 하는데 그게 정말 원인일까요? 아니면 증상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두 갈래로 흐릅니다. 선생님들은 왜 운동장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풀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1: 네, 에어의 브리핑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들 중에서 열의 아홉이 소풍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거기에서 작은 사건 사고나 혹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그 책임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걸 정부가 바꿨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무게가 더 큽니다. 특히 또 부모들의 목소리가 적당한 교육자의 교육 현장에서의 권리 혹은 그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도 또 서희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많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요.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결국 아이들은 운동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문득 제 어릴 적 운동회가 생각나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럴 땐 좀 뭐랄까 굉장히 거칠고 흙먼지 날리고 했었지만 끝나고 나서 모두가 또 함께 즐겁게 추억했던 그 기억 확실하거든요. 잠시 후에 별의별 연구소 김대성 소장, 현재 상인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이분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들어볼게요.
0: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미토스 충격에 정부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AI 해킹 대책이 발표됩니다.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마이클 셀리토 엔트로픽 글로벌 정책총괄과 만나 엔트로픽 주도의 보안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 채멸을 본격 논의했습니다. 글래스윙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빅테크와 영국 AI 안보연구소까지 52곳이 참여 중인데 엔트로픽은 이를 12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미국에서 논의 중인 AI 사전 검증제 방식을 포함한 종합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수행단에 머스크와 팀 쿡은 합류했지만 엔비디아 젠슨 황은 빠졌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대각관 당국자를 인용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 곁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이 동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명단에서 빠졌는데 미국이 H200

0: 핵칩 수출은 허가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구매 승인을 받지 못해 실제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청담 사장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0세 최백민입니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kg, 케타닌 약 48kg, 엑스터시 약 7만 6천 정 등 3,800억 원어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담배 밀수업을 하다 지인 권유로 마약 유통에 손을 댄 최 씨는 추적을 피하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해온 것으로 조사됐고 가족은 청담동 일대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청송군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A군을 오늘 숨진 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8일 낮 12시쯤 가족과 함께 주황산의 한 사찰을 방문한 뒤 조금만 올라갔다 내려오겠다며 혼자 주봉을 향해 오르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야간에 인력 80명과 열화상 드론 5대, 구조견까지 동원했지만 찾지 못했고 오늘은 인력 300여 명과 헬기, 드론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끝에 안타까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1: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2: 네, 어제부터 양치질 뉴스에서 좀 개운함을 드려야 되는데요. 안타까움도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황산 주봉 방향으로 홀로 등산을 하던 초등학교 6학년. 저도 같은 나이 때 아이들이 있어서 무사히 찾아질 거야. 이놈이 좀 개구장이어서 어딘가에 찾기 어려운 곳에 있겠지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마 실족한 걸로 경찰은 추정을 하는데요. 정확한 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이 신경 쓰고 걱정하는 건 당연한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쨌든 주황산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서 빨리 슬픔이 덜해지기를 응원드립니다.
3: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4: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참 예의 바른 아이들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사회성도 밝은 것 같고요. 그런데 두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집에 갈 때 우회전에서 무조건 일단 멈춤 하거든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딱 건너던 아이들, 특히 교통섬이 있는 그런 횡단보도요, 건너고 나서 저를 보고 인사를 꾸벅해요. 저도 황석에서 인사를 해줍니다. 또 한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교실 옆에요. 오늘 운동회라서 시끄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놓은 아이들의 손글씨를 봤습니다. 아, 예의 바르긴 한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또 한 번 저도 괜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지금 유튜브 YTN 라디오 들어오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뭐 공식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간략한 설문조사 띄워놨습니다. 자, 운동회 그냥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떠들더라도 엽시다. 조금 뭐 운동하다가 약간 다치기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 주시고요. 또 아닙니다.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완전히 환경을 개선한 뒤에 열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또 의견 주십시오. 그 두 가지 저희가 유튜브 지금 커뮤니티 창에 투표 띄워놨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요. 학부모 주변 민원이요. 원인 아니고요. 증상입니다. 라고 날카롭게 꼽은 분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계셨고요. 교사를 보호하는 일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별의별 교육연구소를 맡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지금도 교감선생님이기도 하세요. 김대성 소장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학생들은 별처럼 소중하다. 별의별 교육연구소 김대성입니다.
0: 아, 그 뜻이었군요. 별처럼 소중하다. 아, 정말요. 하나하나 다 빛나니까요. 맞습니다. 네.
1: 하늘의 별처럼 정말 반짝이고 또 어우러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요.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답게 또 교감 선생님이면 여러 선생님들을 또 지도하시잖아요. 그답게 좀 약간 뭐랄까요? 초등학교 교

0: 확실히 된 느낌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운동회 준비로 5월이 분주합니다. 망국기가 휘날리고 왁자지껄 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데 현장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선생님?
1: 저도 예전에 운동회 준비를 하면 전날 야인도 긋고 망국기도 걸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예행 연습도 하고 응원 준비로 정말 설레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0: 맞아요.
1: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0: 네.
1: 우선은 운동회 자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0: 안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잘안 해요.
1: 근데 우선 경연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0: 예.
1: 이런 대규모 운동회가 부담이 되니까 학년별로 축소하기도 하고
0: 예.
1: 그리고 이런 학부모님들, 그리고 외부인들은 아예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자, 김대성 별의별 아이들 하나가 다 예쁜 별입니다. 별의별 교육연구소장님이 이 점점 좀 축소되고 있는 운동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 학생은 지금 수업 중이겠네요. 네, 학생이나 저기 지인 친구분들은 또 문자 주십시오. 반가워. 너 우리 선생님이야.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아니, 교감 선생님인데요. 이미지가 달라요. 저희가 상상하는 교감 선생님은 땡볕 조회 시간에 아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이제 한명 픽스러져야 되는 그 시절인데 굉장히 젊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1: 우선은 과거에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도
0: 네.
1: 체육대회를 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아이들 안전관리라든가 지원 인력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0: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주변 막 아파트에서 막 조용해 이런 건가요?
1: 우선은 아이들 다칠까봐 가장 염려가 돼요.
0: 아,
1: 그래서
0: 맞아요.
1: 저희도 여러 번 학교에서 회의를 하는데 긴 바지를 입게 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과열돼서 흥분하지 않도록 종목을 잘 골라보자.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소음. 저희
0: 네.
1: 학교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음 민원을 없앨까? 그래서 수시로 제가 가서 이렇게 볼륨을 조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시끄러워도 되나요? 아, 안 돼. 피해를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샵 연구사업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로도 YTN 라디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쓰는 것까지는 조금 너무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1: 학교의 존재 이유거든요. 학교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거꾸로 피해자인데 사과를 하는 정말 이런 상징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의
0: 예.
1: 잘못을 우리 아이들이 대신 사과하는 어떻게 보면 학교가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데 학교와 지역사회 이런 국가의 이런 연결성 혹은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또 이게 운동회가 하나 사라지는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지만은 체험학습 또 수학여행 없어졌죠. 그리고 저는 놀란 게 이제 아이가 큰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끝나고 대학교를 갔는데 수학여행 갈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투표를 해서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막 이랬거든요. 없어지는 게 운동회만이 아니라면서요.
1: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운동회가 사라진 거는 드러난 거고 실제로 학교 안에서 갈등이 야기될 만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축소되고 있다. 우리
0: 예.
1: 아이들이 어떤 경험도 하고 그 안에서 재도전하면서 이렇게 실제적인 역량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 자체가 소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경험의 양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0: 아.
1: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균등한 경험,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경험 영토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외부 체험 활동을 하고
0: 네.
1: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아예 그런 기회조차 박탈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0: 이게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라떼 같은 얘기인데요.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선생님이 대신 내주거나 반에서 몰래 학부모들이 해결해 주거나 이런 경우가 저희 때 얘기라면 지금 같으면요.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의 학원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학원 빠지면 안 되는데요도 있고요. 여러 또 다치면 안 됩니다. 걱정됩니다로 못 가게 하는데 이게 안 간다고 끝인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성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영역에서 못하는 것들을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면 양극화가 많아지는 거고 결국은 이게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 교육 하잖아요.
0: 네.
1: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역량. 그중에 이제 OECD에서는 그 교육 2030에서 미래 역량으로 협업, 회복, 탄력성, 문제 해결력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요즘 중요하죠. AI 때문에
1: 요즘에
0: 저도.
1: 이런 무사고 학교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이런 영향을 빼앗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야, 중요하네요. 여러분 갔는데 막 캠핑 가가지고 설 익은 그 쌀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도 만들어 보고 그 실패를 경험으로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도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앉아서 계속 문질풀이만 하는 거.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부모들은 그래도 안 됩니다. 아, 우리 애 이거 얼마나 귀한데 다치면 큰일 나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를 비하하는 혐오적 표현으로 욕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맘 어쩌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학부모 민원 때문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지적하셨어요.
1: 그러니까 이런 현재 이 교육의 어려움을 이제 특정 교사의 어떤 책임 부족이라든가 혹은 특정 일부 민원 학부모의 어떤 과민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0: 아, 네.
1: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예. 이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슈몰이를 하면 안 된다.
0: 아.
1: 그래서 우선은 구조적으로 어떤 학교에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충분한 보호막이나 어떤 보호 장치가 지금 미흡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아이들 훈육을 할 경우에
0: 예.
1: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려서
0: 아, 맞아요.
1: 큰 법적인 곤혹을 치르실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교감으로 아이들을 만날 때 혹시 이 말이 혹은 이 행동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고 학부모의 민원이 될까 봐 상당히 검열을 하고 되게 조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0: 군사 독재 시절의 언론 같습니다. 알아서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왜 이런 걱정이 드냐면요. 그만큼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교육적 경험과 영향을 미치는 걸 못하신단 말이잖아요. 네. 아이들 손해네요.
1: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의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이런 안정적인 보장 없이는 현재 이런 교육 문제들이 계속 심각하게 더 심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최근에 유치원 엄마 한 분이요.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우리 아이가 MBTI가 I여가지고 좀 세밀하게 케어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니 도대체 MBTI까지 신경 써야 되냐. MBTI도 그렇게 과학적인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된 거를 보면 일단은 교사가 학교를 책임지고 아이들의 교육 공간이나 교육 시간을 책임지고 훈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로 계실 때 교육활동 보호를 맡으셨다고 해요. 이게 오죽하면 약간 저는 낯설어요. 이 단어가.
1: 그러니까 상당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0: 네.
1: 교육활동 보호하면 교사의 교권만 챙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0: 아, 네.
1: 그건 전혀 아니고요.
0: 네네.
1: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을 하고 학부모의 건강한 참여를 지원한다. 요 교육 구성원의 세 축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업무고요. 근데 제가 교육청에 있으면서 어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지원을 나가서 법률, 상담, 행정 지원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0: 예.
1: 우리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망으로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이거는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거죠. 교사를 보호하겠다, 교사만 보호하겠다가 아닌 거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 서희초 사건도 있었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법과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이 연결될까? 작동될까? 아직은 어색해하기도 하지만 이게 잘 실현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선한 법의 역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예.
1: 현장에서는 때로는 법률이 흉기가 됐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학교의 안전책임, 뭐 아동학대 예방, 그다음에 개인정보 초상권까지 너무 과도한 그런 책임이 지금 폭증을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호장치라든가 실무 인력 지원은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 점점 학교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어떤 여러 가지 학교의 다양한 체험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학교의 놀이터도 사라지고 있어요.
0: 놀이터는 왜 없어요?
1: 이 놀이 시설 관리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놀이터 사라지고 있지. 아이들 점심 시간에 체육하고 뭐 축구하고 이런 것도 이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무균실 교육이 아니냐.
0: 무균실 교육.
1: 네, 학교에 문제될 만한 것은 다 제거하고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긴 하지만 뭔가 성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0: 아니 쿠션 뭐 여러분 저도 이거는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개인적 의견이 좀 섞여 있는.

0: 인데요. 쿠션으로 가득한 방에 책만 쥐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순 없잖아요. 거친 길도 달려보고 맨발로 비도 맞아보면서 아이가 더 건강해진다라는 건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걱정을 또 너무 걱정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기에는 또 저희 언론의 잘못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을 확산시키거나 너무 뭔가 사안을 이슈화시켜 버려서 부모들이 지레 겁먹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도 이렇게 해도 잘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1: 저는 이 학부모의 이런 건강한 이런 네트워크가 좀 무너졌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경쟁 사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0: 네.
1: 아이가 한두 명인데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공교육의 정보를 잘 습득하기 어렵고
0: 네.
1: 학부모님들 간에 이런 서로 자정 과정이라든가 협력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많이 무너져 있다. 그래서
0: 네.
1: 저는 최근에 이런 교육 현장의 어려움 중에 학부모의 한 축이 좀 무너져 있고 이런 특이 민원이나 이런 이슈화돼서 이렇게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런 교육 활동은 강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또한 한편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라든가 학교 소통이라든가 이런 학부모 단체 자생적인 운영이 좀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자, 이게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중요할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또 폴에도 많은 여론조사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6635님은요, 학부모의 민원이 폭주하면 교사가 도대체 어떻게 현장 학습이나 이런 걸할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라고 걱정해 주셨고요. 또 3285님은요, 저희 때는 운동회가 동네 잔치였는데 맞아요. 그게 아이들의 운동회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어요. 엄마 아빠가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심지어 친구 집 가서 그냥 밥 얻어 먹었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몇번 있었습니다. 부모님 일하셔가지고. 아, 이게 참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교육부 총리가 있는 자리에서도요. 선생님 한 분이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또 학부모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잠깐 듣고 올게요, 여러분.
2: 현장학습 저 1년에 8번씩 갔던 초등교사입니다. 하지만 저 재작년부터 현장학습 보이콧했습니다. 저 현장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3: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너무 소통이 잘 됩니다. 민원은 동시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너무 잘 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사진에 5장이 없냐는 거는 민원이 아닙니다. 징징거리고 떼 쓰는 겁니다, 학부모가.
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 애는 5장밖에 안 찍혔어요? 아,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럴 수 있고요. 선생님은 아, 이거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한테 좀 저희가 너무 가깝게 카톡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1: 과거에는 이제 교사가 권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런 교육의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이런 합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0: 네.
1: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법과 제도로 학교가 사법화가 됐는데
0: 아.
1: 제가 근데 가장 문제를 삼는 거는 이 교사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0: 예.
1: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어떤 법적인 입법 과정이든 어떤
0: 예.
1: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을 표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0: 예.
1: 보니 현실과 괴리된 법들이 현장을 어렵게 하고
0: 맞아요. 아동학대 문제도 그렇고요.
1: 그다음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학생을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0: 네.
1: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 교육 공동체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0: 네.
1: 학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0: 네.
1: 것들이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 이런 단체 이런 활동을 통해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예전에는요, 여러분 이거 정말 과거 얘기입니다. 40년 전 얘기입니다. 제 경험이니까. 아, 우리 애가 지면 기죽어요. 우리 애만 못한 것 같아요. 얘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학기 초에 봉투 들고 왔어요. 우리 애좀잘 봐달라고. 촌지 문화가, 촌지 문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지금은 정반대로요. 왜 우리 애 사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문제만 잔뜩 계속 직면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학교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이 개선하려고 뭔가 그래도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시잖아요. 예, 어떤 좀 노력이 있을까요?
1: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법적인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보면 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거든요. 그리고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0: 네.
1: 국가의 책임을 이게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4대 국가 책임제를 주장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고 발생 시에 국가가 소송을 책임을 진다.
0: 네.
1: 그래서 교사가 고의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0: 네.
1: 교사의 이런 무과실을 추정을 해서 교사의 이런 법적인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
0: 네.
1: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법률이 개정이 돼도 실질적인 방패가 없다라고 하는데 교사의 이런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어요.
0: 네.
1: 그러면 그거를 교사 개인에게 소송을 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교육청이나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현실화해라. 그래서
0: 네.
1: 빠른 보상도 하고 충분히 보상을 해서 학부모가 개별 소송으로 그걸 받아낼 필요가 없도록 해달라. 그래서 국가 배상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체험학습이 위축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전 매뉴얼 보면 200페이지가 넘어요. 체크리스트가 40개 항목이 넘습니다. 모든 책임을 교사와 학교에만 지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공공체험처를 인증하고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이런 안전점검부터 안전인력까지 공공인증기관을 운영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사고를 예방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국가민원전담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고가 발생해서 개인 간 다툼으로 이걸 해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런 개인 간 접촉을 조금 방지하고 교육청 전담팀이 이런 민원을 좀 전담해서 처리해달라. 그래서 저는 사고 발생, 그다음 보상, 그다음 예방, 그리고 분쟁 조정까지 국가가 좀 나서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공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뭐 공교육 아닌 사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의 영역에서 교사가 지금은 모든 걸 책임지고 대응하고 하는 그 무게감 때문에 현장도 챙겨야 되는데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고.
1: 그러니까 교사는 교육 전문가거든요. 근데 교사가 법정에 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
0: 네.
1: 그리고 학부모도 소송으로 우리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음껏 뛰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의 개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근에 언론에서 몇 가지 특이 민원이나 선정적인 이 걸로 이슈몰이를 하는 거에 저는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요.
0: 네, 그건 언론도 반성해야 될
1: 구조적으로 겁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누구 하나를 악마화시키거나 어떤 사건을 관심 용도로만 본다라는 건요 본질을 가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아닌가요? 어떤 선생님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요. 그런 체계와 제도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부모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학부모들도 만나시잖아요. 교감 선생님이시니까. 네. 뭐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1: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건강하고 협조적이고 합심하고 싶어 하세요.
0: 그런데
1: 소수의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가 보호하는 제도나 정책이 없다 보니 휘둘리고 학교의 벽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0: 네.
1: 학부모 소통은 정말 더 거꾸로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소통을 잘하고요. 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려고 하거나 그런 분들, 그런 몇몇 부모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공동체가, 학교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가 좀 잘 알아서 거르고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마음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이런 걱정은 누구나 갖고 있고 선생님들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마치 고객이 가게에 가서 항의하듯이 선생님한테 모든 걸 부담시키는 구조는 오히려 교육 현장에 아이들에게 손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얘기가 나온 김에 교사, 학교는 뭐 학생, 또 제도, 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학부모들도 과거와는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유 선생님 그림자 밟지 마라, 학교에 가면 뭐 끝이다,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좀 함께해야 됩니까?
1: 그 사회가 발달하고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미리 다 위험 요소를 없애고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커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교육적으로는 아이들이 실패도 겪고
0: 네.
1: 거기에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도 키우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회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 교육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다 대신해 주는 거는 교육이 아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힘들더라도 기다려달라. 그리고 아이가 시행착오를 하는 걸 지켜봐 주시고 그 자리에서 지지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도 마음이 막 흔들리세요. 우리 아이

0: 너무 사랑하니까.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불안을 잠시 중심을 잡고 아이를 지켜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뭐 어른이 강제로 아이를 키워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회를 오히려 빼앗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은 좀 이번 기회 생각해 보시고요. 8920님은요. 선생님 믿어야 되는데 학부모가 그러지 못하고 내 아이만 챙기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다른 아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학부모님 홈스쿨 시키세요. 저 감정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아, 오늘 별의별 교육연구소 김대성 소장님 얘기의 핵심은요. 아이의 교육 현장이 중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셨나요? 네. 교사의 입장이 아니라 교사가 아이들을 더잘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얘기로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요즘 워낙 부모님들이 다 고학력자에다가 돈도 많으시고 한국 사회가 발전했으니까 학교도 거기에 맞춰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핸들을 잡으신, 교육 현장 핸들을 잡으신 선생님들에게 그분들이 핸들을 놓치지 않도록 잘 조언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건 어떨까요, 선생님? 이것 좀 보완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만. 85% 넘게 운동에 열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0: 제가 여기 오늘 라디오 출연을 위해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1: 네.
0: 마침 아이들 현장 체험학습 아이들을 만났어요. 너무 표정이 밝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1: 신나요.
0: 그래서 지금 현재 학부모와 교사의 약간 대립 관계로 보지 말고
1: 맞아요.
0: 협력 관계로서, 그리고 교육 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그러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을 믿어주시고,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호루라기를 마음껏 불수 있어야지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 회복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1: 제가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스승의 날 노래가 195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준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 가사가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라고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이 교육 공동체 회복 얘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의별 교육연구소 김대성 소장님, 네, 생각과는 다른 이미지의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상인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는데요. 한번더 모셔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Find a way back into love. 네, 저희가 AI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이 방송 인터뷰 내용을 2분, 3분짜리 짧은 노래로 만들어 봅니다. 담벼락의 글씨인데,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좋아한대요. 이런 낙서가 쓰여져야죠. 운동회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글 쓰면 될까요? 여러분, 이 노래 만나보시죠.

0: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네, 오늘 끝곡은 더 클래식의 노는 게 남는 거야. 저 지금 제 마음이 그런데요, 여러분. 뛰어놀고 친구들과 만나고 실패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요. 잘 살고요. 행복하고요. 또 좋은 어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보호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만요. 자, 노는 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노는 시간 많이 생기시길 응원 드립니다. 내일 뵐게요.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3: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는요, 사고가 나는 순간만큼이나 그 직후가 참 중요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그 다음 행동에 따라 단순 사고가 되기도 하고 뺑소니가 되기도 하죠.
11: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3: 사람 쳤나 봐!
11: 빨리 119 불러요, 빨리! 잠시만요. 전화 좀 하고 올게요.
3: 경찰에 신고하는 건가?
11: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설마 그냥 가는 거야?
10: 실제 전북 익산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까지 잃은 상황이었는데 가해자는 전화 좀 하고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수사당국은 곧바로 가해자를 찾기 위해 움직였지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리기 어려웠겠죠. 결국 직접 단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3: 이대로 경찰 수사만 보고 있을 순 없겠어. 뭐라도 해봐야지. 아 맞다, 헬멧을 두고 갔지? 중고거래 사이트 여깄다. 헬멧, 오토바이, 검색, 옳지, 찾았다. 이거 같은데?
10: 피해자의 누나는 사고 현장에 남겨진 헬멧과 오토바이를 단서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졌고 결국 같은 아이디를 찾아내 가해자를 특정해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이 직접 뺑소니범을 추적해 잡아낸 케이스였죠. 그런데 붙잡고 보니 가해자는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10대 남성이었습니다.
3: 요즘에 성인도 안 된 애들이 운전해서 사고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며?
11: 응? 걔들이 어떻게 운전을 해? 차를 어디서 구해서?
3: 렌트카도 막 빌리고 그런다는데?
11: 와, 빌려준 사람도 문제네. 아니 잠깐만, 그런데 미성년자면 처벌을 어떻게 되는 거야?
3: 그러게, 치료비나 합의금은 이것도 못 받나?
10: 흔히 촉법소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미성년자 뺑소니 사고의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0: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뺑소니 사건부터 짚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2: 네, 언론에 따르면은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입니다. 2021년 11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정신을 잃고 전치사주에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자 잠시 전화를 하고 오겠다 라고 말한 뒤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헬멧만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10: 아, 이거 심지어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데 도망친 거네요.
12: 네.
10: 근데 이 사건이 화제가 됐던 게요, 가해자가 잡히긴 잡혔어요. 근데 이 가해자를 누가 찾아냈냐? 경찰이 찾기도 전에 피해자의 누나가 이 범인을 잡아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12: 아, 피해자의 누나분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수사관처럼 활용해 가해자를 직접 특정해냈습니다. 가해자가 버리고 간 헬멧과 똑같이 생긴 물건이 거래된 기록을 찾아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헬멧 구매자의 아이디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뺑소니 오토바이를 찾는다 라는 글을 올려 오토바이 판매자도 찾아냈는데 오토바이 구매자와 헬멧 구매자의 아이디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누나분은 물건을 거래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가해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10: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긴 한 것 같아요. 가해자가 헬멧을 꼭 중고로 샀다는 보장도 없고요. 설령 중고거래라고 해도 거래 지역이나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절박했겠지만 중고거래 내역을 추적하거나 판매자, 구매자 정보를 캐묻는 과정이 차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좀 조심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1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된 중고 거래 게시글을 검색하거나 판매자에게 일상적인 거래 질문을 하는 선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낸 가해자의 신상 정보나 연락처를 인터넷에 함부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오히려 피해자 측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를 특정한 뒤 자백을 유도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선까지만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입니다.
10: 아무튼 다시 사건의 핵심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사고를 낸 뒤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문제였잖아요. 아,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법전에 뺑소니죄라는 이름의 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12: 네, 형법에 뺑소니죄라는 명칭의 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법이 적용되는데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만 긁고 도망가는 등 물적 피해만 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10: 네, 뺑소니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분명히 피해자가 괜찮다고 가라고 했다. 근데 나중에 뺑소니라고 신고했다더라. 또

0: 연락처를 남겨놨는데도 문제가 되더라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어떤 경우에 뺑소니가 성립하는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헷갈리기 쉬운 기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1: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명함만 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살피고 병원 이송 등의 명확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또 피해자가 당황해서 괜찮다라고 했더라도 어린아이이거나 나중에 병원 진단서를 끊어오면은 사법부는 도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보호자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면 실형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찰에 신고를 본인이 해버리는 게 가장 안전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피해자 가족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하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 있어요.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의란 정확히 어떤 의미고 재판이나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1: 아,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이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높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등으로 형이 깎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합의가 무산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0: 그렇죠. 이 특가법이라는 죄 자체가 굉장히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뭐 피해자랑의 어떤 합의를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좀 중한 정도라든지 이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형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건은 붙잡고 보니 가해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 였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놀랐던 부분이거든요. 흔히 미성년자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형사처벌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1: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그리고 만 19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할수 없어 보호 처분만 받게 됩니다.
0: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가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는 이제 성인이 되기 얼마 안 남은 그런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소년인 경우에는 보통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실무상으로는. 자, 다른 사건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왔다가 혹은 뭐 렌터카를 구해서 몰다가 도주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최근 특히 경각심을 줬던 사례들 소개해 주시죠.
1: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추석 연휴에는 10대 고등학생들이 타인명의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2세 대학생을 치고 무려 20km나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세종시에서는 중학생이 부모님 차를 훔쳤다 2시간 동안 뺑소니를 치고 경찰과 40분간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히기도 했고요. 충남 아산에서도 10대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님이 숨지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0: 아, 가장 의아한 건요. 도대체 이 렌트카를 어떻게 빌렸냐? 렌터카 업체나 부모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업체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렌터카 업체가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해서 법적 책임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렌터카 업체는 대여 시 운전자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명의 도용 등의 속아 차를 빌려줬다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 역시 평소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0: 네. 그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더 절박한 게 당장의 치료비나 뭐 손해배상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은 보험 처리가 일단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뭐 배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미성년자의 무면허 사고는 배상 문제가 몹시 까다롭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범죄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배상의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이라는 명백한 약관 위반을 이유로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지급한 돈 전액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 금전적 부담은 온전히 가해자 측이 지게 됩니다.
0: 이게 이제 종국적으로는 가해자 측에게 귀속이 되긴 하겠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당장의 보험 처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즉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만약에 가해자인 미성년자도 부모도 배상 여력이 충분치 않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국적으로 이제 돈을 못 받으면 민사 소송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모까지도 자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1: 네, 가해자 측이 당장 배상할 돈이 없다면 피해자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해둔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을 활용해 먼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구도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를 통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에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S FM.
6: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에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 강원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린 뒤 그치겠는데요. 충청도와 강원 영서는 오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5에서 30mm, 충청 내륙에는 최대 50mm,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2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현재 빗길인 가운데 사고 소식이 잦은 편입니다. 차가운 길이 더 넉넉히 두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죽전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 이후 신갈 분기점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3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노우지 분기점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라며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 용납 불가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 휴전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살아날 가능성은 1% 정도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안은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거라면서 이란의 공격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3: 호르무즈 상황을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석유 공급량의 40%라는 상당한 비중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최근엔 선박이 들어오지 않았고 문제가 될 만한 선박도 없었습니다. 시 주석도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있죠.
2: 그러면서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문제도 시 주석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휴전 교착 상태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 해군이 극비 중의 극비로 꼽히는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1: 이란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

0: 많은 장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하자 이란은 시간을 끌수록 대가가 커질 거라고 맞섰습니다.
3: 양측의 종전협상이 좌초위기에 빠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4: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이란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종전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끈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군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란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4개 항의 종전 제안에 명시된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고 비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매우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 전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2: 네, 우리 선박 나무호 피격에 이어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도 이렇게 좌초위기에 놓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4: 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입니다. 피격 후 이곳 두바이 항으로 예인돼 수리 중인 나무호도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미국이 해방작전에 나선 지난 4일 나무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국 선박들은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나무호 화재가 군사적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한 35명을 포함해 158명입니다. 현지에 발이 묶인 지 두 달을 훌쩍 넘기면서 이들의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국 선박들의 추가 이동 지시와 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한국 해운사 관계사와 관련된 선박이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최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4: 네, 맞습니다. 한국 해운사인 장금 상선 관계사 장금 마리타임 관련 선박이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세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노코가 이 배를 소유하고 운영한다고 전했는데요. 장금 상선과 장금 마리타임은 선박의 시노코라는 영어 이름을 씁니다. 다만 장금 상선 측은 장금 마리타임이 다른 선주로부터 단기 용선한 뒤에 재용선을 준 상태라며 자사가 직접 이번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지르크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 6일에 호르무즈 해협

0: 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다른 유조선 두 척이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2: 또 핵추진 잠수함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안들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4: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5: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한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 간의 공감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 인식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4: 동맹의 강력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연대하기를 기대합니다.
3: 이 자리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가 외부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정상이 합의하고도 쿠팡 관련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협력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건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은 최대 원인은 결국 이란 핵 개발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2: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에 이란은 핵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면서 대화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6: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가져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물질을 제거해야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이란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핵찌꺼기라고 표현하며 종전 협상의 최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우리가 비트폭격기로 공격했을 때 지하 기숙에 파묻혔던 그 핵 찌꺼기까지 우리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6: 이란은 전쟁 보상금과 제재 해제, 호르무즈 주도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되레 미국이 이스라엘에 경도돼 핵 에너지 개발마저 포기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미국은 이스라엘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일방적 주장과 불합리한 요구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 이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6: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답변서를 파악했다며 양해각서 체결 이후 30일간 핵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가운데 일부 반출을 동의했고 나머지는 희석해 보유하거나 제3국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30일 동안 제재 해제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청와대가 나무호 피격에 대해 어제 규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두 대가 남호를 두 차례 타격했다는

0: 한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견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대표단에 미국 기술 기업과 금융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와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이 동행한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중국과 사업 거래와 구매 계약 등을 성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0: 코스피가 개장 직후 7,999까지 기록하며 8,000 직전까지 갔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며 한때 7,40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1: 지금은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반등까지는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코스피는 개장 직후 7,999까지 치고 오르면서 8,000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하면서 오전 한때 4% 이상 내려간 7,400대까지 내려앉았었습니다. 코스피 상승 지역이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과열 부담이 번짐 가운데 외국인이 대거 주식을 팔면서 주식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후 지수 하락세가 진정되고 다소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제보다 2.3% 이상 떨어진 7,60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9만 원대에 근접했던 삼성전자는 27만 원대로 떨어졌고 190만 원대에 올라섰던 SK하이닉스는 187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1,100대를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환율 상황도 전해주시죠.
2: 네,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1,475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지금은 1,48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반응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교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9% 올랐습니다. 6월 인더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98.0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세호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에 나섰습니다.
1: 전날 12시간 가까운 논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죠?
3: 네, 오전 10시부터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두 번째 차후 조정회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제 11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어떤 결과든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5: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입니다.
4: 그래서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한다.
3: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과 이를 제도화할지 여부입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고 지급 상한도 없애는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좌측은 성과급 체계 제도화는 직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신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한다면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사후 조정 절차 마지막인 날인 오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양측의 협의를 도출하겠다는 기조라 협상이 오늘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0: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3: 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도 채 남지 않으면서 산업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차질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측의 대응 계획을 직접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들이 핵심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경쟁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협력사들의 직격탄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손실 규모는 3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 간신히 유지 중이라며 군사작전 재개를 시사하자 이란은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응수하면서 즉각적인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 위태롭게 유지되던 휴전 국면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4일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될 정도로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그들이 우리에게 보낸 그 쓰레기 같은 문서를 읽고 나서 말입니다. 저는 끝까지 읽지도 않았습니다. 읽을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현재 휴전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환자분이 살아날 가능성은 약 1% 정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비유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살아날 가능성이 1% 정도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지금 휴전이 깨질 위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속내가 어떤 걸까요?
2: 네, 뭐 휴전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휴전을 깰 것이냐는 그
3: 문성모
2: 결정권은
3: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2: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이제 99는 휴전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이제는 휴전을 깨고 결정적인 작전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시설 교량을 타격을 해서 석기시대 같이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이걸 계속 미뤘었고, 4월 7일날 이제 조건부 휴전을 했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내가 계획했던 타격을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흘 후에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2주 휴전이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이어갔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이란 측은 그 휴전 인정 안 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행동으로는 휴전을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자, 이제 뭐주 유엔 미국 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휴전이 이어가는 것은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이란에게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란의 답변을 들으면 기다리면서 이제 곧 타결이 될걸 같이 얘기했던 트럼프
0: 긍정적으로
2: 대통령이
0: 얘기했죠.
2: 막상 받아보니까 이건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란이 트럼프의 기대를 모르고 그런 안을 보냈을까? 알고 보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물먹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의도적인 그런 안을 보낸 것이 아닐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아, 이거 더 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구만. 벌써 한달 이상 휴전을 이어가면서 기회를 주었는데, 이제는, 합의를 통한 휴전을 이어가면서 협상할 그 여지가 이제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1: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고농축 우라늄 이전 문제 관련 언급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란이 미국에 넘기기로
2: 자주했다.
1: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그런 의사를 밝혔을 거라고 보십니까?
4: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트럼프
3: 백승원
4: 대통령이 이
3: 한국외대
4: 협상
3: 중동연구소
4: 국면에서도 이란
3: 전임연구원입니다.
4: 측이 안을 주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란 측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받은 거 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을 텐데, 본인의 그

0: 발언 안에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나 이틀밖에 48시간밖에 안 주겠다.
1: 네.
0: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떤 거를 받고,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중재자로서 파키스탄이 있었으니까 파키스탄이 어떤 내용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란은 지금 뭐 비밀리에 이렇게 서로 물밑에서 오간 거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차치하도 보면 공식적인 메시지들은 분명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협상파든 강경파든, 강경파 우리면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핵주권은 지키겠다. 우리는 반출 안 할 거라고 세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협상파였던 이제 그 아락치 외무상이나 이런 거는 이야기는 좀 누그러뜨리게 얘기했지만 미국한테 반출을 갈 일은 없다. 그러니까 삼국으로 반출할 것이고 전액 반출은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그 공식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저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세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라고 하니 그게 진짜로 어떤 그 물밑에서 협상이 있었는데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은 그 MOU라고 하는 거에서 그 반출 관련한 내용도 다 써서 넘겼을 테니까. 근데 자기가 쓴 안에 대해서 이란이 답을 안 하니.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 받아들였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협상파든 강경파든 뭐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락치 외무상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고 왕이 외교부장도 만났을 때도 자기네들의 의견을 확실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 측에게 우리가 핵 그 반출 관련해서 돕겠다, 우리가 하겠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니 일이나 우크라이나 일에 신경 써라 그렇게 얘기했었고,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도 왕이 부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거를 되게 고맙게 높게 평가한다라고 하면서도 이란의 그 핵주권을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랬는데 그 핵주권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중국은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이었거든요.
2: 네.
0: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행간에는 중국이 이란이 자기네들은 핵반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랑은 다른 얘기들을 했을 거라는 걸 추정해볼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리고 그 자료들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과 지금 이란이 계속 그 보여줬던 행보는 상당한 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괴리가 컸는데 과연 이란이 양동작전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한테 보낼 그 안들은 너가 원하는 안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을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조금 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 미국 국민들한테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이란이 저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면피이자 자기가 이제 향후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때 아, 쟤네들이 어겼으니 나는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 쌓기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양국이 어떤 내용으로 정말 뭐 협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중재국이 껴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뉘앙스가 좀 다르게 전달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취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이 휴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공격을 다시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당장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주말 이후에 한다면 어떤 군사적인 카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3: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이란 정도라면 충분히 그런 혼선 전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의 아라그치나 또는 뭐 페제스키안이나 갈리바파나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통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결국은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텐데 글쎄요, 파키스탄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쿠시너라든지 이런 중동 특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3: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 흐르는 얘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 타결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곧 타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근접한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원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듣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얘기를 했다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장인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0: 지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만약에 이란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상당히 혼선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예.
0: 지금 이제 미국이 이 협상에 의한 종전, 그다음에 협상이 어그러졌을 경우, 결렬이 됐을 경우 그다음 선택지가 무엇인가? 이걸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미 중부사령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40여 분 동안 5가지의 선택지 시나리오를 보고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고,
2: 네.
0: 현지 시간 11일, 우리 시간은 아마 오늘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무장관, 그다음에 전쟁부 장관, 그리고 이제 합참의장, CA 국장, 이렇게 해서 안보 회의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란의 안을 받고 상당히 그좀 불쾌한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저는 뭐 일단 그 지난번에 4일날 실시했다가 지금 잠시 유보한 자유 프리덤 프로젝트, 이것을 재개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을
1: 네.
0: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뭔가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그 2주 동안 공격을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가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란이 뭐 경잠수함을 띄웠다, 모기함대를 사용하고 드론을 하고 지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예 이것을 완전히 이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것도 하나의 안이 될수 있을 것이고, 에너지 시설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주요 이 통로, 다시 말하면 교량이라든지 이 접근로,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것들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농축 우라늄을 가서 특수부대를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것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는데 위험은 적고 효과는 큰 것인가? 그런 것들을 놓고 아마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회담 결과에 따라서 그 수위와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네. 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군사적 옵션들을 좀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 문제. 이 문제는 사실 그때 선언했을 때도 이틀 만에 중단이 됐었고, 걸프 국가들의 반발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재개한다면 더큰 규모로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3: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건 그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뺏어오는 거가 지금 가장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란이 어찌 됐건 석유 봉쇄 관련해서는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IA 보고서도 나오는 게 2개월에서 4개월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지금 협상 국면이든 어디든 지금 그 이란이 갖고 있는 지렛대와 힘은 호르무즈 봉쇄 통제권에서 있으니까 뺏기 위한 그런 작전. 그러니까 호르무즈 지금 자유 프로젝트 플러스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처음에 이틀만 하고 실패했던 게 실효성이 없어서의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 정지 작업은 어느 정도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공항을, 그 너네들의 공항을 이용하고 공중구비나 이런 군사작전을 할때 너네들의 영공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그걸 허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건 하나의 정지 작업인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자유항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선사와 보험사가, 이거 진짜 안전하구나,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위험을 감당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걸 확신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확장이 된다면, 지금 여태까지 자유 프로젝트 첫 번째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준다. 그냥 우리가 호르무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억지력, 그 보호망을 만들어줄 테니 들어오면 우리가 하고 간다라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HHM 남우호 사건도 밝혀졌지만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더 확대된 군사작전이 들어간다면, 뭐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구축함이 들어가서 상선들을 후송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좀 디테일한 작전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란 그 모기함대라든지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서 아니다, 통제권은 아직 우리가 쥐고 있다라는 공격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1: 그 뭐라 그럴까요? 전략시설들을 파괴하는, 그렇게 되면 일부 그런 그 지상군도 파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금 더 확대된 군사작전, 하지만 호르무즈 통행을 조금 이란의 통제권을 뺏어오는 식의 군사작전, 그리고 상선 보호작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작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확대된 그 자유항행 플러스 작전이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 이란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란의 요구는 과도하지도 않고 지극히 정당하다라고 맞받았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5: 오랫동안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해외 은행들에 부당하게 묶여있는 이란 국민의 자산을 돌려달라는 게 과연 지나친 요구입니까? 이스라엘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주장과 불합리한 요구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4: 네. 백영구원님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이란의 경제에 대한 문제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배상금 형식도 그렇고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경제적인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3: 네, 지금 저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핵은 뒤로 빼놓은 상태에서 예. 우리가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배상금 먼저 좀 주고 들어가자.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짜놓은 그 지금 협상 전략은 매 단계에서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 유인을 다 이렇게 그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종전 선언도 그렇고 호르무즈 통제 관련한 것도 그렇고 핵 협상도 그렇고 이제 이란은 아마 단계별로 이렇게 협상에 들어갈 건데 그 협상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반출하겠다. 농축 희석시켜서 반출 뭐 50% 60% 하겠다. 그런데 하게 되면 뭐를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도 신뢰가 구축이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신뢰가 구축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선언적으로 이미 들어갈 때 선결 조건으로 우리가 너네들이 이걸 줘야지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나오는 반면에 이란은 내가 너를 뭘 믿고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거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협상력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미리 줘버리고 니네들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줄 수 없어. 니네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안 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란은 자기네들의 그 지지력, 그 협상력도 다 잃어버린 그렇죠.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생각하는 협상안은 그게 강경파든 보수파든 돈을 받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4개월, 6개월은 다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모든 이란의 협상 국면은 항상 저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텐데 너네들 뭘 보장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해줄 텐데 그러면 뭘 이제 반대급부로 주겠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 몇 개를 부시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상황. 그게 지금 지금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결국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선결 조건이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리바프 의장이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체가 있는 준비일지 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0: 예, 그래서요. 저는 지금 아까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 압박에 의해서 부당하게 묶여 있는 돈이다 그랬는데 이란이 자기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돈을 압수, 미국 그렇게 압박했을 때는 네. 이란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그렇게 압박을 했겠습니까? 우리 돈 뭐 미국이 압박하고 우리 돈 동결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공격하거나 테러하거나 뭐 핵을 개발하려고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북한은 그 대리 세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테러를 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지난 46년 동안, 47년 동안 이란은 미국 국민을 1,000명을 살해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미국이 그 돈 압박 안 하겠습니까? 동결하는 거죠. 지금 협상 전술은요. 글자 그대로 살라미식 전술입니다. 네. 살라미. 하나하나 잘라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저는 미국은 절대로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통할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리바프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글쎄요. 준비되어 있는 이란이 왜 그렇게 많이 얻어맞았습니까? 제대로 그 영공 통과하는 미군 이스라엘 기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결국 그 많은 얻어맞으면서도 딱

0: 한 배, 두배 떨어뜨리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리바프가 뭐 최근에 이제 돌고래급, 북한으로부터 그 연합급 잠수정, 100여 톤 되는 그런 거 띄워가지고 민간 배 위협하고 정말 졸렬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갈리바프도 역시 협상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내부가 조금 정리가 된것 같아요. 지금 페지스키안 나와서 하는 얘기, 갈리바프 하는 얘기 보면 강경파에 의해서 결국 제압이 됐고 강경파가 이끌고 가는 목소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을 내는 거거든요. 그 협상 안 하겠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백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란이 제일 급한 게 돈이거든요. 어쨌든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3, 4개월 후면 돈이 마른단 말이죠. 지금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요? 협상 안 되고 결정적인 타격을 하고 돈안 줘. 그리고 계속 경제 압박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란 정권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칼리바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우리 편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을 비난하고 우리를 동정하고 있어.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중간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도 안 좋으니까 저 트럼프는 우리보다 협상이 더 불리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인용한다면 멍청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렇게 이제 미국, 예, 뭐, 더,
0: 아닙니다.
1: 예, 미국과 이란의 이 협상이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동의 긴장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 갑니다. 최근 중국을 향해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만 제가 주도한다고 말할게요. 우린 우호적 경쟁 관계입니다. 매우 중요한 여행이 되겠죠. 허름 문제 상황만 봐도 알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석유 공급량의 40%라는 상당한 비중을 허름 문제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데 최근엔 선박이 들어오지 않았고 문제가 될 만한 선박도 없었습니다. 시 주석도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시 주석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내가 주도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글쎄요. 이 만남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예상했던 대로 주도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0: 예, 뭐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중동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계획하고 계산했던 대로 안 돼가고 있고 오히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에 기초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비록 중동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100% 원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저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강력한 힘을 이란 전쟁뿐 아니라 그 앞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그 힘을 과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죠. 이제 시 주석이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러시아. 그러니까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 이두 개의 전쟁에서 중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조금 경제적인 실익을 얻고 어떻게 보면 줄타기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현을 했고 또 때로는 시 주석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 이란에게 군수물자 안 보내. 난 약속해. 그렇게 해서 이제 땡큐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중국도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관세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합의하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시 주석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중 관계는 우호적 경쟁국 관계다. 그래서 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면서 경쟁하지만 네. 잘 이끌어가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질문 주신 대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운 입장에서 가서 더 아쉽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3: 앞서 그 연구원님께서 그 아락치 외무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 네. 이란의 핵주권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날 때 이란 전쟁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4: 지금 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고, 근데 아마 이렇게 요청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그 이란에 대해서 가장 큰 경제적 레버러지, 지렛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조금 더 참여를 해줘서 이란을 협상정으로 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할 텐데, 근데 중국도 어떻게 보면 이란을 그 미중 중동에서의 그 패권국인 그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이란을 잘 사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그 이란과의 협상을 어느 정도 단도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도 지금 가는 석유를 받으려고 가는 배들을 다 막아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했으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야기할 것들이 많을 텐데 지금 그걸 해결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자 시진핑 주석 입장도 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에 칼을 미국이 들이댄 상태에서 예, 예. 만나는 것이라서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자기네들이 움직일 운신의 폭이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6차례나 이틀 동안 만나면서 예, 이렇게 예. 협상을 하고 하루 정도 더 늘려서 한국에서 미리 예비 협상을 하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산재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다뤄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예. 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카드를 그러니까 이란을 중국을 협박하는 카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갔으면 시진핑 주석도 큰 통 크게 뭔가를 주어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대치하는 국면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시진핑 대통령도 주석도 뭐 본인이 그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을지 오히려 더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선명하고 협상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번하고 또 11월 달에는 시 주석이 미국으로 가서 예. 또 협상을 해야 되니까 아직 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는 어느 정도 의견 차이와 좀 얘기해야 될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가서 조금 어떻게 보면 해결되는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그 미중 간에 논의해야 될 그 의제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해 주신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완 문제도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타이완에 대한 어떤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네. 노력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어떻게 그럼요. 가능할까요?
0: 예. 뭐 그것은 이제 타이완 문제는 이제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도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대만의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이제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이 반대한다. 뭐 이런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표현이 나와주기를 바랄 것이고 네. 적어도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무기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 해줬으면 하는 아마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걸 바란다면 시 주석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선물은 안 주면서 그걸 그런 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시 주석에게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중국이 말이죠.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이제 미국과 소위 말하는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고 시 주석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제 평화를 위해서 중국은 정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정말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나가서 2천여 척이 탁 묶여 있는데 거기는 중국도 이번에 사실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을 뭐 어떤 형태로든 이란을 설득하든 해서 호르무즈를 활짝 여는데 미국이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정말 중국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0: 지금 중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좀 재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미국으로부터 그런 뭐 대만 문제라든지 기타 통큰 양보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모든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이 시 주석이 이번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이번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1: 네.
0: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국빈 대우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은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2박 3일 동안 뭐 최소 6차례 만난다고 하니까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상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8: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9: 기대세요.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7: 저축, 저축은행
12: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 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7: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9: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8: 건강해.
19: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9: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1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8도, 습도는 60%입니다. YTN 뉴스 FM.
1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12: 민준아. 유정아.
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2: 나도 바쁘니까 끊어.
1: 주말에도 긴급 돌봄.
1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0: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0: 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3: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런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선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즉 안전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 관련 제도가 분야별로 흩어져 있었지만 이번 법은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재난이나 산업재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도 법으로 보장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요구할 권리,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할 권리, 보상과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핵심인데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고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살피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꾸준히 요구해온 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지 6년,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8: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9: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경남과 제주에서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70mm, 충청과 경남, 제주에서는 50mm 정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미끄럼 사고가 없도록 교통안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3도까지 오르겠지만 남부지방에서는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도심은 퇴계로 신당역 쪽으로 서울역 4거리에서 퇴현사거리 지나 퇴계로 2가까지 양방향이 정체에 서행되고

0: 있습니다. 세종대로 따라 서울역 방향 숭례문에서 서울역 광장 사이가 차 간격이 매우 좁혀져 있는데요.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강남역까지 이제 신호 대기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도 통행량이 점차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한강대교에서 여의상류 나들목까지 이제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곧 나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 두 번째 항소심 선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박광열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2: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이상민 전 장관의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먼저 핵심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3: 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근거로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권남용인데요. 소방청이 이 지시를 근거로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단전 단수 지시를 이행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언론사 단전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2: 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전단수 지시가 건물 쓸모를 제한하는 문제일 뿐 언론 보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라 단정할 수 없고 또 문건 자체를 우연히 보고 소방청에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건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들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관련한 1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특정 언론사에 대한
0: 류경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 판사입니다.
4: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3: 네, 1심 선고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선고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1심의 이런 논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단전단수가 비상계엄에 따른 위헌, 위법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실에 남아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던 것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5: 특정 언론사
0: 이승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5: 지시의 이행 방안 등을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3: 이상민 전 장관은 형사 1부, 한덕수 전 총리는 형사 12-1부에서 서로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오늘 선고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2: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단전단수 관련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형량을 가르는 주요 쟁점,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에 있어 적극성이

0: 인력을 모으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또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용시설 현장 검증을 하며
1: 네, 필리핀 마약정책 박학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 사장의 얼굴과 이름, 나이까지 오늘 오전 9시에 공개됐습니다. 신살 최병민입니다. 사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 6일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최병민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예 기간을 거쳤습니다. 신살 최병민의 신상 정보는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공개됩니다.
2: 최병민이 유통한 마약류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1: 최병민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119kg, 시가 380억 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가운데 박학렬에게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천 정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병민은 수사 초기에는 박학렬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공범 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는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경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데 최병민의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6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2: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고 이 가운데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0대 남성 서모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고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상해를 입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수입 과일로 만든 술을 제주 특산주라고 속여 팔아 8억 원의 수익을 올린 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유채꽃과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사용한다고 등록한 뒤 수입산 오렌지와 파인애플 등으로 술 26만여 병을 제주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수출한 술에도 정제수 대신 수돗물을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오늘 아침 8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내서읍의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업체 대표 6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장 한계동이 일부 탔습니다.
3: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인천 장수동 인천대공원 근처에 있는 지하차도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와 3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조립식 목조주택이 도로에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김 이사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김희영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8월 김 이사와 어머니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게시했고 이에 김 이사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 화물선 남호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국민 눈치는 보지 않고 누구 눈치를 보는 거냐며 직격했는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반대로 국민의힘이 국익은 도외시하고 정쟁에만 골몰한다며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치받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2: 네, 남우호 피격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와 또 민주당의 엄호가 이어지고 있죠.
4: 네, 국민의힘은 이번 피격 사건을 두고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피격을 피격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란을 이란이라 부르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눈치를 살피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눈치를 안 보는 건 분명하다고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내일 외통이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0: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 선거를 앞두고
2: 김건
1: 표에
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1: 가장을 축소하는
2: 위원입니다.
1: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0: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단정짓는 건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치받았습니다.
3: 괴담을 퍼뜨리며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3: 정부를 흠집내는
2: 원내대표입니다.
3: 것도 모자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익과 한미동맹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0: 박선원 원내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켜라, 구축함을 모래라, 부채질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확실한 진상규명으로 단호한 책임 추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당 지도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죠.
0: 네,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연일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충청권 후보들을 찾아 격려했고, 오후에는 쉬지 않고 호남으로 달려가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안길 예정입니다.
5: 반헌법, 반민주
2: 정청래
5: 세력을
2: 더불어민주당
5: 심판하자.
2: 대표입니다.
5: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책무를 여러분들이 실현해 주셔야겠습니다.
0: 마침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도 오전에 충남을 찾아 후보들을 격려했고, 오후에는 경북으로 이동하는데요.
6: 충청의 승리가
2: 장동혁 국민의힘
6: 우리
2: 대표입니다.
6: 보수의 국민의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충청이 일어설 때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0: 국민의힘도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전망인데 장 대표가 얼마나 전면에 나설지, 어떤 외부 인사 영입이 있을지 등도 관심입니다. 지방선거 최고의 핫플레이스, 서울시장 후보들도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청량리 왕십리와 신촌 홍대 일대를 도심으로 키우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 공간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식과 서울시당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곧 사회적 약자 관련 공약을 발표합니다. 당 차원 지원 사격도 한창인데요.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를 들고 부적격 후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가 과거 계엄을 옹호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입니다.
7: 네, 이번엔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부산인데요. 박희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세계 5위권 항구도시이자 320만 명이 사는 제2의 수도 부산. 역대 부산시장 성적표는 9-1. 전형적인 보수 우위의 표심을 보였습니다.
9: 여기에 총선에서 내리 세번 연속으로 민주당 깃발을 지킨 전재수 후보가 텃밭 균열을 노리고 있고, 3선 출사표를 내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10: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찌르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부산을 글로벌 도시, 나아가 세계 도시로 꼭 만들어야 되겠죠.
8: 비상계엄으로 놀란 가슴, 정부 여당에 힘을 싣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12: 벌벌 떨었다 나도 하여튼 그 뉴스 보고는 예. 우리 딸이 하여튼 엄마 뭐 계엄이야 확실히 몰라. 계엄이란 네. 뭐? 뭐시라고? 아이고 또 전두환 뭐 전에 또 막 그거 되는가 싶어가지고.
13: 우리가 장사하는 업이니까 아무래도 뭐 집권 여당이 하면은 뭐 시장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14: 그래도 요즘에 민주당이 잘하니까.
8: 하지만 보수 결집, 이른바 동남풍 실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 여당에서 너무 독주를 해서 아마 견

0: 되지 않나.
1: 웬만하면 그런 데로 뭐 부산 시내에서는 시장 잘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2: 아, 그래. 부산에는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진보보다는 보수가 낫지.
3: 무당층 표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4: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네. 부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네.
5: 부산은 노인과 바다이기 때문에 있던 기업도 계속 빠져나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없고.
6: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청년 일자리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7: 네, 맞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부산에 머물지를 않는 거죠.
3: 인물을 향한 비토 정서는 후보가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2: 통일교? 거건이 뭐 깨끗하게 마무리 안 됐잖아요. 시장이 돼도 뒷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8: 네. 이미 그게 거의 기울었을 때 삭발을 했으니까. 그거는 연극이 아니냐.
3: 활기가 팍팍해도 투표는 하겠다며 정치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월 3일 그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부산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9: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3끼인 주택 매물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토허 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유예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 정부가 오는 22일 수원에서 열리는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응원하는 민간단체에 경기 관람권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축구팀의 출전 사실이 공개된 뒤 여러 요청이 있었고 이번 행사가 남북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응원단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원단 구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주로 이산가족과 남북교류협력단체로 전체 2,500명가량 예상되는데 통일부는 심의를 거쳐 3억 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네,
1: 이란도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맞받으면서 위태로운 휴전 국면이 다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한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0: 안녕하십니까?
2: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0: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휴전 상황이 연명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란의 그 종전한 답변에 대해서는 쓰레기 같은 문서다라고까지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2: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이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일단 기본적인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미국은 이 핵 문제에 대한 그 큰 틀에서의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핵 문제를 좀 종전 이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건 종전이고 그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고농축 우라늄 해결 그 해외 반출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은 지금 미국에게 지금 100% 줄 수는 없다라는 지금 입장인 것 같고, 네. 일부는 희석을 하고 일부는 이제 제3국으로 반출을 한다는 것인데, 이제 핵 협상 잘 안 됐을 경우는 이걸 다시 가지고 온다는 것이 지금 이란의 입장이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 미국에 대한 이란의 불신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전 협상이라든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교착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1: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공격과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 그러니까 2주 더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70%를 했는데 나머지를 또 공격할 수 있다. 나머지 30%의 목표물이라 하면 어떤 걸 좀 의미하는 걸까요?
2: 그 사실은 뭐 목표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간 뭐 한 뭐 13,000회 이상, 뭐 15,000회까지도 보고 있고, 이렇게 예. 굉장히 많은 이제 목표물들이 타격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예. 뭐 남아 있는 게 많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핵 문제 있기 때문에 이런 핵 시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뭐 보면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가 지금 어디인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보는 것이 그런 이스파한의 지하 터널에 좀 예. 일부가 좀 보관돼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타격이라든지 군사 시설에 대한 타격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휴전이 깨지는

0: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란도 여기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을 할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미국이 공습만으로 지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인 것 같고 또 그 미국의 그 정보기관 분석도 보면은 지금 공습으로 해서 뭐 핵 그런 뭐 개발 속도가 늦춰졌냐면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에는 지금 공습만으로 정권 교체라든지 핵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군사 공격의 가능성은 사실 살짝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보면은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좀 많은 여러 조건들이 좀 제약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1: 네. 예. 지금 이제 핵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우라늄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 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해주셨지만 이게 만약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접 들어가서 지상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0: 일단은 저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자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군사 이제 행동을 해가지고 뭐 지상전을 좀 벌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 지금 전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좀 뭐 지상전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 보면은 성공 가능성이 좀 낮다고 좀 보여지는 게 제가 그 얼마 전 이라크 전쟁도 좀 언급을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미국의 공격으로 이제 사담 후세인이 그 당시에 순위파였는데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 정권이 붕괴가 되면서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결국에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란의 영향력이 대이라크 영향력이 커졌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한 것이 친이랑 민병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지상전 관련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쟁이 또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프간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2001년에 이제 9.11 테러로 이제 오사마 빈라딘 그 당시 알카에다 수장이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동의를 해서 시작된 전쟁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결국엔 친미 정권이 수립이 됐지만 이게 결국엔 카불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도인 카불 이외 지역에서는 이 친미 정권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20년 동안 전쟁을 해서 미군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철수하기 전에 탈레반이 재집권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런 이런 반정부 세력의 구심점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없었다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친미 정권을 세우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20년 후에 보면은 다시 탈레반이 재집권하는 결과로 귀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란 문제도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이란의 반정부 그룹이 지금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의 친미 정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군이 투입이 돼서 뭐 이제 친미 정권이 수립이 된다고 해도 이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우리가 보면 그 이제 결과가 예측 가능하고 이란은 기본적으로 외세에 대해서 그런 반감이 굉장히 이제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가자르 왕조 때 1906년에 이퍼혁명이 있었고 또 팔레비 왕조 때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 지금 연결이 됐는데 이때도 보면은 그 중심에는 반외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반외세 감정이 미국이 뭐 이스라엘이 개입을 해서 지상군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반외세 감정을 결국에는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 없는 저는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한 게 그러니까 서로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란이 제시한 그런 종전안도 기존과 좀 크게 다르지 않는 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이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갈리바프 의장도 지금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0: 사실은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보는데 일단 이란이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뭐 미사일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지만 이게 지금 비대칭 전략으로 지금 전술을 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걸프국의 에너지 인프라는 계속 공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국제 효과가 올라오고 반전 여론이 올라오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멘의 지금 후티 반군이 뭐 홍해 봉쇄 카드를 지금은 뭐 이제 위협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들이 일련의 과정이 이제 지나가면 결국 중간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예, 공화당의 패배로 나타날 겁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에서는 이제 모지타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식 속상에 아직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0: 뭐 면담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 모즈타바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호르무즈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모즈타바에 대한 소식들을 자꾸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즈타바 메시지 모시자바 메시지를 내는 간격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모주타바가 이 순교와 저항의 그런 서사와 연결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이런 침공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인 이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도 그 몇 차례 언급을 했던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하지만 네. 이제 이런 미국의 침공이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최고 지도자의 정당성을 좀 이제 바꾼 부분인데, 사실은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지금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란에서는 이건 순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 동시에 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또 모지타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경파가 전쟁을 이어가고 싶다고 해도 모지타바가 종전을 선호한다고 하면은 이건 네. 이제 종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모지타바가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런 이제 강경파의 어떤 그런 거에 많이 좀 손을 들어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전쟁에서는 굉장히 이제 군부의 그런 영향력이 좀 높아졌었던 부분인데, 네. 근데 지금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이 이제 페르시칸 대통령 면담을 하기도 하고 해서 양측의 좀 입장을 다시 들어보려고 그런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가 이 모지타바의 메시지에 지금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모지타바는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금 대통령과 이런 이제 만남을 갖는 거 보면은 종전 이후에 그 재건이라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2: 예. 지금 어찌됐든 지금 협상 자체가 어그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군사적 작전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후에 전략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1: 우선은 그 일단은 중국이 지금 이란 미국 전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예. 얼마 전에 그 베네수엘라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그런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가 이제 지금 중국으로 가던 것이 미국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 또 이란 석유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역공세로 인해서 지금 이게 좀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사실 중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중국을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국에게 이제 이란이 이제 그런 입장, 그 종전 협상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을 것이라고 보고 중국의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근데 사실 미중 간에는 이번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뭐 다뤄야 되는 얘기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까요?
1: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 미국과 이제 중국이 좀 했던 것은 관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예. 무역 이제 관세 문제가 있고, 뭐 히토르 문제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이 그 대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중국은 지금 미국이 그런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불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MOU라고 하잖아요. 양해각서를 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어느 정도 좀 체결을 네네. 하기를 바랬던 것인데, 이란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시간을 좀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란과 그런 미국 간의 이런 종전 협상에 관련된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지 핵 문제가 결국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됐죠. 예.
2: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 내에서 뭔가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1: 저는 사실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지금 협상 교착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측에서 사실은 어떤 체면 문제도 있고 다시 어느 쪽이 먼저 나서서 협상을 네. 뭐 하자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의 석유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그 이제 중국의 역할을 지금 어느 정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 사실은 그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양측 모두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좀 관점이기도 하지만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JCPOA보다 더 이제 나은 지금 협정을 해야 되는 예. 입장이고, 이란도 지금 우라늄에 관련해서 핵 주권과 관련된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20년을 얘기하고 이란은 5년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또 약간 묘안도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5년 단위로 끊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처음 5년은 이란이 이것을 핵 농축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5년은 그렇게 가고 예. 그 이후에 5년으로 끊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JCPOA가 3.67%의 농축이었는데 그보다 좀 낮은 수준의 농축을 허용을 해주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4단계에서는 3.67%의 농축을 허용해주면서 마무리가 되면은 결국 미국이 생각했던 20년도 결국에는 맞춰지는 것이고.

0: 이란 입장에서도 어쨌든 핵 주권을 어느 정도 지키는 선에서 좀 합의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3.67%라는 것이 이게 원전 연료 수준에 해당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핵무기급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반대할 이유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도 사실은 이란이 제3국으로 반출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만 아니면 또큰 문제는 전안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IAEA 관리 감독하에 예를 들면 제3국 뭐 카자흐스탄에도 IAEA 시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해서 미국에 가서 직접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것도 모양새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이 좀 걸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JCPOA보다 어쨌든 좀 나은 협상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란도 굉장히 체면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도 제가 유학 생활할 때 보면은 교수님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모두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게 이란의 문화거든요. 예, 그건 이제 교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강의실 들어간다고 학생들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그런 체면이라든지 이런 예의 같은 게 중요한 나라가 또 이란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면 또 이란 뭐 대화 중에 누가 오면은 이게 살짝 엉덩이를 들어서 이게 왔다는 것을 좀 표현해서 일어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의나 이런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양측의 그런 체면이나 자존심을 좀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낸다고 하면은 그 양국이 다못 받아들일 이유도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중국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체면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과 협상을 할때 원색적인 비난을 뭐 앞서서 뭐 쓰레기 같은 문서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란에 대한 좀 언급들이 상당히 셌잖아요, 수위가.
0: 그렇죠.
1: 이게 이란 측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좀 기분이 나빴을 가능성이 컸겠네요.
0: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의범절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란이 불편했을 수 있죠.
1: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협상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 자, 이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중 정상이 만날 무렵에 아라치 외무장관도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지금 외무장관 바쁜데 이 참석이 어떤 의미를 좀 갖는다고 보십니까?
0: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 브릭스라는 게 여기 보면은 뭐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뭐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랑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JCPOA 당사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 차원에서 종전 논의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란은 보면 이제 외교적으로 비서방 외교축과 이제 협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제 아라치 외교장관이 이런 브릭스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한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와 함께 이란 전쟁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0: 예,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Felix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어,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독서 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한달 만에 갖게 된 안면 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 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버지는 평생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상가 건물 한 채를 일궈오셨죠. 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한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몇 년 뒤에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건물을 관리하고 임차인을 상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건물 관리나 계약 업무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뒤부터는 새어머니가 격리와 회계 보조를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당시에 새어머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물 관리도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자금을 보탰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재산세와 유지비도 대부분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투병 중이실 때도 새어머니가 직접 간병했다기보다는 간병인을 돕고 간병비 역시 대부분 저희 형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새어머니는 법적인 배우자라며 상속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지원받은 유학비와 다른 형제들의 결혼 자금까지 모두 특별 수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유류분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유언장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 사업에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기여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가 건물은 원래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 건물이 새어머니한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새어머니의 상속권과 기여분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저희 형제가 건물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일군 상가 건물인데 말이죠. 이준원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2: 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규정이나 상속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아서 상속인들이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어머니는 재혼이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상속권은 있는 거죠?
2: 네. 사연자님의 형제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라면 사연자님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1: 네.
2: 심지어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50%를 가산하여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1: 네. 1.5를 가져간다는 거죠.
2: 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이나 전처 자녀와의 관계는 법적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네.
2: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은 새어머니의 상속권 자체를 다투시기보다는 새어머니에게 추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배우자는 뭐 1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던 10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던 상속권은 이제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면 기여분을 다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병을 새어머니가 직접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 간병을 소홀히 한 새어머니의 상속분 줄일 수 있나요?
2: 네, 일단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만으로는 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1: 네.
2: 상속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간병에 소홀했다는 것은 상속분이 아닌 기여분을 정할 때에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기여분이란 것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1: 네.
2: 간병을 소홀한 것을 넘어 아픈 배우자를 두고 해외여행을 다닌 경우라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자님의 형제분들은 새어머니가 간병에 소홀했고 간병비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서 새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그럼 새어머니가 상속권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여분 자체는 인정되기는 어렵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유학비를 이제 아버지가 부담해 주신 게 있는데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연자분이 받은 유학비가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것까지 다 이제 상속 재산으로 넣어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학비는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걸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유학비는 전형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대학 등록금 이상의 고액의 유학비나 결혼 주택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사연자님이 받은 유학비와 형제분들이 받은 결혼 자금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해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시켜서 상속재산 중에서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이 가져갈 몫을 줄이려고 할 것 같은데요.
1: 네.
2: 다만 교육비와 결혼자금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서
1: 네.
2: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유학비가 통상적인 우리나라 대학교 학비 수준에 불과한다거나 다른 형제들도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원받은 돈이 아버지의 생전 자산과 소득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버지 사업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네, 새어머니가 본인의 친정 자금을 가져왔거나 본인 명의 대출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은 당시에 자금 흐름을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어머니의 자금이 새어머니에게 다시 상환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1: 네.
2: 만약 대출이 실행됐다면 대출 원리금을 누가 상환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일단 새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을 도왔다고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 책임도 새어머니에게 있는 것이니까 새어머니가 제출하는 증거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1: 네.
2: 이 증거를 토대로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통해서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돈이 실제로 아버지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그 상가 건물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분으로 이제 공유가 되잖아요.

0: 근데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새어머니랑 이 건물을 공유하기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건물을 그냥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네, 형제분들이 건물의 지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과 지분을 가져오는 것을 고려해서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새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정산을 해주시기는 해야 합니다.
0: 네. 네,
1: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청구되면 우선 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조정에서 건물의 가격 중 새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그 대신 건물을 형제들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정안을 한번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만약 조정이 결렬돼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으니까 현재 건물의 유지 관리가 형제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분쟁의 해적 해결을 위해서 건물을 형제들의 소유로 하고 금전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뭐 건물을 본인한테 준다는 유언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 유언장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만약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상가를 준다는 유언을 하셨다면 그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로 사연자님의 몫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민법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한 보상으로 유증이 이뤄졌다면 이것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되어서
0: 네.
1: 새어머니 측에서는 유증받은 상가가 자신의 특별한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0: 네.
1: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어머니가 간병 의무를 소홀히 했고 또 상가의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새어머니한테 건물을 준다라고 하는 유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유언이 실제로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패닉의 기다리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에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린 뒤 그치겠는데요. 충청권과 강원 영서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내륙에 최대 50mm,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다시 드러나면서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남대교 지나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로 1km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안성분기점부터 안성휴게소까지도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던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뉴스온 시작합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

0: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 해군이 극비 중의 극비로 꼽히는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1: 이란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군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자산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탐지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핵 잠수함은 은밀히 이동하다 유사시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존재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3: 많은 장군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하자 이란은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맞섰습니다.
1: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조세현 특파원.
4: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이란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았죠.
4: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끈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군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란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4개 항의 종전 제안에 명시된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고 비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매우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 전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1: 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4: 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0: 승선한 35명을 포함해 모두 158명입니다. 현지에 발이 묶인 지 두 달을 훌쩍 넘기면서 이들의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국 선박들의 추가 이동 지시와 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해운사 관계사와 통화한 걸로 보인다고요?
0: 네, 한국 해운사인 장금 상선 관계자인 장금 마리타임 관련 선박이 이달 초에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세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기에는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노코가 이 배를 소유하고 운영한다고 전했는데요. 장금 상선과 장금 마리타임은 선박의 시노코라는 영어 이름을 씁니다. 다만 장금 상선 측은 장금 마리타임이 다른 선주로부터 단기 용선한 뒤에 재용선을 준 상태라며 이번에는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 6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다른 유조선 두 척이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내일 우리나라에서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2: 한국과 무관치 않은 합의문을 서울에서 작성할 텐데 우리 정부와 접촉 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3: 네, 베이징입니다.
1: 네, 먼저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도쿄에서 일본 측과 연쇄 회담에 나선다고요?
3: 네, 어제 도쿄에 도착한 베센트 장관 오늘 오전 일본 측 상대역인 가타야마 사스키 재무상을 만났습니다. 오후엔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도 예방합니다. 내일은 서울로 건너와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사전 담판에 나섭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 인사와 면담은 잡힌 게 없는 상태입니다. 사전 협상만으로도 시간이 촉박하다지만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 패싱이란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2: 중국 측 협상 대표죠. 허리펑 부총리는 오늘 먼저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3: 네, 협상단을 이끌고 하루 먼저 서울에 도착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최종 의제와 합의문 작성을 위한 막바지 점검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 부총리와 우리 정부 인사의 회동 계획 역시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 최근 중일 관계 악화 탓에 사전 담판 장소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우리와 물밑 접촉 중이란 후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측하고만 회담이 성사된다면 미일 대 한중, 미묘한 대립각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내일 사전 담판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오르게 되죠?
3: 먼저 미국 측에서 밝힌 무역, 투자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 1차 무역 합의 때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약속 잘 안 지켜졌죠. 이번에 상설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읽힙니다. 또 에너지, 농업, 항공, 우주 분야 협정은 미국산 석유와 콩, 보잉 여객기 판매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AI 반도체 기술 통제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등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운명이 달린 일이죠. 우리의 국익과도 무관치 않은 합의문이 내일 서울에서 작성될 텐데요. 두 강대국의 거래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외교가 보이지 않는다면 패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단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었는데요. 2심에서 징역형이 가중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항소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0: 그래서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1: 네,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나서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구체적인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단전 단수 지시 관련 위증 등이 추가적으로 좀 인정이 되면서 이제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었는데 지금 15년 구형한 그 결과로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또뭐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남우호 피격에 대해 어제 규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두 대가 남우호를 두 차례 타격했다는 정보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산업과 외교, 안보 측면을 고려해 협의를 잘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습니다.
1: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로 옮겨져 분석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화물선 남우호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1: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오전에 충청을 찍고 오후에는 텃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0: 네, 남우호 피격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와 민주당의 엄호가 이어지고 있죠.
2: 네, 국민의힘은 이번 피격 사건을 두고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대구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피격을 피격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란을 이란이라 부르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홍길동이냐고 비꼬았습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단정 짓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치받았습니다. 박선원 원내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켜라. 구축함을 보내라 부채질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확실한 진상 규명으로 단호한 책임 추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어느덧 2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양당 지도부가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죠.
2: 네,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연일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충북 청주에서 충청권 후보들을 찾아 격려했고, 오후에는 쉬지 않고 전남 강진까지 달려가 호남권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안겼습니다. 어김없이 내란 심판, 국가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3: 반헌법 반민주 세력을 심판하자
4: 정청래
3: 그리고
4: 민주당
3: 국가를
4: 상임
3: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4: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3: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책무를 여러분들이 실현해 주셔야겠습니다.
2: 공교롭게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도 텃밭 경북도당으로 이동해 남우호 피격과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오전에도 공교롭게 민주당과 같이 충남도당을 찾아 표심을 독려했습니다.
5: 충청의 승리가 우리 보수의
4: 장동혁
5: 국민의힘의
4: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승리가 될 것입니다. 충청이 일어설 때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2: 국민의힘도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전망인데 장 대표가 얼마나 전면에 나설지, 어떤 외부 인사 영입이 있을지 등도 관심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쟁거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 후보는 청량리, 왕십리와 신촌 홍대 일대를 도심으로 키우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 공간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당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한 뒤 사회적 약자 지원 대책 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 차원의 지원 사격도 한창인데요. 국민의힘은 정원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 판결문까지 들고 부적격 후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가 과거 계엄을 옹호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뭐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2: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그 밖의 지역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쾌청하고 일교차 큰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5도, 습도는 52%입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경기 종료까지 단 2초. 1점 차로 뒤지고 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터진 한 번의 그 슛이 승부를 완전히 뒤집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 프로농구에서 나온 짜릿한 역전승 이야기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인 그 짧은 2초가 승리팀에게는 철저하게 준비된 전술을 실행할 결정적인 시간이었던 거죠. 결국은요, 이 승패는 아주 미세한 디테일 그리고 그 찰나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재무 관리도 그렇습니다. 고작 몇만 원 차인데 뭐 어때 하고 무심코 넘겼던 그 작은 디테일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승패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엄청난 자산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보험의 세밀한 특약 하나, 연금의 작은 수수료 차이 같은 그 재무적인 2초를 활용하는 방법,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뭐 항상 매번 느끼는 거지만 스포츠도 그렇고요. 재무 관리도 그렇고요. 진짜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 벌어지는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뭐 하루하루 내가 뭐 2분, 3분 더 투자한 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재무도 맞아요. 마찬가지 않을까요?
0: 그죠? 맞아요.
2: 과거에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연금. 그때 당시에는 뭐 9만 원, 10만 원 내는 걸 내가 왜 가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7%짜리, 8%짜리 연금이라서 그렇지. 지금 받는 연금이 너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때가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빨리 하루라도 하는 게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근데 그 작은 차이를 인지하고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할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한 후에 계속 유지해서 실행하는 게 쉽지가
1: 그 지속력이 그렇죠. 유지하는 게
0: 맞아요.
1: 어려운 거죠.
0: 맞아요. 않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분야에서 아주 오랜 기간 몸 담으며 수많은 상담 사례를 보셨던 전문가분들이 그 디테일의 차이를 짚어주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나의 미래 자산 설계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지금은 작은 차이지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기 위해 오늘 용기 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보니까 정말 정보 이용료도 작은 금액이잖아요. 50원, 100원 이렇게 투자해서 전문가의 무료 상담 통해 큰 자산 관리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재무 관리의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의 첫 코너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할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머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45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이전에 들어주셨던 보험들을 모두 물려받아 40대 중반인 지금까지 유지 중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프거나 다친 일도 딱히 없었고 매달 월급날이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니까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처음으로 증권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CI보험 두 건에 실손보험도 CI보험 안에 붙어 있었고 실손보험이 가입된 CI보험은 납입기간에 5년 만기라고 돼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이게 5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상품이었습니다. 한 건은 비갱신형이고 또 납입기간이 3,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손보험이 가치 있는 CI종신보험은 특약들이 전부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이었는데요. 가입 당시 증권엔 보험료가 8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16만 원이 돼서 CI보험

0: 보험과 그리고 이 비갱신용 보험을 합치면 총 보험료가 34만 원입니다. 앞으로 보험료 더 오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긴 사연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결국에는 딱 요약을 해보면 보험료 부담되고요. 이 실손보험 하나 유지하려고 CI보험 가져가는 게 맞는지도
1: 그쵸.
0: 궁금하시고 갱신형 상품이 부담됩니다. 이런 거 같거든요.
2: 맞아요.
0: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1: 일단 이 40대 중반이시고 어머님께서 가입을 도와주셨던 보험이 모두 CI 종신보험이에요. 실손보험도 이 CI보험 안에 있다고 하셨고요. 이 증권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으니까 우선 나이와 그때 당시에 출시되었던 이 CI 종신보험의 특징들로 유추를 해보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40대 중반인 청취자님이 20대 후반에 가져오신 보험이니까 아마 가입 연도는 20년 납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한 건의 CI 종신보험은 납입이 한 3년 정도 남으셨다고 하니까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가입을 하신 상품일 것 같아요.
2: 계산 빠르시네요.
0: 그렇죠. 근데 들어도 복잡해요, 복잡해. 어쨌든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어서 살릴 특약이 있고 지금은 필요 없는 특약들도 있을
1: 그렇죠.
0: 테고
2: 맞아요.
0: 어쨌든 보험료 인상이 계속 부담되는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예, 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년도 중반에 가입된 이 CI 종신보험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CI 보험이 두 건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납입 기간이 3년 정도 남은 월 18만 원의 비갱신형 CI 보험이 있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도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이란 단서 조항 때문에 이 보험사와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미 20년 납입에 17년을 납입을 하셨잖아요. 이제 고작 납입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특약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모두 비갱신형이라면 일단 좀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0: 근데 CI 보험 자체가 나중에 보험금 받기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대한이라는 지금
1: 그쵸.
0: 요건을 맞춰서 내가 병원 가서 진단받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이렇게 보험금 관련 분쟁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해라라는 건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일까요?
2: 아, 아니죠. 당연히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마 이 보험료 규모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상황보험금이 한 1억 정도 이제 세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0: 크게 들어있군요.
2: 네. 이거 뭐한 달에 CI 보험 증권만 몇십 건씩 보이는 이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강 이제 유추가 됩니다. 일단 CI 보험은 이 주계약인 사망보험금 아까 1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억에서 80% 또는 50%를 암 진단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미리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만 있는 거잖아요. 그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선지급을 해주고 또 이게 20대 중후반에 가입이 되었고 월 보험료가 18만 원이면 보통 저 정도 사망보험금은 어렵지 않게 알수 있거든요. 이 사망보험금 규모만 보더라도 그리고 납입기간 3년 남은 것만 보더라도 이거 나중에 뭐 다른 기능, 연금전환 기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 3년 남은 CI 종신보험은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약관상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은 지급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하지만 암 진단비는 암세포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면 그래도 지급이 되는 그 수치가 명확히 정해져
2: 그렇죠.
1: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 보험으로 3년 정도만 더 납입을 하신다면 그래도 8천만 원 정도의 암 진단비가 준비가 되는 것이니 유지를 해도 좋겠죠.
0: 그렇죠. 주요 3대 진단비라고 볼수 있는 암, 뇌, 심장 관련한
1: 그렇죠.
0: 질병 진단 중에 그나마 이 CI 보험이 암에 있어서는 조금 더
1: 유효해져.
0: 그렇죠. 보장받기가 수월하니 요거는 3년 납입해서 비갱신형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분명히
2: 맞아요.
0: 있을 것 같아요.
2: 예. 그리고 또 유지를 권해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혹시 만약 내가 이게 18만 원의 규모고 또 20년 납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만 몇 천만 원 되거든요.
0: 그렇죠.
2: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0: 근데 제가 뭐 자꾸 딴지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니 또 이렇게 늘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 종신보험 가지고 연금 전환하는 건 되게 불리한 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2: 네, 뭐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 연금과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내가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일단은 하지만 이거는 가입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중요한 건 납입 기간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지금 해지하기엔 손해보는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가입 당시에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고 일단 3년이 남은 이 CI 보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 진단비로는 그래도 우리가 8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추후에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한다면 몇 천만 원의 그 이제 해지 환급금 가지고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또 옵션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해지보다 유지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이래서 보험은 공약, 공식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CI 보험 같은 경우에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들어있는 보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거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CI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손특약이 포함된 거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1: 네, 이 CI 종신보험에 1세대 실손이 가입되어 있으신 이 상품은 사실 특약들이 모두 5년 갱신으로 보험료가 벌써 2배나 오른 문제죠.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청취자님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실손특약과 함께 다른 특약들도 5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갱신특약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험료가 3배, 4배 그 이상 인상이 되는 거는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1세대 실손은 현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나머지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특약들은 이 CI 보험은 해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2: 맞아요. 이 권 팀장님 얘기대로 현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아마 실손 보험료는 한 3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보험료에서만 벌써 15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뭐 부족한 암내심 치료비 정도만 새롭게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그것도 뭐 5, 6만 원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현재 납부하시는 보험료보다 보험료도 한 2, 30%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실손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장들이 또 비갱신형으로 바뀌는 거니까 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CI 보험, GI 보험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보험 상품들 사실 무조건 안 좋다,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만 정말 머릿속에 주입되듯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나에게 더 좋은 경우도 있네요. 이래서 보험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없나 봅니다.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우리 집 가정의 재무 상황의 골칫거리인 금융상품들이 있고 이거 재무 분석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내 돈의 심폐소생술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노원구 하계동에 거주하시는 30대 직장인 부부의 이제 사연이고요. 이게 머니 상담소 사연하고 좀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에 상담한 건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렇다 하면 뭐 종신보험, 피아이보험 이런 얘기일까요?
1: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두 분 모두 결혼 전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좀 가입해 주신 보험들이었고요. 대부분 이게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신혼부부는 또 아파트 청약도 당첨이 되셔서 이것저것 주택담보대출을 좀 알아보시던 중에 이 매달 나가는 고정비 계산을 좀 해보시다가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증권까지 살펴보았더니 이 특약들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갱신형으로 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청약 당첨됐다는 건 참 좋은 소식인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잖아요.
2: 맞아요.
0: 여기저기서 투명하게 이제 돈을 모아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재물을 들여다보게 되고 보험이 골칫거리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 관련된 보장 분석하기 전에 이 가정의 소득과 지출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2: 네. 이 두 분의 매달 세후 급여는 600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그중 공과금을 포함한 부부의 생활비가 200만 원, 적금 200만 원, 보장성 보험 매달 65만 원, 두 분 용돈이 100만 원, 매달 30만 원씩은 비상자금으로 따로 모으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0: 네, 이제 9월부터는 청약 당첨이 되셔서 입주하는 앞으로 30년간은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이 185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거죠.
1: 부담스러운데요.
0: 그럼 이 적금 200만 원은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이걸 제외하고도 580만 원이라는 고정비가 생겨버리게 되는 셈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늘어날 고정비를 생각하면 당연히 줄일 필요가 있겠죠.
1: 근데 두분 월소득이 6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월보험료가 65만 원이면 한10% 정도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2: 그렇죠.
1: 보험료만 봤을 때는 엄청 과한 건 아닌 것
2: 그렇죠. 지금
1: 같은데.
2: 당장은 뭐 과하진 않죠. 네.
1: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은행 빚을 지고 있어서 잘 압니다만
2: 그렇죠. 네.
1: 주택 구매로 인해서 30년간 주담대 갚아야 된다고 하면은 어디서든지 좀 비용 줄일 수 있으면은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2: 맞아요. 그리고 현재 보험료가 65만 원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분명 실손보험이 또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소득도 늘어나시겠지만 이 보험료도 앞으로 계속 늘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험부터 우선 살펴봤는데요. 두분 8건의 보험이 모두 실손보험이 붙어있는 종신보험으로 각각 한 건씩 가입을 해놓으셨고요. 그외 가입한 나머지 보험들이 전부 암진단비 담보를 좀 중복해서 가입해 놓으신 게좀 눈에 띄었습니다.
1: 왜 이렇게 암에만 몰아서 보장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0: 네, 우선 안타깝게도 이 65만 원이나 납입하고 있는 보험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담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2: 그것도 네.
0: 암 관련한 담보들이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두분 모두 암진단비만 각각 1억 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이 중복해서 가입해 놓은 보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1: 게다가 중복되는 이암 관련 보장 특약들은 전부 갱신형으로 그럼 가입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0: 네, 우선 두분 모두 실손보험이 종신보험의 특약 형태로 붙어 있는 상태였고요. 총 18만 원이셨어요. 우선 실손 특약 외에 사망보험금만 설정이 되어 있어 5세대 실손보험으로 두분 모두 전환을 하고요. 두분 실손보험료를 5만 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47만 원이나 들어가는 중복된 암 보험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으셨고요.
2: 뭐 자주 요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암진단비 있으면 좋죠. 예, 있으면 좋은데 보험료 너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암치료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예, 이 변화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는 이 진단비 1억 5천원하고 1억은 모두 1회 지급되면 사실 사라지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요즘 암치료 트렌드 어떤가요? 이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조기에만 발견이 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손쉽게 완치가 가능해졌고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입자 치료라든지 표적항암 치료든지 이런 치료들이 비급여 치료들로 이제 암 치료가 굉장히 쉬워졌고 이런 게 이제 아쉽게도 너무 뭐 대부분 비싼 비급여 치료비들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뭐 몇천에서 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최초 1회 지급되고 사라지는 진단비를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것보다는 요즘엔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에도 사실 2차나 3차 전이암이나 새로운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를 좀 대비하는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매번 몇천만 원의 비급여 치료비가 지급되는 담보 위주로 좀 보완을 하시면 한번 지급되고 사라지는 진단비보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가면서 치료비는 또 우리가 치료받는 기간 내내 꾸준하게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변경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뭐 여력이 되신다면 메모를 하셔도
0: 그렇죠.
1: 좋겠습니다.
2: 상담이 제일 좋겠죠.
1: 맞아요. 비싸요. 진단비는 비싸고 그리고 요즘에는 비급여 치료 기술들이 워낙 많이 발달되면
2: 맞아요.
1: 돈이 많이
2: 네.
1: 들어가니까.
0: 맞아요.
1: 근데 하나 좋은 건 보험으로 요 특약들 대비하기에는 아직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특약들 구성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방금 김정수 팀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 건데 난 몰라라는 생각 드신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다 들어봤고요.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대체 얼마나 줄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0: 우선 이 비갱신형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를 5천만 원씩만 남겨놓고요. 표적항암 치료 시 5천만 원, 중입자 방사선 치료 5천만 원, 그리고 결국 비급여 치료가 감당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급여 암치료 시에 매년 5천만 원씩 10년간 치료비가 지급되는 담보를 준비해드렸어요. 그럼 향후에 암치료를 받을 경우에 2억의 보험금을 들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중에 비급여 암치료비 5천만 원은 암치료 시 최대 10년까지 매년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2억 진단비를 받고 사라지는 이전의 보장들보다 훨씬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거죠.
2: 그리고 또 부족했던 게 있었죠. 예,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도 보장이 빠져 있었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런 진단비들을 좀 보완을 해드렸고 또 이런 혈관 관련 같은 경우는 또 반복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만 조금 조금 보완을 해드렸더니 이 47만 원의 보험료가 2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실손보험까지 32만 원으로 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당장 납입할 보험료가 만약에 매달 6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줄여 한 32만 원 정도가 된다면 이 보장되는 액수도 또 보장 범위도 늘릴 수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1: 당장 바꾸겠죠. 뭐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네.
2: 이 부부도 당장 바꾸셨습니다. 고민하시지도 않고 이제 바꾸셨고요. 당장 납입 보험료도 33만 원이 거의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고 보험료는 또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장성 보험만 잘 정리를 하더라도 이제 기존 보험보다 이렇게 30만 원의 잉여 자금이 늘어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가는 데도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상담은 이제 입주 후에 진행하시기로 하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1: 그렇죠. 청약 당첨이라는 큰 기쁜 일 뒤에는 늘 항상 재무적인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청약 같은 거 신청해봤지만 이거 당첨되면 어떡해? 그때 가서 생각해. 이게 우리의 늘 공식 같은 거잖아요. 보험 점검 통해서 새 나가는 보험료 틀어막으면서 이 재무적인 고민까지 해결한 사연 만나봤습니다. 요즘 뭐 투자하시고 투자 수익률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가는 돈 어떻게 줄이는지도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달 쓰고 있는 돈에서 불필요하게 새 나가는 게 뭐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맞아요.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도움받아 재무점검 받고 새 나가는 보험료 찾아보고 잘못된 보장 고쳐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9954번님, 5682번님, 7531번님의 또 보험 상담 필요하시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연 이어갈게요.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트.
1: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이어가 볼게요.
0: 네, 두 번째 사연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신 60대 청취자분의 사연이에요. 60대 부부의 보험은 가입된 건수만 무려 28건으로 보험료로도 매달 100만 원씩이나 납부 중이세요.
1: 너무 많은데요. 28건이나 갖고 계세요?
0: 사실은 이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는 본인께서 몇 건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실 정도였거든요. 일단 이 청취자님의 보험이 20건, 아내분의 보험이 8건이셨어요.
2: 예, 일단 이 두 분의 보험이 28건에 100만 원이나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대부분이 건당 보험료가 이제 3-4만 원짜리 갱신형 보험들이었고요. 대부분 전화로 가입하신 케이스였습니다.
1: 그렇군요. 앞선 사연이 600만 원의 월 소득에 65만 원 보험료 지출이었거든요. 이 댁은 지금 100만 원이나 내고 계신다니까 월 소득은 또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0: 네, 이 소득은 평균적으로 400만 원 정도가 되신다고 해요. 그럼 월 소득의 20%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 중이신 건데 더 큰 문제는 사실 갱신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상담 때 청취자님께서 월 보험료를 본인 소득의 10% 10% 정도로 좀 낮추고 하고 싶은 게 급선무였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가입된 것들을 좀 살펴봐서 보장의 범위가 좁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필요한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남편분, 청취자분의 보험의 20건이 전부 정신형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1: 진짜 전부요?
0: 전부.
5: 올.
2: ALL.
1: 올. 올.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 한 건의 비갱신형도 없이 모두 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을까요?
2: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20건 모두 갱신형 상품으로 이제 전화를 통해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중 14건은 한 보험사였습니다. 이 50대 초반에 직장생활 은퇴 후에 실손보험 가입을 일단 알아보셨다는데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복용하는 약도 좀 있으셨고 그 이전 병력 때문에 이제 가입을 제대로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내분은 이미 실손보험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셨지만 이 남편분은 은퇴 후에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많이 불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전화로 보험 상담을 받고 괜찮다 싶으면 전부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보험을 가입할 때마다 아내분의 보험도 동시에 전화로 가입한 건이 몇 건 있다 보니까 거의 30건 정도가 돼버린 거죠.
1: 자,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거 다 해지하면 손해가 너무 많잖아요. 좀 살릴 수 있는 건 없었을까요?
0: 그나마 28건의 보험들 중에서 갱신 주기가 20년으로 좀 긴 상품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 암보험 몇 건은 유지할 예정이고요. 다만 나머지 10년 미만의 갱신 주기를 가진 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보장의 범위가 또 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담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가 좀 필요했어요.
1: 근데 남편분이 병력이 있으셔서 실손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험 리모델링이 가능할까요?
2: 네, 이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간편보험이나 유병력자 보험 같은 걸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고 또 실제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로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시면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예, 그 조건이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게 3개월 이내에 의사를 만나서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소견을 받지 않았고 일정 기간 동안 뭐 입원 또는 수술을 한 적이 없고 또 5년에서 10년 이내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 질병 진단만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예, 저렴한 보험으로 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병력사항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니까 전문가 도움받아서 고민 있으신 분들 이분들처럼 같이 고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머니 처방전을 만나볼게요. 일단 남편분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죠.
0: 네, 우선 두 건의 암보험은 20년 갱신으로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도 괜찮고 8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보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품은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이 추가로 비갱신으로 암 관련한 비급여 치료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관련된 반복 수술비까지 꼼꼼히 챙겨드려서 가입을 해드려도 보험료가 17만 원이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셨어요.
2: 맞아요. 된다니까요.
0: 그리고 남편분은, 이 청취자분은 복용하시는 약 때문에 실손보험은 가입을 못하셨지만 그래도 유병력자 실손 의료비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으로 6만 원의 가입을 좀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기존의 20건에 7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던 걸 4건에 3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린 거죠.
1: 아, 60대신데 유병력자 실손 보험이어도 월 보험료가 6만 원이면 감당 가능할 것 같아요.
2: 뭐 현재는 감당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매년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험료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또 뭐 정비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분만 남았는데요. 8건에 이제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어요. 그중 2008년에 가입하신 이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만 16만 원을 납부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세대 실손으로 전환 가입을 좀 도와드려서 실손보험료를 4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고요. 남은 7건의 보험 중 이제 20년 갱신의 암보험 한 건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한 건은 유지를 좀 하시도록 도와드렸고 그 외에 이제 범위가 작고 또 중복되는 또 그리고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갱신 주기가 굉장히 짧은 보험들은 모두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이분 또한 이제 아내분도요. 사실 남편분처럼 부족한 뇌혈관하고 허혈성 진단비 또 관련 수술비 등 이런 부족했던 담보를 좀 추가를 해드렸고요. 11만 원에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실손보험하고 또 기존 보험 중에 유지하기로 결정한 20년 갱신 안보험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비갱신형으로 다 가입을 도와드렸더니 월 보험료가 3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자, 엄청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0: 네, 60대 부부 두 분이서 매월 100만 원씩 납부하시던 갱신형 보험 28건을 7건에 총 48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이셨고요. 당연히 보장의 범위에는 기존보다는 더 넓게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아마 이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전화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은 지인을 통해서도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대부분 몇만 원의 진단금 몇천만 원을 준비한다. 난 남들과 똑같은 뭐 간병인을 준비했는데 2-3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거나 혹은 주기가 짧은 시간에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갱신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게 보장의 이름만 듣고 가입하시기보다는 납입기간, 보장을 해주는 기간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가장 골치 아프게 느껴지는 돈, 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보장받는 게 중요하니까 보장의 범위.
0: 맞아요.
1: 그리고 이 좋은 보험을 내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느냐. 보장 기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맞아.
1: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평동 나비엔.
8: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걱정되는 마음에 보험 많이 가입하고 보험료도 많이 내서 나중에 보장을 잘 받는다면 정말 다행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만 줄줄 세고 있는 거죠. 전문가 통해 점검 받아보시고요. 내가 내고 있는 이 지출들이 효율적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경제 사정과 잘 맞는 재무 상담 원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비가 그쳤지만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3도로 평년과 비슷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이제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의 퇴근 길 정체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여의 상류 나들목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 여의 상류 나들목 일대까지 정체의 서행입니다. 한편 청담대교 북단 연결로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 지나 월드컵대교 북단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한남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는 예상시간 28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전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힘 레자이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공격이 재개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도 90%의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가 가능한 이른바 핵무기급 물질로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최근의 암살 시도 사건들을 두고 미국인 4명 중 1명은 조작된 사건으로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짜뉴스 감시기구 뉴스가드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4%가 지난달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조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수치가 33%까지 치솟았고 여당인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13%가량이 가짜 사건이라는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발생한 펜실베니아 유세장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인의 24%가 여전히 조작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 소유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케이플러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세 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가운데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아다비 국영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버스, 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가 향후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남우호 피격에 대해 어제 규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두 대가 남우호를 두 차례 타격했다는 정보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호호 피격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견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산업과 외교, 안보 측면을 고려해 협의를 잘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습니다. 남호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로 옮겨져 분석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호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

0: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원이나 저항 때문에 기존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 사업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하고 기존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져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천 코앞까지 갔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5조 원 넘는 순매도에 후퇴해 7,6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해 장 초반 7,999.67까지 올랐지만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커지면서 2.3% 내린 7,643.15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각각 2% 넘게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2.3%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세긴 주택 매물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토어 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뿐 아니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유예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비구름 때는 남쪽으로 물러나고 있는데요. 영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날이 부쩍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전주와 광주 1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7도, 청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3도, 습도는 49%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소방청에 언론사 5곳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 9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은 2년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한덕수 전 총리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절차가 남아있고 다른 재판들도 있습니다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법적 평가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사법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보다는 훨씬 느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가 이제는 법원보다는 빨라야 하지 않을까요? 5월 12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화요일 코너인데요. 약간 개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하는데요. 변함없이 앉아계신 분은 먼저 윤재관 조국혁신당 위원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1: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고참이 되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새로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그리고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세 분과의 케미스트리가 어떨지 밖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맹활약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거부터 갈까요? 오늘 또 평택에서

0: 신분이 있으니까 윤재관 위원장님이 있으니까 평택으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네. 그 매일 평택으로 출근하세요?
1: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아, 거의 네. 뭐 전당적으로 조국혁신당은 평택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 지금 김용남 후보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의 어떤 맹공 때문인가요? 과거 행적, 특히 이제 세월호 특조위에 관한 과거 발언, 그리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뛰었던 이력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세월호 유가족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 캠프에 방문해서 김용남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고 사과가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 장면들 사과와 그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곽우신 기자.
2: 사실은 사과를 안 한 것보다는 사실 하는 게 훨씬 낫고 네. 특히나 지금 혁신당 측에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조국 대표 조국 후보의 사모펀드 관련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제기 이제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과거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 여야 상관없이 진영과 관계없이 사회적 참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는 사실 정치인들이 다 말로 기록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사과 요구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당연한 부분이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게 늦었지만 다행이다 싶지만 네. 문제 이제 사과를 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좀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당 네. 측에서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중요한 건데 네. 그러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했는데 오늘 한 아버님께서 조국 대표 사무실 가가지고 후보도 만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김용남 후보 이대로 사과받기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서 후보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김용남 후보도 막 조국 대표 개인하고의 공방이 아니라 참사 유가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사과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표로 심판받겠다고 또 이제 선택받겠다고 한다면 그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3: 글쎄 뭐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 보수 정치인이었죠. 네,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평가나 이런 것들 해명이 요구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되고 있는데 김용남 후보를 민주당에서 왜 보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많은 프로그램에서 김용남 후보 뭐 하남가나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저는 평택 갈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용남 후보를 평택에 보낼 때는 단일화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보낸 게 아닌가. 뭐 여기 윤재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김용남 후보는 이 별명이 앞에 붙었던 네이밍이 닉네임이 조국 저격수였어요. 네. 네. 그리고 너무나 그 오랜 구원이 사실 신장식 의원이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데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하고 있는 일련의 네거티브는 김용남 후보에 대한 그 오랜 구원이 지금 한 번에 이제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민주당에서 평택은 단일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김용남 후보를 보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론대로 지금 그 예장 제가 생각한 그 추측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사실 김용남 후보가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사람을 질리게 한다라는 표현을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 윤재관 위원장님.
4: 한마디로 만지짓한이다 생각하고요. 네거티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가장 기본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런 생명권과 관련돼서 어떤 공직을 나온 후보가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공직 선거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국민의 생명권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0: 네.
4: 조국 혁신당에게 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국민들께 지금 과거에 보수정당에 있었을 때 그렇게 격한 표현을 했던 국민들에게 정말 맞지 않는 표현을 했던 것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야 된다. 그리고 유가족께 답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이번에 요 질린다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사과를 거부했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그 유가족분들께서 상처가 덧나는 그래서 아픔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에서 낙선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0: 입장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정당 간의 문제도 아니고 후보 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돼서 어떤 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그 검증이 선거라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오늘의 어제의 사과에 대해서 유가족분들께서 오늘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을 제가 굳이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과가 진정어린 사과인지 선거용 사과인지는 김영남 후보가 계속적으로 그 검증에 계속 직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진정어린 사과가 되길 정말 저희들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은 약간 공수를 전환해서요. 조국 후보의 월세 계약 논란이 하나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그 S 무슨 아파트인가요? 하여튼 H 아파트인가요? 하여튼 거기 계약을 했는데 2개월을 처음 월세 계약을 했다가 1년 계약으로 정정했다라고 이제 얘기되면서 이게 처음에는 뿌리 내리겠다는 생각이 부족한 거 아니냐. 유희동 후보 쪽에서 요 얘기가 좀 나왔는데 박우신 기자님.
2: 근데 이게 해명을 들어보면은 네. 급하게 매물을 잡아서 일단 계약을 해야 돼가지고 2개월로 일단 단기 계약을 했고 나중에 정정한 게 이제 1년으로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1: 네.
2: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파트 매매나 전세를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통상적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로 나온 얘기가 1년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평택시 을이라는 게 이제 또 여러 이제 그 지역과 네. 뭉쳐있는 곳이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1년씩 옮기면서
1: 살겠다.
2: 제대로 뿌리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방식의 전략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조국 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 혁신당 입장에서도 평택시에 좀 늦게 왔고 좀 이렇게 좀 지역과 이렇게 잘 엮여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한데 그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왔을 들었을 때 뭔가 F적으로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게 전략이 맞나? 이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러면은 주민들이 들었을 때 아 정말 조국 후보 평택에 제대로 하려고 1년치 지역을 옮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1: 네.
2: 효과적인 전략인지 효과적인 대응인지는
1: 혹시
2: 물음표입니다.
1: 언론에서 뭐 김용남, 하정우, 예를 들면 한동훈 이런 분들 전월세 계약이 몇 달짜리인지 한번 전수조사를 하면 단독거리가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2: 보통 이런 가지 전입신고 할 때 보면은 네. 다 이제 등기부등본 떼거나 이제 국토부에 신고된 거 봐가지고
1: 네.
2: 이제 시세라든지 추이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실제 동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위장전입은 아닌지 그래서 실제로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적이 된 바가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과 비교해서 요새는 정치인들 후보들이 어지간하면 이제 그런 조사 안 해서 워낙 언론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뭐 당연히 조국 후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냐
1: 네.
2: 이런 물음표 같긴 합니다.
1: 네.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3: 글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래서 이 격언이 하나 생각나요. 곧 월드컵이 다가오는데 월드컵은 전 세계 모든 축구팀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브라질이 우승하는 대회다. 그런데 지금 평택의 상황은 모든 정당이 모여서 경쟁을 하고 특히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격렬히 싸우고
1: 네.
3: 유희동 의원이 당선되는 선거가 아닌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논쟁도
1: 네.
3: 지금 가장 유희동 의원이 가장 행복할 논쟁입니다. 시작은 유희동 의원 측에서 시작을 했지만 싸움은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싸움으로도 번져나가거든요.
1: 네.
3: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유희동 후보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1: 네.
3: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엄청난 반론은 아닌데 원래 그 리네커가 영국의 축구 골잡이가 축구는 22명이 90분 동안 공을 쫓다 항상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다라는 게 독일인데
3: 저는 이게 지금 네. 브라질이 우승하는 걸로 따랐는데
1: 네.
3: 어쨌든 뭐 비슷합니다.
1: 네.
0: 그럴 일 없고요.
1: 네.
0: 예, 절대 없고요.
1: 해프닝이다. 요건은
0: 유희동 후보에 대한 얘기는 저도 뭐 지역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뭐 했냐. 국회의원 3번이나 시켜줬는데 이렇게 삶의 질 지수 꼴등을 할 정도로 이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놨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끝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희동 후보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부지리로 된다. 그거는 평택 시민에 대한 이 전지용의 의미가 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1: 네.
0: 2개월 뭐 얘기를 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0: 그러니까 이제 공직 후보자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죠.
1: 네.
0: 검증에 의무하는 거는. 근데 사실에 좀 기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2개월을 한 거는 너무 급히 이제 결정되고 뇌물을 빨리 잡아야 되는 과정 속에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1년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 의사를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주일이 걸려서 이제 1년으로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근데 이게 시작이 정말 죄송하지만 지라시예요. 소위 말해서 찌라시입니다. 그날 아침에 찌라시가 완벽하게 유포돼서 그 찌라시로 인해서 이제 언론 취재가 되면서 이제 2개월 나오고 뭐 1년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가 아무리 이좀뭐 격해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언론의 이 언론이 찌라시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걸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너무 서글퍼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1년과 관련돼서 또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 네.
0: 아까 같은 이제 평가를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1: 네.
0: 8개 읍면동이 있는데 도시는 딱 하나고요. 읍면이 7개 지역이 있어요.
1: 네.
0: 그 지역의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 도시에 살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좀 섭섭해 하시고요. 농촌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도시가 인구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왜 농촌에 살아?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농복합 지역에서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걸 차원에서 조 후보가 뿌리 내리는 차원, 평택에서 꼭 뿌리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에 맞게 그리고 각 지역마다 꼭 풀어야 될 난제들이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주민들과 결합해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1년에 한 번씩 내가 짐을 싸겠다, 이삿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에 기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1: 네.
0: 네,
1: 사실
0: 생각입니다.
1: 그 이번 주 초에 부산에서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소식을 열었는데 이번 16일엔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 개소식이랑 조국 후보 개소식이 또 이제 같은 날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시간인가요, 혹시?
0: 시간을 달리하는데요.
1: 네.
0: 원래 저희들이 16일로 공지를 했고 김영남 후보는 12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6일로 공지를 하니까 저희들하고 1시간 차이로 다시 정정했어요.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후보도 1시간 뒤인 4시, 저희들인 2시, 김영남 후보 3시, 김재현 후보 4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의 결정한 날을 일부러 결정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지역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1: 네.
0: 원래 12일을 했다가 그 공지를 다 했는데 16일로 바꾼 그런 사례인 거고요. 앞서 저기 그집 문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 전입 신고를 언제 했고 어디에 이사를 갔고 그리고 계약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투명하게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도 모으고 있는지. 근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전혀 취재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 후보도 지금 그런 저희들한테 그 질문 던질 거를 똑같이 던져야 되는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취재됐는지 물어보더라도 그거는 취재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사람한테 계속 얘기만 하라고 요구하고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왜 침묵하냐고 묻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편향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니까 뭐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취재하시는 것은 좀 이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기사만 보면 한동훈, 하정우 이런 분들은 전세 계약이라고 돼 있고 김용남 후보는 무슨 계약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돼 있는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박우진 기자님.
0: 네.
1: 지금 그 오마이뉴스에서 정치부
0: 네.
1: 출입이시고 여당
0: 네.
1: 반장이신데 평택은 멀잖아요.
2: 멀죠, 멀죠.
1: 그러면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이렇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2: 그래서 워낙 보궐선거도 많고 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지역구에 다 이렇게 기자들이 직접 가기는 쉽지가 않고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벤트가 있는 날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 기자 가는 경우가 있고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멀지만 또 부산 주재 기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대응은 하고 있거든요.
1: 그러면 반장 입장에서 이번

0: 이번 주 16일 날
1: 네.
0: 2시, 3시, 4시 개소식이 3개 연달아 있는 거는
1: 그렇죠, 그렇죠.
0: 굉장히 프레스 프렌들리한 일정이 돼요.
1: 아, 그럼요. 한번 가서 싹 보고 오면 되니까
0: 네.
1: 그것도 있어요. 그날 당직이 열심히 고생하면 된다.
0: 네.
1: 당직 담당이.
0: 아,
1: 네.
0: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2: 그 박민식 후보가 뒤늦게 저희랑 같은 날 같은 시간으로
0: 네.
2: 한동훈 후보랑 같이 그렇게 잡았거든요.
0: 네.
2: 박민식 후보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의 일치. 아마 뭐 김용남 후보도 우연의
3: 일치.
2: 일치라고.
3: 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니까요. 11일로 공지하고 나서 저희들이 16일 날로 결정하니까 따라서 다시 16일로 정정했어요.
2: 항상 느끼는 거지만 유희동 후보가 가장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3: 그래서
2: 사실 3위로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견제받지 않아요. 유희동 후보가 지금 1위로 단독으로 치고 올라와 보십시오. 그럼 당장 민주주당 요쪽 진영에서 단일화 압박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해도 1, 2등 할 것 같으니까 조용히 가지 마요.
0: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택에서의 단일화 이슈, 그러니까 유희동 황교안 단일화설, 조국 김용남 단일화 불가능설 이 두 가지가 이제 돌고 있는데.
3: 아, 날짜 바꾼 걸 보면 네. 누가 쫓기고 있는지, 네. 누가 급한 마음인지가 드러나잖아요.
0: 네.
3: 굳이 일부러 공개를 다 했다가 결정했다가 날짜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서가고 있는 조국 후보에 맞불을 놓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아, 뭐, 그 뭐, 저희들은 정말 땡큐입니다.
0: 이게 네. 보면 울산 같은 데서는 민주당, 진보당 다 단일화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부산 북갑이나 평택에서는 일단 단일화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약간 지는 느낌이어서 단일화는 1도 없다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1도 없다고 보이세요? 예를 들어 평택에서.
1: 아니 예전에 저기 우리 안철수 대선 후보께서도 마지막까지 네.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 이번에야말로 안철수다라고 했지만 철수를 했잖아요.
0: 네.
1: 결국 이제 정치라는 게 특히나 이렇게 한국 정치에서 단일화가 사실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선거 이슈를 잡아먹는 구도가 좀 굳어지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여론조사에 가서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나가기 직전까지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때까지 만드는 추세에 따라가지고 저는 단일화 논의가 분명히 물밑에서 올라올 가능성은 살아있다. 다음에 이제 그 가능성이 크냐 작냐의 차이인 건데 결국 평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유희동 후보가 먼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를 제안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하지만 황교안 후보가 예전에 김문수 후보를 지원했던 것처럼 알아서 드롭으로 하는 거죠. 그냥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드롭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놓게 되면은 그중에 일부라도 옮겨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러면은 1위 싸움을 하고 있던 두 후보 사이에 뭔가 또 이제 구도가 좀 바뀔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김재현 후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연쇄적으로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없진 않다.
0: 지금 보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는 18일이어서 단일화 1차 단일화 커트는 그때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구신 기자 보시기에는 황교안 의원이 만 대표가 드롭을 한다면 여기는 18일 전일 것이다.
1: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0: 그럴 봅니다. 가능성이
1: 높진
0: 있다고
1: 않지만 네, 그러면 그거에 스노우볼링이 돼가지고
0: 네.
1: 민주지향 쪽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2: 근데 이게 지금 유희동 후보가 일단은 3등으로 지금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0: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이 범여권 진영에서 약간 좀 약할 것 같고 첫 번째로
0: 네.
2: 두 번째로 두 후보가 너무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해요.
0: 맞아요.
2: 그러면 결국에는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일화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붙었다.
0: 네.
2: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두 분이 붙다가 옛날에 보면은 그 저기 쇼트트랙에 호주의 브래드베리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계속 붙다가 앞에서 다 넘어지면서 금메달 따신 분이 계시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1: 네.
2: 있어요.
1: 김용남 후보가 김재현 후보하고만 단일화할 수도 있잖아요.
2: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1: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구도가 만들어질
0: 네.
1: 수도 있죠.
0: 아니, 수치를 좀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나만 제가 읊어야 됩니다. 아하,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4일과 5일 경기 평택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2명에게 물었습니다. 5명을 놓고 물었고요. 여기서 조국 후보 26%, 김영남 후보 23%, 유희동 후보 18%. 그래서 후보 간 격차가 모두 오차범위 이내고요. 황교안 후보 11%,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6%가 나왔습니다. 요요는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 이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3: 평택의 그 시민들의 여론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0: 네.
3: 두 시간 동안 운전해 가서 왔으니까 생생한 현장의
0: 네.
3: 목소리를 말씀드려야죠. 단일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이 이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가져본 건 처음이고 평택의 교통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난개발이

0: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국적인 이슈가 처음 돼봤어요.
1: 네.
0: 그래서 이 계기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이 계기로 가지고. 그래서 정치 1번지가 되는 걸 너무나 반기고 계세요. 그래서 다섯 명의 후보가 각자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가지고 선택지가 다양한 것에 대해서 잘 됐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선거 전략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리고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러한 지역민의 민심을 하고 이제 접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문제만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보다 셋, 넷, 다섯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도요, 여론조사를 쭉, 그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보시면 단일화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양쪽 모두 다
1: 네.
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을 텐데 절대 한쪽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런 상황이 된 거는 이번 계기에 꼭 평택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자라고 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는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것과 달리 평택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야, 세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는 부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명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란우산.
4: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네,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박상수 변호사님 모셔서 그런지 뭔가 좀 편향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5: 편향된다고요?
1: 농담입니다.
5: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떻게 편향이 되겠어요?
1: 농담입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 총국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 부산 북갑 거주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재보궐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냐라고 했을 때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없다 8, 모름 무응답 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꽤 그동안과 달리 뭐랄까 한동훈 대표와 박민식 후보 간의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고요. 요 여론조사도 무선전화 가상본선을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보고 한동훈 캠프 굉장히 고무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방식이 한동훈 후보한테 좀 좋은 숫자가 나오지 않던 방식에서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비슷한 결과는 부산 MBC 조사에서도 나왔는데 거긴 이제 유선전화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면접이나 아니라 이제 ARS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무선 100%의 전화 면접 조사에서 조사가 이렇게 처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숫자가 나오던 조사에서 굉장히 그 한쪽으로 쏠리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 부산 북갑도 제가 방송 나가면 다들 단일화를 묻지만 결국 후보들에게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인 자동 단일화, 유권자에 의한 자동 단일화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걸 바라는 모습과 비슷한 결론으로 지금 첫 조사 어찌 보면 네. 뭐 한 번 더 있었긴 했지만 네. 이렇게 이 조사 방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분위기는 어제 좀 많이 고무적이었습니다.
1: 좀 한동훈 후보가 잘 나온 것 같으세요?
5: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개소식이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 오늘 분석기사에서도 당권파가 총출동한 그러한 개소식이 오히려 독이 됐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개소식이 한날 한시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박민식 후보 쪽에서는 뭐 그 나경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외지인들이 다 총출동해서 외지인들이 모여서 뜨내기는 가라 외쳤거든요. 그랬는데 한동훈 후보 쪽은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네. 주민들이 모여서 보수 재건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민들을 사실 흔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외지인들이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설화가 좀 있었죠. 예를 들어 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박민식 후보 안 되면 뭐 집에서 쫓겨난다, 이혼한다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 있었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시장에 외지인들이 너무 많다. 시장에 외지인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좀 되는 것들이 있었고 이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날 한시 비슷한 때 개소식 하시니까 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박민식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 여론조사 결과나 뭐 최근에 북갑의
6: 한동훈
1: 지형.
6: 후보 측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그림이 그대로 여론조사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지금 날이 아직 봄이 안 왔는데 제비 한 마리가 온 건지 아니면 실제로 봄이 온 건지를 추세를 좀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산 북과 여주 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원하는 그림 나온 게 이제 어쨌든 두 개인 거잖아요. 네. 이전과 이후 이번에 나온 거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중간 여주는 또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방식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샘플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 반짝이 아니라 대세로 만들어서 쭉 가야만 박상수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굳이 단일화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박민식 후보 지지자들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몰아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텐데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게 정리가 되겠느냐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장도연 대표가 거의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부산 북갑에.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제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본인과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도연 대표 입장에서 저희가 추정컨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한동훈 후보가 뺏지자는 걸 못 보겠다 약간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네.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민식 후보를 통해 가지고 당선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끝까지 감으로써 최대한 세를 모아가지고 차라리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면 못 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상당히 생각보다 사감이 많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합리적인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이상한 식으로 튈 수도 있다. 북과 선거판 자체가.
1: 예. 윤재원 위원장님 그 조혁신단 전략기획 위원장이시고 조국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도 전략적으로 기획하거나 고민하셨을 테니 북갑을 잘 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는?
0: 아니 뭐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개소식 효과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곧 빠지겠네요. 예. 한동훈 후보 곧 빠지겠네요. 아. 그 순간은 변할 수 있는데요. 네.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취하지 못하면 그 캠프는 망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그 평택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한다면 반사에 이익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민식 후보가 그동안 거기서 국회의원 했다가 또 다른 데로 좀 도망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네. 그동안 그 선거 그 국회의원 하는 기간 동안에 아마 치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잘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기대감이 없는 결과가 보수 쪽의 유권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조금 갔을 텐데 결국은 정말로 누가 북갑을 정말로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민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종 후보가 간단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후광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역에 대한 기반 가지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그 보수가 이제 두 명으로 이제 갈라져 있고 민주당이 한 명에서가 아니고 하정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것을 꺾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단일화 문제, 뭐 장동영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요. 자 본질을 가지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요거는 박상수 변호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출국 금지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1개월 연장 요청을 특검이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5: 특검이 지금 선거 개입하고 있는 거죠. 내가 특검이 왜 이러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출국 금지 요청을 그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서 집을 구할 때 그때 시작을 했어요. 출국금지를 네. 지난번 1차 출국금지를. 그러고 나서 또 지금 한 달 연장을 하겠다는 건데 한 달 동안 그럼 뭐 했습니까? 출국금지 시켜놓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래놓고 지금 한 달 더 연장을 하겠다? 이건 뭐 그냥 진짜 대놓고 한동훈 후보를 지금 특검 측에서 탄압하겠다라는 뜻에서.
1: 거다? 도와주는 거다?
5: 아니 탄압이죠. 탄압하겠다라고 하는 건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요. 네. 그 사실 그 박민식 후보 측이 뭐 윤재관 위원장님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소식발을 뭐 얼마 안 갈 거다라고 하는데 박민식 후보 측이 계속 개소식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또 라디오에 또 MBC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또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김용남 후보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후보가 그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짧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박민식 후보 측에서 혹시 오늘 방송이 불편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뉴스청변성부 열려 있습니다. 전화통화 괜찮으니까요. 네, 저희 제작진 자주 연락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제 응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요 TV토론 얘기까지만 좀 해보죠. 한동훈 박민식 후보는 TV토론을 하자라고 하는데 하정우 후보는 선관위 주관 토론만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보통 선관위 주관 토론은 한 번이고 그렇죠. 격전지는 방송국들에서는 여러 번 하자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거 봐야 됩니까? 하정우의 TV 토론 안 응하는 후보의 이
6: 아니 전형적인 전혀. 1등 지키기 전략이죠. 이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항상 1등 후보들은 토론을 추가로 더하는 걸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그냥 변수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아무리 나 더 이상 TV 토론 소용없다. 어차피 지지층들 결집 효과만 있지 뭐 중도층에 어필한 효과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에서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뭔가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이게 쇼츠가 되고 짤방화돼가지고 돌아다니면 이게 사실 영향력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1등 후보 측에서는 일단 해야 되는 딱 법정 토론만 하고 그 이상 토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좀 판을 흔들 그리고 뒤집어 하는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검증받아야 되는데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항상 뭐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후보한테 네. 계속 더하자 더하자라고 하지만 네. 다자구도 또 피하고 있잖아요. 아 그건 네.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 뭐 권영국 후보라든가 김정철 후보가 끼는 건 안 돼. 1대1만 가능해 이러고 있는 거니까 사실 다 같은 그림을 원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 윤재관 회장님 평택은 지금 TV토론 안 합니까? 원래 법정은 있을 텐데 그
0: 당연히 사전에 법정도 있고 지역 언론에서 주관하는 네.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여기는 네. 다 그럼 다섯 명 후보 당대표 세 명이 출동하는 엄청난 제보가 TV토론 예정돼요.
0: 예, 예. 아, 이렇게 재밌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민들께서 보궐선거하면 좀 짜증도 내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1번지가 됐다. 조국이 여기에 출마하면서 정치 1번지가 됐다. 좋아하신다니까요.
1: 하정우 예. 그럼 수석이 이렇게 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아이 피하면 안 되죠. 아. 예, 국민들이 아니 본인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게 더 유리하다. 지역 일정을 많이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후보가 토론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모습은 좀 생경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보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더 피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5: 요즘에는 안 그래요. 신기한 게 정원 네. 후보도 그렇고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지금 그런 모습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는 축제지 않습니까? 선거는 축제인데 이 축제에서 그 TV 토론은 진짜 꽃과 같은 것이고 제가 요즘 방송 다니다 보면은 부산 북감 얘기랑 평택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지금 여기에 다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그 TV 토론을 하정우보다 이제 정치 신인인데 네. 피하는 모습 이런 거 보일 게 아니라 패기 있게 응하면서 나오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이랑 부산만 얘기하신다니까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서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른바 밭들어총 논란이 있었던 감사의 정원이 오늘 개장했다고요. 광화문에 이제 유엔군에 참전했던 국가들에 대해 이제 감사하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정원 후보 측에서는 200억 넘는 세금이 들어간 선고용이다. 뭐 개장 시기 때문에 더욱 이제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고 그래서 있는데 서울 선거 그리고 감사의 정원 이슈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곽우신 기자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진짜.
1: 아니 일단 외관이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저는 딱 보았을 때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시절에도 그렇고 항상 이제 뭐 한강 르네상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전시행정 성격의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저는 다 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한강 수변 정리한 부분이라든가 디자인적으로 이쁘게 뽑아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네. 뭔가 자꾸 이렇게 서울 링부터 해가지고 일관되게 뭔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자꾸 보여줘야지라고 하는데 DDP 논란도 사실 한번 지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밭들어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의미가 어떻고 뭐 저는 이거를 뭐 이념이나 색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조형물을 거기 자리에 두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장은 시민들의 것이잖아요.
0: 네.
1: 그럼 누구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시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로 본인이 뭔가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시민들의 요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한번 만들어진 그게 두고두고 발목 잡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0: 네.
1: 오늘 밭들어촌 논란도 오늘 당장 저희 기자도 후배 기자도 그 현장에 있는 시민들 인터뷰했는데 아니 일부러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 너무 적어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고 그리고 오늘 시민민족문제연구소도 문제 제기했고 그 앞에 이제 장애인단체분들도 시위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 광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은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오세훈 시장 후보가 결국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 아닌가. 사실 그 돌도 안 보내줘가지고 원래 할 때 의미도 안 된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이걸 강행했던 이유를 좀 찾기가 어렵고 저는 다음 시장이 누가 됐든 이건 먼저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0: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이 서울시 얘기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한국전쟁 참전 23개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6.25m 높이의 23개의 조형물이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이 중에서 7개 국가에서는 그 석재를 좀 기증을 했다고 하고 5개의 국가가 올해 연말까지 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는 디자인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이제 내세웠는데 디자인이 안 예쁘다. 이게 지금 핵심적으로
1: 네.
0: 뭐 이렇게 뭔가 선거에 주는 영향에서 별로 좋은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게 과구신 기자님 얘기인 것 같고 윤재감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셀프 낙선 운동을 스스로 잘 하고 있죠.
0: 네,
2: 셀프 낙선 운동입니다.
0: 네. 아.
2: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수용성이 없는 일을 이렇게 강행하는 거 보면 선거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2: 실제로 이걸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도 못하더라고요. 과정 속에서 이 자체를 시민들이 반대하기보다는 이게 여기에 이제 광화문 광장이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광화문 광장이 갖는 우리나라의 그 상징성을 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수긍할 수 있는 논리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그게 벽에 부딪힌 거고 오늘 인터뷰 결과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0: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네, 박상수 변호사님.
3: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논란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게끔 또 이 하는데 이 여당이 되면 꼭 이렇게 되나 싶은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독립운동하느라고 희생하면은 뭐 그러한 그다음에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희생하면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파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적인 면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어떤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냥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하는데 의미가 있었다면
0: 네.
3: 그냥 이제 정파를 초월해서 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지나가야지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디자인이 안 좋으니까 철거해야 된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홍범도 장군 때 윤석열 정부가 어떤 곤욕을 치렀는지를 그냥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비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 평가는 일단 또 시민분들께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남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 제명돼서 대립이 이제 그 뭐죠? 준 것 때문에 제명된 김관영 현 지사가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최초에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오 이게 상당히 일파만파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I가 조원 CNI가 9일 12일 전북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북도지사 적합도 조사인데요. 무소속 김관영 후보 43.2, 민주당 이원택 후보 39.7%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하실 수 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신 기자님.
1: 김관영 지사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지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흐름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렇게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 자신이 있었던 거고
0: 네.
1: 이것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사실 김관영 지사가 이번에 걸린 그 건은 어떤 식으로든 실드가 불가능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0: 네.
1: 어쨌든 이

0: 나온 거잖아요. 네. 봉투를 해가지고 꺼내서 해서 가리고 주고 다 했던 거고 네. 본인의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 해명 사실 꼬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관계자가 가가지고 그 식당에 매출 올려주겠다는 얘기를 했으면은 네. 정상적인 정치적인 상도이라고 한다면 출마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끼다 보니까 좀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진 건데 정청래 대표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더해가지고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 언제나 항상 민주당이 좀 대안을 찾아왔다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김관현 지사가 실제로 본인의 도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뭔가 도민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김관현 지사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그거 가지고 좀 뭐 좀 억울하지 않냐 이런 정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이원태 이게... 후보도 사실은 식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그렇죠. 깔끔하진 않았던 네. 부분도 같이 작용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윤재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
2: 네. 민주당 공천의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봉투 와 관련돼서는 이제 완전히 없애져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잣대가 제시돼야 되는데 적용돼야 되는데 김관영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되고 나머지는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것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네,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1: 한항 조사는 그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3: 그러니까 뭐 지금 여야가 모두 사실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나 제3후보에 대한 돌풍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게 전북이면은요. 네. 이 개표 방송 날을 생각을 해보면 그 지도가 이렇게 되고 빨간색 파란색이 칠해질 텐데 전북이면 꽤 큰 면적이거든요. 네. 거기가 검은색으로 탁 칠해질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진짜로 일어나면 뭐. 네. 그죠? 그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약간 어떤 타격으로 보이듯이 그 가시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여든 야든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 무소속 광역단체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없었고 그전에는 원희룡 그전에 또 뭐 김두관 뭐 있긴 박원순까지 뭐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은 이번 주 목요일에 김관영 후보 인터뷰가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먼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먼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먼 에드피아
11: 성공 보물 역시 서먼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서먼 에드피아
1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틴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6: 김준호의 뉴스 장면 승부는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0: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FM.
12: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의 비는 그쳤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더위 찾아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연일 상승 곡선을 보이겠는데요. 한여름 못지않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1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통일로 따라 구파발 가는 길 염천교에서 서대문역까지 밀리고 있고요. 성산로 따라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산 2교까지 막히고, 금화터널에서 성산대교 북단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로도 가는 길 연희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막히고 있고요. 더 가서는 정릉램프 부근으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청담대교 북단 연결로 부근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가는 길 1차로 쪽에 사고가 있어서 사고 처리됐고요.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사고 여파 때문에 다리 위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청와대가 남호호 피격에 대해 어제 규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두 채가 남호호를 두 차례 타격했다는 정보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호호 피격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견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산업과 외교, 안보 측면을 고려해 협의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호호가 인근 선박에 기관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긴급 무전까지 보냈는데도 정부가 일주일 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무능이거나 의도적 침묵 둘 중 하나라며 심지어 피격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공격 주체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예단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우리 외교가 언제부터 저자세로 일관하게 됐는지 안타깝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신중함을 가장한 침묵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 규명과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남호호 외부 타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망상에 가까운 괴담으로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밀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가 안보, 외교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이란과의 협상의 인내심을 잃고 대규모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과 이란의 미온적인 태도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측이 보낸 답변을 두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내용이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전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힘 레자이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공격이 재개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도 90%의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가 가능한 이른바 핵무기급 물질로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사실, 해당 지시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8,000 코앞까지 갔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5조 원 넘는 순매도에 후퇴해 7,6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해 장 초반 7,999.67까지 올랐지만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커지면서 2.3% 내린 7,643.15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각각 2% 넘게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2.3%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수

0: 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습니다. 앞으로 저녁까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만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3도, 습도는 49%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의금괴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의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의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턱.
5: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 4부도 여야 정치인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는 한동훈 캠프 명예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5선의 서병수 전 의원 만나보고요. 4부는 울산에서 단일화를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올게요.

0: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4: 사장님, 요즘

0: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네, 부산에서 5선 그리고 시장까지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떠나 한동훈 후보의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입니다.
4: 네, 이번에 네. 그 원래 부산 북갑 그 지역위원장이셨는데 이제 출마를 안 하시고.
5: 4월 30일까지 네. 북갑의 당원협의 회장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4: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까지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네. 결심을 하게 된 계기나 마음은 어떤 네. 마음인 건가요?
5: 글쎄, 사실 저도 이제 그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탈당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4: 네.
5: 그런데 지난 제가 4월 6일이었던가요? 한동훈 후보를 부산의 모처에서 좀 만나서 한 두 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하면서 북구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고요.
4: 네.
5: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는 그 저 아직 그때 이제 북구갑에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후보를 내면 3자 구도가 되니까 좀 어렵지 않겠는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4: 네.
5: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각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4: 네.
5: 왜냐하면은 후보 본인도 뭐 그간 여러 가지 이제 고심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부산 북구 갑이
4: 네. 네,
5: 자기 기질에 딱 맞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네.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4: 네.
5: 그래서 선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장 국민의힘 시장 후보를 도와가지고 선거를 이기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4: 네.
5: 또 만일에 패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열심히 밭을 갈아서 여기서 정치 인생을 걸겠다.
4: 네.
5: 그리고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한동훈 후보가 이제 중도 외연 확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4: 네.
5: 그래서 우리 북구갑에 오시면 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될 거고 구청장이라든가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도 확실히 연대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래서 제가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4: 맞습니다.
5: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 탈당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4: 아, 네.
5: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런 분인 것 같으면 확실하게 어떤 그 정치적으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런 차에 이제 이분께서 저에게 명예 선대위원장을 제의를 하셨어요.
4: 네.
5: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무슨, 무소속 후보를 돕게 되면 징계를 한다, 어쩐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4: 네네.
5: 그래서 돕는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탈당을 하고 명예 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서병수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 어떤 면에서 보수의 미래다. 그래서 탈당까지 네. 하시면서 이게 한 30년 정도 가까이.
5: 네. 30년. 제가 79년도에 입당을 했으니까 꼭 30년이 되는 해죠. 지금이.
4: 네. 근데 어떤 면이 보수의 지금, 미래라고 예. 네, 보셨습니까?
5: 네, 네. 이제 이 보수 재건이 화두이지 않습니까?
4: 네.
5: 지금 이제 사실 저는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이런 큰 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지자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가 지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어떤 그 저 일을 벌이려는지 모르는 그런 그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아,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수술을 쓰더라도 지방자치선거부터 이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총선 대선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아시다시피 후보가 결정이 되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4: 네.
5: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집된 상태에서 중도 외연을 누가 더 확장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난다고 봅니다.
4: 네.
5: 아,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장점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한동훈 후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반드시 한동훈 후보와 우리가 손을 잡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4: 네.
5: 지금도 지금 박민식 후보가 나와 있지만은
4: 네.
5: 박민식 후보가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정치를 재개를 하되
4: 네.
5: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4: 네, 그렇군요. 사실 네. 박민식 후보가 그 지역구에서 계속 출마를 하다가 지난 총선에서는 네. 서병수 위원장이 이제 당에서 전략공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네. 지역구를 옮기셔서 출마를 하셨는데 지금 느끼시는 그 구포시장을 이제 필두로 하는 현장에서의 바닥 민심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5: 글쎄,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박민식 후보도 정치적으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네.
5: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인 도의상 해서는 안 되는 때다. 아, 한동훈 후보와 우리 국민의 힘이 힘을 합해야 될 때다.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한 2년 전에
4: 네.
5: 제가 이제 총선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박민식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4: 네.
5: 해서 여기 이 북구갑 지역은 참 선거하기 괜찮은 데인 것 같다.
4: 네.
5: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를 돌려주시는 주민들이다. 아 그리고 박민식 의원은 구포초등학교를 나왔으니 여기 와서
4: 네.
5: 좀 이렇게 그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4: 네.
5: 한번 제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4: 아.
5: 제가 전화상으로 제안도 했었어요.
4: 그랬군요.
5: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산에는 다시는 안 내려갑니다.
4: 아,
5: 뭐
4: 네.
5: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난 10월 달인가부터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만났어요.
4: 네.
5: 그래서 만나서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느냐 전화상.
4: 네.
5: 그러니까 기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정치도 이상. 당신은 지금 뭐 이렇게 나온다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우리 주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을 못 도와준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던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거든요.
4: 네.
5: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압니다.
4: 아, 그 정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5: 네, 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민식 의원이 떠날 때에 어떻게 하고 떠난지에 대해서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박민식 의원은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4: 네.
5: 정치적인 그 생각이 좀 있고 또 정치적인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양보를 하는 것이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네. 발표된 부산 KBS 여론조사 보셨죠? 저희가
5: 네네,
4: 이제
5: 그렇습니다.
4: 여론조사 개요는 앞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하정우 네.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그래서 기존 조사보다는 조금 한동훈 후보가 치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5: 네, 네. 그렇습니다. 네,
4: 요거는 뭐 어떠한 이슈들이 좀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아세요. 그 북구가 조금 고령화 인구도 네. 있어서
5: 네.
4: 유선 전화도 좀 들어가야 오히려 정확하다. 이렇게
5: 네.
4: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5: 네.
4: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5: 그래서 이 이제 여론조사가 KBS 부산 총국에서 했는데 8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진 조사 결과거든요.
4: 네.
5: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출정식이 5월 9일 날 있었고 개소식이 5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4: 네.
5: 근데 개소식을 하면서 제가 우리 한동훈 후보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개소식 혁명이다. 혁신적인 개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왜냐하면은 이 보통 개소식을 하면 수많은 이제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세를 과시를 하지 않습니까?
4: 그렇죠.
5: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북구갑의 주민들, 상인들, 일반 서민들, 자기가 겪어보고 만나봤던 그런 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전에 보지 못했던 개소식이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도 들었고요.
4: 네.
5: 또 한 가지는 이제 출정신의 개소식 때 보면 수많은 전국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이 옵니다.
4: 네.
5: 아 와서 실제 우리 캠프에도 이제 주로 자원봉사자, 아니, 전부가 자원봉사 체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4: 네.
5: 그래서 우리 한동훈 후보를 지지를 하고, 우리 북구갑에 있는 지지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고 와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또 우리 한동훈 후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상가 골목 누비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히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선거운동 방법이다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수가 하정우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는 네. 필수 조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양 후보자들 간의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전혀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 측은 절대 안 되는 건 또 없다. 뭐 이렇게 좀 약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5: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동훈 후보가 단순히 자기가 북구갑에서 국회의원 하나 되려고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지자체 선거를 이겨야 되고 자기와 국민의힘이 연대를 해서 이런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전국적인 우리 지자체 선거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네.
5: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과 우리 한동훈 후보가 가진 자질이 믹스가 돼가지고 훨씬 더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 그러니까 단순히 북갑 선거뿐만 아니라 부산시 혹은 뭐 그 이상의 선거의 영향을 네. 위해서도 여기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 단일화의 네. 대상은 말하자면 단일화의 수혜자는 한동훈 후보여야 한다. 여기 이제 명확 관한
5: 네.
4: 거네요. 네.
5: 그래서 요 뭐 하루 이틀 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 부산시장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오 같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4: 네,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5: 네. 그래서 뭐 이 시장 레벨이라든가 도지사 레벨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북구 주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위에서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일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4: 네.
5: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4: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산 국민의힘 그 부산 선대위 회의에서 네. 비공개였는데 네. 내용은 네. 노출이 됐습니다. 박형준 네. 후보가 이거 단일화 해야 네.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부산시장 네. 후임자이기도 하시잖아요. 따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형준 후보 혹은 박형준 후보 측이랑 서병수 위원장님이 따로 커뮤니케이션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5: 뭐 단일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나눈 것은 아니고요.
4: 네.
5: 제가 탈당을 하기 전에 이미 뭐 한두 차례 정도 이번 선거는 어떻게 치르는 것이 좋겠다. 한동훈 후보하고 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대화 중에 이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4: 그렇죠.
5: 뭐 그런 것들을 확실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제가 탈 그

0: 여기 제가 지금 현재도 그 우리 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지,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어쨌든 그 명예, 여기 우리 한동훈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기 전에 박 시장께도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니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1: 아, 네. 교감은 나누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 개소식 전후로 해서 이슈가 한동훈 캠프에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하나가 그 카메라맨 넘어진 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동훈 후보의 어떤 배려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캠프 측에서는 아니다. 그 괜찮다는 거를 듣고 이제 계속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0: 그래서 제가 그
1: 했습니다만.
0: 현장에 있었거든요. 바로 그 카메라맨이 완전히 넘어진 것도 아니고 발을 약간 흐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뻔 하다가 보니까 카메라가 아마 조금 어딘가에 부딪히고 뭐 이런 이제 해프닝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무슨 거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다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이제 행동이 잠깐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본인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그런 액션도 있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정영근 전 의원 해당 지역에서 3선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후원회장 하게 되면서 약간 뭐 언론에서 좀 논란이 많이 됐고 지역에서는 뭐 여전히 또 평이 좋으신 분이다 이런 뭐 이야기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논란이 되자 당일 개소식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이 정영근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한 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정형근 의원께서는 이미 정계를 은퇴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뭐 저는 정영근 의원께서 과거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근데 그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간 일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 지역사회, 북극합의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대해서만큼은 심혈을 기울이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영근 의원께서 북극합의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때에 좋았던 시절이라든가, 그런 향수를 느끼는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정영근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모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강한 어떤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 특별히 이 문제 관련해서 서병수 의원님과 뭐 상의하거나 이런 일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0: 저한테 어떻게 했느냐 상의를 하셨죠.
1: 나 협의는
0: 저도
1: 했다.
0: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어쨌든 지역사회에 의무가
0: 왜냐하면 우리가
1: 있었다.
0: 뭐이 지역구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정영근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모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군데서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괜찮겠다. 그리고 이분이 이미 정계 은퇴를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1: 아,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어쨌든 뭐 박민식 후보와의 경쟁 체제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쨌든 앞서가고 있는 현재 모양새는 하정우 후보고 또 해당 지역구에서 또 3선을 했던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부산시장에서도 어쨌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전열 정비가 아니라 이제 상대하면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선거 프레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재수, 하정우가 나름 이렇게 어떤 기존의 부산 후보들에 비해서 좀더 젊고 역동적인 느낌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맞서서 한동훈 캠프의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의 전략,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요?
0: 사실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도 안 됐거든요. 지금은 출정식, 개소식,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박민식 후보와의 차이가, 이렇게 여론조사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한동훈 후보를, 우리 지지자들은 최소한 박민식 후보보다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0: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이런 경향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이 되면 박민식 후보보다는 하정우 후보와의 본격적인 어떤 경쟁 체제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이제 네. 자칭 책사들이 서병수 위원장 이렇게 네. 등판을 하니까
0: 네.
1: 아, 이러고 나서 2년 후에 원래 지역구인 해운대나 이런 쪽으로 좀 돌아가시려는 동진 전략이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0: 제가
1: 네.
0: 예. 저는 뭐 제가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북구갑에 나오지 뭐 때문에 한동훈 그 후보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할 만큼 했고
1: 네.
0: 또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1: 그래요?
0: 드립니다.
1: 저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렇군요. 네.
0: 네네.
1: 그러면 약간 뭔가 지역 정가의 원로로서 역할을 그냥 한 것이지 네네. 다른 정치적
0: 그렇습니다.
1: 수순은
0: 예.
1: 아니다.
0: 네. 저는 뭐 30년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기는 했지만
1: 네.
0: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도 머릿속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1: 네.
0: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1: 네.
0: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이런 탈당도 하고 한동훈 후보를 돕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소탈하게 인터뷰 응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0: 네,
1: 향후에도 또 모실 수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한동훈 캠프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전 의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3: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4: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가자.
9: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2: 평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3: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1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9: 바로 평택시.
14: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5: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 네, 4부에서는 울산의 외로운 늑구적 김상욱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6: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1: 네,
16: 이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저녁 되십시오.
1: 네. 지금 뭐 선거운동 새롭게 하면서 뭐 3무선거, 4무선거 이렇게 네. 하면서 개소식도 네네. 안 하고 이제 조직도 없이 정책선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16: 네네.
1: 사실은 뭐 그런 건 이슈가 안 되고 단일화 여부만 관심 있는 방송가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16: 예, 아유, 아닙니다. 네. 네.
1: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단일화 뭐 예.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보면
16: 네.
1: 진주처럼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네. 시당 차원에서 양당, 진보당과 민주당의 울산 시당 사이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16: 우선은 후보자 간 단일화는 후보자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1: 네.
16: 후보자 간 단일화의 본질을 넘어서 버리면
1: 그렇죠.

0: 그렇죠.
1: 사실 후보자가 할 권한이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제가 후보자 간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에 요청하고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0: 네.
1: 경선이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 후보자 간 단일화를 해야 한다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0: 네.
1: 제가 볼 때에는 진보당은 이제 시장 후보자 단일화 문제를
0: 네.
1: 울산 시내 이번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까지 연동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 후보자 간 단일화에 속도를 낼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0: 네.
1: 근데 진보당에서 이걸 연동해서 생각한다면 저에게는 어떤 권한이나 할수 있는 게 전혀 없게 돼 버립니다.
0: 네.
1: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이죠. 권한도
0: 그렇죠.
1: 없고요. 그러면 다시 중앙당과 시당에 이 권한이 다시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제가 중앙당과 시당에 진보당과 적극적인 교섭을 부탁을 드리고 있고, 저는 저대로 후보자 단일화라도 경우에 따라 이제 중앙당 시당 차원에서 단일화 교섭이 실패하더라도 후보자 간 단일화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간곡히 요청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근데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단체장과 연동됐었던 거잖아요. 울산시에서.
1: 진보당이나 이렇게 조금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진보당이 10%에서 뭐 경우에 따라 15% 정도의 당세를 가지고 있는데
0: 네.
1: 지역 지역마다 붙어버리면 아무리 15% 정도 당세가 있다 하더라도 40대 15 하면 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15% 당세를 민심에 이걸 이제 지역 정치에 반영을 시키려면 사실은 이제 큰 정당에서 공천할 때에 배려한다든가 하는 이런 선거 연대가 필요한데
0: 네.
1: 울산에서는 그것이 좀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계속해서 중앙당과 시당에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상대 후보자에게도 단일화에 대한 부탁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도만 보면 그
1: 네.
0: 진보당 쪽에서는 아, 그럼 울산시장 및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뭐 북구, 울주,
1: 그렇죠. 그렇게
0: 동구, 뭐
1: 연동이 돼버리는
0: 남구,
1: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0: 요것을 전부 단일화 경선을 치르되
1: 네.
0: 광역의회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 요런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 요 부분은 맞는 건가요?
1: 제가 그 부분을 알거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권한 부분이 아니고
0: 네.
1: 저는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동을 할 건지 어떤 교섭을 하는지는 제가 참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요.
0: 근데 그래도 예를 들면 중앙당 대 중앙당 아니면 울산시당 대 울산시당 간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자체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1: 교섭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0: 네.
1: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0: 네, 어느
1: 그런데
0: 채널로요?
1: 지금 뭐 시당 위원장님을 통해서
0: 네.
1: 현재 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 정도 소식은 들었습니다.
0: 네, 그래요. 근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는
1: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는
0: 전혀
1: 못합니다.
0: 모른다. 그렇군요.
1: 네네.
0: 그뭐 진보당도 있지만 조국혁신당도 있습니다. 지금
1: 네, 맞습니다.
0: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몇몇 지역에서 뭐 대구나 대전이나 몇 군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이제 이뤄내는 곳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 네네.
0: 황명필 후보가 거기 아마 출마를 조국혁신당 있는데 여기는 지금
1: 네네.
0: 그냥 그와 별도로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의 조건 없는 단일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 지금 후보자 간 단일화에 대한 대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0: 네.
1: 여기는 따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과 연동돼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1: 후보자 간 단일화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제 좀 협의가 되면 연동이 안돼 있기 때문에
0: 네.
1: 서로 간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예전에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예전에 나갈 때뭐
1: 네.
0: 금태섭 안철수 1차 단일화 다시 안철수 오세훈 2차 단일화 이런 것처럼
1: 네.
0: 황명필 김상욱 1차 단일화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원샷 단일화가 아니라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1: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황명필 후보자님께서 우리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대의에 되게 마음을 많이 두고 계세요.
0: 네.
1: 12.3 내란 이후에도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현 지방 정권에 대해서.

0: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좀 그런 대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1: 네.
0: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그 원래 그 후원 회장이요.
0: 네.
1: 그 저기 송영길 대표가 계속 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후보 때는 다른가요? 지금 국회의원 후원 회장이랑 울산시장 후보 후원 회장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여쭤보는 건데.
0: 지금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선배님께서는 또 직접
1: 출마했으니까.
0: 선거를 지금 뛰고 계시기 때문에요.
1: 네.
0: 네. 이제 또 저는 울산에 있으니 네. 실무적으로는 좀 따로 또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1: 네. 지금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그 SNS 통해서 약간
0: 네.
1: 조국혁신당 쪽을 원균에 유비하는 그런 표현을
0: 네.
1: 써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0: 네.
1: 아니 본인은 김상욱 후보는 조국혁신당 후보랑 단일화해야 되는데 지금 후원회장 하셨던 분은 이렇게 조국 후보를 저격하고 있으니 좀
0: 네.
1: 곤란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0: 좀 곤란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잘 설명이 됐고요.
1: 네.
0: 서로 또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송영길 대표님 공천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 했던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1: 네.
0: 공적 의리에 부합하고 원칙에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두 당 다 범민주 진영의 우당입니다.
1: 네.
0: 그래서 경우에 따라 경쟁할 수도 있지만 민주를 위협하는 반민주 세력을 척결하고 함께 대항해야 할 때는 범민주 세력을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럴 때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강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0: 네.
1: 국민의힘 같은 경우 김두겸, 박맹우 두 후보 간의 보수 단일화가 있었고
0: 네,
1: 이번에도
0: 네.
1: 이루어진다 만다 좀 얘기들이 많은데 요 부분은 파악하고 네,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0: 아직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1: 네.
0: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후보 등록 전에 그쪽은 좀 마무리를 하나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논의가 중단됐다는 보도를 저희가 봐서 그래서
0: 그렇죠. 제가 완전히 알 수는 없는데
1: 네.
0: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요.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최근에 네.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김상욱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다. 라고 해서
0: 네.
1: 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의 각을 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멘트는
0: 네.
1: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들자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싶어서 군에 입대했는데 제가 소속된 부대가 반란군이 돼서 국가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반란군이 반란을 하지 않도록 안에서 막는 게 먼저겠죠. 하지만 아무리 막아도 반란군이 반란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고 제가 더 이상 그걸 막을 힘이 없다면
1: 네.
0: 그때는 그 반란군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맞서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인의 모습일 겁니다.
1: 네.
0: 정치인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지금 그 여론조사가요.
0: 네.
1: 최근에 보면 요건 하나만 얘기할게요. KBS 울산방송과 울산매일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한 거긴 한데 4일
0: 네네.
1: 5일 18세 남녀 804명인데 여기서는 김상욱 32.9, 김두겸 37.1 이렇게 좀
0: 네.
1: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0: 네.
1: 김종은 후보가 14.2%가 나온 상황이어서 이거
0: 네.
1: 보면 이제 여론조사는 단일화는 반드시 필승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0: 네네.
1: 기존 여론조사에 비하면 조금 김상욱 후보가 좀 빠지는 듯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유선이 20% 들어가고 무선이 80%인 부분이긴 한데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김부겸 후보도 그런 게 있었는데 공소취소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영남권에 영향을 준 부분 있지 않냐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 좀 느끼십니까?
0: 글쎄요. 저는 뭐 공소취소 때문에 울산 지역 언론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1: 네.
0: 실제로 저는 발로 뛰며 시민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1: 네.
0: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저를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은 하루하루 다르게 더 반기시고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
1: 네.
0: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냥 신뢰하지 않고 있다?
0: 네네. 왜냐하면
1: 네.
0: 한 주 전 또 그 주 전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훨씬 더 뜨거워지고 있고 어느 구를 가나 시민들의 환대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기관과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저는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전 여론조사에서는 네. 어쨌든 오차범위 이내든 아니든 김상욱 후보가
0: 네네.
1: 1위인 것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0: 네네, 맞습니다.
1: 바뀐 걸 보여서 그럼 그 중간에 있었던 정치적 변곡점이 공소취소 아니냐라고 생각을 네. 한 거거든요.
0: 그래서 울산에서 제가 시민들을 참 많이 만나 뵙고 있는 중인데 네. 길 다니면서 계속 만나 뵙고 의견을 저는 악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눕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생각이신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을 나누는데 공소취소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시민들은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한 화두가 아니구나 울산에서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역구의 뭐 후배랄까요? 후배는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후배는 아니지만 예. 네. 전태진 변호사가 전략 공천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네,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인데 사실 국민의힘 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0: 원래는 국민의힘 세가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1: 네.
0: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민주주의를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1: 네.
0: 그 부분도 아마 조만간에 전태진 후보님께서 나서고 있는 울산 남구갑 지역에 대해서 좀 면밀하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반영돼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같이 좀 다니고 계시는 건가요? 시너지 있게?
0: 아무래도 저는 울산 전역을 다녀야 되다 보니까
1: 네.
0: 좀 같이 다니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1: 아.
0: 지역구가 울산에 총 6개가 있는데요.
1: 네.
0: 저는 이제 6개를 다 챙겨야 되다 보니까 좀 같이 다니는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네.
1: 그 울산 시당에서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고 후보가 혼자 고립됐다라는 식으로 평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울산
0: 네.
1: 사정을 모르니까. 근데 네, 어떻습니까?
0: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특히 울산은 그 필요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오해나 또는 다름을 넘어서서 하나 된 원팀으로 이 선거를 끝까지 잘 치러내야 하고 저부터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최근에 그러면 이 원팀 얘기하셨는데 중앙당이랑 네. 이런 데서 좀 호소인이었잖아요. 단일화 호소인. 그래서
0: 네네.
1: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0: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마
1: 네.
0: 대표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 네.
0: 중앙당과 시당 또 뭐 저 후보자인 저까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선거 승리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1: 그러면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정청래 대표한테 뭐
0: 예.
1: 이틀에 하루꼴로 전화를 드리면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까?
0: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1: 아, 네. 네. 안 넘어오시네요. 알겠습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최근에 최근 2년 사이에 당적 변화로 치면 비슷한 행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김용남 후보 이제 공천을
0: 네네.
1: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캠프 뛴 부분, 세월호 관련 발언, 과거 발언 관련 부분에서 SNS에 사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0: 우선 뭐 저는 사실 요즘 재선거가 급해가지고
1: 네.
0: 좀 일일이 못 챙겨보고 있는데요.
1: 네.
0: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용기 있는 자가 또 사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 김용남 후보님께서
1: 네.
0: 평택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전에 빨간 목도리를 주고받았던 한동훈 후보가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상황인데 혹시
0: 네네.
1: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해줄 멘트는 없으실까요?
0: 글쎄요. 뭐 제가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다른 후보한테 함부로 뭐 평을 하는 거는 좀 예의에 어긋난 것 같고요.
1: 네.
0: 저는 제 선거에 우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저희 작가님 말씀으로는 5.18 네. 저기 광주 어머님들이 좀 응원을 위해서 울산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이거 잠깐 소개해 주시죠.
0: 저도 우연히 그 대공원에서 만났는데요.
1: 네.
0: 네, 그 광주 5.18 어머님들께서 응원해 주시려고
1: 네.
0: 먼 거리인데 오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받았었습니다.
1: 네.
0: 그 마음 모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일화 자체는 가급적이면 그러면 인쇄용지가
0: 네.
1: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인 17일,
0: 네.
1: 18일 이때까지 좀 되는 게 1차 데드라인이잖아요.
0: 네네.
1: 그때까지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0: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말씀하신 인터뷰 보니까 안심번호도
0: 네.
1: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0: 네.
1: 여론조사 방식도 쉽진 않다는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0: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네.
0: 제 권한을 벗어나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그걸 제가 함부로 평하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안 맞죠.
1: 아, 알겠습니다.
0: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0: 그렇죠. 1대1 단일화.

0: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드리고 또 후보자와 함께 우리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계속해서 공감하면서 중앙당과 시당의 단일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할수 있는 범주가 부여된 권한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였습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5월 12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5월 12일 015B 3집 수록곡인데요. 오늘 라디오에서 몇 번이나 틀어졌을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3: 간호로 지킨 나라.

0: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목소리)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성큼 더위가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옷차림이 가벼워져야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해서 열기가 차곡차곡 쌓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6도까지 오르고요. 주후반에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못지않게 더위의 상승 곡선이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위로 돌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월드컵 대교와 성산 대교 사이에 5차로에 사고가 나서 현재 현장 정리 수습되고 있고요. 성산대교 부근 많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여길 좀 지나서는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 있고요. 반대 방향 일산 들어가는 길은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5차로에 사고 구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위로 돌발 구간이 3건이나 있는 만큼 조금 더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작대교에서 가양 대교까지 막히고 한강대교는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성수대교 다리 위에서 괜찮은데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마포대교 다리 위에서 괜찮고 마포대로로 이어져서도 수월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4: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3: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전쟁 해법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1: 사실상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주말쯤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쓰레기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는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내뱉었습니다.
3: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어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참 어리석고 그렇게 저 사람들과 바보인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전투 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 회의까지 소집하며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3: 계획이 있느냐고 했죠.
4: 당연하죠. 최고의 계획이죠. 이란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끝장내는 거죠.
2: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양측의 자꾸 협상이 다 된 것처럼 전달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당장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전쟁 중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타이완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3: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분명한 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AP통신입니다.
2: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을 경우 전격적으로 이번 주말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 협상안을 거부하며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도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14개 항의 제안에 명시된 이란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떠한 다른 접근 방식도 완전히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고 실패의 연속일 뿐이라며 미국이 결정을 미루고 시간을 끌수록 미국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전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임 레자이 대변인은 현재 시각 12일 미국 공격이 재개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도 90%의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가 가능한 이른바 핵무기급 물질로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 해군이 극비 중의 극비로 꼽히는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1: 이란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서 군사적 대응 방안에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5: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자산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탐지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핵잠수함은 은밀히 이동하다 유사시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존재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6: being waited on by a large group of generals.
4: 많은 장군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입니다.
6: Having to do with the absolutely lovely country of Iran.
5: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었습니다.

0: 정부가 남호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옮겨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 공격 주체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가 이 조사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 남호호 기관실을 타격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행체의 잔해가 곧 국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여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잔해 조사를 국방부 등에서 맡을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잔해에 대한 조사는 국방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건 맞나요?
4: 정부 조사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야당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잔해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5: 그 정부는 수거된 그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의 주체를 특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2: 다만 우리가 드론이나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에 대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잔해 속에 발사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잔해에서 증거나 자료를 못 찾을 경우 발사 주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와 비슷한 타격을 입은 태국 화물선의 경우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공격을 시인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청와대가 남호호 피격에 대해 어제 규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두 대가 남호호를 두 차례 타격했다는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호호 피격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견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산업과 외교, 안보 측면을 고려해 협의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 장금 상선이 소유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케이플로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세 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 상선의 이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신은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0: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 네, 또 핵 추진 잠수함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안들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6: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7: 국방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 한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 간의 공감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 인식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8: 동맹의 강력함을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연대하길 기대합니다.
6: 이 자리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가 외부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0: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도 쿠팡 관련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건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네,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이라고 규정하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배경과 이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서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 기사 묶음을 지난달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전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사에는 반역이라고 쓴 메모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고공행진하는 물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 행정부가 휘발유세 면제와 소고기 관세 완화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 자신의 상징과도 같던 보호무역 기조까지 꺾으면서 전방위적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이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영애 기자입니다.
3: 이란 전쟁 여파로 미 전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를 돌파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연방 휘발유세 일시 중단 카드를 꺼냈습니다.
4: 유류세율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건가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가 적절할 때까지. 작은 비율이지만 그래도 국민에겐 분명히 큰 돈입니다.
3: 집단 물가를 잡기 위한 전방위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새 40%나 폭등한 소고기 값을 잡기 위해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저율 할당 관세 장벽을 일시적으로 허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핵심 지지층인 축산농가와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행정 서명이 일단 연기된 상태입니다. 건설과 제조 원가에 직결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라는 유례 없는 시장 개입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고 규제를 풀겠다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에 역풍도 거셉니다. 야당은 중간선거용 퓰리즘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고 언론은 실제 소비자 혜택이 미미할 것이라는 냉담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역시 무분별한 세금 감면 정책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꼬집었습니다.
5: 이러한 조치들이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명확한 타깃이 없는 방식은 오히려 고물가의 고통을 연장할 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라는 실리를 위해 자신만의 경제 철학마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경제 문제 해결과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동 상황과 대미 투자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 등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내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접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올해 상반기 객실 승무원 채용 합격자 가운데 아직 입사하지 않은 약 50명의 입사 시기를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들은 지난 11일 입사 예정이었지만 진에어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비상 경영 상황 이후로 입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달 괌 등 8개 노선에서 왕복 45편을 줄인 데 이어 이달에도 푸꾸옥 등 14개 노선에서 왕복 131편을 감편했습니다.
1: 국토부가 버스 화물 운송 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

0: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으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가 향후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입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을 둘러싼 사후조정 절차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노조 측은 오늘 저녁 8시 20분까지 결론이 안 난다면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2: 네, 정부 사정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회의는 10시간 가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삼성전자 노사가 자체적인 의견 접근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최 위원장은 노사의 안건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는 여전히 영업이익의 10%를 고집하고 있고 반도체 사업부의 비메모리 부문 성과급 배분에 대해서도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양쪽의 의견을 수렴한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지금까지 3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 안에 그러니까 8시 20분쯤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후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알고 회의장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중노위의 조정안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노사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노위는 최대한 양측의 협의를 도출하겠다는 기조라서 협상이 오늘을 넘어설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 네,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시작될 총파업 여파가 적지 않을 텐데 주주들도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의 분노도 터져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로 구성된 주주단체가 집회를 열고 노조의 파업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조가 이번 파업이 삼성전자의 미래와 이공계 인재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전 세계 그 거래처 다 경쟁업체들에게 뺏겨버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게
4: 사무총장입니다.
3: 사형 선고를 내리는 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미래를 얘기합니까? 그건 명분이 아니고요. 개변이고 모순입니다.
2: 주주들은 그러면서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판단과 관계없이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성과급 문제는 사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차질을 우려하면서 삼성전자 측의 대응 계획을 직접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협력사들이 직격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손실 규모는 최대 3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박경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국민 배당금 제도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인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며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배당금제 언급 이후 자본시장이 반응하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 SNS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7,999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끝내 8,000을 못 넘고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신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언급으로 증시가 출렁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4: 코스피는 1.68% 상승 시작하며 사상 처음으로 7,900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000 바로 밑진 7,999를 찍으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을 거듭하면서 4% 넘게 내려간 7,420선까지 내려앉았고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2.29% 빠진 7,6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장중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5조 원 넘는 물량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 넘게 하락하는 등 약세였습니다.
5: 오늘 매도는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보다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대한 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4: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다가 2.32% 하락한 1179를 기록해 12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1489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진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재점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상승이 제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금은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며 공산당이 하는 일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장을 겨냥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삼성 당나귀와 하이닉스 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의사들이 수술실에 떠난 뒤 마취 상태 환자가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소식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환자 측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보건소와 의사단체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6: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운 사이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는 수술이 끝나기 전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고 집도의도 환자를 두고 수술실을 떠났습니다.
7: 한순간에 의사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족이 거의 분지 박산이 났습니다.
6: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사 2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보건소도 YTN 보도 17일여 만인 지난 6일 해당 병원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조만간 전문가 평가단을 병원에 파견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윤리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회원권 정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확인돼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제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와 관련한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지난 휴일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았다가 실종된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주황산 주봉 400m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이 발견된 곳은 바위와 얕은 무릉덩이가 이어진 급경사로 일반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수색당국은 A군이 실종 당일 혼자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시신을 수습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써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등학생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음독한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치장 입감 과정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1: 지난 10일 밤 11시쯤 세종 남부경찰서에 119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60대 피의자 A씨가 유치장에서 호흡 불안정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2: 유치장에서 의식을 잃은 피의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졌습니다.
1: 앞서 A씨는 세종 부강면에서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세종 북부경찰서는 피고인이 구토 증상을 보이자 뒤늦게 음독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를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A씨는 위세척 없이 약물 치료와 해독제 처방만 받은 뒤 유치장이 있는 세종 남부경찰서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의료진이 의식 저하와 호흡 부전, 장기 손상 등 약물 중독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설명하며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과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퇴원 당시 A씨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의사소견과 피의자 본인, 보호자 퇴원 동의 절차에 따라 유치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점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30분마다 CCTV로 관찰하다가 이상 증세를 확인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경찰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피의자 관리수칙 준수 여부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하루 만에 중원과 호남을 돌며 공천자 세 규합 속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선거 승리 의지를 다짐하는 한편 무소속 출마자의 약진을 제지하려는 듯 내부 단합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선대위를 구축한 민주당은 권역별 선거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강원에 이어 중도층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반헌법, 반민주 세력 심판의 기치 삼아 지난 2022년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전부 내준 과거를 설욕하자며 후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5: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책무를 여러분들이 실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6: 정청래 민주당
5: 한
6: 대표입니다.
5: 명의 실패자도 없이 모두 다 승리해야 한다는
4: 낮은 자세는 물론 선거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며 민주당이란 조직의 힘과 가치를 신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텃밭인 호남을 찾아서도 이 말을 반복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제명됐지만 최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5: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돋보인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품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높고.
4: 남우호 타격 대응차 여의도에 남은 원내 지도부는 대야 공세에 집중하며 선거전 화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정체성을 윤 어게인으로 압축하며 내란 세력 심판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7: 윤석열을 등에 업고 지역을 망친 지방 권력을 교체할
6: 한병도 민주당
7: 차례입니다.
6: 원내대표입니다.
7: 지방선거 승리는 위대한 국민께서 시작한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4: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국민의힘의 극우 이미지를 재부각해 외연 확장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 전국을 한 바퀴 훑으며 진영을 확실히 정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싹쓸이도 가능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던 초반과 달리 뒤집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지도부도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 결집 분위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선거 지원 행보를 가속화하는 모습인데 내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연이틀 부산과 대구, 울산을 훑은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자신의 고향이자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중원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청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충청의 아들인 자신과 국민의힘에 힘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8: 금산 출신 정청래 대표 부산 가서
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오빠 한번 불러보라고 애걸하다가 지금 국민적 망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6: 중원 공략을 마친 장 대표는 곧이어 텃밭 경북으로 다시 내려가 사흘 연속 지지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른바 공소시소 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직격하며 심판론에 불을 지폈는데
8: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반드시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6: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자 기세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도권 출마자 중심으론 여전히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필승 결의대에 이어 선대위 발대식에도 이례적으로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았고
10: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와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일관된 생각입니다.
6: 주강덕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도 장 대표 이선 후퇴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1: 전국적으로 아마 후보 등록이 돼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저런 식의 그 불만들에 대한 분출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6: 정부 여당 실책에 지지율 호조 기세를 탄 장동혁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이 주축이 된 선거대책위원회를 곧 출범할 계획인데 잡음이 여전한 만큼 선대의 면면이나 향후 행보에 따라 또 내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6.25 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감사의 정원이 논란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받들어 총, 이 조형물과 개장식을 둘러싸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2: 돌로 만든 조형물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무려 6.25m 높이로 23개가 세워졌는데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과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감사의 정원이 문을 열면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받들어 총 조형물이 공개된 겁니다. 참전국 일부에서 받은 석재를 조형물에 적용해 의미를 더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을 중심으로 광화문 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감사의 정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문을 연 것을 두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3: 200억 원이 넘게 시민의 세금이 투자가 됐고
14: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3: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오픈식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12: 오세훈 후보는 국토부의 공사 중지 명령 때문에 개장이 늦어진 거라며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공간을 폄하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5: 동의를 한다든지 동의할 수 없다면
1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5: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될 텐데 선거용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이구나.
12: 감사의 정원 지하는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은 조정식 의원이라고 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SNS에 공유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삼권분리 위반이라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오늘 SNS를 통해 삼권분리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면서 국회의장은 대통령 부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 대변인은 이쯤 되면 국

0: 최 의장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도우미 선발대회라면서 입법부 수장 자리마저 진영 충성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대한민국 국회는 특정 세력의 사조직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기.

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접견할 예정이라는 속보는 지연 중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는요, 사고가 나는 순간만큼이나 그 직후가 참 중요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그 다음 행동에 따라 단순 사고가 되기도 하고 뺑소니가 되기도 하죠.
11: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12: 사람 쳤나 봐!
11: 빨리 119 불러요, 빨리! 잠시만요. 저 전화 좀 하고 올게요.
12: 경찰에 신고하는 건가?
11: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설마 그냥 가는 거야?
10: 실제 전북 익산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까지 잃은 상황이었는데 가해자는 전화 좀 하고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수사당국은 곧바로 가해자를 찾기 위해 움직였지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리기 어려웠겠죠. 결국 직접 단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12: 이대로 경찰 수사만 보고 있을 순 없겠어. 뭐라도 해봐야지. 아 맞다, 헬멧을 두고 갔지? 중고거래 사이트 여깄다. 헬멧, 오토바이, 검색, 옳지, 찾았다. 이거 같은데?
10: 피해자의 누나는 사고 현장에 남겨진 헬멧과 오토바이를 단서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졌고 결국 같은 아이디를 찾아내 가해자를 특정해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이 직접 뺑소니범을 추적해 잡아낸 케이스였죠. 그런데 붙잡고 보니 가해자는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10대 남성이었습니다.
12: 요즘에 성인도 안 된 애들이 운전해서 사고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며?
11: 응? 걔들이 어떻게 운전을 해? 차를 어디서 구해서?
12: 렌트카도 막 빌리고 그런다는데?
11: 와, 빌려준 사람도 문제네. 아니 잠깐만, 그런데 미성년자면 처벌을 어떻게 되는 거야?
12: 그러게, 치료비나 합의금은 이것도 못 받나?
10: 흔히 촉법소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미성년자 뺑소니 사고의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0: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뺑소니 사건부터 짚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3: 네, 언론에 따르면은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입니다. 2021년 11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정신을 잃고 전 지사주에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자 잠시 전화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헬멧만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10: 아, 이거 심지어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데 도망친 거네요.
13: 네.
10: 근데 이 사건이 화제가 됐던 게요. 가해자가 잡히긴 잡혔어요. 근데 이 가해자를 누가 찾아냈냐. 경찰이 찾기도 전에 피해자의 누나가 이 범인을 잡아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13: 아, 피해자의 누나분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수사관처럼 활용해 가해자를 직접 특정해냈습니다. 가해자가 버리고 간 헬멧과 똑같이 생긴 물건이 거래된 기록을 찾아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헬멧 구매자의 아이디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뺑소니 오토바이를 찾는다 라는 글을 올려 오토바이 판매자도 찾아냈는데 오토바이 구매자와 헬멧 구매자의 아이디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누나분은 물건을 거래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가해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10: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긴 한 것 같아요. 가해자가 헬멧을 꼭 중고로 샀다는 보장도 없고요. 설령 중고거래라고 해도 거래 지역이나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절박했겠지만 중고거래 내역을 추적하거나 판매자, 구매자 정보를 캐묻는 과정이 차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좀 조심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13: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된 중고 거래 게시글을 검색하거나 판매자에게 일상적인 거래 질문을 하는 선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낸 가해자의 신상 정보나 연락처를 인터넷에 함부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오히려 피해자 측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를 특정한 뒤 자백을 유도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선까지만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입니다.
10: 아무튼 다시 사건의 핵심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사고를 낸 뒤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문제였잖아요. 아,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법전에 뺑소니죄라는 이름의 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13: 네, 형법에 뺑소니죄라는 명칭의 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법이 적용되는데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만 긁고 도망가는 등 물적 피해만 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10: 네, 뺑소니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분명히

0: 피해자가 괜찮다고 가라고 했다. 근데 나중에 뺑소니라고 신고했다더라. 또 연락처를 남겨놨는데도 문제가 되더라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어떤 경우에 뺑소니가 성립하는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헷갈리기 쉬운 기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1: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명함만 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살피고 병원 이송 등의 명확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또 피해자가 당황해서 괜찮다라고 했더라도 어린아이이거나 나중에 병원 진단서를 끊어오면은 사법부는 도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보호자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면 실형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찰에 신고를 본인이 해버리는 게 가장 안전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피해자 가족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하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 있어요.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의란 정확히 어떤 의미고 재판이나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1: 아,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이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높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등으로 형이 깎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합의가 무산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0: 그렇죠. 이 특가법이라는 죄 자체가 굉장히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뭐 피해자랑의 어떤 합의를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좀 중한 정도라든지 이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형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건은 붙잡고 보니 가해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였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놀랐던 부분이거든요. 흔히 미성년자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형사처벌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1: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그리고 만 19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할수 없어 보호 처분만 받게 됩니다.
0: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가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는 이제 성인이 되기 얼마 안 남은 그런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소년인 경우에는 보통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실무상으로는. 자, 다른 사건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왔다가 혹은 뭐 렌터카를 구해서 몰다가 도주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최근 특히 경각심을 줬던 사례들 소개해 주시죠.
1: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추석 연휴에는 10대 고등학생들이 타인명의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2세 대학생을 치고 무려 20km나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세종시에서는 중학생이 부모님 차를 훔쳤다 2시간 동안 뺑소니를 치고 경찰과 40분간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히기도 했고요. 충남 아산에서도 10대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님이 숨지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0: 아, 가장 의아한 건요. 도대체 이 렌트카를 어떻게 빌렸냐? 렌터카 업체나 부모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업체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렌터카 업체가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해서 법적 책임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렌터카 업체는 대여 시 운전자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명의도용 등에 속아 차를 빌려줬다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 역시 평소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0: 네. 그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더 절박한 게 당장의 치료비나 뭐 손해배상 문제일 수도 있고.

0: 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은 보험 처리가 일단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뭐 배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1: 네, 미성년자의 무면허 사고는 배상 문제가 몹시 까다롭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범죄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배상의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이라는 명백한 약관 위반을 이유로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지급한 돈 전액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 금전적 부담은 온전히 가해자 측이 지게 됩니다.
0: 이게 이제 종국적으로는 가해자 측에게 귀속이 되긴 하겠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당장에 보험 처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즉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만약에 가해자인 미성년자도 부모도 배상 여력이 충분치 않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국적으로 이제 돈을 못 받으면 민사소송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모까지도 자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지.
1: 네, 가해자 측이 당장 배상할 돈이 없다면 피해자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해둔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을 활용해 먼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구도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에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린 덕분에 건조함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 쪽은 비가 좀 적게 내려서 건조특보는 계속되고요. 내일 출근길과 오전 사이 짙은 안개 끼는 구간이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방주시 잘하셔야겠고요. 수도권에 비가 그치면서 내일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한낮에 연일 상승 곡선을 주 후반 까지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1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 정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5차로 쪽에 사고 처리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막바지 단계이긴 하지만 여전히 1시간 넘게 사고 처리를 하느라 주변으로 좀 혼잡하고요. 여기 사고 구간 지나와서는 좀 괜찮다가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로 한 번 더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올라가는 게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짧은 구간 밀리고 있고요. 동일로는 영동대교에서 군자교차로 부근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하십니까. 저녁 8시 뉴스입니다. 이란 종전안이 쓰레기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트럼프 미 대통령이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깨지기 쉬운 상태라며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내일 방중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 용납 불가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0: 휴전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살아날 가능성은 1% 정도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9: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안은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거라면서 이란의 공격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했습니다.

0: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1: 호르무즈 상황을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석유 공급량의 40% 상당한 비중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여오는데 최근에는 선박이 들어오지 않았고 문제가 될 만한 선박도 없었습니다. 시 주석도
0: 그러면서
1: 문제 해결을
0: 미국이
1: 바라고
0: 타이완에
1: 있습니다.
0: 판매하기로 한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문제도 시 주석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휴전 교착 상태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 해군이 극비 중에 극비로 꼽히는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3: 이란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자산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탐지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건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핵 잠수함은 은밀히 이동하다 유사시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존재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1: 많은 장군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3: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선박 남우호의 피격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중동 현지를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5: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이 더 강하게 맞섰다고요?
5: 네,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재개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이 오늘 말한 내용인데요. 농도 90%의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할 수 있는 핵무기급 물질입니다.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초강수를 둔 셈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안에 이란 내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군 전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 측 대미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군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란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예,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남우호가 피격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 아랍에미리트가 이를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죠?
5: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

0: 맞습니까?
1: 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남우호를 포함해 모두 26척입니다. 이들은 남우호 피격 사건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한 상태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남우호 화재가 군사적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외국인 선박에 승선한 35 명을 포함해 158명입니다. 현지에 발이 묶인 지두 달을 훌쩍 넘기면서 이들의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국 선박들의 추가 이동 지시와 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어제 청와대가 남우호 피격에 대해서 규탄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2: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결정적인 물증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 남우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공격받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까지 분석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4: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또
5: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4: 별해 나가고자 하며
3: 하루 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처럼 누가 남우호를 타격했는지는 특정하지 않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관국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가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6: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외교부의 발표에 직접 강의된 건 아니고 우리 산업부 장관님 여기 미국 갔다 온다고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3: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6: 꼭 산업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또 안보 측면, 또 다른 관련된 협상이 막 걸려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좀 미리 좀 잘해 주십시오.
3: 이 대통령이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건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거란 분석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외교 기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이란을 특정해 대립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청와대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7: 따라서 이 대통령은 당분간 신중론을 유지하며 공격 주체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비행체 잔해물 조사를 주시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그리고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정원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나란히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서울을 꼽은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네거티브 화력전도 시작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청량리역에서 공약 발표회를 연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을 5도심 6광역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존 종로, 강남, 여의도 3도심 체제에 더해 청량리, 왕십리는 동부권 교통 거점으로, 신촌홍대를 서부권 청년 문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입니다.
9: 한쪽에만 몰려있던 성장
10: 에너지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9: 서부권으로, 서남권으로 고르게 흘러가는 도시, 그것이 제가 만들어갈 서울입니다.
8: 경력직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본인의 복지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하는 시즌2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소득보전 중심 정책에서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1: 10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

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 대해서 탈피했습니다. 그 수혜자 폭을 좀 더 넓혀가겠다는 게.
2: 양당도 지원 사격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과거 유튜브에서 계엄을 왜 했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걸 겨냥해 장동혁 지도부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빨강 대신 초록색 점퍼를 입어봤자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기만적인 처세술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3: 야당의 발목잡기가 계엄의 원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0: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대표입니다.
3: 전형적인 계엄 옹호 논리입니다. 윤호계인 장동혁 지도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2: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주치폭력 전과를 판결문까지 꺼내 파고들었습니다. 술 먹고 경찰까지 때린 범죄자가 준법과 안전을 말할 수 있겠느냐며 전과자 눈에는 전과자만 보이는지 역시 명픽 후보답다고 꼬집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퉜다는 정 후보 해명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4: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인물에게 천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퇴하는 것이 서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5: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 정책 대결 이면에 과거 이력과 발언을 둘러싼 네거티브 주의보도 켜진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충청과 호남 지역 공천자 대회를 열고 반헌법, 반민주 세력을 심판하자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공천자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이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 위에 얹혀있기 때문이라며 후보들의 승리 가능성이 큰 건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청과 영남권을 잇따라 방문하며 선거 지원 행보에 나섰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필승 결의 대회에서 장 대표는 충남은 충무공의 충혼이 깃든 곳이라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용감한 장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대구에서 열린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을 찾아 경북의 표심이 태풍이 되어 대한민국을 뒤덮을 거라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7: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을 둘러싼 사후 조정 절차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노조 측은 잠시 뒤인 8시 20분까지 결론이 안 난다면 협상은 결렬될 거라고 언포를 놨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기환 기자.
8: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7: 예, 삼성전자 노사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8: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회의는 10시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삼성전자 노사가 자체적인 의견 접근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9: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 10%를
10: 보유하고 있고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도
9: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현재 3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입니다.
8: 최 위원장이 이같이 밝힌 건 오후 6시 20분쯤이었는데요. 다시 별도 문자 공지를 통해서 잠시 뒤인 저녁 8시 20분까지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중노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측은 중노위의 수정 요청에 따라 영업이익의 15% 재원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1%에서 2% 정도를 OPI 주식 보상 제도를 활용해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업이익을 활용해서 성과급을 줄 수 없다면 그에 상당하는 만큼의 삼성전자 주식을 달라는 요구로 해석됩니다. 일단 중노위의 조정안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노사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내일은 삼성전자 사측이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수원지법의 2차 신문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재판부가 노조 측의 입장을 듣겠다고 밝힌 만큼 최 위원장은 오늘 안에 사후 조정을 결론짓고 내일 오전 수원지법 신문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노위는 최대한 양측의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조라서 협상이 오늘을 넘어갈 가능성도 현재로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7: 예, 당장 며칠 안에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시작될 총파업의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주들도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죠?
8: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의 분노도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로 구성된 주주단체가 집회를 열고 노조의 파업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조가 이번 파업이 삼성전자의 미래와 이공계 인재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1: 전 세계 그 거래처 다 경쟁 업체들에게 뺏겨버리고
0: 삼성 주주 행동 실천본부 사무총장입니다.
11: 반도체 산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미래를 얘기합니까? 그건 명분이 아니고요. 개변이고 모순입니다.
8: 주주들은 그러면서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판단과 관계없이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성과급 문제는 사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차질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측에 대응 계획을 직접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협력사들의 직격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손실 규모는 3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열리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박경입니다.
1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9: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5월 12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중에서 헝가리 행진곡,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미넨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5월 12일 화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중에서 헝가리 행진곡,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미넨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 5일부터

0: 9일까지 서울예술전당, 아트센터 인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는 뮌헨 피라모닉의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상임을 맡게 된 라하브 샤니가 지휘를 했고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을 했습니다.
1: 라하브 샤니라는 이름이 좀 낯선 편인데요.
0: 네, 찾아보니까 1989년생으로 30대에 20대의 나이로 로테르담 피라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좋은 성과를 냈고 올해부터 뮌헨 피라모닉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1: 뮌헨 피라모닉 어떤 단체예요?
0: 1893년 창단됐고요. 초창기에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1933년 나치가 등장하면서부터였는데 나치 운동의 발상지가 바로 뮌헨이었죠. 덕분에 각종 집회나 관제 행사에 자주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당시 상임 지휘자였던 오스발트 카바스타가 열렬한 나치주의자였다고 합니다.
1: 2차 대전이 끝나고서는 어려움을 겪었겠네요.
0: 그렇죠. 나치 오케스트라라는 오명을 벗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1949년에 뮌헨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뮌헨은 바이에른 주에 속한 도시죠.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방송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뮌헨 피라모닉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1: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예전의 명성을 회복했나요?
0: 1967년 루돌프 캠페가 뮌헨 필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악단이 도약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979년 지휘자 세르주 첼리 비타케가 이곳에 오면서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올라섰습니다.
1: 첼리 비타케라고 하면 베를린 피라모닉 상임으로 이제 카라얀과 경쟁하던 지휘자잖아요. 완벽주의다운 엄청난 연습과 음반 녹음을 하지 않는 게 특징이던 지휘자로 알고 있는데 연습은 그렇다 치고 음반 녹음을 안 하는 건 무슨 이유죠?
0: 진정한 음악은 실제 음악회에서만 가능하다. 음반은 통조림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 통조림도 맛있네. 베를린 필이 첼리 비다케가 아니라 카라얀을 선택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겠네요.
0: 첼리 비다케는 이후 이곳저곳을 떠돌다 1979년부터 1996년까지 뮌헨 피라모닉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만들었습니다.
1: 음반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의 연주를 들을 길은 없었겠고.
0: 그런데 첼리 비타케가 사망한 뒤 뮌헨 필에서는 유족들의 허락을 받아 그동안 녹음해놨던 실황을 음반으로 발매했죠.
1: 아, 뭐 돌아가셨으니까 유족들도 허락을 했고. 첼리 비타케의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중 1악장, 세르주 첼리 비타케가 지휘하는 뮌헨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중 1악장 세르주 첼리 비다케가 지휘하는 미넨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첼리 비다케 이후에는 미넨필을 누가 이끌었죠?
1: 상임 지휘자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임스 레바인, 크리스티안 틸레만, 로린 마젤,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맡았고요.
0: 저희가 다 아는 사람들이네.
1: 그렇죠. 그리고 주빈 메타가 명예 지휘자로 이곳에서 지휘를 맡았습니다.
0: 다른 곳에서 업적을 쌓은 지휘자들인데 검증된 대가를 이제 초빙한 거네요. 근데 이번 내한 공연은 라하브 샤니, 30대의 젊은 지휘자네요.
1: 아무래도 오케스트라의 방향성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거장 지휘자가 몇 명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0: 앞으로는 어떤 발전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주빈 메타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주빈 메타는 뉴욕필을 맡았을 때 의외로 음반 녹음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는데 미넨 필하모닉과 뛰어난 음반을 여러 장 남겼죠. 그중 한 곡,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중 1악장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미넨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버지는 평생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상가 건물 한 채를 일궈오셨죠. 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한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몇 년 뒤에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건물을 관리하고 임차인을 상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건물 관리나 계약 업무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뒤부터는 새어머니가 격리와 회계 보조를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당시에 새어머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물 관리도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자금을 보탰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재산세와 유지비도 대부분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투병 중이실 때도 새어머니가 직접 간병했다기보다는 간병인을 돕고 간병비 역시 대부분 저희 형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새어머니는 법적인 배우자라며 상속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지원받은 유학비와 다른 형제들의 결혼 자금까지 모두 특별 수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유류분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유언장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 사업에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기여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가 건물은 원래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 건물이 새어머니한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새어머니의 상속권과 기여분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저희 형제가 건물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일군 상가 건물인데 말이죠. 이준원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2: 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규정이나 상속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아서 상속인들이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어머니는 재혼이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상속권은 있는 거죠?
2: 네, 사연자님의 형제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라면 사연자님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1: 네.
2: 심지어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50%를 가산하여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0: 네, 1.5를 가져간다는 거죠.
1: 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이나 전처 자녀와의 관계는 법적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 네.
1: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은 새어머니의 상속권 자체를 다투시기보다는 새어머니에게 추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배우자는 뭐 1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던 10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던 상속권은 이제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면 기여분을 다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병을 새어머니가 직접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 간병을 소홀히 한 새어머니의 상속분 줄일 수 있나요?
1: 네, 일단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만으로는 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0: 네.
1: 상속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간병에 소홀했다는 것은 상속분이 아닌 기여분을 정할 때에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기여분이란 것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0: 네.
1: 간병을 소홀한 것을 넘어 아픈 배우자를 두고 해외여행을 다닌 경우라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자님의 형제분들은 새어머니가 간병에 소홀했고 간병비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서 새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0: 그럼 새어머니가 상속권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여분 자체는 인정되기는 어렵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유학 비를 이제 아버지가 부담해 주신 게 있는데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연자분이 받은 유학비가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것까지 다 이제 상속 재산으로 넣어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학비는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유학비는 전형적으로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대학 등록금 이상의 고액의 유학비나 결혼 뭐 주택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사연자님이 받은 유학비와 형제분들이 받은 결혼 자금을 특별 수익으로 주장해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시켜서 상속 재산 중에서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이 가져갈 몫을 줄이려고 할 것 같은데요.
0: 네.
1: 다만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 모두 특별 수익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 중에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서
0: 네.
1: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유학비가 통상적인 우리나라 대학교 학비 수준에 불과한다거나 뭐 다른 형제들도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원받은 돈이 아버지의 생전 자산과 소득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버지 사업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새어머니가 본인의 친정 자금을 가져왔거나 본인 명의 대출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은 당시의 자금 흐름을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어머니의 자금이 새어머니에게 다시 상환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0: 네.
1: 만약 대출이 실행됐다면 대출 원리금을 누가 상환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일단 새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을 도왔다고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 책임도 새어머니에게 있는 것이니까 새어머니가 제출하는 증거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0: 네.
1: 이 증거를 토대로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통해서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돈이 실제로 아버지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그 상가 건물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분으로 이제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새어머니랑 이 건물을 공유하기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건물을 그냥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네, 형제분들이 건물의 지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과 지분을 가져오는 것을 고려해서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새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정산을 해주시긴 해야 합니다.
0: 네. 네,
1: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청구되면 우선 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조정에서 건물의 가격 중 새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그 대신 건물을 형제들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정안을 한번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만약 조정이 결렬돼서 상속재산

0: 분할 심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으니까 현재 건물의 유지 관리가 형제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건물을 형제들의 소유로 하고 금전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뭐 건물을 본인한테 준다는 유언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 유언장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0: 만약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상가를 준다는 유언을 하셨다면 그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로 사연자님의 몫을 챙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민법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한 보상으로 유증이 이뤄졌다면 이것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되어서
1: 네.
0: 새어머니 측에서는 위증받은 상가가 자신의 특별한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1: 네.
0: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어머니가 간병 의무를 소홀히 했고 또 상가의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새어머니한테 건물을 준다라고 하는 유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유언이 실제로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패닉의 기다리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는 이른 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살이 내리쬐며 내일부터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내일 한낮의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고 이 열기는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다음 주 화요일쯤에야 조금은 나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린 덕분에 건조함은 덜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 쪽은 워낙 비가 조금 내려서 건조특보 계속되고요. 내일 출근길과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짙은 안개 끼는 구간이 전국적으로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만 짧게 밀리는 구간이 보일 뿐 전체적으로 수월해졌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짧게 지체고요. 그 외 구간에서는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북부간선도로도 각 방향으로 원활하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고속도로 상황도 아주 수월한데요. 서해안고속도로도 각 방향 밀린 구간 없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과 송내 사이로 짧은 지체 구간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영동고속도로 강릉이나 인천 쪽 모두 원활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의사들이 수술실을 떠난 뒤 마취 상태의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소식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환자 측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보건소와 의사단체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2: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운 사이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는 수술이 끝나기 전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고 집도의도 환자를 두고 수술실을 떠났습니다.
3: 한순간에 의사들의
0: 환자 남편입니다.
3: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족이 거의 풍지 박산이 났습니다.
2: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사 2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과 의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보건소도 YTN 보도 17일여 만인 지난 6일 해당 병원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조만간 전문가 평가단을 병원에 파견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윤리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회원권 정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확인돼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제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와 관련한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아버지도 왔다
4: 갔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5: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질 지위에 비추어 이 전 장관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데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행위도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6: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다만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형량이 늘어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를 확인한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7: 대법원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세기수 후배로 비상계엄 국면 비선실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김 전 장관 등을 등에 업고 현직 정보사 요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제2수사단 구성을 준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을 하며 이 요원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에 더해 노 전 사령관이 군 장성 인사 청탁을 대가로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는데 1, 2심은 이러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역 2년으로 마무리됐지만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아직 남았습니다. 1심 징역 18년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하루 만에 중원과 호남을 돌며 공천자 새 규합 속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선거 승리 의지를 다짐하는 한편 무소속 출마자의 약진을 제지하려는 듯 내부 단합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선대위를 구축한 민주당은 권역별 선거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강원에 이어 중도층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반헌법, 반민주세력 심판을 기치삼아 지난 2022년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전부 내준 과거를 서륙하자며 후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8: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책무를
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실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0: 구장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22대 후반기 국회를 2년 동안 대표할 새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도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목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조경태, 조배숙, 박덕흠 의원의 3파전으로 최다 득표자가 최종 후보자로 뽑힙니다. 양당에서 뽑은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후보는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선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은 조정식 의원이라고 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SNS에 공유한 걸 놓고 야권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오늘 SNS를 통해 삼권분립을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쯤 되면 국회의장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도우미 선발대회라며 입법부 수장 자리마저 충성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국회는 특정 세력의 사조직으로 추락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2: 9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방중했을 때 중국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급 환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황제가 하늘에 풍년을 빌던 천단 공원에서 트럼프를 맞습니다. 자금성에 이어서 천단을 선택할 속내는 무엇인지 고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위성 지도로 본 베이징 시내입니다. 자금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유적지가 나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 황제들이 하늘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던 천단 공원입니다. 하늘에서 본 담장은 독특합니다. 남쪽은 직각, 북쪽은 원형인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고대 우주관인 천원 지방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푸른 기와 지붕에 기년전이 서 있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세워진 목조 건축의 정수로 풍요를 비는 기원의 장소입니다. 중국이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여는 건 단순히 경치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금성에 이어 천단까지 통째로 비우는 파격을 통해 중국이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문명 대국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하늘 아래 평화를 기원하던 장소의 상징성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4: 중동 정세는 전쟁과 평화 사이 중대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을 포함한 당사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우리 목표는 명확합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고 교전을 중단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겁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 중국은 천단이라는 무대를 통해 미국에 부드럽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품격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패권을 다투는 두 리더가 하늘 아래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논해야 한다는 상징적 구도를 만든 겁니다. 9년 전 자금성에서 위험을 과시했던 중국이 이제는 천단에서 조화를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2: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산 곡물과 육류를 추가 구매하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품목인 대두에 대한 추가 구매 규모는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백악관이 중국 정부에 대두와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 더 큰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 내부 수요 부진에 브라질산 저가 대체품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수준을 넘어서는 대두 추가 구매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을 각각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서 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을 찾은 두 사람과 한미, 한중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중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중동 전쟁 대응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정부가 연말까지 세입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늘어날지 주목되는데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새낀 주택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만 하면 임대주기인 주택 매수 시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미뤄집니다. 다만 무주택자만 대상인 조치로 발표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주택에 새낀 매매를 허용한 데 이어 대상을 넓혀서 매물을 계속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2: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1차관입니다.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세금 부담을 느낀 고령층 집주인이 작은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매물 증가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자가에 살지 않거나 재입주를 고려해서 집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히 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덜한 1주택자가 핵심지 매물을 쉽게 팔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3: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4: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3: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내놓기보다는 향후 2년 실거주를 통해서 절세를 완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고려한다면
1: 비거주 1주택자들은 상급제 갈아타기를 목표로 하는데 대출 규제로 집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보증금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지적엔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자체가 미뤄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토허제 틀은 유지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전월세 불안 우려에 대해선 기존 전월세로 살던 무주택자가 매수로 전환되는 만큼 임대 공급 물량이 줄어도 임차 수요도 함께 감소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경기 종료까지 단 2초. 1점 차로 뒤지고 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터진 한 번의 그 슛이 승부를 완전히 뒤집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 프로농구에서 나온 짜릿한 역전승 이야기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인 그 짧은 2초가 승리팀에게는 철저하게 준비된 전술을 실행할 결정적인 시간이었던 거죠. 결국은요, 이 승패는 아주 미세한 디테일 그리고 그 찰나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재무 관리도 그렇습니다. 고작 몇만 원 차이

0: 근데 뭐 어때? 하고 무심코 넘겼던 그 작은 디테일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승패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엄청난 자산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보험의 세밀한 특약 하나, 연금의 작은 수수료 차이 같은 그 재무적인 이초를 활용하는 방법,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뭐 항상 매번 느끼는 거지만 스포츠도 그렇고요. 재무 관리도 그렇고요. 진짜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 벌어지는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뭐 하루하루 내가 뭐 2분, 3분 더 투자한 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재무도 맞아요. 마찬가지 않을까요?
0: 그죠? 맞아요.
2: 과거에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연금. 그때 당시에는 뭐 9만 원, 10만 원 내는 걸 내가 왜 가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7%짜리, 8%짜리 연금이라서 그렇지. 지금 받는 연금이 너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때가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빨리 하루라도 하는 게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근데 그 작은 차이를 인지하고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할 거야라고 굳게 결심한 후에 계속 유지해서 실행하는 게 쉽지가
1: 지속력이 그렇죠. 유지하는 게 맞아요. 어려운 거죠.
0: 맞아요. 않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분야에서 아주 오랜 기간 몸 담으며 수많은 상담 사례를 보셨던 전문가분들이 그 디테일의 차이를 짚어주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나의 미래 자산 설계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지금은 작은 차이지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기 위해 오늘 용기 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보니까 정말 정보 이용료도 작은 금액이잖아요. 50원, 100원 이렇게 투자해서 전문가의 무료 상담 통해 큰 자산 관리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재무 관리의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의 첫 코너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할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머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45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이전에 들어주셨던 보험들을 모두 물려받아 40대 중반인 지금까지 유지 중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프거나 다친 일도 딱히 없었고 매달 월급날이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니까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처음으로 증권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CI보험 두 건에 실손보험도 CI보험 안에 붙어있었고 실손보험이 가입된 CI보험은 납입기간에 5년 만기라고 돼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이게 5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상품이었습니다. 한 건은 비갱신형이고 또 납입기간이 3,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손보험이 같이 있는 CI종신보험은 특약들이 전부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이었는데요. 가입 당시 증권엔 보험료가 8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16만 원이 돼서 CI보험과 그리고 이 비갱신형 보험을 합치면 총보험료가 34만 원입니다. 앞으로 보험료 더 오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긴 사연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결국에는 딱 요약을 해보면 보험료 부담되고요. 이 실손보험 하나 유지하려고 CI보험 가져가는 게

0: 맞는지도 궁금하시고 갱신형 상품이 부담됩니다. 이런 거 같거든요.
1: 맞아요.
0: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2: 일단 이 40대 중반이시고 어머님께서 가입을 도와주셨던 보험이 모두 CI 종신보험이에요. 실손보험도 이 CI 보험 안에 있다고 하셨고요. 이 증권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으니까 우선 나이와 그때 당시에 출시되었던 이 CI 종신보험의 특징들로 유추를 해보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40대 중반인 청취자님이 20대 후반에 가져오신 보험이니까 아마 가입 연도는 20년 납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한 건의 CI 종신보험은 납입이 한 3년 정도 남으셨다고 하니까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가입을 하신 상품일 것 같아요.
1: 계산 빠르시네요.
0: 그렇죠. 근데 들어도 복잡해요. 복잡해. 네. 어쨌든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어서 살릴 특약이 있고 지금은 필요 없는 특약들도 그쵸. 있을 테고
1: 맞아요.
0: 어쨌든 보험료 인상이 계속 부담되는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예, 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년도 중후반에 가입된 이 CI중심보험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CI보험이 두 건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납입기간이 3년 정도 남은 월 18만 원의 비갱신형 CI보험이 있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도 이 CI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이란 단서조항 때문에 이 보험사와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미 20년 납입에 17년을 납입을 하셨잖아요. 이제 고작 납입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특약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모두 비갱신형이라면 일단 좀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0: 근데 CI보험 자체가 나중에 보험금 받기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대한이라는 지금 요 조건을 맞춰서 내가 병원 가서 진단받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이렇게 보험금 관련 분쟁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해라라는 건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일까요?
1: 아니죠. 당연히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아마 이 보험료 규모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사망보험금이 한 1억 정도 이제 세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0: 크게 들어있군요.
1: 네. 이거 뭐 한 달에 CI보험 증권만 몇십 건씩 보이는 이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강 이제 유추가 됩니다. 일단 CI보험은 이 주계약인 사망보험금 아까 1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억에서 80% 또는 50%를 암 진단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미리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만 있는 거잖아요. 그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선지급을 해주고 또 이게 20대 중후반에 가입이 되었고 월보험료가 18만 원이면 보통 저 정도 사망보험금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망보험금 규모만 보더라도 그리고 납입기간 3년 남은 것만 보더라도 이거 나중에 뭐 다른 기능, 연금전환 기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 3년 남은 CI 종신보험은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약관상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은 지급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하지만 암 진단비는 암세포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면 그래도 지급이 되는 그 수치가 명확히 그렇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암 진단비 보험으로 3년 정도만 더 납입을 하신다면 그래도 8천만 원 정도의 암 진단비가 준비가 되는 것이니 유지를 해도 좋겠죠.
0: 그렇죠. 주요 3대 진단비라고 볼 수 있는 암, 뇌, 심장 관련한 그렇죠. 질병 진단 중에 그나마 이 CI 보험이 암에 있어서는 조금 더
2: 유효해져.
0: 그렇죠. 보장받기가 수월하니 요거는 3년 납입해서 비갱신형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1: 맞아요.
0: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또 유지를 권해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혹시 만약 내가 이게 18만 원의 규모고 또 20년 납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만 몇 천만 원대거든요.
0: 그렇죠.
1: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0: 근데 제가 뭐 자꾸 딴지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니 또 이렇게 늘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 종신보험 가지고 연금 전환하는 건 되게 불리한 것도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1: 네, 뭐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 연금과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내가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일단은 하지만 이거는 가입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중요한 건 납입기간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지금 해지하기엔 손해보는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가입 당시에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고 일단 3년이 남은 이 CI 보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 진단비로는 그래도 우리가 8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추후에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한다면 몇 천만 원의 그 이제 해지 환급금 가지고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또 옵션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해지보다 유지가 더 낫다고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이래서 보험은 공약 공식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CI보험 같은 경우에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들어있는

0: 보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요거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CI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손특약에 포함된 거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1: 네, 이 CI 종신보험에 1세대 실손이 가입되어 있으신 이 상품은 사실 특약들이 모두 5년 갱신으로 보험료가 벌써 두
2: 그게 더
1: 배나
2: 큰
1: 오른
2: 문제죠.
1: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청취자님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실손 특약과 함께 다른 특약들도 5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갱신 특약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험료가 3배, 4배, 그 이상 인상이 되는 거는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1세대 실손은 현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나머지 갱신용으로 가입되어 있는 특약들은 이 CI 보험은 해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2: 맞아요. 이권 팀장님 얘기대로 현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아마 실손보험료는 한 3만 원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보험료에서만 벌써 15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뭐 부족한 암내심 치료비 정도만 새롭게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그것도 뭐 5, 6만 원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현재 납부하시는 보험료보다 보험료도 한 2, 30%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실손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장들이 또 비갱신형으로 바뀌는 거니까 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CI 보험, GI 보험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보험 상품들 사실 무조건 안 좋다,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만 정말 머릿속에 주입되듯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나에게 더 좋은 경우도 있네요. 이래서 보험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없나 봅니다.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우리 집 가정의 재무 상황의 골칫거리인 금융 상품들이 있고 이거 재무 분석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내 돈의 심폐소생술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노원구 하계동에 거주하시는 30대 직장인 부부의 이제 사연이고요. 이게 머니 상담소 사연하고 좀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에 상담한 건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렇다 하면 뭐 종신보험, CI보험 이런 얘기일까요?
1: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두 분 모두 결혼 전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좀 가입해 주신 보험들이었고요. 대부분 이게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신혼부부는 또 아파트 청약도 당첨이 되셔서 이것저것 주택담보대출을 좀 알아보시던 중에 이 매달 나가는 고정비 계산을 좀 해보시다가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증권까지 살펴보았더니 이 특약들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갱신형으로 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청약 당첨됐다는 건 참 좋은 소식인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잖아요.
2: 맞아요.
0: 여기저기서 투명하게 이제 돈을 모아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재물을 들여다보게 되고 보험이 골칫거리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 관련된 보장 분석하기 전에 이 가정의 소득과 지출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2: 네. 이 두 분의 매달 세후 급여는 600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그중 공과금을 포함한 부부의 생활비가 200만 원, 적금 200만 원, 보장성 보험 매달 65만 원, 두 분 용돈이 100만 원, 매달 30만 원씩은 비상자금으로 따로 모으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9월부터는 청약 당첨이 되셔서 입주하는 앞으로 30년간은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이 185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거죠.
0: 부담스러운데.
2: 그럼 이 적금 200만 원은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이걸 제외하고도 580만 원이라는 고정비가 생겨버리게 되는 셈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늘어날 고정비를 생각하면 당연히 줄일 필요가 있겠죠.
0: 근데 두 분 월소득이 6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월보험료가 65만 원이면 한 10% 정도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보험료만 봤을 때는 엄청 과한 건 아닌 것
1: 그렇죠.
0: 같은데.
1: 그렇죠. 지금 당장은 뭐 과하진 않죠.
0: 그렇죠. 네. 근데 뭐 저도 은행 빚을 지고 있어서 잘 압니다만 그렇죠. 네. 주택 구매로 인해서 30년간 주담대 갚아야 된다고 하면은 어디서든지 좀 비용 줄일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그리고 현재 보험료가 65만 원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분명 실손보험이 또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소득도 늘어나시겠지만 이 보험료도 앞으로 계속 늘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험부터 우선 살펴봤는데요. 두 분 8건의 보험이 모두 실손보험이 붙어있는 종신보험으로 각각 한 건씩 가입을 해놓으셨고요. 그 외 가입한 나머지 보험들이 전부 암진단비 담보를 좀 중복해서 가입해 놓으신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0: 왜 이렇게 암에만 몰아서 보장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2: 네, 우선 안타깝게도 이 65만 원이나 납입하고 있는 보험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담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1: 그것도. 네.
2: 암 관련한 담보들이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두 분 모두 암진단비만 각각 1억 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이 중복해서 가입해 놓은 보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0: 게다가 중복되는 이 암 관련 보장 특약들은 전부 갱신형으로 그럼 가입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2: 네, 우선 두 분 모두 실손보험이 종신보험의 특약 형태로 붙어있는 상태였고요. 총 18만 원이셨어요. 우선 실손특약 외에 사망보험금만 설정이 되어 있어 5세대 실손보험으로 두 분 모두 전환을 하고요. 두 분 실손보험료를 5만 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47만 원이나 들어가는 중복된 암보험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으셨고요.
1: 뭐 자주 요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암진단비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보험료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에 암치료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 변화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는 이 진단비 1억 5천 원하고 1억은 모두 1회 지급되면 사실 사라지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요즘 암치료 트렌드 어떤가요? 이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조기에만 발견이 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손쉽게 완치가 가능해졌고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입자 치료라든지 표적항암 치료든지 이런 치료들이 비급여 치료들로 이제 암 치료가 굉장히 쉬워졌고 이런 게 이제 아쉽게도 너무 뭐 대부분 비싼 비급여 치료비들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뭐 몇천에서 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최초 1회 지급되고 사라지는 진단비를 뭐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것보다는 요즘엔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에도 사실 2차나 3차 전이암이나 새로운 진단을 암 진단을 받게 될 경우를 좀 대비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매번 몇 천만 원의 비급여 치료비가 지급되는 담보 위주로 좀 보완을 하시면 한 번 지급되고 사라지는 진단비보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가면서 치료비는 또 우리가 치료받는 기간 내내 꾸준하게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변경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뭐 여력이 되신다면 메모를 하셔도 그쵸? 좋겠습니다. 진단비는
1: 상담이 제일 좋겠죠.
0: 맞아요. 비싸요. 진단비는 비싸고 그리고 요즘에는 비급여 치료 기술들이 워낙 많이 발달되는 돈이 많이 네. 들어가니까.
2: 맞아요.
0: 근데 하나 좋은 건 보험으로 요 특약들 대비하기에는 아직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특약들 구성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방금 김정수 팀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 건데 난 몰라라는 생각 드신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다 들어봤고요.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대체 얼마나 줄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2: 우선 이 비갱 신형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를 5천만 원씩만 남겨놓고요. 표적항암 치료 시 5천만 원. 중입자 방사선 치료 5천만 원. 그리고 결국 비급여 치료가 감당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급여 암 치료 시에 매년 5천만 원씩 10년간 치료비가 지급되는 담보를 준비해드렸어요. 그럼 향후에 암 치료를 받을 경우에 2억의 보험금을 들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중에 비급여 암치료비 5천만 원은 암치료 시 최대 10년까지 매년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2억 진단비를 받고 사라지는 이전의 보장들보다 훨씬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거죠.
1: 그리고 또 부족했던 게 있었죠. 예,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도 보장이 빠져 있었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진단비들을 좀 보완을 해드렸고 또 이런 혈관 관련 같은 경우는 또 반복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해드렸더니 이 47만 원의 보험료가 2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실손보험까지 32만 원으로 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당장 납입할 보험료가 만약에 매달 6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줄여 한 32만 원 정도가 된다면 이 보장되는 액수도 또 보장 범위도 늘릴 수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0: 당장 바꾸겠죠. 뭐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네.
1: 이 부부도 당장 바꾸셨습니다. 고민하시지 않고 이제 바꾸셨고요. 당장 납입 보험료도 33만 원이 거의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고 보험료는 또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장성 보험만 잘 정리를 하더라도 이제 기존 보험보다 이렇게 30만 원의 잉여자금이 늘어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가는데도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상담은 이제 입주 후에 진행하시기로 하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0: 그렇죠. 청약 당첨이라는 큰 기쁜 일 뒤에는 늘 항상 재무적인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청약 같은 거 신청해봤지만 이거 당첨되면 어떡해? 그때 가서 생각해. 이게 우리의 늘 공식 같은 거잖아요. 보험 점검 통해서 새 나가는 보험료 틀어막으면서 이 재무적인 고민까지 해결한 사연 만나봤습니다. 요즘 뭐 투자하시고 투자 수익률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가는 돈 어떻게 줄이는지도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달 쓰고 있는 돈에서 불필요하게 새 나가는 게 뭐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맞아요.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도움받아 재무점검 받고 새 나가는 보험료 찾아보고 잘못된 보장 고쳐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9954번님, 5682번님, 7531번님의 또 보험 상담 필요하시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연 이어갈게요.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잇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이어가 볼게요.
2: 네, 두 번째 사연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신 60대 청취자분의 사연이에요. 60대 부부의 보험은 가입된 건수만 무려 28건으로 보험료로도 매달 100만 원씩이나 납부 중이세요.
0: 너무 많은데요. 28건이나 갖고 계세요?
2: 사실은 이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는 본인께서 몇 건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실 정도였거든요. 일단 이 청취자님의 보험이 20건, 아내분의 보험이 8건이셨어요.
1: 예, 일단 이 두 분의 보험이 28건에 100만 원이나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대부분이 건당 보험료가 이제 3-4만 원짜리 갱신형 보험들이었고요. 대부분 전화로 가입하신 케이스였습니다.
0: 그렇군요. 앞선 사연이 600만 원의 월 소득에 65만 원 보험료 지출이었거든요. 이댁은 지금 100만 원이나 내고 계신다니까 월 소득은 또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2: 네, 이 소득은 평균적으로 400만 원 정도가 되신다고 해요. 그럼 월 소득의 20%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 중이신 건데 더 큰 문제는 사실 갱신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상담 때 청취자님께서 월 보험료를 본인 소득의 10% 정도로 좀 낮추고 하고 싶은 게 급선무였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가입된 것들을 좀 살펴봐서 보장의 범위가 좁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필요한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남편분, 청취자분의 보험의 20건이 전부 갱신형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와.
0: 진짜 전부요?
2: 전부. 와. All.
1: ALL.
0: All.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 한 건의 비갱신형도 없이 모두 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을까요?
1: 참 안타깝습니다. 이 20건 모두 갱신형 상품으로 이제 전화를 통해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중 14건은 한 보험사였습니다. 이 50대 초반에 직장생활 은퇴 후에 실손보험 가입을 일단 알아보셨다는데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복용하는 약도 좀 있으셨고 그 이전 병력 때문에 이제 가입을 제대로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내분은 이미 실손보험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셨지만 이 남편분은 은퇴 후에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많이 불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전화로 보험 상담을 받고 괜찮다 싶으면 전부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보험을 가입할 때마다 아내분의 보험도 동시에 전화로 가입한 건이 몇 건 있다 보니까 거의 30건 정도가 돼버린 거죠.
0: 자,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거 다 해지하면 손해가 너무 많잖아요. 좀 살릴 수 있는 건 없었을까요?
2: 그나마 28건의 보험들 중에서 갱신 주기가 20년으로 좀 긴 상품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 암보험 몇 건은 유지할 예정이고요. 다만 나머지 10년 미만의 갱신 주기를 가진 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보장의 범위가 또 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담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가 좀 필요했어요.
0: 근데 남편분이 병력이 있으셔서 실손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험 리모델링이 가능할까요?
1: 네, 이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간편보험이나 유병력자 보험 같은 걸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고 또 실제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로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시면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예, 그 조건이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게 3개월 이내에 의사를 만나서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소견을 받지 않았고 일정 기간 동안 뭐 입원 또는 수술을 한 적이 없고 또 5년에서 10년 이내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 질병 진단만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병력사항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니까 전문가 도움받아서 고민 있으신 분들 이분들처럼 같이 고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머니 처방전을 만나볼게요. 일단 남편분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죠.
2: 네, 우선 두 건의 암보험은 20년 갱신으로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도 괜찮고 8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보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품은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이 추가로 비갱신으로 안 관련한 비급여 치료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관련된 반복 수술비까지 꼼꼼히 챙겨드려서 가입을 해드려도 보험료가 17만 원이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셨어요.
1: 맞아요. 된다니까요.
2: 그리고 남편분은 이 청취자분은 복용하시는 약 때문에 실손보험은 가입을 못하셨지만 그래도 유병력자 실손 의료비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으로 6만 원의 가입을 좀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기존의 20건에 7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던 걸 4건에 3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린 거죠.
0: 아, 60대신데 유병력자 실손보험이어도 월 보험료가 6만 원이면 감당 가능할 것 같아요.
1: 그런 뭐 현재는 감당이 가능하지만 이게 또 매년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험료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또 뭐 정비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분만 남았는데요. 8건에 이제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어요. 그중 2008년에 가입하신 이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만 16만 원을 납부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세대 실손으로 전환 가입을 좀 도와드려서 실손보험료를 4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고요. 남은 7건의 보험 중 이제 20년 갱신의 암보험 한 건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한 건은 유지를 좀 하시도록 도와드렸고 그 외에 이제 범위가 작고 또 중복되는 또 그리고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갱신 주기가 굉장히 짧은 보험들은 모두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이분 또 이제 아내분도요. 사실 남편분처럼 부족한 뇌혈관하고 허혈성 진단비 또 관련 수술비 등 이런 부족했던 담보를 좀 추가를 해드렸고요. 11만 원의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실손보험하고 또 기존 보험 중에 유지하기로 결정한 20년 갱신 암보험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비갱신형으로 다 가입을 도와드렸더니 월 보험료가 3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0: 자, 엄청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 네, 60대 부부 두 분이서 매월 100만 원씩 납부하시던 갱신형 보험 28건을 7건에 총 48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이셨고요. 당연히 보장의 범위는 기존보다는 더 넓게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아마 이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전화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은 지인을 통해서도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대부분 몇만 원의 진단금 몇 천만 원을 준비한다. 난 남들과 똑같은 뭐 간병인을 준비했는데 2-3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거나 혹은 주기가 짧은 시간에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갱신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게 보장의 이름만 듣고 가입하시기보다는 납입기간, 보장을 해주는 기간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가장 골치 아프게 느껴지는 돈, 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보장받는 게 중요하니까 보장의 범위.
2: 맞아요.
0: 그리고 이 좋은 보험을 내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느냐. 보장 기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0: 오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걱정되는 마음에 보험 많이 가입하고 보험료도 많이 내서 나중에 보장을 잘 받는다면 정말 다행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만 줄줄 세고 있는 거죠. 전문가 통해 점검 받아보시고요. 내가 내고 있는 이 지출들이 효율적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경제 사정과 잘 맞는 재무 상담 원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멍하네 수 아직 남은 얘기들은 여기 두고 밖에 나는
1: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는 이른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많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26도 선이 되겠고요. 계속 주 후반으로 이 열기가 계속 쌓이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 화요일쯤에 조금 누그러집니다. 비가 내린 덕분에 건조함은 좀 덜해졌지만 강원 동해안 쪽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계속 되고요. 내일 출근길 오전 시간 그리고 짙은 안개가 끼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차량 적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산 쪽으로 종암사거리 진출할 때 전면 통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기는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 짧게 지체고요. 그 외 구간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이제 시구간 포함해서도 정상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산 쪽으로는 남이분기점 부근 그리고 도동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대천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1: 미국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서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라며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2: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3: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 용납 불가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4: 휴전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살아날 가능성은 1% 정도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3: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안은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거라면서 이란의 공격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14: 호르무즈 상황을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석유 공급량의 40% 상당한 비중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여오는데 최근에는 선박이 들어오지 않았고 문제가 될 만한 선박도 없었습니다. 시 주석도 문제 해결을 바라고
13: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문제도 시 주석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휴전 교착 상태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1: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해군이 극비 중의 극비로 꼽히는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12: 이란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신윤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5: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자산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탐지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핵잠수함은 은밀히 이동하다 유사시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존재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14: 많은 장군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1: 그럼 지금부터는 이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12: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선박 남우호의 피격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16: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11: 예, 먼저 미국과 이란은 다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이...
16: 네,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재개될 경우 검토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이 말한 내용인데요. 이란 의회 농도 90%의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할 수 있는 핵무기급 물질입니다.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초강수를 둔 셈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안에 이란 내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군 전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0: 이란 측 대미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군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더 넓어져 광범위한 작전 구역이 됐다면서 전쟁 이전보다 10배 더 넓어졌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우리 선박 남우호.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 아랍에미리트가 이걸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드론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국제 항행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중요한 해로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위험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하며 선박과 이익의 안보, 안전을 보호하는 모든 조치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우호는 지난 4일 피격된 이후 이곳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2: 예,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다른 한국 선박들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0: 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남우호를 포함해 모두 26척입니다. 이들은 남우호 피격 사건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남우호 화재가 군사적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한 35명

0: 어떤 작전을 선택할지도 관심입니다.
1: 에너지 시설 공습 등을 통한 초토화 작전이나 우라늄 탈취 작전 등이 거론되지만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군사작전과 관련해 몇 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공격 목표는 30% 정도이고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강제 개방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예고한 겁니다. 미군의 공격 대상으론 우선 내륙으로 이전한 미사일 발사대나 에너지 시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중부사령부가 480km 밖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배치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호르무즈 일대에 이란 전력을 타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파한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전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란 농축물질 제거와 농축 능력 해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2: 미군 수뇌부는 이미 지난달 말 이런 선택지들을 망라한 작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 자칫 엄청난 대가만 치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란이 비대칭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설 경우 걸프 국가들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복 수단들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4: 경량급 장수함이 투입이 됐기
5: 성일광,
4: 때문에
5: 서강대 유로맨한
4: 여기서
5: 어떤
4: 새로운
5: 교수입니다.
4: 군사 작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홍해 옵션도 여전히 남아 있죠.
2: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금융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상 대상에는 혁명 수비대의 위장 기업이나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 자금 이전에 관여한 금융기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이 이란 군용기의 자국 공군기지 주둔을 허용했다고 미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CBS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달 7일 휴전이 이뤄진 직후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군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군용기를 파키스탄 누르칸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CBS는 이란 군용기의 자국 주둔을 허용한 파키스탄의 행보는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최대 무기 공급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영향력 아래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위태롭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전쟁 해법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1: 사실상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주말쯤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쓰레기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는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내뱉었습니다.
7: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저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6: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전투 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 회의까지 소집하며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7: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죠. 당연합니다. 최고의 계획입니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끝장내는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6: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양측의 자꾸 협상이 다 된 것처럼 전달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당장 미국이

0: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전쟁 중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타이완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1: 미국은 중국이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분명한 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AP통신입니다.
0: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을 경우 전격적으로 이번 주말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정부는 지난주 남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 두 기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선체 안에서 발견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옮겨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3: 이 잔해들이 공격 주체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는 국방부가 주도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4: 남우호 기관실을 타격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행체의 잔해가 곧 국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여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잔해 조사를 국방부 등에서 맡을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잔해에 대한 조사는 국방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건 맞나요?
6: 이경호
7: 정부 조사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를 측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야당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잔해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8: 그 정부는 수거된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그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의 주체를 특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4: 다만 우리가 드론이나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에 대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잔해 속에 발사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잔해에서 증거나 자료를 못 찾을 경우 발사 주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와 비슷한 타격을 입은 태국 화물선의 경우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공격을 시인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청와대가 어제 남우호 피격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3: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 물증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남우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공격받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까지 분석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10: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를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9: 하루 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처럼 누가 남우호를 타격했는지는 특정하지 않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관국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가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11: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외교부의 발표에 직접 관계된 건 아니고 우리 산업부 장관님, 여기 미국 갔다 온다고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9: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에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11: 꼭 산업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또 안보 측면, 또 다른 관련된 협상이 막 걸려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좀 미리 좀 잘해 주십시오.
9: 이 대통령이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건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거란 분석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외교 기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이란을 특정해 대립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청와대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6: 따라서 이 대통령은 당분간 신중론을 유지하며 공격 주체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비행체 잔해물 조사를 주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선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케이플러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세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 소유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지르크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8일 해협 밖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습니다.
2: 네, 중동 사태가 74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3: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2: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보호낸 종전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 그들이 우리에게 보낸 그 쓰레기 같은 문서를 읽고 나서 말입니다. 저는 끝까지 읽지도 않았습니다. 읽을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많은 장군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주장과 불합리한 요구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2: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했고요. 휴전을 1% 생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연명장치에 의존한 그런 환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성 교수님, 예, 트럼프 대통령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13: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최악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휴전,
1: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13: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장짜리 MOU 근접했다, 타결 근접했다, 예. 악세스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이란 쪽의 답안은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란이 원했던 호르무즈 해협 일단 풀어달라 그것만 지금 요청했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면 우리가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 뭐 좀 조롱적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건 충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저런 발언을 할 가능성은 있다. 할 수도 있다고 보면 쓰레기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던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건 핵에 대한 얘기였지. 예. 호르무즈 봉쇄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잖아. 핵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안을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지금 서로 다른 지금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언어를 쓰고 있고 이란은 페르시아어로 계속 대화를 하는 듯한 완전히 엇나간 그런 네. 대답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그런 내용이죠.
3: 네,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뭐 스튜피드, 멍청하다, 이걸 읽는 게 시간 낭비다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상당한 불만을 좀 나타냈거든요. 네. 역시 계속해서 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라든지 핵 문제에서 계속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인가 봐요.
14: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날 소위 말하는 장대한 분노작전, 이란에 향한 타격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이유를 이란의 핵 문제 때문이었다고 했거든요.
1: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14: 물론 이후에 이란이 호르무즈 카드를 들고 나와서 트럼프를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란을 향한 만 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을 했고 상당 부분 군사 목표를 이제 이루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시설, 교량 타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휴전을 선언했죠.

0: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자, 이게 뭐 군사 타격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휴전을 그때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4월 7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선언했고 그 대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란이 그걸 듣지는 않았죠. 그 상태에서 휴전이 몇 번 지금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란의 핵 문제, 이란의 비핵화, 핵 문제를 해결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부당한 통제권 주장을 해결하고 이렇게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이란이 그렇게 목말라게 요구하는 제재도 풀고 그다음에 동결 자금도 풀고 이란의 전후 복구도 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익 딜 그랜드 바게인 이것들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한 장에 담아서 하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혹시나 그게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렇게 되면 중국에 갈 때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물로 봤을 때는 예. 1%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어왔던 거니까 아 휴전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1%밖에 안 남았다. 99%는 휴전 끝내고 차기 작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1: 약간 공습 재개 가능성까지도 좀 시사하는 걸까요?
0: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어쨌든 뭐 1차 협상 마친 다음에 2차 협상이 아직까지 이제 지체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점점 이제 이견이 좁혀져야 되는데 네. 그럴 것 같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최근까지.
3: 네네. 네.
2: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3: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서가는 측면이 계속 있어 왔죠.
2: 네.
3: 뭐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 내용 중에서 민감한 내용은 이렇게 앞서가면 안 된다. 근데 이란의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이란이 모든 것을 미국 측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준 것처럼 뭐 항복한 것처럼
2: 예.
3: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내용을 얘기를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협상 전략이라고 아니면 전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3: 예.
2: 전술.
3: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이 정도의 아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을 압박하는 그 이란이 어느 정도 자기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2: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이제 파키스탄이었는데
3: 네.
2: 파키스탄이 계속 받아서 이쪽에 주고 받아서 이쪽에 주고 했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파키스탄의 역할이 좀 애매했을 가능성.
3: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협상이 계속 잘 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이란 쪽에서 내가 들은 답변은 충분히 지금 이란에서 입장을 조금 유연하게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예.
3: 계속해서 미국 쪽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럼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 생각에 파키스탄이 너무 미국 측에만 계속 양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란 측은 처음부터 사실 강경했잖아요. 거의 입장을 바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만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 협상을 계속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쪽이 좀 더 양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2: 예.
3: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치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어쨌든 이란 측에서도 충분히 농축 우라늄을 반출할 용의가 있다.
2: 예.
3: 다만 이제 그게 러시아냐 미국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낙관적인 분석, 낙관적인 예.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협상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낙관적인 그리고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상 협상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한
2: 예.
3: 아니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내가 누구랑 협상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분명히 대화한 협상 상대는 분명히 그럴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어떤 예. 조율이 안 된 그런 내용에서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1: 네.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이제 공습재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CNN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0: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군사 행동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는 뭘까요?
1: 예, 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미 중부사령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뭐 이게 다섯 가지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한 40여 분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프리덤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4일날 그게 이제 시행이 됐다가 이틀 만에 협상을 이유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 가장 그래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프리덤 프로젝트의 재개일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호르무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통해서 세계의 경제를 인질로 트럼프를 곤경에 빠뜨리고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다.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저항을 하고 견디면 결국 미국이 양보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 지금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4월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경제적 분노작전. 다시 말해 이란 항구와 이란의 유조선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역봉쇄.
0: 네.
1: 이게 사실은 이란의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1차적으로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아마 내일이 돼야만 한 달이 되는데 아직은 이게 뼈아픈 조치는 아닌데 예. 제가 볼 땐 지금 이란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쓰레기 같다라고 표현을 들은 그 안이 바로 그걸 풀라는 얘기거든요. 역봉쇄를 풀어야만 종전과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조치가 이란에게는 뼈아픈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 예.
1: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조치가 바로 프리덤 프로젝트거든요. 이 중단은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첫 번째 처음 할 때는 이게 밖에서 호르무즈 밖에서 이제 엄호해주는 이런 장치였지만은 만약에 다시 재개가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2: 네.
1: 그래서 이 군함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빼내오는 네. 이런 작전을 그리고 만약에 저항을 하면 강력하게 이 저 제압을 하는 이란의 네. 그 무력을 제압하는
2: 예.
1: 그런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0: 근데 그 5월 1일자로 이제 그 미국 전쟁 권한법 때문에 의회 승인 시한이 지난 상태잖아요.
1: 네.
0: 어느 정도는 자위권이 좀 계속 명분이 돼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쟁 권한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얘기는 했죠. 지금 휴전이 60일간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동안 전쟁 권한법도 중단된 것이다. 이건 뭐 해그세스 장관도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에 대한 지금 2주 얘기도 했거든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타격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쟁 권한법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결국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협상에 의한 방법과 군사 타격을 해서 일방적으로 끝내는 방법 둘 중에 하나인데 협상을 통한 끝내는 방법을 한 달여 동안 지켜와 봤지만 지금 이란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2: 예.
1: 이제는 뭔가 극약 처방을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 권한법 테두리 내에서 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60일이 아니라 한 30일 되겠죠. 30여일 그 저기 휴전 기간 동안 그걸 염두에 두고 시행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0: 네.
2: 이란도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또 강하게 대응을 하는데
3: 네.
2: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제 경량급 잠수함을 투입했다. 이란 쪽에서
2: 이란이 경량급 잠수함을 투입했다고.
3: 네, 투입했다고. 그래서 이제 잠수함으로 작전을 뭐 수행하겠다고 얘기를 경고를 하고 있고.
2: 네.
3: 그다음에 이제 이란 측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말고 홍해에 네. 있는 바벨 만대배를 막아서 후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또다시 군사적 공격, 뭐 군사 도발을 해온다면
4: 예.
3: 또 하나의 해협을 막아서 홍해를 또 봉쇄를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뭐 실행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카드가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는 카드고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후티가 이제 얼마만큼 도와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악의 경우 이란이 쓸 수 있는 충분한 카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케이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해적 케이블. 해적 케이블에 대한 공격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을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 이제 뭐 또 케이블세를 내라. 뭐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뭐 자연 뭐 홍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무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결국 뭐 저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는 여전히 뭐 군사적 옵션을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를 한다면 이것 역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4: 그러니까요.
3: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굳이 미국이 따로 군사적 뭐 공격을 한다고 선언하지 않아도 이란이 계속 그걸 막을 거기 때문에
4: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을 예.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그거는 뭐 의도치는 예. 않지만 예.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그걸 막지를 못하면 사실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예. 그러면 지금 갇혀있는 선박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몇 척밖에 못 통과를 못 시켰지만 10척씩, 20척씩 계속 통과를 시킨다면 사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는 붕괴되는 거죠. 상실되는 예.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군사적 대응을 할 거고 그러면 미국의 또 거기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할 거잖아요.
4: 예.
3: 그러면 이제 군사적 충돌로 가는 거죠. 사실은.
4: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네.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이 또 될 수도 있는.
3: 그렇습니다.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게 실행이 된다면 사실상 이제 어쨌든 군사적 충돌로 갈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란 의회에서도 뭐 우라늄 90% 농축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 좀 짧게 우라늄 90% 농축이라는 거는 핵무기랑 다름없는 수준인 거죠?
3: 그렇죠. 지금 440kg 60%입니다. 그거를 조금만 더 농축을 한다면 90%고
4: 예.
3: 90%면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미 물질이 됐기 때문에 뭐 440kg이라면 뭐 9기에서 11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보수층에서도 저기 공화당 보수층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최근에 나타내고 총리도 또 언론 CBS 60 Minute 인터뷰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른 거는 몰라도 고농축 우라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란은 절반은 희석해서 자기들이 갖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반출할 수 있다. 그것이 뭐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국가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이걸 반드시 우리한테 달라 100%.
4: 예.
3: 왜냐하면 승리의 서사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자, 봐라. 440kg은 완전히 내가 다 가져왔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4: 예.
3: 근데 이란은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의 그림을 그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쟁에 졌지만 그러면 당신은 절대 승리하는 그림을 우리는 절대 그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란의 전략이죠.
4: 그러니까요. 핵무기를 못 만들게 전쟁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진짜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고농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이제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3: 네.
4: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자랑하는 3대 핵 전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 네.
1: 그게 이제 결국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하고 투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하나가 바로 이 핵추진 잠수함인데 핵 동력만 쓰는 게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는
4: 그야말로 핵 잠수함
1: 예, 그런 거를 이제 SSBN이라고 그러거든요. SSBN은 SLBM을 탑재하고 타격할 수 있는 게 오하이오급이라고 얘기하는데
4: 예.
1: 이게 배수량이요 18,000톤이 넘습니다. 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작년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우리는 어느 정도 크기를 갈 것인가 대략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한 6,000톤급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4: 예.
1: 3배나 크잖아요.
4: 배수량이.
1: 예, 배수량이요. 오. 그리고 거기에는요, SLBM 24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4: 예.
1: 그 SLBM이 사거리가 얼마냐? 1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브롤터에 있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지브롤터에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공개했는데, 이란까지 5,000km거든요. 그러면 사거리가 남부도 두 배나 안 남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전력을 가지고 이란의 어떤 목표든 타격하고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좀 제가 제 입으로 담기가 좀 그럽니다만 지금 이제 뭐 멍청하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0: 네.
1: 이 표현은 뭐냐면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내가 제안한 거 당신들 핵무기 못 가져. 핵무기 가지려고 끝까지 하면 당신들은 죽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경제적인 분노작전으로 이걸 옥죄이고 그다음에 정말 결정적으로는 군사적 타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들 그거 보면서도 지금 그렇게 끝까지 저항을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라는 표현을 직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하이오급 이 잠수함은요. 이거는 핵 추진이기 때문에 안 떠도 됩니다.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4: 네.
1: 그만큼 군사 의지 옵션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4: 위력 행사네.
1: 예,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0: 네, 거의 뭐 움직이는 핵 기지 수준의 잠수함을 미국은 공개를 했습니다. 위치를.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굳히기 위해서 북한의 복제품 잠수함을 이제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3: 그런데 네.
0: 실전 경험도 없다고 하고 이게 배수량을 비교해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오하이오급은 18,000톤 이야기하셨는데 배수량은 115톤이래요.
3: 네,
0: 정말
3: 네.
0: 오하이오급에 비하면 네, 정말 초소형 잠수함이죠.
3: 장난감 수준이죠. 네. 그렇다고 비교를 하시면 장난감 수준이고 뭐 어뢰도 있고 뭐 그것도 뭐 저기 투발할 수 있는 무기는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군의 전략 자산에 비해서는 이제 장난감 같은데 문제는 혹시 이게 이 잠수함이 자폭하는 잠수함일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이게 지금 별명이 페르시아의 뭐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지금 연합급 잠수함이
4: 예.
3: 그리고 많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척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거 가지고 이제 어떤 작전을 하겠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소형 잠수함을 투입해서 뭐 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4: 네. 어쨌든 미국이 잠수함 얘기를 하니까 이란도 바로 그 뒤에 이 잠수함 얘기를 이제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종전 협상의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 그래서 14일부터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하고 이란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5: So I look forward to that, but I'll say I'm leading. We're very friendly competition. But it'll be a very important trip. And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the Hormuz system.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You'd like to see it get done. 선박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중국 방문 전에 이제 협상 타결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뭐 그런 상황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진핑 주석,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이란을 좀 압박을 요청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6: 문성모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1: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지금 뭐 또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제안보를 해치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4일 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을 위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나토와 한국, 일본 군함 파견을 요청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 초기에는 중국이 상당히 좋았죠. 상당히 특혜를 입었고 중국 배는 자유롭게 다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0: 그런 상황에서 이제 4월 13일부터는 중국 배도 이제 막히고 지금 수입이 차단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이 제재를 피해서 이란을 도왔던 기업들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또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중국의 그 원유 해결에 뭐 40%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으니까 중국도 상당히 힘든 건 맞거든요.
1: 답답하겠네요,
0: 예.
1: 중국 입장에서도.
0: 그렇다면 중국도 이 문제를 푸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함구고 이제 막판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락치 장관을 불러서 왕이 부장이 이제 대화를 했고, 아마 조금 뭐랄까, 이란의 입장도 두둔을 하면서 역시 이란에게 좀 종전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 종전 협상안이 전혀 지금 협상과는 거리가 먼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간 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어떤 그 압력,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란을 압박을 해서 종전 협상에 좀 성실하게 임해라 하고 하는 그 기대감과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역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요구는 할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란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분노 작전. 다시 말하면 이란 지도부의 돈줄을 말리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중국이 방해하지 마라. 뒷돈 대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것만 안 하면 이 경제 분노 작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뒤에서 이것만 방해 안 하면 아마 이런 얘기 했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무기 주지 말고, 무기 부품 주지 말고. 이거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사작전도 또할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엿중시하고 있어. 이제까지 잘하고 있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아마 이런 것 정도로 이 중국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1: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마라.
0: 예, 적어도. 예.
2: 네, 그러니까 이두 정상이 2박 3일 동안 총 6번을 만난다고 하던데, 워낙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3: 그렇습니다.
2: 이란 전쟁 얘기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것도 좀 해석이 갈리시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이게
2: 전문가분들도.
3: 전문가마다 다 다르신데, 뭐 얘기 안할 수는 없겠죠.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이란 문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 있고 교착 상태이고 지금 뭐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 측에 뭐 이런 부탁을 하기는 싫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뭐80% 이상을 수입을 해왔고 어쨌든 중국과 이란 간의 돈독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협상에 이란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란 편만 드는 것 그리고 이란과 사이가 좋다 그래서 계속 이란을 달래기만 해서 되겠냐? 좀 쓴소리도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중국의 입장은 계속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란의 농축우라늄에 대해서도 이란이 고유군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 국가가 계속해서 뭐 못하게 하는 금하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요청에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화답할지 그거는 저희는
1: 그래서
3: 파악하기 어렵죠.
1: 지금 요 대만 문제가 나왔어요. 대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 시진핑 주석 만나가지고 대만에 미국의 무기 수출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생각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0: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1979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죠.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났던 그 해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이 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빙봉 외교를 시작을 한 미중 관계가 이제 수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때 중국이 미국에게 요구한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동의해라.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미국이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이

0: 사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고, 미국은 대만, 지금의 대만과는 사실은 뭐 공식적인 그런 그 협정이라, 다시 말하면 예. 동맹조약이나 이런 걸 맺은 것이 아니고.
1: 어쨌든 외교적인 용어로서 이제 대만을 좀 타이완으로 정정하겠고요.
0: 예, 타이완을 이제 일종의 다시 말하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현상 변경하는 것은 일단 이 막도록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대만에 필요한 무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파는 거죠. 이제 중국이.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예. 그것은 결국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만을 당장 침공하진 않겠죠. 침공설이 있긴 있습니다. 2027년 침공설이 있긴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언젠가 만약에 대만이 독립을 시도한다면 그걸 무력으로라도 제압을 하려면 적어도 미국이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건 막아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어쨌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만과의 특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질문들은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게 도움을 주면 그 반대의 극부로서 예. 미국은 중국의 대만 관련 요구를 들어주는 예. 일종의 주고받기식
1: 그러니까요.
0: 그런 게 이제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그 될 수 있을는지는 뭐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국도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관련된 결의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꿔서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권 정도를 한다면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상당히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에게는 중요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2: 네, 어떤 딜이 오갈지 또 미중 정상회담도 지켜봐야겠고요. 이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또 겹치는 것이 이란의 외무장관이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인도에서 열리는데 네. 이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 만약에 이란 외무장관도 참석한다면 여기에 이제 뭐 왕이 중국 외교장관도 참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3: 네네. 네. 계속해서 이제 이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군이 필요하고요. 협상은 잘 안 되고 있지만 혹시 이제 미국과의 어떤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면 누가 좀 보증을 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 요구했던 게 다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지 말아달라. 그걸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불가침 조약 비슷한 것. 네. 그런 걸 요구했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그걸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또 뒤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국가가 아니면 강대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가 좀 그런 것들을 보증을 해줄 수 있다면 차라리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그걸 제안받을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안학지 외무장관은 어쨌든 미국과 계속해서 대치 상황에 있고 그다음 브릭스라는 이 기구 자체가 어쨌든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네.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뭐 인도라든지 상당히 큰 국가, 중요한 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에게 지금 미국과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미국을 좀 설득해달라. 미국의 협상 조건이 너무 높다. 네. 이런 얘기들을 토로하면서 도와달라는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죠.
1: 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란 경제 상황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이란의 목줄을 재고 경제 돈줄을 재고 그리고 뭐 그 혁명 수비대 자금 흐름을 알려주면 최대 220억 원을 주겠다.
3: 네.
1: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미국 재무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3: 네.
1: 지금 이란의 지금 구조조정이 많이 확산되면서 실업이 200만 명이 실업 위기에 처했다 그런 얘기도
3: 네.
1: 나오고 있던데요.
3: 이거는 이제 사실상 그 일단 미국의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어떤 정유 산업들을 공격을 또 했었고 또 다른 기간 산업들에 대한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 있는 이란 노동자들이나 실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란이 지금 국민들이 인터넷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급이나 그런 사람들만 지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국민

0: 국민들은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나머지는 못 쓰게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신을 하겠다가 또 닫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란 내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업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 실직 상황이 계속 실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는 것이고 제재가 저렇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출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럼 정유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직장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실직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 경제 상황은 어렵고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현 이란의 집권 세력은 경제가 어려워도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면 겁을 내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는 한계치까지는 계속 버틸 거예요. 왜냐하면 현 정부는 이 집권 세력은 과거의 정부가 아닙니다. 군부 통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굶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경제 제재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적응을 했다.
0: 그렇죠.
1: 이렇게 보면 되네요.
0: 그런 면도 있고 과거 같으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협상을 해서 빨리 제재를 풀고 경제를 살려야죠. 그런데 이 집권 세력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고 어쨌든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지지 않도록 그 상황만 막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협상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했던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버티고 이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시간이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을 둘러싼 사후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3시간째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이 수용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5: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입니다.
1: 예, 10시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사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 네, 어제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회의는 1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삼성전자 노사는 협상을 통한 자체적인 의견 접근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6시쯤 나온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6: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 10%를
7: 보상하고 최승호 위원장입니다.
6: 그리고 비메모리는 또 챙겨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5: 최 위원장은 오늘 저녁 8시 20분까지 중노위의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약속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회의실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서 삼성전자 노사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업노조 관계자는 YTN에 보낸 문자에서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쟁점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조 측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개인 상한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 15%의 재원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부족한 재원 대신 OPI 주식 보상 제도를 활용해서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업이익을 활용해서 성과급을 줄 수 없다면 그에 상당하는 만큼의 삼성전자 주식을 달라는 요구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업계 1위를 달성했을 때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중노위의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노사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중노위는 최대한 양측의 협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조라서 협상이 오늘을 넘겨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조는 일단 오는 21일부터 18일에 걸쳐 총 파업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30조 원의 손실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YTN 박견입니다.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기업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구상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뺏겠다는 거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드는 만큼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든 국민도 혜택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과실, 즉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과 세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자본시장이 휘청이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성공을 선심성 현금 살포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4: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그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이 숨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준다며 경질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7: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검토하고 입장의 발표가 필요하다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 청와대 역시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7,999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끝내 8,000을 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언급으로 증시가 출렁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8: 코스피는 1.68% 상승 시작하며 사상 처음으로 7,900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000 바로 밑인 7,999를 찍으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을 거듭하면서 4% 넘게 내려간 7,420선까지 내려앉았고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2.29% 빠진 7,6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장중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5조 원 넘는 물량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 넘게 하락하는 등 약세였습니다.
9: 오늘 매도는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보다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대한 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8: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다가 2.32% 하락한 1179를 기록해 12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1489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진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재점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상승이 제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지만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징계 청구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대검찰청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사실로 확인한 박 검사의 비위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비위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또 음식물 등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과 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박 검사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징계 청구 하루 전 박 검사는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대검에 출석을 자청해 3시간 넘는 대기 끝에 소명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박 검사는 감찰위원들에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감찰위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가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 검사는 앞서 최종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취소 소송에 나설 거라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1: 이 같은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검찰이 별건 표적 감찰을 자인한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연어 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등 핵심 의혹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별건 표적 감찰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런 사안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발 720m인 주봉 하단부에서 발견됐는데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헬기가 능선을 따라 낮게 날며 등산로를 수색합니다. 경찰 수색견이 올라가며 계곡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휴일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수색 사흘째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 경찰 수색견이
4: 백수 청송 경찰청장
3: 발견을 했고 인상 차기와 이런 고 동일해서 일단 동일인으로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생존 반응은 일단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2: A군이 발견된 곳은 주봉에서 아래쪽으로 400m 지점입니다. 바위와 얕은 무릉덩이가 이어진 급경사로 일반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3: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출입하지 않는 이상
4: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과장입니다.
3: 능선과 능선 사이에 깊게 이렇게 파여 있는 협곡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은 안반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2: 이 때문에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혼자 등산로를 오르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시신을 수습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과정과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황산을 찾은 A군은 정오쯤 조금만 더 올라갔다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색 당국은 사흘 동안 헬기와 드론,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등산로와 주변 비탈진 곳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1: 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부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세계 5위권 항구 도시이자 320만 명이 사는 제2의 수도 부산. 역대 부산시장 성적표는 9-1. 전형적인 보수 우위의 표심을 보였습니다.
6: 여기에 총선에서 내리 세 번 연속으로 민주당 깃발을 지킨 전재수 후보가 텃밭 균열을 노리고 있고 3선 출사표를 내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7: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찌르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부산.

0: 민주당이 잘하니까.
1: 하지만 보수 결집, 이른바 동남풍 실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여당에서 너무 독주를 해서 아마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3: 웬만하면 그런 대로 뭐 부산 시내에서는 시장 잘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4: 아, 그래.
5: 부산에는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진보보다는 보수가 낫지.
1: 무당층 표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6: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네. 부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네.
7: 부산은 노인과 바다이기 때문에 있던 기업도 계속 빠져나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없고.
8: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청년 일자리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9: 네, 맞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부산에 머물지를 않는 거죠.
1: 인물을 향한 비토 정서는 후보가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10: 통일교 거건이 뭐 깨끗하게 마무리 안 됐잖아요. 시장이 돼도 뒷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11: 이미 그게 거의 기울었을 때 삭발을 했으니까 그거는 연극이 아니냐.
1: 활기가 팍팍해도 투표는 하겠다며 정치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월 3일 그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부산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2: 정원호, 오세훈, 서울시장 두 후보는 나란히 공약 발표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서울을 꼽은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네거티브 화력전도 시작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3: 청량리역에서 공약 발표회를 연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을 5도심 6광역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존 종로, 강남, 여의도, 3도심 체제에 더해 청량리, 왕십리는 동부권 교통 거점으로, 신촌홍대를 서부권 청년 문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입니다.
14: 한쪽에만 몰려있던 성장 에너지가 동부권으로, 서부권으로,
15: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4: 고르게 흘러가는 도시, 그것이 제가 만들어갈 서울입니다.
13: 경력직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본인의 복지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하는 시즌2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소득보전 중심 정책에서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6: 10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가
15: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6: 한계에서 탈피했습니다. 그 수혜자 폭을 좀 더 넓혀가겠다는 게.
13: 양당도 지원 사격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과거 유튜브에서 계엄을 왜 했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걸 겨냥해 장동혁 지도부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빨강 대신 초록색 점퍼를 입어봤자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기만적인 처세술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17: 야당의 발목 잡기가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15: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17: 전형적인 계엄 옹호 논리입니다. 윤호계인 장동혁 지도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13: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주치폭력 전과를 판결문까지 꺼내 파고들었습니다. 술 먹고 경찰까지 때린 범죄자가 준법과 안전을 말할 수 있겠느냐며 전과자 눈에는 전과자만 보이는지 역시 명픽 후보답다고 꼬집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퉜다는 정 후보 해명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8: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인물에게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퇴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19: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 정책 대결 이면에 과거 이력과 발언에 둘러싼 네거티브 주의보도 켜진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2: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20: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질 지위에 비추어 이 전 장관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

0: 반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데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행위도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1: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주의 의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0: 다만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형량이 늘어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를 확인한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4: 대법원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세기수 후배로 비상계엄 국면 비선실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김 전 장관 등을 등에 업고 현직 정보사 요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제2수사단 구성을 준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을 하며 이 요원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에 더해 노 전 사령관이 군 장성 인사 청탁을 대가로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는데 1, 2심은 이러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이번 사건은 징역 2년으로 마무리됐지만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아직 남았습니다. 1심 징역 18년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이란과의 협상에 인내심을 잃고 대규모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과 이란의 미온적인 태도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측이 보낸 답변을 두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내용이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놨습니다. 어떤 침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에 이어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임 레자이 대변인은 이란이 또 다른 공격을 받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꼽았습니다. 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90%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을 향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에 페르시아어로 올린 글에서 우리 군은 어떤 침공에도 질서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잘못된 전략과 잘못된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우리는 모든 선택지에 대비하고 있고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시간쯤 뒤 영어로 올린 또 다른 글에선 14개 항 제안에 명시된 이란인들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시간을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유엔은 협상을 위한 단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7: So what we want to do is make sure
8: 우리가 원하는 건 당사자들이 협상에 전념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면적인 전투로의 복귀는 사무총장이 거듭 강조했듯 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카르안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입니다.
6: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들어간 지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두 나라 사이에 다시 일촉즉발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5: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은 최대 원인은 결국 이란 핵 개발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에 이란은 핵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면서 대화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9: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가져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물질을 제거해야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이란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핵찌꺼기라고 표현하며 종전 협상의 최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0: 우리가 비투폭격기로 공격했을 때 지하 깊숙이 파묻혔던 그 핵찌꺼기까지 우리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9: 이란은 전쟁 보상금과 제재 해제, 호르무즈 주도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되레 미국이 이스라엘에 경도돼 핵 에너지 개발마저 포기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 미국은 이스라엘에 의해 형성된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일방적 주장과 불합리한 요구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9: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답변서를 파악했다며 양해각서 체결 이후 30일간 핵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가운데 일부 반출을 동의했고 나머지는 희석해 보유하거나 제3국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30일 동안 제재 해제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듭지지 못하고 중국을 방문하는 탓에 베이징은 경호 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세계 정세를 좌우할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1: 이란 전쟁 탓에 한 번 미루고도 전시에 방중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 위험에 베이징 시내엔 그야말로 경호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방문할 천단공원은 이틀 동안 전면 휴장합니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상징 건축물, 기념전에선 보수공사도 한창입니다.
12: 5월 13일과 14일 공원 전체가 임시 폐쇄됩니다. 기념전 회음벽 원구단 모두 개방하지 않습니다.
11: 서울에선 양국 무역대표의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투자위원회 설치가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 1차 무역 합의 이행이 흐지부지 됐던 만큼 상설 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에너지, 농업, 항공 우주 분야 협정은 미국산 석유와 콩, 보잉 여객기 판매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AI 반도체 기술 통제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 미국이 타이완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는 걸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11: 특히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재개방 등은 미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국익과도 무관치 않은 합의문을 서울에서 만들고 이곳 베이징으로 와서 도장을 찍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을 각각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을 찾은 두 사람과 한미, 한중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 등에 대해

0: 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미중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중동 전쟁 대응 방안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의견을 교환할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미국의 전투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남호 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남호호를 포함해 모두 26척. 이들은 남호 피격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 중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남호호 화재가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 158명도 현지에 발이 묶인 지 두 달을 넘기며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국제 항행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중요한 해로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위험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하며 선박과 이익의 안보, 안전을 보호하려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호호는 지난 4일 피격된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2: 남호호 피격에 이어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남호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로 옮겨져 분석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호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IP 주소를 특정한 경찰이 조만간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삼성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명단을 만들었다며 고소장을 냈고 일주일 뒤에는 사내 서버에 접속해 2만 번 넘게 정보를 조회한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IP 주소와 연결된 컴퓨터 등 장치의 사용자 4명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인물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장치 주인들의 노조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측이 특정해 고소한 직원 A씨의 경우 IP 주소로 특정된 인물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 사장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0살 최병민은 박광렬보다 3배 가까이 되는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해온 이른바 청담 사장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75년생 50살, 이름은 최병민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119kg, 시가 38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광렬 사건은 시중에 풀린 마약과 압수 물량을 합쳐 130억 원대였는데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유통한 마약 중 박 씨에게 공급된 건

0: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천 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병민은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직후 박광렬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공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고 실토했습니다. 국내로 임시 인도돼 성부서에 적힌 혐의만 수사할 수 있었던 박 씨와 달리 최 씨는 강제 추방 형식으로 송환돼 추가 범죄 혐의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전자지갑도 특정해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6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해 추징 보전에 나섰습니다. 또 최 씨의 여죄는 물론 숨겨진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정부가 연말까지 세낀 주택 전체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늘어날지 주목되는데요.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세낀 주택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만 하면 임대주기인 주택 매수 시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미뤄집니다. 다만 무주택자만 대상인 조치로 발표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주택에 세낀 매매를 허용한 데 이어 대상을 넓혀서 매물을 계속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3: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4: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3: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세금 부담을 느낀 고령층 집주인이 작은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매물 증가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자가에 살지 않거나 재입주를 고려해서 집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히 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덜한 1주택자가 핵심지 매물을 쉽게 팔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5: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소유와 거주를
4: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5: 당장 내놓기보다는 향후 2년 실거주를 통해서 절세를 완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고려한다면
2: 비거주 1주택자들은 상급제 갈아타기를 목표로 하는데 대출 규제로 집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보증금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지적엔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자체가 미뤄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토허제 틀은 유지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전월세 불안 우려에 대해선 기존 전월세로 살던 무주택자가 매수로 전환되는 만큼 임대 공급 물량이 줄어도 임차 수요도 함께 감소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의 주인공 SSG의 최정이 또 하나의 값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1: 21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입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최정이 200K 선발 사무엘 초구를 거침없이 받아칩니다. 왼쪽 담장을 넘기며 시즌 10호 홈런. 홈런이 나올 때마다 KBO 리그 개인 최다 홈런 기록을 늘려가고 있는 최정은 데뷔 다음해인 2006년부터 시작해 21승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SSG는 4회 터진 오태곤의 솔로 포와 장타 2개로 2타점 올린 정준재의 활약을 더해 KT를 5-1로 꺾었습니다. 최근 불붙은 한화 타선은 키움을 상대로 화력을 키웠습니다. 5번 노시환이 2회 기세를 올리는 말롬런에 이어 4회에도 큼지막한 2루타로 5타점을 책임졌고 4번 강대코는 2회 2루타와 6회 솔로홈런 등 3안타 3타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5이닝 3실점으로 시즌 4승을 따낸 유현진은 한미 통산 199승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1-1로 맞선 8회 전병우가 그랜드슬램을 폭발하며 LG를 누르고 8연승과 함께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3: 한타석
4: 전병우 삼성 대야수입니다.
3: 살아나가자 생각하고 후회 없이 돌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타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 박준순이 4회 실점을 막는 호수비에 이어 6회 결정적인 석점을 때리는 주사는 기아를 5-1로 물리치고 3연승을 달리며 단독 5위가 됐습니다. NC는 4회 박민우의 2타점 적시타와 7회 김주원의 석점 없는 등을 묶고 롯데를 8-1로 물리치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런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선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즉 안전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 관련 제도가 분야별로 흩어져 있었지만 이번 법은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재난이나 산업재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도 법으로 보장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요구할 권리,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할 권리, 보상과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핵심인데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고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살피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꾸준히 요구해온 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지 6년,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5월 12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베를리우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중에서 헝가리 행진곡,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미넨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5월 12일 화요일 듀에이트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트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중에서 헝가리 행진곡,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미넨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예술전당, 아트센터 인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는 뮌헨 필하모닉의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상임을 맡게 된 라하브 샤니가 지휘를 했고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을 했습니다.
1: 라하부샨이라는 이름이 좀 낯선 편인데요.
0: 네, 찾아보니까 1989년생으로 30대에 20대의 나이로 로테르담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좋은 성과를 냈고 올해부터 뮌헨 필하모닉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1: 뮌헨 필하모닉 어떤 단체예요?
0: 1893년 창단됐고요. 초창기에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1933년 나치가 등장하면서부터였는데 나치 운동의 발상지가 바로 뮌헨이었죠. 덕분에 각종 집회나 관제 행사에 자주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당시 상임 지휘자였던 오스발트 카바스타가 열렬한 나치주의자였다고 합니다.
1: 2차 대전이 끝나고서는 어려움을 겪었겠네요.
0: 그렇죠. 나치 오케스트라라는 오명을 번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1949년에 뮌헨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뮌헨은 바이에른 주에 속한 도시죠.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방송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뮌헨 필하모닉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1: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예전의 명성을 회복했나요?
0: 1967년 루돌프 캠페가 뮌헨필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악단이 도약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979년 지휘자 세르주 첼리 비타게가 이곳에 오면서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올라섰습니다.
1: 첼리 비타케라고 하면 베를린 필하모닉 상임으로 이제 카라얀과 경쟁하던 지휘자잖아요. 완벽주의다운 엄청난 연습과 음반 녹음을 하지 않는 게 특징이던 지휘자로 알고 있는데 연습은 그렇다 치고 음반 녹음을 안 하는 건 무슨 이유죠?
0: 진정한 음악은 실제 음악회에서만 가능하다. 음반은 통조림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 통조림도 맛있네. 베를린 필이 첼리 비다케가 아니라 카라얀을 선택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겠네요.
0: 첼리 비다케는 이후 이곳저곳을 떠돌다 1979년부터 1996년까지 뮌헨 필하모닉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만들었습니다.
1: 음반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의 연주를 들을 길은 없었겠고.
0: 그런데 첼리 비타케가 사망한 뒤 뮌헨필에서는 유족들의 허락을 받아 그동안 녹음해놨던 실황을 음반으로 발매했죠.
1: 아이, 뭐 돌아가셨으니까 유족들도 허락을 했고. 첼리 비다케의 연주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중 1악장, 세르주 첼리 비다케가 지휘하는 뮌헨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중 1악장 세르주 첼리 비다케가 지휘하는 미넨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첼리 비다케 이후에는 미넨필을 누가 이끌었죠?
1: 상임 지휘자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임스 레바인, 크리스티안 틸레만, 로린 마젤,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맡았고요.
0: 저희가 다 아는 사람들이네.
1: 그렇죠. 그리고 주빈 메타가 명예 지휘자로 이곳에서 지휘를 맡았습니다.
0: 다른 곳에서 업적을 쌓은 지휘자들인데 검증된 대가를 이제 초빙한 거네요. 근데 이번 내한 공연은 라하브 샤니, 30대의 젊은 지휘자네요.
1: 아무래도 오케스트라의 방향성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거장 지휘자가 몇 명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0: 앞으로는 어떤 발전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주빈 메타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주빈 메타는 뉴욕필을 맡았을 때 의외로 음반 녹음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는데 미넨 필하모닉과 뛰어난 음반을 여러 장 남겼죠. 그중 한 곡,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중 1악장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미넨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한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 간의 공감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 인식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헤기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9: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8: 이 자리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가 외부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정상이 합의하고도 쿠팡 관련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건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등 일본 정보 관계자들을 만나 환율과 핵심 광물 확보 등에서 협력할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어제 일본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미일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광물 확보를 비롯한 경제 안보 전략과 일본의 대미 투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1: 삼성전자 총파업이 8일 뒤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10: 성과급 재원 규모와 제도화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이 수용될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12: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11: 네, 현재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삼성전자 노사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2: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회의는 날을 넘겨서 1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어제까지 이틀에 걸친 사후 조정이 성사되며 노사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는 자체적인 의견 접근에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13: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 10%를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는 또 챙겨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12: 노사가 요구한 뒤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오기까지는 5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서 삼성전자 노사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기업 노조 관계자는 YTN에 보낸 문자를 통해서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사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쟁점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조 측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개인의 상한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에 영...

0: 영업이익의 15%의 재원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부족한 재원 대신 OPI 주식 보상 제도를 활용해서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을 활용해서 성과급으로 줄 수 없다면 그에 상당하는 만큼의 삼성전자 주식을 달라는 요구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업계 1위를 달성했을 때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중노위의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노사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노위는 최대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조라서 협상이 오늘 넘겨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현재로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조는 일단 오는 21일부터 18일에 걸쳐 총 파업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30조 원 손실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1: 네, 1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회의 내용 비롯해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로 옮겨져 분석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가 곧 한국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나무호 공격 주체와 관련해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2: 국방부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기종과 재원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비행체 잔해를 조사할 연구소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거론되는데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맡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1: 그제 청와대가 나무호 피격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2: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 물증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공격받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까지 분석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4: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들을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3: 하루 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처럼 누가 나무호를 타격했는지는 특정하지 않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관국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가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5: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외교부 발표에 직접 강의된 건 아니고 우리 산업부 장관님 여기 미국 갔다 온다고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3: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5: 꼭 산업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또 안보 측면, 또 다른 관련된 협상이 막 걸려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좀 미리 좀 잘해 주십시오.
3: 이 대통령이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건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거란 분석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외교 기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이란을 특정해 대립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청와대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6: 따라서 이 대통령은 당분간 신중론을 유지하며 공격 주체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비행체 잔해물 조사를 주시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0: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every night.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devil's ring.
1: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et's get down and break shit.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라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어떤 작전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군사작전과 관련해 몇 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공격 목표는 30% 정도이고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강제 개방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예고한 겁니다. 미군의 공격 대상으론 우선 내륙으로 이전한 미사일 발사대나 에너지 시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중부사령부가 480km 밖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배치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호르무즈 일대 이란 전력을 타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파한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전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이미 지난달 말 이런 선택지들을 망라한 작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 자칫 엄청난 대가만 치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란이 비대칭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설 경우 걸프 국가들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복 수단들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7: 경량급 장수합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군사작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홍해 옵션도 여전히 남아있죠.
6: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1: 미국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놨습니다. 어떤 침공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반응에 이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임 레자이 대변인은 이란이 또 다른 공격을 받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꼽았습니다. 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90%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을 향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에 페르시아어로 올린 글에서 우리 군은 어떤 침공에도 질서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잘못된 전략과 잘못된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우리는 모든 선택지에 대비하고 있고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시간쯤 뒤 영어로 올린 또 다른 글에선 14개 항 제안에 명시된 이란인들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시간을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유엔은 협상을 위한 단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9: So what we want to do is make sure that the parties themselves remain committed to negotiations. A return to full-scale fighting would be, as the Secretary General has repeatedly said, catastrophic.
8: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들어간 지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두 나라 사이에 다시 일촉즉발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전쟁 해법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주말쯤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쓰레기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는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내뱉었습니다.
11: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didn't want to go that far. If you can believe it, they didn't. How stupid? Are they stupid people?
10: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전투 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 회의까지 소집하며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11: A lot of people said, well, does he have a plan? Yeah, of course they do have a plan. I have the best plan ever. Iran has been defeated militarily, totally.
10: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양측의 자꾸 협상이 다 된 것처럼 전달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당장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전쟁 중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타이완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12: The war in Iran is also on the agenda with Washington urging China to use its influence over Tehran. But overall, analysts don't expect any major breakthroughs at the end of the summit.
10: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을 경우 전격적으로 이번 주말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월 28일에 시작해 5월 12일까지 10주 동안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 우리 돈 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미 연방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예산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 달러로 밝혔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40억 달러, 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경제 책사인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일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재무상을 잇따라 만나 엔화 약세를 막는 데 미국이 힘을 합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3: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가장 먼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엔화 약세와 관련해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특별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말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을 두고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14: 昨年の9月に発出した日米財務大臣共同声明に沿って引き続きしっかりと連携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確認し、全面的にご理解を得たところであります。
13: 이란 정세 불안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엔달러 환율은 160엔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엔화를 대량 매입하며 150엔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은 10조 엔,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배선트 장관 반응에 대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다카이시 총리와도 만나 비공개로 회담도 했는데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강력한 미일 동맹 관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15: The partnership between the U.S. and Japan is strong. We are building on that.

0: 국제 협력이 필요한 일본이 환율 불안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고 동시에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무대, 그리고 늘 진심으로 아껴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소중한 동료, 그리고 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함께한 추억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와이티엔 24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라며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 용납 불가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안은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거라면서 이란의 공격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2: And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He'd like to see it get done.
1: 그러면서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문제도 시 주석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휴전 교착 상태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전쟁 해법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주말쯤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쓰레기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는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내뱉었습니다.
2: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didn't want to go that far. If you can believe it, they didn't. How stupid? Are they stupid people?
3: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전투 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팀 회의까지 소집하며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2: A lot of people said, well. Does he have a plan? Yeah, of course they do have the best plan ever. Iran has been defeated militarily, totally.
3: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양측의 자꾸 협상이 다 된 것처럼 전달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당장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전쟁 중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타이완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4: The war in Iran is also on the agenda with Washington urging China to use its influence over Tehran. But overall, analysts don't expect any major breakthroughs at the end of the summit.
3: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을 경우 전격적으로 이번 주말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미국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놨습니다. 어떤 침공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반응에 이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임 레자이 대변인은 이란이 또 다른 공격을 받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꼽았습니다.

0: 특히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재개방 등은 미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국익과도 무관치 않은 합의문을 서울에서 만들고 이곳 베이징으로 와서 도장을 찍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장치에 의존하는 상태라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어떤 작전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군사작전과 관련해 몇 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공격 목표는 30% 정도이고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강제 개방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예고한 겁니다. 미군의 공격 대상으론 우선 내륙으로 이전한 미사일 발사대나

0: 에너지 시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중부사령부가 480km 밖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배치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호르무즈 일대의 이란 전력을 타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파한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전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이미 지난달 말 이런 선택지들을 망라한 작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 자칫 엄청난 대가만 치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란이 비대칭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설 경우 걸프 국가들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복 수단들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 경량급 장수함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군사작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홍해 옵션도 여전히 남아있죠.
0: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2: 미국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놨습니다. 어떤 침공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반응에 이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임 레자이 대변인은 이란이 또 다른 공격을 받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꼽았습니다. 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90%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을 향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에 페르시아어로 올린 글에서 우리 군은 어떤 침공에도 질서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잘못된 전략과 잘못된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우리는 모든 선택지에 대비하고 있고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시간쯤 뒤 영어로 올린 또 다른 글에선 14개 항 제안에 명시된 이란인들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시간을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유엔은 협상을 위한 단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4: So what we want to do is make sure that the parties themselves remain committed to negotiations. A return to full-scale fighting would be, as the Secretary General has repeatedly said, catastrophic.
3: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들어간 지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두 나라 사이에 다시 일촉즉발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2: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전쟁 해법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주말쯤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쓰레기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는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내뱉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전투 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 회의까지 소집하며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6: A lot of people said, well, does he have a plan? Yeah, of course they do have the best plan ever. Iran has been defeated militarily, totally.
5: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양측의 자꾸 협상이 다 된 것처럼 전달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당장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전쟁 중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타이완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7: The war in Iran is also on the agenda with Washington urging China to use its influence over Tehran. But overall, analysts don't expect any major breakthroughs at the end of the summit.
5: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을 경우 전격적으로 이번 주말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1일에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가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성사된 사후 조정에서 막판 심야 협상을 이어갔는데 그 사후 조정에서 결렬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사후 조정 회의를 시작한 뒤에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협의를 계속했는데요. 이번 사후 조정안에서 결렬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삼성전자 노사 이견에 조정안을 제시를 했지만 조정안 검토 끝에 거부를 했고요. 삼성전자 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에 총파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경제 책사인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일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재무상을 잇따라 만나 엔화 약세를 막는 데 미국이 힘을 합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승배 특파원이 전합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가장 먼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엔화 약세와 관련해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특별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말 일본이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을 두고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9: 昨年の9月に発出した日米財務大臣共同声明に沿って引き続きしっかりと連携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確認し、全面的にご理解を得たところであります。
8: 이란 정세 불안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엔달러 환율은 160엔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엔화를 대량 매입하며 150엔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은 10조 엔,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 반응에 대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다카이치 총리와도 만나 비공개로 회담도 했는데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강력한 미일 동맹 관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10: The partnership between the U.S. and Japan is strong. We are building on that visit, both in critical minerals, in the investment partnership, and in the economic strategy and security.
8: 베선트 장관은 재무장관 취임 뒤에도 미일 관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영 관계처럼 특별하다고 표현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입니다. 현재 일본은 1조 2,390억 달러, 약 1,840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1등이었던 중국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한 일본이 환율 불안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고 동시에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9: 잠시 후 한

0: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24 시작합니다.
7: 네, 앞선 뉴스에서 한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도 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실에서 나와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8: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5월 11일부터 13일 오전 2시 50분까지 조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하면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8: 이번 2박 3일간 방중은 트럼프 집권 2기 미중 관계의 새 판을 짜는 무대가 될 텐데요. 이란과 종전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애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오늘 밤 베이징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 주요 일정은 내일부터입니다. 환영 행사에 이어 정상회담, 천단 공원 참관, 국빈 만찬, 올해 티타임과 업무 오찬 등 최소 6차례 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마주합니다. 양국의 경제,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배석하는 정상회담 외에도 두 정상이 단둘이서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 등 무역의제, 핵무기를 포함한 양자 안보 현안, 이란 전쟁을 비롯한 국제 안보 현안 등이 두루 논의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농민들의 관심사인 대두 등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보잉 항공기 수출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무역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핵 무력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시 주석은 양국 핵전력 격차를 거론하며 방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산 원유 수출길을 막아둔 상황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을 대체 수입처로 삼을 것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세 차례 만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다시 제안한다면 한반도 정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7: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듭짚지 못하고 방중하는 탓에 베이징은 경호 비상입니다.
8: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선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좌우할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0: 이란 전쟁 탓에 한 번 미루고도 전시에 방중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 위험에 베이징 시내엔 그야말로 경호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방문할 천단공원은 이틀 동안 전면 휴장합니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상징 건축물, 기념전에선 보수공사도 한창입니다.
11: 5월 13일到14일 全员临时闭园，像纪念殿、回音壁、圆丘坛全部暂停开放。
10: 트럼프의 방중 당일 서울에선 양국 무역 대표의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투자 위원회 설치가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 1차 무역 합의 이행이 흐지부지 됐던 만큼 상설 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에너지, 농업, 항공 우주 분야 협정은 미국산 석유와 콩, 보잉 여객기 판매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AI 반도체 기술 통제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 중方 반대 美国向中国台湾地区出售武器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
10: 특히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재개방 등은 미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국익과도 무관치 않은 합의문을 서울에서 만들고 이곳 베이징으로 와서 도장을 찍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7: 미국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놨습니다.
8: 어떤 침공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반응에 이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임 레자이 대변인은 이란이 또 다른 공격을 받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꼽았습니다. 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90%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을 향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에 페르시아어로 올린 글에서 우리 군은 어떤 침공에도 질서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잘못된 전략과 잘못된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우리는 모든 선택지에 대비하고 있고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시간쯤 뒤 영어로 올린 또 다른 글에선 14개 항 제안에 명시된 이란인들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시간을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유엔은 협상을 위한 단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4: What we want to do is make sure that the parties themselves remain committed to negotiations. A return to full-scale fighting would be, as the Secretary General has repeatedly said, catastrophic.
13: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들어간 지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두 나라 사이에 다시 일촉즉발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7: 쿠웨이트군이 해안으로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쿠웨이트 국영 KUNA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 내무부와 국방부는 지난 1일 국경을 침입하다 체포된 일당 4명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이라고 자백했다며 쿠웨이트군이 이들과 교전해 병사 1명이 부상했고 침투조 중 2명은 도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는 이들이 쿠웨이트를 겨냥한 적대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으로 부비안 섬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에 휴전이 연장됐지만 현장 상황은 휴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8: 양측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고 평화 협상을 둘러싼 입장차도 여전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15: 우연 연기가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를 뒤덮었습니다.
11: 마을 곳곳은 폭격으로 무너져 내렸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대원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한 지 수주가 지났지만 접경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발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5: זה מאוד מאוד קשוח. יש פחדים, יש חששות. הילדים עדיין לא 100% מרגישים בטוחים בשביל לנהל חיים רגילים. בטח לא בבתי הספר. יש רגעים שאני אפילו לא שולחת הילדים שלי לבית ספר כי אני מפחדת.
11: 인도주의적 위기는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유엔은 지난 금요일 이후에만 국경 지역에서 1,300발이 넘는 발사체가 오갔다고 집계했습니다.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도 150건을 넘었으며 100명이 넘는 의료진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4: Attacks on humanitarian and medical personnel are unacceptable and further undermine an overstretched health system and access to emergency healthcare for civilians.
11: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한 발걸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폭격 금지를 공언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현장의 불협화음은 여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휴전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한 군사 대응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헤즈볼라 역시 직접 협상 거부와 무장 해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6: Because they want Hezbollah to stay there and continue to torture Lebanon, continue to hold its people hostage and continue
17: Will you accept that?
16: No.
11: 이번 주 워싱턴에서 새로운 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완전한 주권 보장을 요구하는 레바논과 안보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이의 틈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8: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여전히 있고 싶어 나는 공간 이게 진짜 너무 싫어 괜히 기분 추웠다가 얼마 안 가 싫어 난 여름 2월 이디엄 때 영보다 더 싫어 그냥 모든 게 그대로 이고 싶어 나는 싫어 모든 게
1: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딱히 내가 뭔지

0: 있어. 생각하기잖아 이건 좀 당연한 거라고 계속 1번부터 5번 중에 답이 있었잖아 또 넌 5와 열을 맞춘 5인 적이 없고 눈치를 계속 보다가 또 위로가 너를 싫어해 뭐든 좋아해도 대잡혀 부르잖아.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 전쟁 시작 뒤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미 연방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 시스템 일부가 전쟁이 끝난 뒤 중동으로 반출됐는데 계획 일부였다고 확인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의 질문으로 전쟁이 끝난 뒤라고 언급한 것은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에 휴전이 연장됐지만 현장 상황은 휴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2: 양측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고 평화협상을 둘러싼 입장차도 여전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3: 우연 연기가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를 뒤덮었습니다. 마을 곳곳은 폭격으로 무너져 내렸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대원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한 지 수주가 지났지만 접경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발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정말 너무 힘듭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해요. 아이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안전하지 못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100%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 아이들을 아예 학교에 못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민입니다.
3: 인도주의적 위기는 한계치에 다다

0: 그렇습니다. 유엔은 지난 금요일 이후에만 국경 지역에서 1,300발이 넘는 발사체가 오갔다고 집계했습니다.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도 150건을 넘었으며 100명이 넘는 의료진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 인도주의와 의료 인력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과부하된 보건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키고 민간인의 응급 의료 접근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폭격 금지를 공언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현장의 불협화음은 여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휴전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한 군사 대응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헤즈볼라 역시 직접 협상 거부와 무장 해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Because they want Hezbollah.
1: 그들은 헤즈볼라가 그곳에 남아 레바논을 계속 고문하고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길 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0: 이번 주 새로운 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완전한 주권 보장을 요구하는 레바논과 안보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이의 틈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 쿠웨이트군이 해안으로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쿠웨이트 국영 쿠나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 내무부와 국방부는 지난 1일 국경을 침입하다 체포된 일당 4명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이라고 자백했다며 쿠웨이트군이 이들과 교전해 병사 1명이 부상했고 침투조 중 2명은 도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는 이들이 쿠웨이트를 겨냥한 적대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으로 부비안 섬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3: 이번 2박 3일간의 방중은 트럼프 직인 2기 미중 관계의 새 판을 짜는 무대가 될 텐데요. 이란과 종전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애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오늘 밤 베이징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 주요 일정은 내일부터입니다. 환영 행사에 이어 정상회담, 천단 공원 참관, 국빈 만찬, 올해 티타임과 업무 오찬 등 최소 6차례 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마주합니다. 양국의 경제,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배석하는 정상회담 외에도 두 정상이 단둘이서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 등 무역의제, 핵무기를 포함한 양자 안보 현안, 이란 전쟁을 비롯한 국제 안보 현안 등이 두루 논의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농민들의 관심사인 대두등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보잉 항공기 수출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무역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핵 무력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시 주석은 양국 핵전력 격차를 거론하며 방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산 원유 수출길을 막아둔 상황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을 대체 수입처로 삼을 것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세 차례 만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다시 제안한다면 한반도 정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등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무엇보다 무역을 논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이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9년 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처음 방중했을 때 중국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이른바 황제급 환대를 선보였습니다.
3: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 황제가 하늘에 풍년을 빌던 천당공원에서 트럼프를 맞이합니다. 자금성에 이어 천단을 선택한 성대는 뭔지 고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 위성 지도로 본 베이징 시내입니다. 자금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유적지가 나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 황제들이 하늘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던 천단 공원입니다. 하늘에서 본 담장은 독특합니다. 남쪽은 직각, 북쪽은 원형인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고대 우주관인 천원 지방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푸른 기와 지붕에 기년전이 서 있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세워진 목조 건축의 정수로 풍요를 비는 기원의 장소입니다. 중국이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여는 건 단순히 경치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금성에 이어 천단까지 통째로 비우는 파격을 통해 중국이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문명 대국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하늘 아래 평화를 기원하던 장소의 상징성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1: 중동 정세는 전쟁과 평화 사이의 중대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을 포함한 당사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며 교전을 중단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6: 미국에 부드럽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품격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패권을 다투는 두 리더가 하늘 아래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논해야 한다는 상징적 구도를 만든 겁니다. 9년 전 자금성에서 위험을 과시했던 중국이 이제는 천단에서 조화를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을 각각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을 찾은 두 사람과 한미, 한중 관계는 물론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미중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중동전쟁 대응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의견을 교환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베선트 장관과의 접견에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미국의 전투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3: 아랍에미리트는 남우호 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남우호를 포함해 모두 26척. 이들은 남우호 피격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 중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남우호 화재가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 158명도 현지에 발이 묶인 지 두 달을 넘기며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국제 항행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중요한 해로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위험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하며 선박과 이익의 안보, 안전을 보호하려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우호는 지난 4일 피격된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8: 남우호 피격에 이어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4: 그제 청와대가 남우호 피격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3: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인 물증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남우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공격받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까지 분석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10: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0: 대미관계와 대미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에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1: 꼭 산업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도 안보 측면 또 다른 관련된 협상이 막 걸려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좀 미리 좀 잘해 주십시오.
0: 이 대통령이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건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거란 분석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외교 기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이란을 특정해 대립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청와대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2: 따라서 이 대통령은 당분간 신중론을 유지하며 공격 주체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비행체 잔해물 조사를 주시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실에서 나와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엽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파업 기간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신문기일에서 사측은 안전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웨이퍼 손상을 막기 위한 최소 인력은 쟁의와 무관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구상을 밝혔습니다.
1: 야당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뺏겠다는 거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드는 만큼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든 국민도 혜택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과실, 즉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과 세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자본시장이 휘청이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성공을 선심성 현금 살포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3: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이 숨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준다며 경질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5: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4: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5: 예, 검토하고 입장의 발표가 필요하다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 청와대 역시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어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7,999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끝내 8,000을 못 넘고 하락세로 전환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 외신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언급으로 증시가 출렁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코스피는 1.68% 상승 시작하며 사상 처음으로 7,900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000 바로 밑인 7,999를 찍으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을 거듭하면서 4% 넘게 내려간 7,420선까지 내려앉았고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2.29% 빠진 7,6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장중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5조 원 넘는 물량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 넘게 하락하는 등 약세였습니다.
3: 오늘 매도는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보다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4: 우리
3: 대한
4: 은행
3: 매도가 보수가
4: 애널리스트입니다.
3: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2: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다가 2.32% 하락한 1,179를 기록해 1,2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1,489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진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재점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상승이 제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4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3월까지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2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3월에만 14만 7천 명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고용 시장의 동향이 주목됩니다.
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상반기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9%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는데 전망치를 어느 정도 높였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KDI는 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소비 개선 흐름도 지속되면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 정부가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AI, 오픈소스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 데이터 플러스 AI 혁신 챌린지의 첫 번째 부문인 데이터 플러스 AI 크리에이터 캠프의 참가자 모집 공모를 오늘부터 7월까지 실시합니다.
1: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입법 예고된 특정 금융정보법, 즉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듣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서 사업자가 FIU의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한 개정사항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22대 후반기 국회를 2년 동안 대표할 새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결과는 80% 비율로 반영될 예정인데 나머지 20%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가 합산됩니다. 여당목 국회 부의장 선거에서는 남인순, 민홍철 의원이 경쟁 중인 가운데 선출된 후보자들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한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합니다. 공식 명칭은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국민 선대위로 오늘 오전 11시 출범식을 연 뒤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장동혁 당 대표에 더해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 4명이 위촉됐습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지만 요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랑합니다.
1: 여기는 커플 때.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래 대구는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시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탄핵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에서도 대구만은 최후의 보루를 자처했습니다.
2: 보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결집의 불씨를 지폈던 대구지만 유독 이번 선거에선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 이곳 서문시장에서 바닥 민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대구는 국민의힘 텃밭이랑 공식이 흔들리는 건 분명했습니다.
3: 국민의힘 찍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맺고 끊고 이런 게 없어.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하는 사람 없잖아.
1: 다만 여권의 공소취소 특검 추진 이후 실제 보수 결집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막 서로도 안 하나 싶은데 국민의힘을 보시면 조금 살아나는 기분이 좀 있어 보이고.
5: 내가 선거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국민의 교경을 찍지 싶습니다.
1: 흔들리는 민심 속 민주당은 대구 당선의 신화 김부겸 인물론으로 승부수를 띄웠고.
6: 당이 대구를 지켜지 왜 대구 시민이 늘 당을 지킵니까?
7: 예뻐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필요하잖아요.
1: 국민의힘은 컷오프 내용을 딛고 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 후보에게 공천장을 안겼습니다.
8: 하나는 경제 살리라는 명령, 하나는 보수의 심장을 지켜달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낸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동양
1: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민주당 소속이지만 김 후보 인물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9: 김부겸 씨는 오래 했으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저분이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이 많은 거고.
1: 추 후보엔 경제 전문성에 후한 평가를 주면서도 재판 리스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0: 추경호를 더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깊이가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신뢰가 간다고는 말하기 좀 그래요.
11: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사람이고.
1: 대구는 30년 넘게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2: 대구 경제의 중심, 동성로조차 임대 문의가 붙은 상점이 줄지였습니다. 두 후보가 나란히 산업 대전환, 경제 대개조를 1호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12: 생각보다 많이 상권이 죽었고 지금 폐업하는 곳들이 꽤 많아서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13: 들이 아직 취업 못한 친구들이 많은데 조금 뭐 큰 기업들이나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4: 아이들에게 삶의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후보를 뽑을 것 같습니다.
2: 보수의 심장을 지키려는 결집의 방파제냐, 변화를 갈망하는 균열의 파도냐, 이제는 민심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5: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 추구에 활용했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에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윤 전 대통령이 민주

0: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건 명 씨의 영업 방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돼 먼저 재판을 받았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 발언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기소가 상식에 반한다면서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는데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한 세 번째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 더 형량이 늘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4: 윤성식 부장판사입니다.
2: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질 지위에 비추어 이 전 장관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데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행위도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3: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위에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5: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특검팀은 형량이 늘어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를 확인한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어제 박 검사가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위가 청구한 징계는 정직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는데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소환합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김건희 씨와 친분을 토대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의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 환송심 첫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이후 별도 기일 지정 없이 3개월가량 재판이 중단됐었습니다.
6: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 사장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0살 최병민인데요. 박광렬보다 3배 가까이 되는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해온 이른바 청담 사장의

0: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75년생 50살, 이름은 최병민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119kg, 시가 38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광렬 사건은 시중에 풀린 마약과 압수 물량을 합쳐 130억 원대였는데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유통한 마약 중박 씨에게 공급된 건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병민은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직후 박광렬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공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고 실토했습니다. 국내로 임시 인도돼 청구서에 적힌 혐의만 수사할 수 있었던 박 씨와 달리 최 씨는 강제 추방 형식으로 송환돼 추가 범죄 혐의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전자지갑도 특정해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6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해 추징 보전에 나섰습니다. 또최 씨의 여죄는 물론 숨겨진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발 720m인 주봉 하단부에서 발견됐는데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헬기가 능선을 따라 낮게 날며 등산로를 수색합니다. 경찰 수색견이 올라가며 계곡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휴일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수색 사흘째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 경찰 수색견이 발견을 했습니다.
4: 경북 청송 경찰서장입니다.
3: 인상 차기와 이런 동일해서 일단 동일인으로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생존 반응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2: A군이 발견된 곳은 주봉에서 아래쪽으로 400m 지점입니다. 바위와 얕은 무릉덩이가 이어진 급경사로 일반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3: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출입하지 않는 이상 쉽게 갈수 있는 지점은
4: 국립공원공단
3: 아니었습니다.
4: 재난안전과장입니다.
3: 능선과 능선 사이에 깊게 이렇게 파여 있는 협곡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은 안반으로 이제 둘러싸이는 곳이었습니다.
2: 이 때문에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혼자 등산로를 오르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시신을 수습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과정과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황산을 찾은 A군은 정오쯤 조금만 더 올라갔다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색 당국은 사흘 동안 헬기와 드론,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등산로와 주변 비탈진 곳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앱.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더해 중과세율을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활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또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가 없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죠. 다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작으로 본격 도입됐는데요. 당시 취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죠. 이후 시장 상황과 정책 기조에 따라 강화와 완화, 유예가 반복돼 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5월 13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중 3악장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13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중 3악장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8일과 9일 서울시향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우트가 협연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협연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이날 연주회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0: 서울시향에서는 급히 피아노 협연자를 물색했는데요. 연락을 받은 김선욱이 자신이 직접 지휘도 하고 싶다는 제의를 하면서 피아노 연주와 지휘 모두 김선욱이 맡게 됐죠.
1: 이렇게 누군가의 대타로 무대에 서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0: 아무래도 준비 기간도 짧을 것 같으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대신해 무대에 선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서울시향의 지휘를 맡아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했는데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가 건강 문제로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일주일 만에 이 곡을 준비해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안보로 지휘했다고 하네요.
1: 그건 진짜 대단한 일인데 이번 서울시향 연주회에서는 어떤 곡을 연주하죠?
0: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에서의 하룻밤,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을 지휘하고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은 피아노 연주와 지휘를 같이 한다고 하네요.
1: 지휘와 협연을 같이 할 수도 있네요.
0: 모차르트 협주곡은 많은 연주자들이 지휘도 맡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베토벤 협주곡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선욱은 작년 4월에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베토벤 협주곡 전곡을 연주하기도 했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에스터하지 궁전에서도 같은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 이 김선욱은 작년까지 경기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지휘자 활동을 했는데 동시에 피아니스트로도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작년에 베를린 필하모닉 내한 당시 협연을 맡기도 했고

0: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틈틈이 오케스트라 지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씨가 외국에서도 지휘를 하고 있나요?
1: 얼마 전에 영국 본머스 심포니와 유럽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사실 김선욱은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지휘를 공부했는데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가 꿈이라고 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아직은 김선욱의 지휘는 음반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시간에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그 대신 정명훈과 함께 연주한 협주곡 연주 준비했습니다. 김선욱이 지휘자를 꿈꾸게 된 것은 정명훈 덕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중 1악장,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아무런 진전도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대로 이란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마지막 날 협상이 끝내 결렬된 건데요. 21일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추가 사후조정이나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스콧 배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 한중 관계와 국제 정세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2: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지만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국회를 2년 동안 대표할 새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을 대상으로 소속 의원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2: 국민의힘이 오늘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합니다. 공식 명칭은 국민무시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오전에 출범식이 열린 뒤 첫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미중 정상회담 소식,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오랜 대화를 나눌 거라면서도 이란 전쟁을 끝내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무역에 방점을 찍었다고요?
1: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시간쯤 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직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할 것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곧 이란이 논의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President Xi can help. 시 주석이 이란과의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린 이란 문제에서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란은 군사적으로 졌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장낼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에게 이란을 향한 종전 합의 설득을 비롯해 종전 해법 마련을 도모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서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내일 오전 11시로 잡혀 있습니다. 양 정상의 대전은 작년 10월 말 부산에서의 만남 뒤 약 6개월 만이면 6개월 만이고 트럼프의 방중은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3: 네, 이란 전쟁 휴전 뒤에 한국에 배치됐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도 확인이 됐네요.
1: 네,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에 있던 전략 자산의 중동 이동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며 계획된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라고 한 건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미리 계획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Parts of the THAAD and Patriot systems in South Korea were moved to the Middle East. This is
2: 한국에 배치돼 있던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게 사전에 예상됐고 계획의 일부였다고.

0: 인간
1: very
0: 지도부의
1: clear goal.
0: 면밀히 검토됐으며 매우 명확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1: 셔츠 의원은
0: 미 국방부
1: 전쟁 초기
0: 장관입니다.
1: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은 뒤에야 다른 지역 자산을 끌어다 쓰는 뒷북 대응이 아니냐며 거듭 따졌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1일 청문회에서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남아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이동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해 사드 요격 미사일을 중동에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호송을 지원하는 해방작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라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주 동안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은 290억 달러, 약 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40억 달러, 약 6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장비 수리와 교체 등 일반적인 운영 비용이 늘었다면서 이란에 공격받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계획대로 이란 전쟁을 매듭지지 못하고 방중하는 탓에 지금 베이징은 경호 비상입니다.
3: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선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좌우할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이란 전쟁 탓에 한번 미루고도 전시에 방중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 위험에 베이징 시내엔 그야말로 경호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방문할 천단공원은 이틀 동안 전면 휴장합니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상징 건축물, 기념전에선 보수공사도 한창입니다.
0: 5월 13일과 14일 공원 전체가 임시 폐쇄됩니다.
4: 트럼프의 방중
0: 기념전,
4: 당일,
0: 회원벽, 원구단 모두
4: 서울에선
0: 개방하지
4: 양국
0: 않습니다.
4: 무역 대표의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투자위원회 설치가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 1차 무역 합의 이행이 흐지부지 됐던 만큼 상설 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에너지, 농업, 항공우주 분야 협정은 미국산 석유와 콩, 보잉 여객기 판매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AI 반도체 기술 통제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 미국이 타이완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는 걸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4: 특히
0: 중국
4: 이란
0: 외교부
4: 전쟁과
0: 대변인입니다.
4: 호르무즈 재개방 등은 미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국익과도 무관치 않은 합의문을 서울에서 만들고 이곳 베이징으로 와서 도장을 찍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스콧 배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을 각각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을 위해서 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을 찾은 두 사람과 한미, 한중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 등에서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는 별개로 이번 방중이 전쟁의 변수가 될지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맞대응을 주장하면서도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3: 또 중국에는 이란의 입장을 대신 전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란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국영 방송을 통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지만 평화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우리는 신의 뜻에 따라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지속적 평화이며, 소련 지도자가 말씀하셨듯 우리는 존엄, 지혜, 실용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외교 문제를 추구합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입니다.
5: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인도 방송 매체에 출연해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0: 협상이란 주고받는 겁니다. 협상이란 상대방의 요구와 우려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100% 만족을 생각한다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6: one-sidedly. That's not

0: 이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압둘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 대사는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파즐리 대사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 안정적인 휴전 체제 수립, 봉쇄 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는 지난 1일 자국에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쿠웨이트 북쪽 부비안 섬에 미군 시설을 노렸다는 것인데 이 섬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항구를 건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친미국가인 쿠웨이트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중동의 복잡한 외교전이 트럼프의 방중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아랍에미리트는 남우호 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남우호를 포함해 모두 26척. 이들은 남우호 피격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 중입니다. 정부 조사

0: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하며 선박과 이익의 안보, 안전을 보호하려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후보는 지난 4일 피격된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 남우호 피격에 이어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정부가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옮겨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3: 공격 주체를 밝히는 열쇠가 될 걸로 보이는데 국방부가 조사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홍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남우호 기관실을 타격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행체의 잔해가 곧 국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여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잔해 조사를 국방부 등에서 맡을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잔해에 대한 조사는 국방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건 맞나요?
6: 경부 조사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 국방부
4: 정부는
7: 부대변인입니다.
4: 남우호 공격 주체를 측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야당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잔해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8: 정부는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7: 박일 외교부
8: 분석 등을 통해서
7: 대변인입니다.
8: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의 주체를 특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4: 다만 우리가 드론이나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에 대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잔해 속에 발사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잔해에서 증거나 자료를 못 찾을 경우 발사 주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와 비슷한 타격을 입은 태국 화물선의 경우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공격을 시인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눈치를 살피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9: 남우호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외교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0: 괴담을 퍼뜨리며 정부를 흠집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7: 한병도
10: 국익과
7: 민주당
10: 한미동맹까지
7: 원내대표입니다.
10: 훼손하고 있습니다.
9: 국가안보를 팔아 지방선거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라며 단호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11: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켜라, 구축함을 보내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7: 박선원 민주당
9: 국민의힘은
7: 의원입니다.
9: 대통령은 물론 정부 여당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안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호 대상 목록에 국민과 주권은 없다면서 피격도 이란도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냐고 비꼬았습니다.
12: 비격을 비격이라 말하지 못하고 이란을 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7: 장동혁 국민의힘
12: 능력이나
7: 대표입니다.
12: 자격이 있습니까?
9: 국민의힘은 또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대통령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13: 당장 굴욕적인 침묵을 멈추고 대통령으로서의
7: 최보윤
13: 입장을
7: 국민의힘
13: 분명히
7: 수석
13: 밝히십시오.
7: 대변인입니다.
13: 이번 사태를 적당히 뭉개려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9: 국민의힘이 이렇게 총공세에 나서는 건 안보 이슈가 보수 결집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논란이 굉장히 컸던 주장이죠.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국민의 일부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구상을 밝혔습니다.
3: 야당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뺏겠다는 거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0: 정인용 기자입니다.
1: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드는 만큼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든 국민도 혜택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과실, 즉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과 세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자본시장이 휘청이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성공을 선심성 현금 살포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2: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그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 기업이 숨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준다며 경질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4: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검토하고
3: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4: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와대 역시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장 지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실에서 나와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정안에는 성과급 상한 50%도 폐지되지 않았고 영업이익 12%를 재원으로 활용해 국내 1위를 달성했을 때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5: 정부가 노동조합 측의 요청으로 사후 조정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 보도자료에서 노사 양측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지원했지만 간극이 크고 노조의 요청도 있어 사후 조정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 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 경찰은 의심스러운 IP 주소를 특정했는데요. 조만간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삼성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명단을 만들었다며 고소장을 냈고 일주일 뒤에는 사내 서버에 접속해 2만 번 넘게 정보를 조회한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IP 주소와 연결된 컴퓨터 등 장치의 사용자 4명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인물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장치 주인들의 노조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측이 특정해 고소한 직원 A씨의 경우 IP 주소로 특정된 인물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경남 남해군에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0: 부산에서는 차량이 터널에서 벽을 들이받고 2차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어두운 저녁 도로 한복판 화물차가 밑바닥을 드러낸 채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파편이 튀었고 구급대원들도 분주해 보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에 있는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넘어진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홀로 전도된 것으로 보고 사고를 유발했을 만한 요인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부산진구에선 한 터널에 진입한 승용차가 벽면을 스스로 들이받고 이어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거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남 서산에선 도당천 인근을 달리던 트랙터가 강쪽으로 농로를 벗어나 넘어지면서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이 서툴렀을 가능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보름 전에 의사들이 수술실을 떠난 뒤 마취 상태의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소식 저희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0: 경찰은 환자 측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보건소와 의사단체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운 사이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는 수술이 끝나기 전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고 집도의도 환자를 두고 수술실을 떠났습니다.
9: 한순간에 의사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족이
10: 환자 남편입니다.
9: 풍지 박산이 났습니다.
8: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사 2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보건소도 YTN 보도 일주일여 만인 지난 6일 해당 병원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조만간 전문가 평가단을 병원에 파견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윤리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회원권 정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확인돼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제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와 관련한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5: 음독한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0: 경찰은 유치장 입감 과정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1: 지난 10일 밤 11시쯤 세종 남부경찰서에 119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60대 피의자 A씨가 유치장에서 호흡 불안정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12: 유치장에서 의식을 잃은 피의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졌습니다.
11: 앞서 A씨는 세종 부강면에서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세종 북부경찰서는 피고인이 구토 증상을 보이자 뒤늦게 음독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를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A씨는 위세척 없이 약물치료와 해독제 처방만 받은 뒤 유치장이 있는 세종 남부경찰서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의료진이 의식저하와 호흡 부전, 장기 손상 등 약물 중독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설명하며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과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퇴원 당시 A씨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의사 소견과 피의자 본인, 보호자 퇴원 동의 절차에 따라 유치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점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30분마다 CCTV로 관찰하다가 이상 증세를 확인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경찰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피의자 관리수칙 준수 여부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5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국회를 대표할 새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합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장동혁 당대표에 더해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 4명이 위촉됐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소환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김건희 씨와 친분을 토대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21g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14억 원 넘는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엽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파업 기간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심문 기일에서 사측은 안전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5: 네, 부동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세긴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갭투자 허용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 과연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까요? 차유정 기자입니다.
10: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세긴 주택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만 하면 임대주기인 주택 매수 시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미뤄집니다. 다만 무주택자만 대상인 조치로 발표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주택에 세긴 매매를 허용한 데 이어 대상을 넓혀서 매물을 계속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13: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14: 국토교통부 이차관입니다.
13: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 세금 부담을 느낀 고령층 집주인이 작은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매물 증가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자가에 살지 않거나 재입주를 고려해서 집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히 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덜한 1주택자가 핵심지 매물을 쉽게 팔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15: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투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내놓기보다는 향후
14: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15: 절세를 완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고려한다면
10: 비거주 1주택자들은 상급제 갈아타기를 목표로 하는데 대출 규제로 집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보증금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지적엔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자체가 미뤄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토허제 틀은 유지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전월세 불안 우려에 대해선 기존 전월세로 살던 무주택자가 매수로 전환되는 만큼 임대 공급 물량이 줄어도 임차 수요도 함께 감소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6: 어디까지 가시나요?
17: 살아서? 잠까지요.
16: 혹시 닥터 캡슐 천?
18: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1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18: 닥터 캡슐.
1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9: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0: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9: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산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댄.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2: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입니다.

0: 1996년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을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름1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2024년 9월의 어느 날밤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4: 예, 일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 여기 고깃집인데 사람이 숯불을 옮기다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4: 환자 상태가 어떻죠?
5: 화상이 너무 심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얼른요.
3: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3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4: 아니, 숯불을 옮기다 넘어진 사람 치곤 너무 심하게
5: 고깃집이다 보니 저도 정확히는 잘
4: 방금 난 사고가 맞나요?
5: 그게 저희도 너무 놀라서
3: 숯불을 옮기다 넘어진 사고라면 설명되지 않는 상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엇갈린 진술 그리고 뒤늦은 신고까지 알고 보니 이 사건 역시나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무속인이던 피해 여성의 이모와 그 주변인들이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뒤 장시간 숯불 열기에 노출시킨 범죄였죠.
5: 악귀를 퇴치해야 했습니다. 조카 몸에 악귀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6: 그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들. 피고인들은 주술 의식을 빙자해 피해자를 결박한 뒤 장시간 숯불 열기에 노출시켜 사망케 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3: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살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달랐죠.
7: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바이다.
3: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살인죄에서 상해치사죄로 같은 사건을 두고 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이렇게 달랐을까요? 또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항소심에서는 왜 양형에 반영됐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얄 본무업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3: 이른바 숯불 고문 사망 사건.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더 논란이 된 건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너무 달랐다는 점이거든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8: 네, 사건은 2024년 9월 인천 부평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80대 무속인인 이모가 조카가 가게를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녀들과 신도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묶어두고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것입니다. 중간에 숯을 계속 보충하고 옷을 잘라 맨살에 열기가 닿게 하고 입에 숯을 넣고 재갈까지 물린 정황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장시간의 가혹행위 끝에 사막에 이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런데 정말 조카의 몸에 악귀가 씌었다라고 믿었다면 119에 신고할 때도 그렇게 설명해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 구급대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던데
8: 네,
3: 어떻습니까?
8: 네. 이 실제 신고 내용은 숯불을 옮기다 넘어져 크게 다쳤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건 나중에 드러난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물을 붓거나 생고기를 올리는 민간 요법을 하다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신고했고 그 사이 철제 구조물도 치워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진술도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단순 화상 사고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건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됐고 결국 CCTV 확보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그나저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왜 조카 몸에 악기가 들렸다 이랬던 거예요?
8: 이 표면적으로는 악기 퇴치지만 이 기사와 판결문을 종합하면 그 배경에는 장기간의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지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족과 신도들에게 전생, 악귀, 굿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심리적으로 통제했고 피해자 가족에게서 수천만 원대 공양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식당 운영의 핵심 인력이었고 매출도 피고인 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식당을 떠나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면서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자 그걸 다시 붙잡아 두기 위해 너에게 악귀가 들렸다 라는 서사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3: 1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됐고요. 어떤 부분을 특히 무겁게 봤던 겁니까?
8: 1심은 무엇보다 범행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아주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채 장시간 숯불 열기에 노출시킨 방식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라고 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차례 경련하고 의식을 잃는 과정도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친척, 신도들이 함께 가담했고 즉시 구조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정리하고 허위 설명까지 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범에게는 무기징역, 공범들에게도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3: 최근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묶어놓고 장시간 숯불 열기에 노출시켰다.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은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증거 부족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었던 겁니까?
8: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의 미필적 고의, 즉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했느냐입니다. 이 항소심은 행위가 위험하고 결과가 중대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그 용인의 수준까지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술 능력을 실제로 믿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일정 부분 그런 믿음 체계 안에 있었던 점, 범행 뒤 심폐소생술이나 민간요법 같은 구조 시도를 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식당 수입의 핵심이어서 경제적으로 굳이 죽일 이유가 약하다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살인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심한 상해를 가할 고의와 사망사 결과의 예견 가능성은 있었다고 봐서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꾼 것입니다.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은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이 반영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물 위에 직접 올라갔다 이 부분도 언급됐습니다만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상태였다면 그걸 진정한 동의나 자발적 참여로 볼 수 있을까요?
8: 저는 그 부분이 항소심 판단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목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장기간 가스라이팅과 종교적 심리적 지배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구조물 위에 스스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자유롭고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장시간 가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행위여서 설령 형식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그 사정은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참고 사정일 수는 있어도 상해나 감금에 대한 책임까지 약화시키는 근

0: 근거로 넓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급 대원에게는 사실과 다른 설명도 했었잖아요. 신고 지연, 뭐 허위 설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리한 정황 아닌가요? 그런데도 살인의 고의 판단에서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은 건가요?
0: 네, 분명히 아주 불리한 정황입니다. 신고를 늦추고 구조물까지 치운 뒤 구급 대원들에게 숯불을 옮기다 다쳤다라고 설명한 건 사건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피고인들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니까요. 실제로 1심은 그런 사후 정황까지 묶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그런 거짓말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범행 당시 죽어도 좋다는 수준의 밀필적 고의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후적인 은폐는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한방까지는 보지 않은 셈입니다.
1: 또 하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실상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긴 했더라고요. 어땠죠?
0: 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처럼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고맙다, 범죄자로 만들어 미안하다, 심지어 벌을 준다면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은 이걸 정상적인 용서 의사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간의 정신적 지배 아래 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피해자 사망 보험금 상당 부분이 다시 피고인 생활비로 흘러간 정황까지 언급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의 처벌 불원은 단순한 가족의 선처 탄원이라기보다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1: 살인이나 상해치사 같은 중대 범죄에서도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0: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살인이나 상해치사는 처벌불원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없어지는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족이 용서했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형,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뿐입니다.
1: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유족의 선처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취지였던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감경 사유를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를 해주시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합니다.
0: 이 두 재판부의 차이는 크게 두 곳입니다. 이 첫째, 죄명 판단입니다.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그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서 상해치사로 낮췄습니다. 이 둘째는 처벌불원 의사의 평가인데 1심은 피해자 부모가 여전히 피고인의 정신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고 선처 탄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조카를 아껴온 사정, 왜곡된 신앙 아래 치료 목적이 주술 행위였다고 믿은 점, 피해자 모친의 합의와 반복된 선처 탄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1: 네,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요,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보게 될까요? 핵심 쟁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0: 만약 검찰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재판한다기보다는 항소심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장기간 숯불 열기를 가하고 고통 호소를 들었고 옷을 잘라 맨살에 열기를 닿게 하고 신고까지 지연한 사정을 두고도 정말 사망에 대한 용인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또 피해자의 이른바 자발적 참여,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또 어느 정도까지 참작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쟁점은 항소심이 증거를 너무 엄격하게 보아 살인의 고의를 좁게 해석한 것인지 여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 오늘 아침 출근길 대부분 내륙에서 안개가 껴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운행 시 전조등과 안개등 모두 켜시고 앞차의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 오늘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춘천 27도, 대전 2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출근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먼저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청주 휴게소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뒤로 오는 차량들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옥산 분기점에서 목천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45km 안팎입니다.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는 6km 구간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부터 송내까지 6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시흥부터 안현 분기점 사이도 이제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등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무엇보다 무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이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을 각각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을 찾은 두 사람과 한미 한중 관계는 물론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중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중동전쟁 대응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남우호 피격에 대해 어제 규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두 대가 남우호를 두 차례 타격했다는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산업과 외교, 안보 측면을 고려해 협의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남우호 외부 타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망상에 가까운 괴담으로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가안보, 외교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초기 대응 실패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정부 여당은 긴급 현안 질의에 응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외통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태의 전말과 대응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민주

0: 민주당도 더는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말라고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실에서 나와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국민 배당금 제도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거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22대 후반기 국회를 2년 동안 대표할 새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결과는 80% 비율로 반영될 예정인데 나머지 20%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가 합산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한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합니다. 공식 명칭은 국민무시심판 공소취소저지국민선대위로 오늘 오전 11시 출범식을 연뒤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장동혁 당대표에 더해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 4명이 위촉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요란한 비를 몰고 온 비구름이 물러가고 당분간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기온은 점차 올라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4.2도, 습도는 88%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5: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5: 바로 평택시.
8: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장성철의 뉴스 명단.
1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선거는 역시 마지막으로 갈수록 누구도 모르고 어떤 장담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핫플이라고 언급되는 곳들 외에도 앞서던 후보와 뒤따르던 후보의 격차가 확연히 좁혀지는 곳이 늘어나고,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곳도 보이는데요. 그러고 보면 옛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6.3 지방선거 신스틸러 분소정당편 첫 번째 인터뷰로 원톱 선대위를 출범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3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지선을 앞두고 격전지가 늘어나면서 내부 단속에 적극 나서고 계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와 함께 민심의 흐름을 읽는 여론조사 심의로 함께합니다.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좋아요 누르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화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12: 네, 기자님.
13: 네.
12: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13: 네.
12: 뭐 새벽에 좀 현안이 될 만한 그러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전달해 주세요. 네.
13: 방금 속보가 들어온 걸 전달해드리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나는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자권, 핵잠 같은 동맹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다.
12: 네.
13: 그리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역에 대한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걸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2: 알겠습니다. 저 유튜브 댓글에 아수라님이, 네, 오늘 뭐 장동혁 대표 나오냐 그렇게 뭐 물어보는데, 아수라님이 장동혁 대표 좀 불러줘요. 우리 인터뷰 요청을 진작했는데 안 나와요. 꼭 좀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윤경 기자님, 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3: 네, 첫 번째 뉴스는 김용범이 쏘아올린 국민배당금입니다.
12: 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국민배당금 얘기 때문에 정치권이,
13: 네,
12: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말이죠?
13: 네, 김용범 실장의 주장을 좀 중학교 2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12: 좋습니다.
13: 해드릴게요. 글이 좀 길었거든요.
12: 네.
13: 김 실장의 주장은,
12: 네,
13: 우선 지금 AI 반도체 호황하는 거 이거 잠깐 반짝하는 거 아니다.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큰 흐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2: 네.
13: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굴지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겠죠.
12: 그렇죠.
13: 그렇게 되면 나라 세금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어들일 수 있다.
12: 그렇죠.
13: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 네.
13: 김 실장은 그래서 이 돈 그냥 그해 쓰고 끝낼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2: 네.
13: 특히 김 실장은 AI 시대의 과실은 삼성이나 SK 같은 특정 기업이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수십 년간 교육을 하고 산업을 키우고 인프라를 깔면서 같이 만든 결과다 이렇게 봤는데요. 쉽게 말해서 온 마을이 키우는 나무가 쑥쑥 컸으니까 그 열매 일부는 마을 미래를 위해서 다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2: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얘기다, 성격이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겠네요.
13: 그렇죠. 이제
12: 같이 나눠 쓰자 그거잖아요.
13: 이제. 네,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국민 배당금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네. 그런 논란이 나왔던 건데
12: 네.
13: 이게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냐면 이 돈을 청년 창업이나 AI 교육, 연금 강화 같은데 장기적으로 투자하자는 의미로 국민 배당금을 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12: 네.
13: 다만 시장에서는 결국 기업이 돈 번 거 국민한테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좀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네, 어제 코스피가 좀 출렁거렸잖아요. 네. 정말 김영범 실장의 그 말 때문에 그런 건가요?
13: 국내 언론이랑 외신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말 그대로 좀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2: 네.
13: 장이 열리자마자 8,000선의 턱 밑까지 갔다가요.
12: 7,999.
13: 네. 1시간 반 만에 500포인트 넘게 와.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 원인 중 하나로 김용범 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을 지목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AI 호황으로 기업이 큰 돈 벌면 결국에 정부가 더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12: 네.
13: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김 실장 발언 하나만으로 이렇게 폭락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고 외국인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12: 우리 정윤경 기자님께서 김용범 실장하고 통화해보셨다면서요?
13: 네. 어제 텔레그램을 좀 주고받았는데 일단 해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12: 네.
13: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올린 페이스북 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정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접 해명문을 길게 보내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굉장히 잘 설명했다고 보는 다른 기자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 기자의 글은 어떤 거냐면 나는 기업 돈을 뺏어서 국민에게 나눠준 적이 한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2: 네.
13: 특히 기사 제목에 많이 달린 이 기업 초과 이윤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이런 표현은 자기가 실제로 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 기업 돈을 나눠서 갖다 쓰자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언론 제목만 보면 마치 기업 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주장처럼 비춰졌다 이런 억울함을 좀 토로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 금고를 열자는 게 아니라 AI 덕분에 나라 곳곳에 더 들어온 돈을 어떻게 쓸지 좀 미리 사회적 룰을 만들자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12: 근데 어제 김용범 실장이나 청와대 해명은 좀
13: 네.
12: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범 정책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뭐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3: 네.
12: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인 의견을 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말 한마디에 경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말 조심하시고 오해성 발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13: 네, 두 번째 뉴스는 감사의 정원 공방입니다.
12: 네, 서울시 6.25 전쟁 참전국 기념공간
13: 네.
12: 감사의 정원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죠.
13: 그렇죠.
12: 정치권에선 공방이 또 당연히 벌어졌을 것 같아요.
13: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의 정원이 뭐냐면 광화문 광장에 6.25 참전 23개국을 기리는 이제 감사의 정원이 공개가 된 건데요.
12: 네.
13: 지상에는 높이 6.25m 기둥이 23개가 세워져 있고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관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여야가 맞부딪힌 건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이 조형물이 군대 밭들어 총 자세를 좀 연상케 한다. 200억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 이게 선거 직전에 급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추모 공간이라기보다는 정치 이벤트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세훈 후보 측은 참전국의 희생에 감사하자는 공간까지 이념 프레임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 이게 선거에 어떻게 영향 끼칠지, 표심에 어떻게 영향 끼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장 후보들 사이에서 토론을 두고도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13: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토론장에 나올래 말래 이걸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12: 뭐 선관위 토론, 방송사 주최 토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3: 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언론사에서 주관한 TV 토론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집값이나 좀 교통 문제 같은 예민한 현안 가지고 여러 차례 양자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거 말고 우리가 좀 더 토론회를 열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자, 맞붙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 측은 여기에 직접 응하기보다는 나는 시민 불편이랑 싸우겠다, 상대랑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좀 밀어내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침대 축구 같다, 두더지 게임하듯이 숨어 다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도 과거에는 토론 요구를 좀 피하지 않았냐 이렇게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12: 그래서 비판했잖아요. 네. 토론 피한다고. 왜 근데 정원 후보는 이렇게 토론에 신중한 거예요?
13: 일단은 지금 좀 추세를 보면 네. 여당 후보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생방송 토론에 나가서 허점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후보들을 인터뷰해보면 미리 지금 사전 질문지를 기자들이랑 주고받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당 같은 후보는 공소취소 이런 좀 예민한 거 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라이브보다는 서면 인터뷰를 선호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12: 그렇죠.
13: 이게 아무래도 좀 준비 안 된 한마디가 나와서 선거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깔린 걸로 보이는데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토론이 거의 유일한 반전 카드인데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도민과 시민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만의 문제로 보긴 어렵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양양자 후보랑 추미애 후보에게 추미애 후보가 이제 공개 토론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부산의 국가보궐선거에서도 하정우 후보랑 또 한동훈 후보 간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 이 토론을 피하는 후보는 두 가지 그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13: 어떤
12: 앞서가는
13: 특징이죠? 네.
12: 그리고 좀 신인이라서 좀 실수할까 봐 뭐 두려운 그런 분들이 좀 있다.
13: 네.
12: 근데 토론해야죠.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13: 네, 세 번째 뉴스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입니다.
12: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가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됐네요.
13: 네,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전세 낀 집도 당분간은 살 수 있게 문을 좀 열어주겠다 이런 네.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토허구역에 집을 사면 바로 실거주를 해야 했거든요.
12: 그렇죠.
13: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거래가 좀 막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연말까지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먼저 사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 좀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12: 뭡니까?
13: 기존 세입자 계약이 끝나면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요. 들어간 다음에는 최소 2년 동안은 꼭 거주를 해야 합니다.
12: 그런데 정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튼 거예요?
13: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래가 너무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숨통부터 틔워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토허구역에서는 세입자 낀 집 사실상 거래가 막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을 사도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집주인도 못 팔고 실수요자도 못 사는 상황이 좀 벌어졌다 이런 문제의식인데요. 정부는 이걸 두고 일단 물이 막혀있으니까 잠시만에 배수로라도 좀 트들자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12: 결국 이렇게 되면 갭투자를 다시 열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겠어요.
13: 네, 그렇죠. 정부도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신규 갭 투자를 허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12: 네.
13: 쉽게 말해서 전세 끼고 투자하라는 거 아니고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또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는 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12: 네.
13: 이 전세 보증금을 빼주는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규제를 추가로 완화 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12: 지방선거 끝나고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
13: 네.
12: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좀 많이 바뀔 것 같다.
13: 네, 그럴
12: 그런
13: 것
12: 생각이
13: 같습니다.
12: 드네요. 오늘 마지막 뉴스 뭔가요?
13: 네, 마지막 뉴스는 노상원 징역 2년입니다.
12: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결국 실형이 확정이 됐네요.
13: 네, 이게 왜 주목이 됐냐면
12: 네.
13: 비상계엄이랑 관련해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노 전 사령관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12: 네.
13: 비상계엄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을 꾸리려고 이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 그리고 군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대법원에서도 징역 2년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12: 네.
13: 그리고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군 간부들한테 내가 진급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이 계엄 논란이 단순히 문건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인력 구성이랑 움직임 단계까지 갔다는 걸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13: 네.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어제는 이제 징역 9년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재판부 이전 장관이 단순히 옆에서 계엄을 지켜본 게 아니라 계엄 당시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고 이걸 좀 실제로 전달하면서 내란 실행에 가담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12: 네.
13: 이전 장관 측 어제 고의도 없었고 난 위법한 줄도 몰랐다 이렇게 좀 항변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12: 네.
13: 쉽게 말씀드려서 계엄 당시에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적으로 좀 검토 수준이 아니라 실행 단계까지 논의됐다. 이런 점을 법원이 좀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 정윤경 기자님.
13: 네.
12: 유튜브에 댓글에 더섬님께서
13: 네.
12: 뉴스 왔당 최고 귀에 쏙쏙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13: 감사합니다.
12: 오늘도 아주
13: 더 열심히
12: 잘해
13: 하겠습니다.
12: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3: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2: 네, 안녕하세요.
1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네, 유튜브에서 몽몽이님께서 안녕하세요. 항상 제방 신청했는데 오늘은 본방 처음 들어왔네요. 장성철 대표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가끔 자주 들어와 주세요. 잠시 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 2부 명당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프다.

0: 것은 아닙니다.
1: 와이티엔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4: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소정당 당대표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모시고 최근 닷을 올린 개혁신당 중앙선대위 소식부터 각종 현안들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 자주 뵈니까 좋았는데 유튜브 댓글로 KGH 4개님이 꺄! 우리 대표님이당! 이렇게 환영의 댓글 남겨주셨어요.
1: 지금 어제까지 동탄에서 또 이 선거운동 하다 와가지고
0: 네, 목소리가 좀 많이 잠기셨네요.
1: 목소리가 갔습니다.
0: 아이고 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선거에.
1: 그러니까요. 네.
0: 그 현안 문제부터 좀 여쭤보고 뭐 지방선거 얘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 국민 배당금 제한 뭐 본인은 그런 표현을 안 썼다고 하지만 초과 세수된 거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드라마 야인시대 속 우미관식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데 어떤 의미예요?
1: 그 야인시대 뭐 맨날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뭐 종로의 우미관 패거리랑 네. 동대문 뭐 이정재 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거 뭐 상인들 관리해주고 네. 저쪽이 쳐들어오면 때려주고 하니까 니네 세금 좀 내라 뭐 이런 거. 근데 그 세금이라는 게 법정 세금이 아니라 그냥 울타리 쳐주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용범 정책시장이 뭐 초과세수 얘기했지만요. 사실 초과세수 그냥 걷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그 국회 내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0: 그렇죠.
1: 이렇게 AI 관련해가지고 초과 이익을 이제 뭐 국민 배당금을 하겠다. 이건 사실 법적 근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0: 어.
1: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간보기식으로 어제 김용범 정책시장이 척후병 역할을 한 거예요.
0: 척후병이에요?
1: 사실 이 뒤에 녹아 있는 거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그때는 뭐 다른 세원이 포착이 안 됐으니까 보유세나 이런 거가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국민배당 비슷한 기본소득 비슷한 거 하겠다 했던 생각대로인데 예상치 못하게 임기 초에 얻어 걸린 거예요 반도체 호황이.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재원으로 삼아가지고 국민배당하겠다라는 나름의 큰 틀의 계획인데 이게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가가 뭐 전쟁 소식이나 이런 걸 먼저 알아가지고 주가가 출렁이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처럼 어제 이 정도로 주가가 출렁였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의 정책 발표가 기밀 유지가 안 되면요 한국에 떼돈 버는 사람, 떼돈 잃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1: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0: 그러네요.
1: 정치적 구두 개입인데 저는 김용범 정책시장이 나중에 이제 진화하려고 하지만은. 뭐 국민들한테 당신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야. 나는 초과 세수이겠지. 초과 이윤이라는 큰 범위에서 얘기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뭐 블룸버그는 그러면은 그거 해석 못 해가지고 그렇게 일면으로 띄웁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야 니네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다. 이렇게 합니다.
0: 초과 세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원래 국가재정법 90조에 보면요. 초과 세수라는 거는 국채 상환, 그러니까 나라빚 갚는데 30% 가까이 쓰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그게 우선인데 그거 안 지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단임제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기업에서도 오너 경영과 그리고 전문 경영인 경영을 했을 때 미국에서 전문 경영인들 경영했을 때는 연임을 위해서
0: 네.
1: 단기적 실적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적 실적이 나타나는 건 예를 들어 주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 올리는 방법은 기업이 견시

0: 손실도 분배하겠느냐. 국민들이 그럼 얼마씩 걷어서 줄 거냐 삼성과 하이닉스에.
1: 뭐 예전에 공적 자금 들어가고 뭐 그랬잖아요. 어떤 금융업이.
0: 공적 자금이랑은 좀 다른 얘기죠. 공적 자금 꽁돈이라 생각하기에는 네. 갚아야 되는 돈이 상당수이고 적어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런 걸 받았을 때 뭐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돈 받았지만은 네. 그거 다 뭐 갚아야 되는 돈들이 상당수였던 것이죠. 네, 뭐 대출이 막히면 그걸 뚫어둔다든지 이런 게 사실 공적 자금의 역할인 거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럼 앞으로 손실까지 부담하겠다는 약정서를 쓰겠냐. 이번에 그럼 국민 배당금 받아가시는 분들은 네. 나중에 하이닉스랑 삼성이 혹시 잘못되면은 토해내겠느냐.
1: 네.
0: 그거 없이는 한쪽으로만 열려있는 제도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1: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 문제 남호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외통위를 좀 열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응할 생각이 없어요. 어제 보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주장은 망상에 빠진 망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거는 뭐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국적의 선박 또는 네. 우리 국민이 위해를 당하는 상황이면은 그거는 초당적인 올 협력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사실 피격을 주도한 것으로 뭐 비춰지는 이란 쪽에 역정을 드는 것이 아니냐 네. 역성을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냉정하게 이 이란 사태에 있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아 자제하고 이렇게 좀 경거망동 하지 마라라고 하기에는 경거망동을 스타트 끄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공유하면서 시작된 거죠.
1: 어떤 거였죠?
0: 그때 이스라엘 무슨 뭐 애를 지붕에 던지고 뭐 가짜뉴스였잖아요. 네. 한나라의 대통령이 가짜뉴스 공유하면서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완전 망신산 사건인데 민주당은 입이 뚫려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보시라. 자당의 대통령이 그 요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전형적인 가짜뉴스 계정 거기다가 북한을 옹호하는 글들까지 올리는 사실 이란에다가 북한이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까지 올리는 그런 가짜뉴스 계정을 대통령이 믿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국가를 비난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거거든요.
1: 네.
0: 저는 경거망동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런 거는. 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경거망동은 안 되는데 민주당이 그런 거나 지적하고 야당에게 뭐라 했으면 좋겠어요.
1: 정부가 신중한 외교적인 접근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국회에서 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네.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짚어보는 것을 막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 많고요. 네. 20일에 현안질의 개최에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남호 피격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좀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지방선거로 좀 넘어갈게요. 예. 개혁신당 중앙선대위 출범했죠?
0: 예, 했습니다.
1: 대표께서 총괄선대위원장 맡으셨죠?
0: 예.
1: 캐치프레이즈 전반적인 선거 전략 말씀해 주세요.
0: 저는 이번에 그 지금까지 1번 2번 찍어서 네. 그 안 좋으셨다면은 네. 새로운 선택을 해달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0: 새로운 선택.
1: 새로운 선택. 네.
0: 정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 전략은요? 현실적으로 각종 여론조사 보면 좀 쉬워 보이진 않잖아요.
0: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당장 우리 제가 대장선이라고 표현했던 경기도지사 조홍철을 네. 어제도 동탄에서 밤늦게까지 같이 선거운동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추미애 후보의 뭐 이런 준비 안 된 모습, 뭐 어제는 삼성전자 용인 산단 그 진척도로 40%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랬는데 택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민주당이 방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건물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1: 맞아요. 네,
0: 그런데 그런 것들 현안 파악도 안 돼 있는 그런 후보. 그리고 양양자 후보는 뭐.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격지심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1: 네.
0: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뭐 과거에 본인이 추미애 그 후보의 사실상 측근 역할을 하면서 추미애 후보의 어깨를 주무르는 영상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인천시장 후보 나와 있는 박찬대 의원 뭐 코딱지
1: 네.
0: 이런 사건 다 기억하는 것처럼 좀 그런 모습은 특정 정치인에게 맹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으려고 했던 모습은 다 보시는 대로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잘 보이려고 하던 양양자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이길 생각이 없다. 그래서

0: 당당하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독선에 독주에 맞서가지고 민당 내에서도 나와서 지금 어려운 기지만 개혁신당 함께하고 있는 조홍천 후보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민의 권익을 이해관계보다는 경기도민의 생각 중심으로 지켜낼 사람이다.
1: 조홍천 의원도 과거 민주당에 계셨잖아요.
0: 네.
1: 수박이라고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당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거는 공격 포인트는 안 되고 오히려 훈장 같은 거로 생각하세요?
0: 아니 그 당시에 조금박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1: 맞아요.
0: 조응천, 금태섭, 그다음에 박용진, 김혜영 이렇게
1: 네.
0: 되는데요. 그분들은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주의 이런 거에 맞서가지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들을 한 것이죠. 예,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에 계시는 분들 뭐 그냥 술자리에서만 계속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좀더 가치 있는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얼마 전에 조홍천 후보 인터뷰했는데 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대표님께서 기초 광역원 세 자리 숫자 목표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제일 유력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어디예요?
0: 기초광역의원이야 뭐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위주로
1: 맞아요.
0: 이제 저희 후보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1: 네.
0: 만약 지역에 이제 그 풀뿌리 정치가 살아나길 원하신다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강선우 그리고 김병기 사태 때 민주당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뭐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힌트를 좀 보셨을 겁니다. 유력자에게 줄 서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제시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는 정당과 다르게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온라인으로 이제 그 공천자 투명하게 하고요. 당장 저희 화성시만 하더라도 동탄 같은 경우에도 동탄에 필요한 교통과 이런 건설 전문가 도의원으로 내고 그리고 동탄 맘이라는 것이 보통 뭐 아이들 두 명, 세명 키우면서 정말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 저희도 지금 이제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아이 셋에 경력 단절
1: 네.
0: 여성이었던 분을 저희가 공천했거든요.
1: 오.
0: 저희는 굉장히 이제 그런 지역에 특화되어 가지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역의 맞춤형 후보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좀
0: 예. 뭐
1: 여쭤보고요.
0: 이번에 지역에 개혁신당 후보가 있으면은 꼭 소주관 한표 부탁드리고요. 없다면은 비례대표 후보는 개혁신당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정말 좋은 투자가 될 거다 확신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조홍천 후보와 함께 개혁신당에 입당했던 김용남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평택을 해 출마했잖아요. 감정이 조금 복잡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계세요?
0: 복잡하지 않아요. 뭐 김용남 후보는 뭐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한테 김용남 허은아 이런 분들이 뭐 개혁신당을 떠나가지고 본인에게 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준비해간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김용남 전 의원의 평가를 읽어줬거든요.
1: 오.
0: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과거 많죠. 네,
1: 네.
0: 그래가지고 김용남 지금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이번에 사과도 뭐 이런저런 건에 대해서 사과하셨던데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김용남 의원의 정치하면서 2014년부터 이제 국회의원 했으니까요. 13년 가까운 12년 가까운 보수 진영의 생활을 덮고
1: 네.
0: 1년째 이제 민주당 이제 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1: 그 조국 김용남 이두 분의 썰전 그리고 서로 공격하고 사과해라 네거티브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0: 김용남 의원이 아마 짓밟을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김용남 의원은 뭐다 아시다시피
1: 오
0: 엄청 달변이고
1: 예
0: 그리고 그 센스가 좋습니다.
1: 조국 대표도 그렇게 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0: 조국 대표는 뭐이 중량감은 좀 있으시지만은
1: 네.
0: 적어도 이런 그 상호 간의 네거티브 전쟁이 있어가지고는 조국 대표는 약간 그 속도감이 떨어지시죠. 네.
1: 또 이러한 선거를 또 처음 치러보기도
0: 그리고 조국
1: 하고.
0: 혁신당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국 혁신당 내부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전방위적인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김용남 후보는 그런 게 없죠.
1: 네. 아니 그래도 과거에 자유한국당의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말들, 메시지들 공격당하고 계속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0: 그건 낼 때부터 상수였기 때문에 이미 다 그거는 인지된 거다.
1: 그 리스크가 아니다.
0: 그런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외에도 리스크가 결국 때릴 게 많다.
1: 대표님께 이러한 전망을 여쭤보는 것도 조금 좀 예. 그렇지만.

0: 평택을 선거
1: 네.
0: 결국엔 누가 이길까요?
1: 저는 뭐 지금 보면은 유이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랑 뭐 표가 갈려가지고
0: 에.
1: 그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0: 네.
1: 저는 아마 황교안 후보에 대한 어떤 지금 표나 이런 것들은
0: 네.
1: 부정선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좀 몰아주고 있는 건데 나중에 가서는 유이동 후보는 상당히 쏠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0: 네.
1: 결국 조국 김용남 조국 혁신당은 여기다가 이제 승부를 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당, 진보당, 김영남 후보 이렇게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 진영의 표가 한 축을 좀 쏠릴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0: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1: 예.
0: 부산으로 가볼게요.
1: 네.
0: 지금 부산시장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가 단식 중이잖아요. 방송사 토론회 참석 소식은 아직 아니에요? 없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재수 후보가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전재수 후보가 과거에 30대에 부산 북구갑에서 국회의원 처음 도전했을 때
0: 네.
1: 그때 상대 후보가 TV 토론회에 안 나왔습니다.
0: 그때 후보가 혹시 정영근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박민식 후보였습니다.
0: 박민식
1: 예.
0: 후보였어요?
1: 그때 안 나왔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처벌 규정이라는 것들 아니면 벌금 규정 같은 것들이 약했고 그래서 그 당시 신인이던 전재수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이렇게 싫었기 때문에 토론회
0: 네.
1: 불참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혼자 앉아가지고 사회자랑 얘기합니다. 대담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때의 쓰라리 납품을 기억하는 30대의 전재수라고 한다면은
0: 네.
1: 지금 이제 20여 년이 흘려가지고 그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정의한 후보 후배한테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이런 비판을 할 때가 있는데 전재수 의원은 사실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0: 네.
1: 그런 어떤 어려움을 뚫고 이제 일약 부산시장 후보에서 경쟁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자신의 과거를 겸신하게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은
0: 그러네요.
1: 토론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0: 네.
1: 전재수 후보는 방송사에서 연락 오면 내가 뭐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라고 캠프 측 입장에 나왔거든요. 아 본인이 얘기하면 되죠.
0: 그러네요.
1: 예, 두 유력 후보가 만약에 정의한 후보가 토론을 끼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0: 네.
1: 방송사가 오 그러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보이기에는 전재수 후보가 후배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과거와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0: 기회를 안 준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북구갑으로 가볼게요. 제일
1: 예.
0: 핫플레이스 지역이잖아요. 판세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뭐말 그대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기도 하고요.
0: 네.
1: 뭐 흔히 얘기하는 당명을 넣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0: 네.
1: 당명 또는 전 직책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0: 네.
1: 중요하다는데요. 그런 건 사실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0: 그럼
1: 봅니다.
0: 뭐가 제일 영향 있고?
1: 왜냐하면 지금 그 선거구는 너무 핫해져가지고
0: 네.
1: 유권자들이 다 알아요. 세명 나온 거.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오인해가지고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추세가 하나씩 변하는 것 같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처음에 손털기 논란부터 해서 그 논란들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고요.
0: 그렇죠.
1: 그 논란을 벗어난 이제 좀 논란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하정 후보가 좀더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고 결국엔 최신 논란들이 좀 있는 그런 뭐 정영근 후원회장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영상 기자님 뒤로 넘어지시는 그 영상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봤냐 못 봤냐 못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못 봤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제 생각엔 바이든 날리면 같은 얘기고요.
0: 네.
1: 근데 보고 나서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못 보는 시야에서 아, 안전하시구나
0: 네.
1: 또는 뭐 털고 일어나셨구나 이 정도로 인지하고 가신 게 아닌가 이런
0: 네.
1: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게 유권자에게는 이제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예.
0: 판세가 어떠냐고요, 그래서.
1: 제가 머릿속에 든건 있는데
0: 네.
1: 예, 예측은 하면 안 됩니다.
0: 그 한동훈 후보의 그 진은정 변호사가 뭐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냐, 거기 거주하냐, 그것이 선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지금 선거운동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런
1: 되게
0: 모습은,
1: 되게 좋은 거죠. 그거는 선택을 잘한 거고 조금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고.
0: 네.
1: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진은정 변호사가 선거운동하는 기사 한두 번 정도는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쳇바퀴같이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0: 네.
1: 맨날 그 일정표 받아보면은 어디 덕천동 인사 뭐 이거는
0: 그렇죠.
1: 이렇다는 거는 지역 조직이 안 붙은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지역 조직이 붙으면은 한 50명 단위, 100명 단위 행사 일정이 빼곡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사하는 거 대신에 그냥 대로 가는 인사하는 일정만 있었다는 거는 뭔가 새로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0: 오.
1: 그거는 적절한 시기에 선택을 잘했다 그렇게 네. 봅니다.
0: 선거에 이번에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망.
1: 새 후보다 이길 수 있는 가시권은 들어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20% 30%대를 다들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0: 네. 네,
1: 그런 생각입니다.
0: 보수표가 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세요? 박민식 한동훈.
1: 그게 그런데 박민식 후보가 사실 그 지역에 선거를 다섯 번 가까이 나온 분이고
0: 네.
1: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박민식 후보가 결코 약한 후보가 아닙니다.
0: 그렇죠.
1: 근데 전재수 후보가 너무 셌던 거예요.
0: 그렇죠.
1: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거에 노원구에 정치할 때 노원구의 노원을 지역에 보면은
0: 네.
1: 거기 붙은 게 이제 우원식 권영진 두 분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두 분 다 선거 진짜 잘하세요.
0: 네.
1: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님은 근데 특히 잘하시고
0: 네.
1: 그러니까 그 권영진 의원님이 못 버티시고 대구로 가셨거든요.
0: 네.
1: 근데 가자마자 그냥 대구 경선 이겨버리고 그냥 대구시장 바로 되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냐면은 그러니까 노원구라는 노원을이라는 체육관이 진짜 잘하는 선수들만 있던 체육관인 거예요.
0: 네.
1: 근데 이 선수가 다른 체육관 가니까 그냥 1등 해버리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부산 북구갑도 엄청난 체육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재수 선수도 그 체육관에서 잘하는 선수고 박민식 선수도 잘하는 선수인데 전재수 선수가 좀 더 잘하는 선수였던 거죠.
0: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1: 있죠.
0: 또 보시는 거예요?
1: 네, 당연히 셌다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TV 토론 같은 경우도 이 TV 토론은 굉장히 주목받을 거다.
0: 네. 포인트를 그럼 TV 토론으로 보세요?
1: 딱 한 번 할 테니까요.
0: 네.
1: 그 일합승부라고 봐야겠죠.
0: 네.
1: 일합승부.
0: 알겠습니다.
1: 네.
0: 아니, 대표님께 이렇게 다른 지역만 여쭤봐서 죄송하고
1: 네.
0: 20초 드릴게요. 개혁신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들에게 한번 호소 한번 해보세요.
1: 개혁신당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항상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판다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찍어보셔가지고 불만족스러웠다면은 이번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양당 속에 투표하지 마시고 새로운 선택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새로운 선택을 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예전에 누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혁신당이 선명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역에 개혁신당 후보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번에 비례는 꼭 무조건 개혁신당 후보에게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0: 이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큐레큐.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가.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유정아
1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2: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0: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3: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4: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5: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1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과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1km 안팎의 안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 26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출근길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홍심은 터널 출구부터 성산램프까지 속도 줄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한남대 교까지는 42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올림픽들 하남 쪽으로 정체가 조금 더 짧은 모습인데요. 행주대교 일대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8: 오늘 미쳤다.
19: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9: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0: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이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어요.
1: 아,
0: 초과세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제안이었다지만 주식시장도 출렁, 정치권도 출렁 이러고 있습니다.
1: 네.
0: 민주당 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뭐
0: 네.
1: 일단 이제 그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 그죠?
0: 네.
1: 예. 네. 일단 시장이 출렁했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그분이 정책실장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0: 네.
1: 만약에 그냥 어떤 뭐 학자로서 미래 담론을 그냥 던졌다. 그럼 오케이. 그죠? 근데 이분이 정책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화들짝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뭐 지금 기술 자본주의 시대죠. 그래서
0: 그렇죠.
1: 기술과 자본이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어서 세계 기술 패권을 이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이 와중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많은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적어도 이 자본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이다.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그냥 한두 개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보면 제가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굴지의 뭐 펀드나 이런 데들 관계자들 얘기를
0: 네.
1: 해보면요. 한국만큼 좋은 회사 골고루 다양하게 있는 나라가 없다.
0: 그래요?
1: 이건 사실은 뭐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고요. 이제 김영범 실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거기다 이제 지금 이란 전쟁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자본들이 지금 이 동아시아를 주목하죠.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북한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보면 가장 안정적인 곳이죠. 가장 스테이블하게 모든 것이 잘 시스템적 갈 곳이 지금 보면 뭐 유럽이다, 중동이다 다갈 곳이 별로 없는데 아, 이 한국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라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다 좋은데 문제는 그이 와중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본이 잘 축적돼서 좋은 결과들이 성과들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배분할 것인가 하는 이건 담론이잖아요. 미래 담론. 근데 이걸 이제 갑자기 정책실장이 툭 던지니까 그것도 이제 국민배당 뭐 이런 식의 어떤 용어를 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하는 거죠. 그럼 아 이게 무슨 제도화 되는 건가? 뭔가 이거를 이거 정말 그 특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최근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0: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팔았어요.
1: 아니 놀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거 앞두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는 거죠.
0: 청와대나 뭐 김용범 실장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논의되지 않았다.
1: 아,
0: 그렇게
1: 당연히
0: 얘기했는데.
1: 개인적인
0: 근데
1: 의견이죠.
0: 정책실장이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0: 대통령.
1: 개인적인 담론이죠. 그러니까 담론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던지면 안 되죠.
0: 예. 네, 적절하진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1: 부적절한, 그러니까 본인이 정책실장이라는 것을 잠시 잊으신 거 아닌가.
0: 아니면은 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 네.
0: 뭐 당정청 회의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님들께 좀 보고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해 보시죠. 이러한 얘기도 전혀 없었던 사안.
1: 전혀 없었어요.
0: 네.
1: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돼요.
0: 네.
1: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에 정치실장이 개인적으로 아, 내 생각에는 지금 기술 자본주의 시대 이러저러하니까 이런 미래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뭐 어떻게 생각해서 하세요? 뭐 이런 어떤 담론적 수준의 토론은 괜찮죠. 하지만 공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0: 그러니까요.
1: 있고 그리고 이건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어쨌든
0: 맞습니다.
1: 이 회사들이 다들 상장돼 있어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셨어야 됐다. 예.
0: 알겠습니다. 후보님, 지방선거
1: 네.
0: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평택을 핫해요. 김용남, 조국,
1: 네.
0: 거세지는 신경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1: 아, 뭐
0: 전반적으로.
1: 이제 조금 정리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0: 어떤 정리가 되고 있어요? 판세 정리?
1: 그러니까 이제 판세가,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이제 결집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공천이 좀 일단락 돼 가면서요.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공천이 막 정신이 없이
0: 그렇죠.
1: 진행되다 보니까 신경을 좀 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좀 공천이 일단락 돼 가면서 저희가 지도부 차원에서 아 이거 좀 신경 좀 써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막이 뭐라고 해야 되나? 네거티브가 너무 혼탁해지고
0: 사과해라. 뭐 조국혁신당에선 계속
1: 그리고
0: 그렇죠.
1: 뭐 13분인가요?
0: 네.
1: 하여간 다 거기 가서 운동한다고
0: 네. 12명인데
1: 그러면
0: 조국 후보까지 당선이 되면 13명의 의원을 평택으로 갖게 된다. 이런 거죠.
1: 그러면서 그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대표하고 이제 최고위 차원에서 이제 저한테 좀 말씀하셔가지고
0: 오.
1: 네 제가 경기도를 맡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이제
0: 현장
1: 평택
0: 가셨어요?
1: 네네네 그래서 평택 시장 후보 민주당요 시장 후보님 최원영 후보님 그다음에 평택 갑을병 그러니까 갑병 현역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을의 이제 전직 이제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김용남 후보하고.
0: 그전에는 조금 좀 하나로 뭉쳐서 김영남 후보를 밀어주고 이런 거는
1: 그게
0: 전혀
1: 아니라
0: 안
1: 정신이
0: 되셨어요?
1: 없었죠. 우리도 다 공천하고 막 각자 자기 지역구에 공천 몰두하고 또 최원영 시장 후보도 자기 결선하고 경선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된 상태가
0: 네.
1: 되니까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0: 조국 후보가 김영남 후보를 향해서 과거에 당신이 말이야 뭐 세월호라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은 민주당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거 그런 발언들 사과해야 된다 막 그렇게
1: 그러니까 뭐
0: 네거티브 공세를
1: 자세하게 다는
0: 강화하잖아요.
1: 모르겠지만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인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건 아니고요.
0: 네.
1: 만 이제 일부 이제 세월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이제 유가족들한테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 부분은 상처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전달을 했죠.
0: 네.
1: 그래서 어젠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사과하고.
1: 네.
0: 조국 후보가요. 내가 김용남 후보보다 훨씬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하세요?
1: 그럼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뭐.
1: 아니, 그 저기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잖아요.
0: 네.
1: 네,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으셨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영입하셨죠. 그때 또 영입하시면서 굉장히 뭐 그때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기대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근데 뭐가 민주당스럽다는 거죠, 본인이도. 그리고 본인 지금 조국 혁신당 후보 아닌가요?
0: 네.
1: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럼 민주당으로 입당하셔서 경선하셨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일반적인 우리 시장에서 얘기하자면 부정 경쟁이죠.
0: 사칭하는 거다.
1: 부정 경쟁
0: 부정
1: 방지법
0: 경쟁.
1: 있지 않습니까?
0: 아.
1: 이 브랜드를 남의 브랜드 가지고 자꾸
0: 네.
1: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가나 초콜릿 하는데 가나 초콜릿 아닌데 내가 더 가나 초콜릿스럽다 이러면서 팔면 안 되잖아요.
0: 네.
1: 네.
0: 그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좀 조국 후보도 경쟁력이 상당한 것으로 좀 조사되고 있습니다. 판세를 좀 우려스럽게 보지는 않으세요?
1: 아, 인지도는 있겠죠.
0: 네.
1: 하지만 뭐 평택 유권자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 평택이라는 곳이 사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반도체 예, 이제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
0: 그렇죠.
1: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0: 네.
1: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의 기지, 그다음 또 하나는 한미 동.

0: 동맹의 기지. 예. 캠프 험프리스가 있죠. 그래서 외교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권 여당하고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1: 네.
0: 그래서 거기 유권자들께서 집권 여당 후보를 당연히 선호하실 거고, 저는 뭐 마지막 이제 판단의 순간에 그렇다고 뭐 김영남 후보가 뭐 자질이나 이제 역량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이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 조 후보가 인지도가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근데 보면 김영남 후보가 많이 이제 치고 앞서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1: 네.
0: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1: 그래도
0: 봅니다.
1: 제일 신경 쓰이는 곳이긴
0: 아니,
1: 하겠네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0: 그것보다는 이제 자꾸 우리
1: 네.
0: 당원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니까 저희
1: 그렇죠.
0: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당원들의 어떤 결속을 다진다는 입장에서 우리 지도부가 이제 그런 지난 최근에 보면 이제 경기도 지원단도 구성을 해서 아마 오늘쯤 다들 이제 가는 것으로 어제 오늘 이렇게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도 지도부가 개소식에 다갈
1: 아,
0: 겁니다.
1: 16일 날 그럼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럼 힘 실어주는 모습이
0: 아, 그렇게 할
1: 나오겠네요.
0: 겁니다.
1: 그럼 민주당 지지층도 확실히 좀 정리가 된다. 그렇게.
0: 그렇게 해야죠.
1: 네. 단일화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1: 너무 교만하신 거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게 아니에요.
1: 네.
0: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은 그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권력에 대항해서 이제 힘이 약한 야당들이 저항할 때 힘을 합하는 거죠. 지금 상황 우리가 여당이죠. 예, 여당이기 때문에
1: 야당이면 이길 수 있다.
0: 그런 구도하고는 좀안 맞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여당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과 어떤 이런 외교적 책임을 가지고
1: 정책으로.
0: 이 평택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 위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이 부분 확실하게 해내겠다.
1: 네.
0: 이렇게 해서 정면 돌파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1: 아니,
0: 생각합니다.
1: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국 후보가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만나면은 또 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하고
0: 그런가요?
1: 있고
0: 그렇습니까?
1: 아니에요? 뭐
0: 그렇습니까?
1: 하여간
0: 아니, 그렇게
1: 뭐그 조국 대표도 막 허리 막 90도로 숙이고 막 털썩 앉아가지고 뭐도 이렇게 같이 먹고 인사도 하고 그런 것들은 지역
0: 김영남
1: 주민들에게
0: 후보도 많이
1: 하고 있죠.
0: 매력적인
1: 예.
0: 후보입니다.
1: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네거티브를 김영남 후보에 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의 그 선거 방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이동 후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좀
1: 네.
0: 했는데요. 이제 유이동 후보가 굉장히 그 위협적인 후보라면 나머지 이제 후보들 특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뭐 단일화 대상이 굳이 필요하다면 이제 진보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1: 네.
0: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다면 유이동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위협적이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 지금 특수성이 있어요.
1: 어떤?
0: 유이동 후보가 사실은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데
1: 네.
0: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최호 전 시장 후보 이분이 이제 김건희 그 공천을 받았었어요. 근데
1: 맞아요.
0: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지 않고 그냥 뭐 무기력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리더십을 많이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지역 내에서요?
0: 지역에서 보수층 사이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뭐 그닥 이렇게 어떤 골수 보수층에서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거기는 이제 의외로 또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이분은 또 독자적으로 그 부정선거에 굉장히 또, 나름 신념을 또 갖고 계세요. 그런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각자 자기의 노선이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유이동 후보는 이제 그 공재광 전 시장 후보 이분이 이제 탈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죠.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재광 후보는 민주당으로 넘어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권영 시장 후보하고 결선을 했는데 뭐 안타깝게 어쨌든 낙선은 했지만 그러나.

0: 이제 조의를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요. 최원영 시장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보수층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뭐 국민의힘은 아닙니다만 당은 다르죠. 하지만 중도 보수층 입장에 원주민들 입장에서 그럼 정말 평택을 발전시킬 사람이 누구냐? 당이 누구냐? 그리고 그런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제대로 지키고 이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평택에서 할수 있냐? 민주당이 할수 있다 오히려.
1: 하여튼 이런 말씀하신 거는 유희동 후보 측에서 또 인터뷰 요청을 하고 저희가 또 반론도
0: 네,
1: 들어보겠다는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말씀드리고요.
0: 그래서 오히려 그쪽 층의 표도 상당히 김용남 후보가 지금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조국 후보가 이번에 만약 당선이 안 되면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는
0: 그건
1: 어떨까요?
0: 너무 많이 물어보시지 마세요.
1: 왜요?
0: 그것까지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전망을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합당 문제도 막 사전에 논란이
0: 저는 뭐
1: 됐었잖아요.
0: 반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어쨌든 미래 지금 현재 보면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는 뭐냐. 이란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지럽고 굉장히 불확실한 이 패권 경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갈 길이 어디냐 이것을 찾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정말 이 생존을 넘어서서 더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계속 옛날 얘기하면서 네거티브를 계속하는 그런 뭐 정치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래서 시대의 어떤 흐름하고
1: 시대 맞지
0: 맞지
1: 않다.
0: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 이현주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대단히 좀 저는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뭐
0: 네.
1: 책 같은 거 써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0: 지금 집필 중에
1: 아,
0: 있습니다.
1: 집필 중에 있어요? 언제 나와요?
0: 선거 끝나고 일단
1: 선거
0: 지금은
1: 끝나고?
0: 선거가 급하니까요.
1: 그럼 이제 현장을 좀 많이 뛰셔야 되겠네요. 지원 유세도 하시고 선거도 같이 치러야
0: 그렇죠.
1: 되고.
0: 주로 경기도 이번에 저희 또 용인 제가 용인 지역이잖아요. 용인도 뭐 만만치 않기
1: 아,
0: 때문에
1: 그렇습니까?
0: 아 그럼요. 우린 현역이 또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후보가 현근택 후보인데 어쨌든 또그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흐름은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셔서 흐름은 좋지만 어쨌든 이겨야 되는 도전자 입장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요.
1: 제가 오늘 지방선거 이후에 이현주 의원님 전당대회 때뭐 하실 거예요? 그 후에 뭐 하실 거예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지방선거 얘기만 하고 지방선거 끝나면 후보님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0: 그때 책 얘기도 하고 미래 얘기도 하고
1: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선거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건강이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선거 유세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0: 고맙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셨습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7: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9: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네,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지금 아주 뜨거운 주제입니다. 6.3 최대 격전지를 여론조사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옵니다.
5: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9: 역세권보다 귀하다는 뉴스권, 숲세권보다 쾌적한 논리권, 정치 1번지 장성철의 뉴스 명단 지금 청취하세요. 구독료는 무료, 통찰력은 무한대.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수요일 4부에서는요 여론과 민심의 흐름을 세세하게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심의위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장영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소장은 언제 되는 거예요?
3: 지금 저도.
0: 오, 진짜요?
3: 제가 부소장이 더 좋습니다.
0: 아, 네. 오늘부터 소장하세요. 한국일보 김정인 기자님 어서
4: 안녕하세요.
0: 오세요. 오늘은 더 멋있어요.
4: 감사합니다.
0: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격전지 부산 북구가 판세 먼저 좀 짚어볼게요.
5: 네, KBS 부산총국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0: 네.
5: 북구갑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전화면접 조사였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4.4%

0: 20%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입니다.
1: 예.
0: 하정우 후보가 37%. 한동훈 후보가 30%, 박민식 후보가 여기에는 17%로 다른 조사에 비해서 조금 많이 빠진
1: 그러니까요.
0: 결과로 나왔습니다.
1: 박민식 후보가 뭐20%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튄 여론조사예요? 아니면 흐름이에요?
0: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조사 이후에 또 다른 조사 결과가 또 바로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
1: 그거 그냥 들어가 볼게요. 그럼
0: 예.
1: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해서 발표된 건데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0: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1: 예.
0: 국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여기는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 부산 북갑에 거주한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정 후보가 43.4%, 한동훈 후보가 28.1%, 박민식 후보가 23.1% 이렇게 나왔습니다.
1: 네, 왜 다른 거예요?
0: 사실은 이 한동훈 후보에게 출마했을 때 제가 그 소장님한테 이 정치 무덤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북갑은
1: 예.
0: 여론조사 업계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1: 아,
0: 지금
1: 그래요?
0: 이 해석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1: 네.
0: 이거 해석
1: 억지로 한번 해석해 주세요.
0: 저는 여론조사가 결국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거기에 직관적으로 이 관찰되는 걸딱 답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1강 2중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2중 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앞서는 게또 맞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한국 리서치 쪽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민식 후보가 17%까지 빠졌던 건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뭐 아까 그 방송 전에 윤희용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지도 있는 분에 대한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약간 드러났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좀튄 조사인 것 같고요. 이전의 조사들을 쭉 봤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강 2중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는 2중 뭐요 정도로 보는 게 지금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윤희용 대표님 분석해 주세요.
2: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지역을 조사를 보게 되면 결과 다른 것은 이제 그 후보들 경력을 어떻게
1: 네.
2: 불러주느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불러주셨던 조사 결과는 정당명과 이름만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 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당이 이제 브랜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한동훈 후보 높았던 것은 이제
1: 국민의힘 전 대표.
2: 네,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네.
2: 무소속이기는
1: 아,
2: 하지만
1: 그게 좀 차이가
2: 경력에서
1: 있구나.
2: 정당이 들어간 부분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1: 네.
2: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부산 북갑에 대해서 보자면은 하정우 후보가 일단은 뭐 ARS 조사긴 하면 초반에 비해서 상승하고 진보표를 흡수하는 모양새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1: 그러네요.
2: 왜냐하면 30% 초반대 중반대였다가 ARS면 40%대 나온 현상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의 이제 콜라보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겠죠. 그 후광에 대한 흡수가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보수 진영 내에서는 지금 이 조사 결과와 보기에 경력을 넣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보수 내부에서 두 명의 경쟁에서는 승기를 좀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확인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많이 얘기하는 이른바 유권자들에 의한 뭐 자발적 단일화를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주는 현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난번 개소식에서 박민식 후보 측에서는 유력 빅맨들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박민식 후보를 어느 정도 버티게 할 것이냐 또는 뒷심을 발휘하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보수표도 한 50에서 55% 실링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같은 파일을 놓고 포크를 양쪽에 들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현재 서로. 그래서 남은 관건은 지금 박민식 후보가 이제 뒷심 발휘하냐 여부가 포인트고 이번 주에 그게 안 되면 격차 좀더 커질 가능성은 이제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물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3자에서 한 명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정우 대 한동훈이 경쟁 구도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 이게
1: 좀
2: 여론조사랑
1: 더 봐야 돼요?
2: 특성에서 봤을 때
1: 네.
2: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 후보들의 지지율은 마구 샘솟는 샘물이 아니니까요.
1: 그렇죠.
2: 이게 이제 시소처럼 한쪽이 폭락을 해야지 내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좌우는 리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진보에 있는 표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보수 내에 있는 표를 박민식 후보를 좀 떨어뜨려서 올라갈 수는 있는 것인데 박민식 후보가 대폭락이 있어야지 상승이 있는 것인데
1: 그렇죠.
2: 그게 이제 정당의 후보인데 그리고 중앙당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폭락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그 한계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김재현
1: 네.
0: 기자님, 하정우 후보 캠프는 되게 좀 좋아하겠네요. 40%도 넘었고, 박민식, 한동훈, 이두 분이 막 엎치락뒤치락 뭐 싸우고 있으니까,
1: 네.
0: 이대로 되면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일 수 있겠어요? 어때요?
1: 근데 현재까지는 어제까지 통화했을 때는
0: 네.
1: 어쨌거나 그 하정우 후보 캠프에서는 상대가 둘이든 한 명이든 한 명인 것으로 생각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0: 기자분한테
1: 네.
0: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한거 아닌가요?
1: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0: 네.
1: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제 하정우 후보가 올라오면서
0: 네.
1: 당 지지율보다 이제 조금 엇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하정우가 지금 온 지가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많이 끌어올렸구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0: 무슨 요인이 있었을까요? 전재수 후보랑 같이
1: 네.
0: 다니는 모습을 좀 보여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1: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정우도 사실 뭐 그냥 되게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2: 근데
1: 배우
2: 이게
1: 하정우가
2: 바라볼 때
1: 아니지만.
2: 자꾸 보수층 결집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층이 결집하는 움직임이 보일 때, 이를테면 진보층의 결집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30% 초반대로 시작했을 때, 전재수 후보와의 갭, 그 다음에 국정 지지율과의 갭, 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쪽이 단일화 이야기,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박민식 후보의 일전이 조금 더 중심 의제화되면서 이쪽으로도 또 붙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지지율까지 어느 정도 간것 같고 전재수 후보 지지율까지 그 지지층들을 어떻게 더 흡수해낼 거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거고 한동훈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 플러스 1이 1.3에서 1.5밖에 안 되고 있는 이그
0: 그렇더라고요.
2: 지지자들 사이에 긴장과 분열을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0: 윤희용 대표님,
2: 네.
0: 한동훈 대표는 진은정 변호사 투입하면서 부부가 같이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3: 네.
0: 이거는 선거 전략상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3: 이제 이 논쟁이 이 지역에서 누가 이 지역에 뼈를 묻을 것이냐. 근데
0: 뼈를
3: 이것이
0: 누가
3: 보면
0: 묻어요?
3: 되게
0: 왜
3: 이제
0: 뼈를
3: 이렇게
0: 묻어?
3: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이 지역에 뭐 애정이 강하고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것을 유권자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본인의 수용도를 높이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인들 와서 캠페인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면 왜안 보이냐고 해서 그것이 감점 요인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혼자만 나와서 선거 캠페인 하느냐, 그 부인은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들이 과거 선거는 너무 일상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좀 약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뭐 부인이 와서 캠페인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효과는 좋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이제 다른 후보들도 이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0: 그렇게 썩뭐 앞서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은 되지 않을 거다.
3: 일정 수준
0: 차별화
3: 정도 네,
0: 일정
3: 될
0: 수준.
3: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국감 얘기는 여기서 그만 해보고요. 제가 매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선거 전망. 자, 김정희 기자님 여기 누가 이겨요?
1: 국감이요?
0: 예. 네.
1: 하정우.
0: 윤희용 대표님.
3: 네. 조사 결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네, 우리 장현철 부소장님.
2: 단일화는 안 되고 하정우 후보가 될 거라고
0: 알겠습니다.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4: 네. 강원도로 갑니까?
0: 예. 강원도지사가 지금 격차가 많이 줄어든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윤희용 대표님, 설명 좀 해주세요.
3: KBS 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이제 강원도민 12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대상으로 이 조사에서 민주당 우상호 후보 지지율 41%,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33.8%. 그래서 격차가 7.2% 포인트거든요. 약 7% 포인트 이제
0: 오차
3: 격차는
0: 범위는
3: 아닌데.
0: 바뀌네요.
3: 네. 그런데 이제 요것이 그 전에 얼마 전까지만 조사를 보게 되면 뭐 15%
0: 그러니까요.
3: 이상 차이
0: 그러니까요.
3: 이게 난 조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자릿수 격차로 줄어든 조사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사실은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왜 줄어들었어요?
3: 이제 이 조사가 사람 면접원이 조사를 하고 그러면 사람 면접원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방식은 정치에 관심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표집이 돼요. 그런 분들한테 질문하면 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시냐고.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비중이 많은 거예요. 네. ARS 조사에 비해서. 네.

0: 그러면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AR의 조사 결과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한 번 더 그러면 그래도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묻느냐 안 묻느냐 이걸 재질문이라고 하는데 묻게 될 경우에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 낮은 후보가 그것을 분담해서 가져가게 되는데 많은 후보한테 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비율상, 이 확률상. 그런데 안 물은 거예요. 재질문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 나왔을 때의 비율이 결과로 보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특징도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워낙 어쨌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과 원주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농촌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 인구가 뭐 65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 되는 곳들이 제법 많이 아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이제 있는 지역이긴 한 것인데 그것이 이번 선거의 특수한 환경으로 초반에 표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수층들의 지지 표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다. 다만 이것이 전체 구도를 뒤엎을 만큼의 흐름으로 갈지 여부는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 장영철 부소장님의 분석은요?
2: 갑자기 이게 이 조사 결과가 부각됐는데 조사 시기가 사실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1: 아,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열심히 이렇게 봤는데 이후에 전체 광역단체장 강원도지사 그 여론조사 결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황일지 조금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좁아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만큼 그 선거에 있어서 그 구도 뭐 정책 인물 이렇게 할 때 총선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인물의 그 이 강도가 센 게 지방선거거든요. 당장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역 자치단체장입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인물 경쟁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현역 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와 관계의 망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상호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연고를 그냥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사실 선거를 위해서 좀 뛰어드는 성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어서의 저력이 김진태 후보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희웅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차지할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회의적이고요. 그런데
1: 네.
2: 좀 좁아지면서 강원도 원래 사실은 강원이 대상도 안 되는 것처럼 이번에 의제가 안 됐지만
1: 맞아요.
2: 실제로 강원은 민주당의 땅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땅으로 인식되는 네.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은 이미 좀 경향적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인 구도가 워낙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전면에 내세웠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층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지만 김진태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할 거냐 이건 또 강원 지역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1: 알겠습니다.
2: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참 하나 말씀드리면 조사들에서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데
1: 네.
0: 100%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대개 이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앞부분에 넣기도 하고 뒷부분에 넣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약간 더 적게 나오는 특성들이 이제
1: 그러겠네요.
0: 얼핏 보이긴 한데 왜냐하면 네. 이제 잘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유사한 계열의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일관성을 보이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런 것은 일종의 질문 순서 효과예요.
1: 네.
0: 어떻게 배치하냐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1: 그 갑자기 생각나면은 다음부터 컷오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살펴봐야 될 때가 많아서 작가님이
0: 죄송합니다.
1: 이거 끝까지 안 하면 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작가님 울면 안 되니까 평택으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님
3: 네.
1: 김영남과 조국 이른바 사과대전
3: 네.
1: 김영남 사과하니 조국은 너무 늦었다라고 막 공격을
3: 네.
1: 하고 있잖아요.
3: 네.
1: 이런 네거티브 공방 계속 진행될까요?
3: 진행될 것 같습니다.
1: 네.
3: 왜냐하면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네. 할 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될 때까지 안 되면 안 되는 데까지 이거 할 것 같습니다.
1: 김영남 후보 측은 어때요? 나 욕하면 내가 나도 너 욕할 거야 막 이러고.
3: 어제 사과를 했잖아요.
1: 네.
3: 세월호 부분 관련해서.
1: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3: 네, 이제는 아마 대응을 안 할 것 같아요.
1: 안 해요?
3: 네, 네.
1: 오.
3: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1: 그게 과연 옳은 전략일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당신이 과거에 이랬어 저랬어 이럴 거 아니에요.
3: 근데 어제도 보셨겠지만 사과를 한번 했을 때 그걸로 끝납니까? 사과를 했더니 왜 늦게 했냐?
1: 그렇지.
3: 계속 꼬리 물고 그러면은 그 진정성이 있느니 없느니
1: 네.
3: 너 여론조사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1: 네.
3: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사과가 사과로 끝나질 않으니까
1: 네.
3: 계속 말풍선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0: 그럴 바에는 그냥 평택 얘기만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좋아요. 그럼 이 여론조사 좀 살펴볼게요. 장영철
2: 예, JTBC가 메타버이스 리서치 랩에 의뢰해서 지난 5월 4일에서 5일까지 평택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에게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조국 후보가 26%, 김영남 후보가 23%, 유희동 후보가 18%, 황교안 후보가 11%, 김재현 후보가 6%. 예, 네. 후보가 여전히 다 유의미한 후보들이 많아서 길어지네요. 네. 예.
1: 어때요 이거? 좀 이건 판세를 어떻게 봐야 돼요?
2: 전화 면접이지 않습니까? 네. 전화 면접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어제 해석의 영역인데 정당 지지하시는 안정적인 정치 고관여층은 ARS에서 좀 더 크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인물 대비 호감을 가지고 있는 네. 바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을 통해서 물어볼 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재질문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아까 그 윤희용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화 면접으로 물으면서 재질문까지 들어가니까 인지도가 높은 인물 호감도가 있는 조국 대표 쪽으로 조금 더 나온 거는 같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거 결과나 투표 행위를 봤을 때는 전반적인 추세가 ARS 결과가 좀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는 박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1: 윤희웅
2: 근데 저는 김영남 후보는 지금 대단히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잘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는 게 유리한 게 사실은 김영남 후보거든요. 나중에 갈수록 그럴 겁니다. 정당 지지 기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유권자들에게는 사과나 변화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그 조국 후보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진보 쪽에 있는 표들을 흡수하면서 단일화에는 장애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조국 후보가 지금 약간 선거운동의 방향을 선회하는 게 필요하다 약간 조언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 진보 진영의 풀 속에서 그 지지자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남 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어떤 반응으로 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요?
1: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2: 저는 단일화를 전제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강점 이 진영에서의 강점 정치적인 큰 인물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맞 그리고 아까 사죄하고 사실 선거의 효과입니다. 평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겠지만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번복하게 만드는 게 사실 선거라는 기간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게 조국 후보에게 훨씬 앞으로 좀 유리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윤희용 대표님. 네. 이렇게 좀 박빙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네거티브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전략일까? 장영철 부소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때요?
3: 뭐 네거티브는 뭐 검증이라는 이름과 사실 네. 네거티브가 구분이 안 되긴 아니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지역 유권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가의 부분은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광역단이라든가 전국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라든가 공세를 통해 가지고 네.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메시지 선으로. 그러니까 지역의 유권자들이 정해져 있자면 작은 지역에 이 면적 자체는 상당히 넓지만 인구 자체는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중에서는 신뢰를 챙기는 방식이 외부의 공중전에서 많이 떠들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장선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더 긴밀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또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 뒷심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명도 있는 인물은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투표율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실리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는 것이 정답이긴 해요. 캠프에서 네. 그거는 당연히. 네. 네. 그래서 뭐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이대로 가는 것은 의미가 사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네. 조국 후보와 또는 김용남 후보와 단일화 논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여져요.
1: 집권 여당 후보.
3: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승부수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닌데 네. 예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물론 김재원 후보의 지지율이 100% 다 김용남 후보한테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단일화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이후의 결과 그것이 되느냐 또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이 이제 남은 포인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 김정인 기자님. 네. 단일화 이게 될까요? 그게 비자니 카드
0: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네. 못 할 것 같습니다.
1: 아, 못 해요?
0: 조국 왜요? 후보와 있어서는.
1: 조국은 못 하고 네. 그러면 김용남
0: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정말 그럴듯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0: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2: 제한적 단일화죠. 네. 제한적 네. 단일화.
0: 그러니까 거기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네. 사실상 여론조사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숫자까지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조국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더 궁금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1: 그 가능성은 기자님
0: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단일화의 키는 저는 황교안 후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진보 쪽으로만 보는데 네. 보수 쪽에 단일화 됐을 경우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0: 맞습니다.
4: 단일화는 사실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유인책이거든요.
1: 그러니까 보죠. 뭐 황교안, 네. 김재영 이 두 후보가 과연 단일화 응할지
3: 후보 등록 임박해서 다른 사람들은 손 못 쓰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어느 쪽에서 준비를 이제 한다면
1: 그러면 네. 이번 주네요.
3: 네.
1: 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북 가볼게요. 네. 이 김관영 지사 복당 불허에도 초접전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윤희용 대표님.
3: 예, 네, 조사업체 조원 CNI가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의 의뢰로 9일 10일 전북 거주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한 ARS 조사 방식의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무소속 김관영 네. 43.2, 민주당 이원택 39.7 이렇게 나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무소속 민주당 텃밭인 전북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수치상 약간 이제 더 높은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정인 기자님, 네. 민주당에서는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영구복당 불허 대상자라고까지 네. 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어요.
0: 네.
1: 분위기 어때요?
0: 완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 나온 당일에 공문이 나왔습니다.
1: 네.
0: 전체 공문이 나왔는데 네. 민주당원이 무소속 혹은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고 했고요.
1: 네.
0: 또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네. 다음 날 바로 전북 내려와가지고 기자들 만나고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그 예상 외에 여론조사에 지도부도 놀랐고 김관영도 놀란 것 같습니다.
1: 김관영 그 지사가 상당히 네. 그 지역에서는 인물론으로도 경쟁력이
0: 네.
1: 있고
0: 네.
1: 좀 지사했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0: 네.
1: 약간은 좀 동정심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이 경쟁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인물론도 인물론 네.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 네. 이게 굉장히 지역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그래요?
0: 네. 그 김관영 지사의 그 대립이 그 의혹과 관련해가지고는 네. 굉장히 빛의 속도로 제명 처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어서 나온 그 이원택 현재 후보의 그 이제 밥값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물론 당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1: 네.
0: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은 그 지난 전대에서 정청래를 밀었던 이원택은 뭐 봐주는 거냐라는 네. 얘기가 이제 지역에서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물론과 결합하면서 이제 이렇게 반정청래 정서가 형성됐다라고 네. 보는 게 좀 대세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1: 장영철 부소장님.
4: 그러니까 공개 포인트가 그렇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이슈를 주도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던 컨벤션 효과도 일정 정도는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 네.
4: 이원택 후보가 46.8%, 김관영 후보가 41.4% 조금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식 후보인 이원택 후보로서는 약간 뼈아프죠. 그런데 이게 복귀를 해보면은 이원태 후보의 것과 김관영 후보의 것을 같이 선상에 놓기에는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체감도가 달랐어요. CCTV가 공개되면서 만약에 이 부분을 빛의 속도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북 지역의 문제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는 빠르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1: 근데 종로구청장 거기 예. 경선에서
4: 예.
1: 현재

0: 청록구청장으로 왜 웃으세요?
1: 왜 갑자기 그쪽으로
0: 아니
1: 터지는?
0: 거기 CCTV가 나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왜
1: 근데
0: 정리 안 해요?
1: 이게 뭐 광역단체장이기도 하고 물론
0: 네.
1: 그 후보에 대한 호불의 부분들도 일정 정도 작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원태 후보의 그 식사비 대납에 대해서 야당 쪽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경찰 조사를 잘 임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가지고 있는 무게의 비중이 좀 다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인물 캐릭터가 김관영 후보는 되게 이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캐릭터고 이원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모로서 그 정치 생활을 시작했었던 사람이고 되게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전 지금 현재 나온 이 조사 결과를 끝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결국에는
1: 그리고
0: 정당.
1: 정당 후보라는 게 그리고 이쪽이 흠 있는 후보가 아니 그러니까 크게 흠 있는 상대적으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호남 쪽에서 정당 후보가 뒤집어지는 이유는 대단히 큰 비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무게가 너무 떨어질 경우에 뒤집어지는 거지 유사할 경우에는 정당 지지의 힘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0: 알겠습니다.
1: 생각합니다.
0: 윤희용 대표님,
1: 네.
0: 진도군수라든지 아니면 강진군수라든지
1: 네.
0: 순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가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1: 네.
0: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1: 맞습니다.
0: 왜 무소속 후보들이 이렇게 좀 약진을 한다고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2: 그런 경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일관되게 나타난 현상은 뭐 어느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제 관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실 탐탁지 않은 이제 인물이 경쟁력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 또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 손 등에 의해서 공천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기류가 주민들한테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로 선뜻 지지로 이어지게 하는 현상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호남에서 특히 이제 유권자들의 적극성이 좀 높다 보니까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0: 이 흐름이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될수 있을 거라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2: 어떤 인물들 같은 경우는 몇 선을 했어요, 이미 무소속으로. 예, 그런
0: 맞아요.
2: 거기
0: 인지도가
2: 때문에
0: 지역에서
2: 예. 예,
0: 높아요.
2: 경쟁력이 있어서 당선되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 또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개 3, 4개 시군이 합해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역들이 국회의원이 한 명이잖아요. 영향력이 어느 쪽에 이제 어느 출신이긴 할 텐데 다른 그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반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천들이. 그래서 무소속 후보들이 호남에서 많은 측면이
1: 근데
2: 있어요.
1: 이게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민주당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냐 민주당이냐로 볼게 아니고 현재 민주당 소속과 과거의 민주당 소속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소속 대부분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간의 대립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보다 신안, 담양, 함평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들이
0: 그렇죠.
1: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세력화되는 경쟁 구도가 민주당에게는 더 신경 쓰이는 거지. 무소속은 언제든지 열어주면 다시 입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0: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끝까지 다 살펴봤어요. 우리 작가님 울리지 않을 수 있어. 나 이거를 위해서 내가 오늘 방송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세분 다음 주에 또 핫한 여론조사 갖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평동 나비엔.
7: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1: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3: 눌러주시고요. 뉴바 내일 만나요. 안녕.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6: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로 어제와 2도 비슷하게 좀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춘천 27도, 대전 2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 도심 동작대로 경문고교에서 이수역 지나 사당역까지 양방향이 정체에 저행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반포대로 반포대교 남단에서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 이후 서초역 삼거리 구간도 차량들 더딘 흐름입니다. 강남대로 따라 전반적인 통행량이 많은데요. 특히 한남대교 쪽으로 양재역에서 강남교 구간 차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목의 수서시나 탄천 일교까지 긴 정체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8: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7: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세계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실에서 나와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정안에는 성과급 상한 50%도 폐지되지 않았고 영업이익 12%를 재원으로 활용해 국내